0: 번개맨의 추격자는 실패로 끝날 위기에 처하는데.
1: 이빨아적,
2: 어디 있지?
1: 눈에 보이지 않으니 더 불안하잖아.
2: 속보가?
0: 충격, 트로이 목마가 검은 방귀를? 충격, 트로이 목마가 괴이한 웃음소리를?
1: 후할할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안 되겠어. 번개아이, 트로이 목마 있는 곳 어딘지 알려줘.
3: 트로이 목마가 있는 곳은 터키, 터키입니다.
1: 터키? 기다려라, 이빨의 적. 터키로 번개 이동!
3: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있는 나라예요. 다양한 문화가 만나 더욱 신비롭답니다. 아야소피아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박물관이지만 한때는 성당이었던 적도 있고 한때는 이슬람의 모스크였던 적도 있어요. 하나의 건축물 안에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가 함께 담겨 있다니 정말 신기하죠? 트로이 목마예요. 트로이 목마에는 트로이 전쟁의 역사가 숨어 있답니다. 기원전 아주 오랜 옛날, 트로이와 그리스가 전쟁을 했는데 그리스는 나무로 커다란 말을 만들어 그 안에 군인들을 숨겼어요. 트로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놓았고 목마에 숨어있던 군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했답니다.
1: 이게 바로 트로이 목마로군. 어? 잠깐만. 진짜로 트로이 목마가 방귀를? 게다가 괴이한 웃음소리까지. 저 안에 누가 숨었는지 알 것 같은데? 좋아, 그렇다면 번개맨의 치킨 작전!
4: 누가 치킨 배달시켰나? 맛있겠다. 닭다리는 내 거야.
1: 이때다, 용기, 지혜.
4: 번개맨이 또
1: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4: 속였다. 번개 파워 시련. 일단 쭉쭉쭉쭉쭉.
1: 터키의 친구들, 이제 안심해. 트로이 목마는 번개맨이 지켰으니까.
5: 번개맨, 고마워. 번개맨 멋져요. 번개맨 최고!
4: 네, 트로이 목마는 안 되겠지? 하긴 창문이 없어서 엄청 답답했다고. 어디 창문 많고 넓은 방 없나? 넓은 방 있음?
6: 넓은 방 찾으신다고요? 당신이 찾던 바로 그 넓은 방. 방마다 곡식이 가득하고 벽타기 체험 코스가 있는 숨어있기 딱 좋은 방. 어서오세요.
4: 와우, 숨기 딱 좋은 곳이군. 완벽해. 저 방으로 결정.
3: 양들이 달려가네요.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요?
7: 이빨 해적이 저 방으로 갔대요.
3: 타시칼레예요. 터키어로 돌로 만든 성이란 뜻이랍니다. 6, 7세기 터키 사람들이 살던 암벽 동굴이에요. 왜 암벽 동굴을 만들었냐고요? 전쟁의 위험과 종교 탄압을 피해 만들어졌대요. 지금은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어요. 벽 타는 사람? 휴, 위험해 보인다고요? 암벽의 작은 구멍들이 손잡이 역할을 해요. 그 구멍들을 잡으면서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랍니다. 위험해 보여도 귀한 곡물을 보관하는 데는 최고!

0: 올라가기 코스 완전 마음에 들어. 나도 올라가 볼까?
1: 어서 와, 이빨해적. 반가워.
0: 야, 번개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1: 다 지켜보고 있었지?
0: 예, 번개맨!
1: 자, 받아라. 번개 파워!
0: 엄마야! 이빨의 적살이야! 나쁜 짓 하기 너무 어려워잉!
1: 세계의 친구들, 이제 안심해. 앞으로도 터키의 소중한 보물들, 이 번개맨이 꼭 지켜줄 테니까.
2: 터키엔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 지금부터 터키의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하지.

0: 권기민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터키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터키에는 요정들의 굴뚝이 있다?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카파도키아예요. 수백만 년 전에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쌓여서 생긴 곳이랍니다. 긴 버섯 모양을 닮았죠? 요정들이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요정의 굴뚝이란 별명을 갖고 있답니다.
0: 번개 퀴즈 두 번째.
1: 터키의 마법 같은 이야기 두 번째. 과연 진짜 가짜? 터키에는 시르망 낙타가 있다? 에이, 장난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터키의 낙타 씨름 대회장이에요. 천여 년 전 낙타에 물건을 싣고 오가던 사람들이 쉬어갈 때 즐기던 놀이였대요.
2: 드디어 방구의 딸! 지하에 아주 맘에 쏙 드는 커다란 방이 있더라고. 얘들아, 우리들의 지하 비밀기지로 고고!
1: 이곳은 데린쿠유예요.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규모 지하도시랍니다. 데린쿠유는 깊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수많은 미로와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어 출구를 찾기 쉽지 않다고 해요.
2: 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니. 완전 비밀기지로 딱이야.
3: 들어올 순 있어도 나가긴 힘들 텐데 괜찮겠어?
2: 잠깐만, 나가기 힘들다고? 근데 누가 말한 거지?
3: 나야, 번개맨.

0: 번개 파워 쏘려고.
1: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여긴 미로 때문에 나가기가 무척 힘들거든. 그럼 잘해봐 이빨의 적. 난 간다. 번개 이동.
0: 우리 어디 있는 거야? 여기야. 저기다.
1: 터키에서의 모험 정말 대단했어. 터키에서 만난 친구들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그럼 또 만나요 터키. 번개 파워.

0: 마음대로 변신왕국.
1: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마음대로 변신왕국. 시장도 됐다가 기찻길도 됐다가 코끼리도 됐다가 귀족도 됐다가 발바닥도 됐다가 우주도 됐다가.
2: 와우, 그렇게 신기한 왕국이 있다고? 그 왕국 내 거야.
3: 안 돼, 우리 왕국을 지켜줘.
1: 도와줘.
2: 번개맨.
0: 걱정 마, 세계 친구들, 번개맨이 지켜줄게. 번개야잉, 마음대로 변신왕국이 어디지?
1: 마음대로 변신왕국 말씀이십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마법사 오즈의 나라, 그리고 태국. 태국이 검색되었습니다.
0: 아, 태국. 그래, 바로 거기야. 태국으로 번개 이동!
1: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있는 태국. 태국엔 아름다운 황금빛 사원들이 많아요. 왓 프라케우에요. 에메랄드 사원이라고 불리운답니다. 황금빛으로 번쩍이지만 안에는 에메랄드빛 불상이 있어서 에메랄드 사원이란 이름이 붙었어요. 열대의 더운 날씨 덕분에 달콤한 열대 과일의 왕국. 온갖 군침 도는 먹거리들이 가득. 요리의 왕국. 물 위에 집을 짓고 사는 물의 왕국. 그리고 마음대로 변신하는 변신 왕국이랍니다.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아찔한 시장이라 불리는 매끌렁 시장이에요. 시끌벅적 물건을 사고 팔다가 어? 갑자기 하늘을 가렸던 천막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한 곳을 보며 사진을 찍고 있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0: 칙칙폭폭. 시장 한복판에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이 시장은 하루에도 여러 번 기차가 지나가는 시장이에요. 물건을 사고 팔다가도 기차 시간이 되면 서둘러 물건을 치우고 기차를 반갑게 맞이한답니다. 기찻길이 장터가 되고 장터가 기찻길이 되는 마음대로 변신시장. 정말 신기하죠? 태국에는 재미있는 시장이 또 있어요. 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수상시장이에요. 물 위의 집, 물 위의 시장 모두 태국의 자랑거리랍니다.
1: 변신왕국, 오늘부터 내꺼, 내꺼 할래? 그렇다면 여기 사람들부터 모두 나같은 이빨 해적으로 바꿔버려야지. 슈바라 슈바라.
2: 멈춰 이빨 해적.
1: 내 아이폰게만 또 따라왔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안될걸. 이빨 해적 변신.
2: 예수가 진짜 이빨 해줬다니. 누구지? 용기, 지혜, 친구들의 모습을 모아 번개 파워! 번개 파워!
1: 안녕 번개맨, 또 만나지 말자고.
2: 놓치다니. 하지만 다음은 태국의 비밀 소대원 차례지. 기대해라, 이빨 해적.
1: 나 잡아봐라, 번개맨.
3: 걱정 마, 번개맨. 황금용의 불꽃 파워, 받으란!
1: 맞지가! 왜 맞지가! 황금용 싫어! 맞지가!
2: 와. 태국의 비밀 수호대원은 황금용? 역시 변신왕국다운 마법의 비밀 대원이다. 번개투?
0: 황금용님께서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2: 어? 선물이 황금 수염 한 가닥? 고맙습니다만 황금 수염은 나한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0: 황금 수염은 태국에선 행운의 상징이에요. 태국의 새해날, 좋은 일에 기부를 한 사람에게 황금용의 수염을 한 올 떼주기도 하는데 그걸 잘 간직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네요.
2: 아, 황금 수염엔 그런 뜻이 숨어 있었군요. 잘 간직할게요. 아, 그런데 변신 왕국에 대한 비밀이 아직 다 안 풀렸는데. 난 코끼리가 귀족이 된다는 변신 마법, 그게 제일 궁금해.
4: 그건 제가 알려줄게요. 우리 코끼리들은 태국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늘 함께해왔어요. 태국이 미얀마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 호위무사처럼 함께 싸웠던 것도 우리 코끼리들이었어요. 그 당시 전투에 나간 코끼리는 최고의 귀족 차기를 받기도 했답니다.
2: 아, 그래서 코끼리가 귀족으로 변신했다는 뜻이었군. 특히 이렇게 하얀 코끼리는 태국 왕실의 상징으로 매우 소중하다는 사실. 이빨 스타그램?
1: 변신왕국의 비밀은 이빨 해적님이 알아냈다. 그래서 지금 막 결심했지. 발바닥, 아니 우주를 내가 다 차지하겠다고?
2: 어? 발바닥의 비밀? 어디지?
0: 태국 솜대 사원에 있는 거대한 와불이에요. 와불은 누워있는 부처님이란 뜻이랍니다. 부처님 발바닥에 비밀이 숨어있다는데 과연 그 비밀이 뭘까요? 발바닥에 사람들뿐 아니라 코끼리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말과 오리도 보여요. 한마디로 발바닥 안에 온 우주가 표현되어 있다는 뜻이래요.

0: 황금 발바닥. 아니, 황금 우주는 내가 가져간다?
1: 아니, 그렇게는 안 되지.
0: 또 따라왔어. 이번에도 안 될걸? 이빨 해적 변신! 어?
1: 이빨 해적, 또 이럴 줄 알았지.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0: 야야! 어서 도망가자! 번개맨 미워!
1: 기대해라, 이빨 해적. 태국의 비밀 대원, 웃기키 웃기키 분들 엄청 세다고. 준비됐나요?
2: 다들 준비됐지?
3: 예스, 셀!
2: 자, 원숭이 공격 개시!
4: 무서워!
2: 웃기지? 이빨 해적 겁쟁이네!
4: 살려줘!
3: 비밀 소대 연합작전 성공! 웃기지?
5: 태국에 오면 코끼리와 원숭이도 좋지만
6: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들의 사원들을

I say what, you say 프라케우 what, 프라케우 what, 프라케우 에메랄드 사원 찬란하게 빛나네 태국의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태국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태국에는 나이든 코끼리들이 가는 코끼리 양로원이 있다?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태국의 코끼리 보호센터예요. 나이든 코끼리들을 돌봐주는 곳이랍니다. 코끼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목욕 시간. 긴 코로 물을 뿌려가며 혼자 씻기도 하지만 코끼리 코가 닿지 않는 곳은 사람들이 함께 씻겨주기도 해요. 상처가 있는 코끼리는 치료를 받기도 하고 나이가 많아 이가 빠진 코끼리들에게는 동글동글 맛있는 코끼리 도시락을 준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동글동글 코끼리 도시락을 만들면서 코끼리에 대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곳이에요. 태국의 마법 같은 이야기 두 번째. 과연 진짜 가짜? 태국에는 원숭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답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원숭이 학교예요. 수업 시작 신호와 함께 원숭이들이 나무 위로 빠르게 올라가요. 야자수 열매를 따서 땅으로 떨어뜨려준답니다. 신기한 건 원숭이들이 따주는 야자수 열매는 모두 맛있게 잘 익었다네요.
2: 태국에서의 모험 정말 굉장했어.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0: 박수원의 펀제맨.
1: 놀이터에서 놀아요.
2: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2: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2: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2: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 전설을 이룰 자 누구인가?
1: 우와! 여기는 지구별 우주 정거장. 친구들 안녕! 드디어 오늘 번개별에 갈 대원을 뽑는 날이에요. 친구들 기대되나요? 하지만 번개별에 갈 친구는 오직 한 명뿐. 이렇게 많은 친구들 중에서 딱 한 명이 뽑힙니다. 과연 누가 가게 될까요? 와우! 바로 태권소녀 이루리! 우와, 축하해요. 외쳐주세요. 루리, 루리, 루리, 루리, 루리, 루리. 우와, 예! 아하.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저는 태권소녀 이루리라고 해요. 꿈을 꼭 이루라고 누리랍니다. 누리, 누리, 이루리. 야야.
1: 우와, 씩씩한데요. 루리. 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저는요,

0: 우주선에 탑승해주세요.
1: 야호!
0: 야! 외쳐주세요. 로리! 로리! 로리! 로리! 로리의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1: 안녕!
0: 안녕! 자, 자 이제 탑승했습니다.
1: 탑승 완료!
0: 좋아요! 여러분! 번개별을 향하여 우리 모두 큰 소리로 5, 4, 3, 2, 1 발사고 외쳐주세요. 시작! 5, 4, 3, 2, 1 발사!

0: 번개맨과 우주 탐험대.
1: 우주선 번개별 도착.

번개맨은 어디에 있지? 번개맨! 번개맨!

0: 나는 번개맨 번개 충전 번개
1: 번개
0: 번개
1: 번개
0: 번개 하나
2: 안녕 루리 반가워
3: 번개맨 우와 진짜 만나고 싶었어요
2: 번개비로 온 걸 환영해 자 번개비로 왔으니 우리 파워체즈 한번 해볼까?
3: 좋아요
2: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씩씩하게 파워체즈 함께해요

0: 우와, 룰이 아주 씩씩한걸?
1: 번개맨, 제가 정말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제 꿈은 바로 번개맨? 알고 계셨군요.
0: 그럼, 번개맨은 모든 어린이들의 소식을 알고 있지.

0: 하지만 번개맨이 되는 길은 쉽지 않지. 번개별뿐만 아니라 여러 별들을 탐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내야만 해.
1: 소중한 가치요?
0: 꿈, 행복, 사랑, 용기 이런 것들을 루리가 찾아야만 하는 거지.
1: 해볼게요. 자신 있어요.
0: 좋아. 그럼 함께 떠나볼까?
2: 좋아요. 출발해요. 지금 바로 바로.
1: 우와, 뚝딱아.
2: 우주별 탐험에 이 뚝딱이가 빠지면 안 되지.
0: 그래. 언제나 즐거운 뚝딱이와 함께라면 더 재밌는 탐험이 될 거야.
2: 우와. 우주별을 탐험하다니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1: 와, 인천 나와 인천.
3: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오오오 조심 조심 조심. 와,
4: 했네. 아, 가만히 있어보자. 그런데 여기는 무슨 별이지?
2: 저 누구세요?
4: 나?

0: 어, 조심.
1: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번개맨? 어? 아, 그럼 여긴 내가 그토록 찾아다니던 번개별?
0: 맞아요. 환영해요, 별별 박사님.
2: 우린 지금 우주별 탐험을 갈 거예요.
3: 혹시 저희랑 같이 가실래요?
1: 어? 이게 웬일이야? 좋아요! 야호!
2: 아, 아, 잠깐, 잠깐! 어? 이게 무슨 소리지?
0: 번개 파워 에너지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 것도 같은데. 좋아, 한번 해볼까? 번개멍은 커져라! 번개 파워!
2: 아니야, 강아지가 말이 하네.
4: 어? 내가 말을 하는 법? 어? 세상에, 내 몸이 엄청 커졌어.

0: 멋지다. 좋아. 그럼 모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두 여행을 떠나볼까?
1: 예! Yeah! 좋아요.
0: 우주 탐험대 출발!
1: 출발!

0: 아니야?
1: 엄마야! 아!
2: 아차! 아차차!
3: 네! 가시네, 대장님!
2: 번개맨이 되고 싶은 아이가 나타났다. 우주 탐험 내가 되어 꿈을 찾으러 떠날 것이다.
1: 번개맨이 되고 싶은 아이요?
2: 어서 가서 막아라!

0: 막아야 하는데 어쩌지?
1: 어? 그럼 우주선을 박살내죠.
0: 아, 안 돼!
1: 어?
0: 번개맨이 모르게 해야지.
1: 번개맨이 모르게 해야...
0: 아유, 진짜. 아, 잠깐만. 그러면 번개맨이 눈치채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연료통을 빼가자.
1: 연료통? 그래, 그러면은 우주선이 날지 못하겠네.
0: 그래, 역시 우린
2: 똑똑해, 똑똑해.
0: 자, 그럼 조용해.
1: 조용해.
0: 야, 야, 이거 야.
1: 저기 아, 잠깐만. 나와봐, 내가 할게.
0: 아, 아, 그래, 그래. 아, 조용하라고! 버티자!

0: 여기 있나?
1: 냄새로 맡아봐야겠어. 이쯤에서 나는 것 같은데.
2: 쟤 왜 이쪽으로 와? 저리가, 저리가.
3: 뭐야? 뭐야?
2: 오지마.
0: 아니, 너희 우주악당 아차아차차?
3: 어? 저건 우리 연료통?
4: 아니야.
3: 연료통 돌려줘. 아차아차차.
0: 그래.
3: 딱히
0: 잘 좀 키워봐봐.
2: 아니 저러다가 정말 출발하는 거 아니야?

0: 다섯.
1: 우와, 다 붙는다. 다섯 역시 가지면 대장님 짱.
0: 자, 그럼 자 붙어라, 붙어라, 붙어라, 뭐든지 붙어라.
2: 번개맨이 간다!

0: 자,
1: 홍기민도. 야!
2: 가라!
0: 뭐든지 붙어라 자석은 사라져라.
3: 안돼.
0: 번개. 아차 아차차.
3: 아이 번개맨 두고 보자.
1: 우주 탐험대 언젠가 맞고 말 거야.
0: 얘들아, 괜찮니?
4: 네, 괜찮아요.
3: 번개맨 고마워요.
0: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4: 네.
0: 우주 탐험대 출발!

0: 출발!
1: 출발! 어? 저게 뭐지? 저거 봐봐!
2: 우와! 이건 꿈? 꿈?
0: 맞아. 그게 너희들이 찾은 첫 번째 소중한 가치야.

친구들도 꿈을 가지고 있나요? 번개맨이 우리 친구들의 꿈을 언제나 열심히 응원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소중한 꿈을 풍선처럼 크게 크게 키우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알았죠?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펑쳐줘 함께해요.

0: 말이냐! 아, 옥탑비아로 쌀 거야!
1: 아, 지난번에 로마 했잖아!
0: 아, 싫어, 이거 할 거야!
1: 안 돼!
0: 안 비켜!
1: 안 돼!
0: 안 비켜!
1: 안 돼! 못 비켜!
0: 저기 엄마다!
1: 어디, 어디? 라고 할 줄 알았냐?
0: 다른 거 해! 아, 정말! 지난번에 우리 카이사르 이야기 재밌었잖아!
1: 카이사르?
2: 맞아. 재밌었지?
0: 하자, 하자! 하자, 하자! 옥타비아누스 이야기! 시간을 달리는 옥타비아누스 이야기. 기원전 44년.
3: 잠깐만요. 전쟁 덕분에.

0: 아니,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오더니 이 문은 왜 닫힌데?
1: 너희들은 누구냐?
2: 전 영길인데요.
3: 전 승환인데요. 아저씨들은 누구세요?
0: 우리는 원로원 의원들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3: 아, 저희랑 게임을 하면요 돌아가실 수 있어요.
4: 응? 게임?
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 현대사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어요.
0: 아, 진짜?
6: Really? Really? 아,
5: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5: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3: 아싸, 오늘은 내가 먼저...
0: 아니, 이거 이래도 우리 못 가는 거 아니야?
6: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보너스 이동이 있으니까요.
5: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7: 여기 양아들로 삼고 후계자로 하라시네요.
5: 카이사르의 양아들 안토니우스, 브루투스, 옥타비아누스, 이 세 사람 중 누가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될까요?
1: 잠깐!
8: 아저씨들이 맞췄다간 천둥번개 치고 난리 나거든요.
2: 근데 아저씨, 카이사르는 양아들이 세 명이나 돼요?
9: 더 많았지. 카이사르님은 마음에 드는 청년들은 다 양아들로 삼으셨거든.
2: 이 카이사르님은 평생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바꿔가지고 종신 독재관이 되신 분이거든.
4: 여러분의 것입니다.
2: 그랬더니 일부 원로원 의원들이 못마땅해가지고
10: 서로 다 원로원도 없애고 황제가 되려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2: 그건 안 될 말이죠. 이건 독재.
11: 아니, 브루투스, 카이사르 편 아닌가? 양아들이잖아.
12: 그래도 로마에 독재자가 나온다는 건 참을 수 없어요.
2: 결국 카이사르님은 원로원 일부 사람들과 양아들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지.
13: 아유, 우리 불쌍한 카이사르님.
4: 여러분! 제가 카이사르님의 죽음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이 손으로 처벌하겠습니다!
2: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를 죽인 일당을 처벌하겠다고 했어.
6: 야, 역시 안토니우스님이야.
1: 안토니우스 집정관이 카이사르님 후계자가 되겠죠?
14: 당연하죠. 딴 사람 누구 있겠어요?
2: 이렇게 모두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에게만 공개된 유언장에는 글쎄,
7: 여기 옥타비아누스를 양아들로 삼고 후계자 하라시네요.
2: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라고 되어 있던 거야.
0: 내가 후계자가 아니라니까. 18살밖에 안 된 애 송이가 후계자라니. 좋아, 최대한 천천히 시간을 끌면서 카이사르님의 재산도 후계자도 모두 다 차지할 거야.
2: 안토니우스는 화가 났지만 어린 옥타비아누스를 약보고 시간을 끌면서 유언장을 집행하지 않았어.
1: 집정관님, 유언장 집행해 주시고 제 유산도 주세요.
0: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좀 바빠가지고. 천천히 하자.
1: 저건 유언장을 집행하지 않겠단 거잖아요.
5: 아그리파, 참아. 나한테 생각이 다 있어. 유언장을 집행해야 할 수밖에 없을 거야.
2: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옥타비아누스는 시민들을 모아놓고 카이사르의 유언 내용을 다 공개해버렸지.
1: 저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님의 양자로서 카이사르님의 유언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카이사르 아버님께서는 재산 3분의 1을 로마 시민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14: 돈을 준다고?
4: 시민들이 알아버렸으니 이거는 집행 안 할 수가 없잖아. 저희 알미운 녀석.
2: 이 일로 시민들은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인정하게 되고.
1: 나는 카이사르님의 뜻이라면 옥타비아누스님을 지지할 거야.
2: 카이사르의 군사들도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게 되면서 옥타비아누스의 힘이 조금씩 커지게 되지.
3: 아, 정답!
5: 네,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3: 옥타비아누스!
5: 정답! 맞습니다!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3: 많이 왔어.
5: 다음 문제를 풀려면 계속해서 주사위를 굴려주세요.
3: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볼게. 얍! 오!
5: 오, 다 갔다. 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를 죽인 브루투스와 카이사르 반대파 원로원들을 처벌하기 위해 누구와 손을 잡았을까요?
3: 응? 누구와 손을 잡는다고?
15: 아이고. 안토니우스가 싫으시죠?
16: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막 쳐버리세요.
17: 네? 당신들 잔께 넘어갈 줄 알고? 이번엔 안토니우스지만 다음엔 나를 쳐내겠지?
2: 일부 원로원 의원들이 안토니우스를 같이 쳐내자고 했거든? 옥타비아누스는 오히려 안토니우스를 찾아갔어.
4: 나랑 같이 힘을 합치자고?
17: 네, 우리끼리 싸우면 원로원들만 좋아할 거예요. 힘을 합쳐야 해요.
4: 좋아. 그럼 먼저 카이사르님을 죽이고 도망간 브루투스와 원로원들을 처벌해야겠구만.
17: 바로 그거예요.
2: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손을 잡고 먼저 원로원에 남아있는 카이사르 반대파를 몰아내고 그리스 필리피로 도망갔던 브루투스의 잔당까지 싹 몰아냈지.
3: 카이사르님을 죽인 적들을 무찔러! 아, 정답!
5: 네, 옥타비아누스는 누구와 손을 잡을까요?
3: 안토니우스!
5: 정답입니다. 와!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8: 엄청 많이 나왔네.
2: 아, 나 보너스 너무 적을 뿐이고 나 집에 가고 싶을 뿐이 엄마 보고 싶을 뿐이고.
3: 아, 우리가 이번에는 많이 가볼게요.
5: 자,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3: 내가. 자, 많이 나와라.
18: 많이 나왔어.
3: 좋아.
5: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17: 안토니우스가 분명히 날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일단 로마에서 멀리 보내버리자.
5: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에게 자원이 풍부해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동방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 후 안토니우스는 누구의 힘을 빌려 로마를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4: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데가 좋은 데 아니에요?
3: 그런 데를 왜 보낸 거예요?
2: 아, 옥타비아누스가 왜 그랬냐면은
4: 역시 어려서 뭘 몰라. 동방이랑 이집트 쪽은 세금도 많이 거치는데 왜 날 주지? 클레오파트라도 있으니까 나한테 완전 땡큐지.
5: 신나서 갈 줄 알았지. 자, 이제 안토니우스도 멀리 이집트로 떠났으니까 나는 이 로마를 확 잡아 힘을 키워봐야겠어.
18: 오,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2: 한편 이집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줄만 알았던 안토니우스도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어.
19: 자기야, 로마 어떻게 할 거야? 내 아들들 좀 왕으로 좀 만들어줘.
18: 그럴까?
3: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를 몰아내고 카이사르님의 친아들인 당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우리가 로마를 꿀꺽하는 거지.
7: 어우, 우리 자기 역시 똑똑해.
2: 이집트의 왕 클레오파트라의 도움을 받아 옥타비아누스를 몰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17: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이요. 읽어보시오.
2: 옥타비아누스도 안토니우스를 물리칠 작전을 실행하고 있었지.
20: 내가 죽으면 클레오파트라와 나 안토니우스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묻고? 알렉산드리아?
1: 죽어서 묻히고 싶은 것이 로마가 아니라 이집트란 말이오?
21: 로마 사람이 아닌가 보군. 이집트 사람이니 우리의 적입니다.
1: 맞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적입니다.
2: 그건 바로 미리 써둔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을 공개해서 로마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만든 거야.
22: 교수님이 이집트에 묻히고 싶다 그랬대요.
14: 아니 그러면 로마를 배신한 거잖아.
23: 집정관님, 전쟁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17: 네, 로마의 적을 처치하겠습니다.
24: 전쟁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2: 뭐야! 이길 수 있다며! 결국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을 받은 아그리파는 아피움 바다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군사들을 크게 물리치지.
22: 아! 정답!
25: 나도 정답!
17: 안토니우스는 로마를 차지하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25: 클레오파트라!
17: 정답입니다! 예!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25: 우와, 황제!
2: 우리 원로원은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한 자라는 의미의 호칭을 줘서 그때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되었지.
25: 아, 그럼 옥타비아누스랑 아우구스투스랑 같은 사람인 거예요?
2: 그렇지. 아이, 근데 우리 뭐 보너스 이동 안 주나?
17: 네,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예! 예. 이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23: 문 열렸다. 애들아, 그래.
25: 똑똑한 친구들 잘 있어.
17: 오늘도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0: 진짜 재밌었어.
1: 얘들아, 우린 치킨이다. 얼른 내려와라.
2: 치킨! 아, 같이 가요. 형, 당연히.
0: 내가 먼저 갈 거야. 아.

0: 아 정말 아이 험아 같이 해
1: 싫어 내가 먼저 할 거야
0: 아 정말
1: 내가 먼저 해야지
0: 아 정말
1: 오늘은 어떤 걸 해볼까
0: 내가 먼저 지롱
2: 야 그 무슨 카드인 줄 알고
0: 아이 몰라 뭐든 재밌겠지
3: 시간을 달리는 미국 독립전쟁 이야기 1774년
4: 보여줍시다! 갑시다!
5: 아니, 여기 어디야?
6: 안녕하세요!
5: 얘까지 왜 같이 있니? 니들 누구야?
1: 전 영희인데요.
0: 전 승환인데요.
5: 우리는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왔는데.
0: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 시간을 달려?
0: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3: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7: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0: 간다. 야!
2: 우와, 일곱 칸이다!
5: 우와! 아니, 근데 이래가지고 언제 끝까지 가?
0: 아니, 문제를 맞히면 보너스 이동도 있어요.
3: 우와!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미국은 이 사건으로 독립전쟁을 시작하는데요. 이 사건은 뭘까요?
5: 어? 독립전쟁? 미국이 어디에서 독립을 해요?
8: 영국한테서. 우린 원래 나라가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영국이 북아메리카 동부 바닷가 쪽에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영국인 중에 돈을 벌려는 상인과 모험가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식민지가 13개가 됐지.
5: 어? 그럼 미국엔 원래 사람이 안 살았어요?
9: 아니지. 원래 살던 사람,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있었지.
5: 거기다가 프랑스랑 네덜란드 같은 유럽 여러 나라들의 식민지까지 있었다니까? 영토 때문에 전쟁까지 났었어.
8: 원주민이랑 프랑스랑 같은 편. 우리 식민지 사람들이랑 영국이 편먹고 전쟁을 두 년이나 했는데 영국이 이겼지.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영국 왕 조지 3세가 글쎄
10: 이 우리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서 좋다 이거야. 근데 이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나라의 돈이 하나도 없네.

0: 빚도 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지.
0: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왕창 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본국인데 식민지는 내라면 내야죠.
1: 오, 좋아. 그래, 세금을 왕창 물려.
0: 우리 식민지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그냥 세금을 내라는 거야. 영국에서 설탕 사려면 세금 내.
2: 뭐? 아니, 설탕값에 세금을 더 내라고? 아니, 그러면 돈을 더 내라는 거 아니에요?
3: 그쵸.
4: 아니, 비싸다고 설탕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영국 놈들 식민지에서 돈 뜯어가라고 아주 작정을 했네.
2: 그러니까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0: 종이로 뭐 만들려면 세금 내. 설탕법에 인지세까지 그냥 자꾸 세금에 관한 법을 만들지 뭐야.
5: 신문을 만드는데도 세금을 내라고? 넌 말도 안 돼.
0: 계속 세금을 내라고 하자 화가 난 우리 식민지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시위를 했어.
6: 제품!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식민지 대표 없이 정한 세금 웬 말이냐! 웬 말이냐!
7: 웬 말이냐!
0: 시위가 심각해지니까 그냥 결국 영국에서 인지세를 폐지했어. 근데 다른 법을 또 만든 거야.
8: 다른 세금은 다 취소할 테니까 대신에 홍차는 영국의 동인도회사 것만 사다 먹어. 알았지?
0: 영국은 세금을 더 내게 하려고 영국 소유의 동인도 회사의 차만 수입해서 먹으라고 했고, 다른 나라에서 홍차를 싸게 들여와 팔던 사람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되지.
9: 차가 나서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이 법 저 법 만들어서 우리한테 세금을 막 뜯어갈 겁니다.
10: 맞습니다.
9: 자, 이 영국 국왕에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11: 보여줍시다!
9: 갑시다! 갑시다!
12: 세뮤얼! 세뮤얼!
0: 화가 난 사람들은 보스턴 항구로 달려갔지. 그리고는
9: 이 홍차만 먹으라고!
13: 그럴 순 없지! 싹 다 버려!
0: 동인도 회사 배에 있던 홍차를 3시간 동안 바다에 던져버렸어. 바로 이 사건이 보스턴 자사건이야.
9: 영국은 보고 있지? 우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0: 보스턴 자사건 때문에 영국 정부는 크게 분노를 했어. 대영제국의 반항을 해? 반란이죠. 바다에 버린 홍차값 다 물어내라고 그래. 반항하는 것들 다 잡아가고! 군대를 앞세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보스턴 항구를 폐쇄시켜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해. 식민지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지만 영국도 물러서지 않았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식민지 연합의 대표들이 모여서 대륙 회의를 열었지만,
6: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14: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사과하고 보스턴 항구부터 열어달라고 합시다.
15: 아니, 사과라니요.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합니다. 군대를 모집합시다.
16: 군대라니요. 그건 반역입니다. 엄연히 영국의 왕은 우리의 왕이요.
17: 그래요. 홍차값 물어주고 군대를 철수해달라고 왕한테 부탁합시다.
6: 답답하구만. 싸워야 하는데. 그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하시오.
0: 영국의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라도 독립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로 팽팽하게 나뉘어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얼마 뒤 렉싱턴에서 민병대와 영국군의 전투가 벌어지면서 독립전쟁이 시작되고 말았던 거지.
18: 정답!
19: 네, 미국을 독립전쟁으로 이끄는 이 사건은
18: 보스턴 차사건!
19: 정답 맞습니다!
1: 잘했어!
6: 아, 근데 어떻게 홍차 때문에 전쟁이 나요?
0: 사람들이 즐겨 마신 홍차에 세금을 왕창 매기니까 사람들이 더 분노했지.
19: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풀려면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0: 이번엔 내가.

0: 이야. 우와.
1: 좀만 더 가지.
2: 에이, 보너스 이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3: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와! 전쟁터로 날아온 이것 때문에 대륙군의 사기가 높아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오, 사기가 높아지면 치킨?
3: 땡! 틀렸기 때문에 벌칙으로 뒤로 두 칸 이동합니다.
0: 죄송해요.
1: 또 틀리기 전에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엔 정식군인이 없었어. 그리고 또 모두가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지.
0: 거봐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4: 벌써 군대를 만들고 싸워서 독립해야 합니다.
5: 나 독립을 왜 합니까? 영국 식민지로 있는 게 더 나아요.
6: 아니, 지금 영국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말아요?
5: 그러게나 말입니다. 우린 정식 군대도 없고 총 있는 사람들이 영국군과 싸우고 있으니.
7: 독립은 무리고 당장 영국군을 물리칠 군대라도 만들까요?
1: 이렇게 대륙군이 만들어졌고 조지 워싱턴이 사령관이 됐어.
0: 우리는 식민지의 정식 군대인 대륙군이다. 영국군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싸우자! 와!
1: 하지만 영국군에 비해서 실력도 부족하고 꼭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도 없었어. 그래서 계속 전투해서 지고 있었지. 그러다 1776년 1월에 상식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돼. 이 책은 영국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해도 잘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
8: 이 책을 보니까 독립해야겠더라고요.
9: 맞아요. 우리만 죽어라 이라고. 돈은 영국 다 가져가고요.
1: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조목조목 쓰여진 이 책을 읽고 독립을 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야. 결국
10: 독립합시다!
11: 그럽시다!
1: 식민지연합 대표들도 독립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12: 그럼 선언서부터 만듭시다.
13: 그럽시다.
14: 좋습니다.
15: 좋소!
1: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서를 채택해서 발표를 하지.
0: 제군들, 우린 이제 미합중국의 독립군입니다! 우와!
16: 이 전쟁에서 이기면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미합중국의 독립이다!
17: 자, 독립 가자!
0: 전환 발사!
1: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이 도와줘서 미국은 결국 전쟁이 일어난 지 6년 만에

0: 요크타운에서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
1: 우리 살리라! 유럽 파이팅!
0: 아, 정답!
2: 네, 대륙군의 사기를 높인 이것은
1: 독립선언서!
2: 정답입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된답니다. 아~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3: 우와, 많이, 많이, 많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4: 조금만 더. 우와.
2: 자, 이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야!
5: 뒤에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주고 가세요.
6: 다음에도 또 올게. 안녕.
7: 골도와 골도와.
8: 아우, 아우, 이거 왜 이렇게 낫니?
9: 아이, 고스네.
8: 아우, 안녕.

0: 친구들, 아쉽겠지만 오늘 어땠나요?
1: 재밌었어요!
0: 네,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쭉쭉.
2: 아,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
3: 어? 여기 조지 워싱턴 카드 있다.
2: 어? 그러네.
3: 해볼까? 어? 어?
2: 왜 안 되지?
0: 하루에 여러 번은 안 되나?
4: 영길아, 승원아, 내려와, 저녁 먹자.
0: 네.
2: 저녁밥 먹어야지.
0: 아니, 저, 같이 가. 같이 가, 형아. 아, 형아, 같이 가. 이럴 때만 빨라.

0: 어서 들어와. 얘들아, 오늘부터 함께 공부할 친구야. 베트남에서 온 린.
1: 안녕하세요. 저는 린입니다. 뭐야, 나도 같이 놀아. 나도! 나도! 받아라! 우와, 잘한다. 뛰어놀았더니 힘들다. 잠깐 앉아서 쉬자. 어휴, 빨리 와.
2: 더 놀고 싶은데.
1: 패밀리.
2: 가족이구나.
1: 멍이.
2: 우와, 강아지다.
1: 특별방 냥담란 말이.
2: 무슨 말이지? 달리기? 공놀이!
1: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답답한가 봐.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내일 또 놀아.
3: 내일 봐!
1: 아까 린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끝까지 못 들어서 아쉬웠어. 린도 답답했을 거야.
0: 우리 베트남어를 배워볼까?
2: 오늘 당장 배우기.

0: 너무 어렵잖아.
1: 그럼 영어로 이야기해볼까? 님도 영어를 모르면 어떡하지? 몸짓으로 이야기하면?
0: 아까도 해봤는데 잘 안 통했잖아.

0: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린이랑 더 이야기하고 싶어!
2: 베트남에서 온 친구가 생겼는데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답답했거든?
0: 아하! 그런 거구나! 그럴 땐 좋은 방법이 있어!
3: 뭔데?
0: 인공지능 번역기!
4: 번역기?
0: 다른 나라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1: 우와! 좋은데! 당장 써볼래!
2: 잠깐! 사용법부터 배워야지!
3: 아, 맞다.
2: 그런데 사용하기 어렵지 않아?
0: 생각보다 정말 쉬워! 친구와 이야기할 땐 대화 모드를 사용하면 돼! 우리 말은 여기, 린이네 말은 여기!
1: 린이랑 같이 놀고 싶은데 공놀이도 하고 강아지도 보고 싶고!
5: 법률로 가운 아이정 예뉴나이.
2: 뭔가 이상한데?
0: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었나 봐.
3: 천천히 또박또박 다시 해봐.
2: 같이 놀자.
6: 공조이네요.
1: 이제 린이랑 이야기할 수 있겠다. 우와!
3: 어제 배운 대로 해보자.
1: 린, 오늘도 같이 놀자.
5: 공주이 나오.
3: 늑다, 문세 저 각 방세 문 건건.
7: 좋아, 강아지 사진 보여줄게.
1: 우와!
3: 뜬 라몽, 또 특수 특별 방.
7: 이름은 몽이야. 공놀이를 정말 좋아해.
1: 어제 린이 말하려던 게 이거였구나. 몽이가 공놀이를 좋아한다고? 예! 그럼 우리 같이 놀자!
2: 그런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번역한 거지?
0: 내가 알려줄게. 인공지능은 아주 많은 말과 문장을 배우고 익혔어. 뜻이 같은 표현도 함께 배웠지. 인공지능은 배운 말과 뜻을 비교해 가장 알맞은 말로 바꿔주는 거야.
1: 많이 배울수록 더 잘 번역할 수 있겠네?
0: 맞아! 그리고 인공지능 번역기 앱을 사용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역할 수 있어! 더 많은 사용 방법을 알려줄게! 같이 가자!
1: 좋아! 여긴 어디야?
0: 여긴 미국이야!
1: 어? 미국?
0: 외국에서 실제로 번역기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3: 우와, 엽서 예쁘다.
2: 린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 뭐라고 쓸까?
3: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어때?
2: 그런데 베트남어를 모르는데.
0: 내가 도와줄게!
7: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하고 싶은 말을 말하면 원하는 언어로 바꿔줄 수 있어.
2: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와, 린이 엄청 좋아할 거야. 근데 너무 배고프다.
1: 태풍아, 따라와. 어디 가게? 나 배고프다고.
3: 그러니까 따라와 보라고. 여기 봐, 과자가 이만큼이나 있잖아.
1: 우와, 맛있겠다. 빨리 사 먹자.
3: 그런데 다 영어로 써 있어서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0: 이번에는 카메라를 써봐.
1: 사진만 찍었는데 번역됐어.
3: 나는 이거 먹어야지.
2: 나는 둘 다 먹을 거야.
8: 헬로. Are you enjoying your trip?
2: 이번엔 할 수 있어.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7: I'm from Korea.
8: Oh, great. Welcome.
7: 오, 좋아. 환영해.
1: 고마워요. Thank you. 오늘 번역기 앱으로 외국인과 대화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
2: 이게 다 A와 I 덕분이야.
3: 고마워.
0: 별 저장 완료!
2: 좋아!
3: 다음 시간에도 A왕 I랑 파이팅!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 태풍아, 뭐 깜빡한 거 없어? 자연 관찰일지 숙제부터 해야지.
1: 아, 맞다.
0: 여기 있는 꽃 이름 다 알아가야 한다고? 완전 쉽네! 이 노란 꽃 이름은 뭘까? 개나리잖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럴 줄 알고 식물 도감을 가져왔지. 어? 안 가져왔네. 아! 그럼 검색해볼게. 근데 이름을 모르는데 뭐라고 검색하지?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꽃? 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어, 핸드폰 배터리도 없어. 내일까지 숙제를 해야 하는데 어떡해?

0: 오늘은 꽃 이름이 궁금한 거야?
1: 응, 맞아.
2: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
0: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아이 준비됐지? 그럼! 궁금한 꽃을 카메라로 찍어봐.
2: 와, 사진만 찍었는데 이름이 나왔어. 이것도 해보자. 우와, 바로 알려주네. 그럼 이 꽃은? 카메라 안에 식물 박사님이 살고 있나? 어떻게 다 알지? 꽃 말고 곤충도 알아?
0: 물론이지, 뭐든 물어봐.
2: 우주야, 저기 기어가는 것도 찍어줘.
1: 우와, 얘도 나왔어.
2: 다쳐 어떻게 아는 거지?
0: 인공지능 스마트렌즈 덕분이야.
1: 스마트렌즈?
0: 스마트렌즈의 비밀을 알려줄게.

0: 사자? 여기가 어디야?
1: 아프리카에 온 걸 환영해!
0: 뭐? 우와, 기린이다! 코끼리도 있어! 와...
1: 친구들, 저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우와... 뿔이 꼭 소처럼 생겼는데? 소! 뛰어가는 게 말이잖아, 말!
2: 소랑 말이랑 합친 건가?
0: 스마트 렌즈로 사진을 찍어보자!
1: 이름은 누?
0: 누?
1: 누는 수천 마리가 다 함께 초원을 여행한대.
3: 누! 반가워!
0: 왜 우리 쪽으로 달려오지? 도망쳐!
1: 얘, 여기로 들어가!
0: 설마 바닷속?
1: 스마트 렌즈로 바닷속 친구들도 알 수 있는지 알아봐야지.
0: 우와, 거북이다! 안녕! 우와, 귀여워. 근데 이름이 뭐더라?
1: 흰 동가리.
0: 아, 맞아. 고마워. 우와, 진짜 화려하다. 이 물고기 이름은 뭐지?
1: 이건 솔베간팽! 솔베간팽이야!
0: 솔베간팽? 이름 되게 특이하다! 인공지능은 물고기 이름도 아는구나!
1: 당연하지!
0: 가시가 진짜 멋져? 한번 만져볼까?
1: 잠깐! 솔베간팽은 독이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물고기라고 나와있어!
0: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
4: 어? 뭐지?
0: 얘들아, 저게 뭐야?
1: 와, 상어다! 상어가 나타났다! 웅! 여기서 문제! 이 상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래, AI 얼른 가야 해!
1: 고래상어? 지금까지 발견된 상어 중에서 제일 크대!
0: 얘들아, 우리 도망가야 할 것 같은데?
1: 몸집은 아주 크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상어는 아니래.
0: 그래도 무섭단 말이야.
5: 얘들아, 얼른 도망쳐.
0: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스마트 렌즈 인공지능 덕분에 동물이랑 물고기 이름을 많이 배웠어. 아, 맞다! 우리 하던 숙제마저 해야지! 꽃이름 알아오기?
3: 좋아!

0: 사각 제비꽃 이야 됐다.
1: 잠깐. 꽃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꽃입니다.
1: 뭐? 이상한 꽃이라니? 너무해!
0: 오늘도 A랑 I랑 같이 문제 해결!
1: 별 저장 완료!
0: A랑 I랑 파이팅! 제!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to...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좋아요가 좋아요.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이제 비장의 팡팡 점프로 마무리하면 좋아요가 500개.
1: 좋아요, 나도 좋아요 받을 거야.
2: 인기란 걸 느껴보고 싶어.
0: 당장 나가.
3: 좋아요가 0개.
1: 대체 뭘 해야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거야?
4: 뭔가 신기한 걸 해야 할까?
5: 오호! 요리사님, 좋아요 500개 돌파했어요!

0: 사진을 찍어?
1: 너무 한심해서 웃음이 나오네. 샵 접시파괴왕 샵 한심한 재.
0: 뭐? 한심해?
1: 어? 어? 이런 한심한 꼴에 어? 좋아요를 누른다고?
0: 뭐? 좋아요? 좋아요다! 나도 좋아요 받았어!
1: 에이, 시시해. 지워야겠다.
2: 슈퍼재,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있어요. 출동 준비 됐나요?
0: 네, 출동하겠습니다. 아휴, 결국 좋아요는 못 받았네. 만약 시민들이 내 멋진 히어로 모습을 본다면 무조건 좋아요를 눌렀을 텐데. 응? 그래! 슈퍼잭의 모습을 내 피드에 올리는 거야! 그럼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3: 여기는 냠냠시티 외곽에 있는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
4: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신기한 물건들을 가진 콜렉터. 나, 리치의 방송에 오신 악당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악당 잡지를 소개해 볼 텐데요. 궁금하시죠? 그럼 제 유능한 AI 비서를 한번 불러보죠. 이게 뭐야? AI 기능이 있다더니 완전히 별로잖아!
5: 신처럼 강력한 힘, 레시 피스톨이 당신을 품 안에.
4: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오, 레시 피스톨. 꼭 내 걸로 만들고 말겠어. 나 같은 악당에겐 멋진 장비가 필요하지. 여보세요? 악당 장비를 빌리려고 하는데요. 야! 그렇게나 비싸요?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0: 왜 좋아요가 아직 연계인 거야?
6: 히어로인지 몰라서 못 누른 걸까?
0: 그럼 지금까지 도와준 건 누구라고 생각한 거야?
6: 난 있어! 좋아요 한 개!
0: 한 개가 뭐야? 히어로가 100개, 200개는 받아야지!
1: 히어로가 이렇게 한심한 짓이나 하고 있다니.
6: 우와! 반짝반짝하다! 누구야?
0: 히어로라는데 이름은 몰라. 근데 성격은 아주 별로야.
7: 난 미라클 루나야. 최고의 마법 히어로라고.
6: 안녕. 난 메카탄탄. 메카탄탄.
0: 그걸 레시피 스톤이잖아. 어디서 찾았어?
1: 이거? 네가 번개 맞고 있을 때 찾았지.
6: 슈퍼잭도 번개 맞지 말고 레시피 스톤 찾아서 얌스타에 올렸으면 좋아요 받았을 텐데. 아깝다.
0: 난 시민들을 도우려고 한 거라고.
1: 좋아요에 진심이었던 건 아니고.
0: 아니거든.
4: 레시피 스톤 탐지기 중에 제일 싼 걸로 달라고 했더니 이게 작동하기는 하는 거야. 오, 된다. 이쪽이다. 오. 레시피 스톤? 가까운데 있었잖아. 어? 근데 쟤들은 뭐야? 어디서 본 얼굴인데? 레시피 스톤 넘버는 귀찮은 히어로들? 에이, 아이고 귀찮게 됐네. 히어로도 잡고 레시피 스톤도 빼앗으면 바로 악당계의 유명인이 되는 거잖아. 빌려왔던 장비가 어디 있더라?
6: 레시피 스톤도 찾고 히어로 포인트도 받고 부럽다. 슈퍼잭은 좋아요도 놓치고 히어로 포인트도 놓쳤는데.
0: 하나도 안 부러워. 난 좋아요 100개, 200개 받을 거거든.
1: 100개는커녕 한 개도 못 받을걸? 왜냐면 넌 인기 없는 히어로니까. 몰랐던 건 아니지? 인기 없는 건 사실이잖아.
8: 맞아. 난 인기가 없지.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레시피 스톤이랑 찍은 사진이면
0: 좋아요를 받을 수 있어!
6: 예! 나도!
4: 이런 건 너희들한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유명인한테 어울리지.
1: 유명인이라고?
4: 나를 몰라? 나팔로 100만! 에서 살짝 부족한 세계 최고 유명 콜렉터 리치 네미시다! 이건 내가 가져간다!
7: 네, 좋아요! 내 리치 피스톤!

0: 어서 와라. 셋이 한꺼번에 모이면.
1: 어? 잠깐 멈춰. 저 악당 녀석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2: 기다려 슈퍼잭.
3: 레시피 스토어.
0: 쟤는 왜 계속 오는 거야? 이 방법을 써야겠군.
1: 뭐 하려는 거지?
3: 네, 좋아요. 내 레시피 스토어 내놔.
1: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다!
0: 레시피 스톤의 히어로들까지 내 손에 들어왔군.
1: 슈퍼잭, 너 때문에 함정에 걸렸잖아.
3: 에이, 걱정 마. 이까지 감옥 주면 내가.
4: 힘이 안 들어가.
0: 괜한 힘 빼지 말고 불쌍한 포즈나 취해봐. 이걸 냠스타그램에 올리면 나는 유명인이 되고 너희들은 영원한 내 부하가 되는 거다. 아, 맞다. 요거? 이 좋아요는 취소해야지.
1: 뭐? 그 좋아요 네가 누른 거야?
0: 인기 없는 히어로한텐 누가 좋아요를 눌러주겠냐? 취소.
1: 안 돼! 내 좋아요!
3: 나의 좋아요를, 내 좋아요를.
1: 저 정도면 그냥 좋아요 눌러줄 걸 그랬나.
0: 안돼! 제일 비싸게 빌린 장비라고.
3: 내 좋아요 왜 취소했어?
0: 망가뜨리면 안돼! 진정해!
3: 레시피 스톤!
0: 오지 마! 이것도 줄게!
3: 배고파.
0: 뭐야? 괜히 놀랐잖아!
1: 슈퍼잭! 으이구, 힘을 적당히 썼어야지.
0: 생각보다 위험한 녀석들이군. 그냥 둬선 안 되겠어. 뭐야?
5: 고객님, 악동 장비 대여 시간이 끝났습니다. 감옥 하나 망가져서 추가 비용이 있고요. 그럼 또 이용해 주세요.

0: 슈퍼지 레벨업! 야!
1: 아, 이거 봐! 내가 네 사진에 좋아요 몽땅 눌렀어!
0: 야! 잘 가요, 리치!
2: 악당의 좋아요 따윈 필요 없어!
0: 찍었어?
2: 응, 다 찍었어! 아이, 나도 찍어줘!
0: 통통 치즈 대소동!
3: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쟤? 냠냠시티 안 지키고 뭘 하고 있는 거야?
2: 오늘은 통통 치즈가 나오는 날이라고요.
4: 이제 우리 차례야, 탄탄.
5: 감사합니다. 어?
4: 여기 통통 치즈 두 개 주세요.
5: 끝났습니다, 손님.
4: 네? 그럼 통통 치즈는요?
5: 내일까지 기다리세요. 통통 치즈는 24시간 후에 나온답니다. 야호! 퇴근이다!
4: 안 돼! 내 통통 치즈!
2: 좋아! 내일까지 여기서 기다리자, 탄탄. 내일은 첫 번째로 먹는 거야. 아, 탄탄? 어, 탄탄! 치, 나 혼자 기다리지 뭐. 24시간쯤 문제 없어.
6: 자, 다 익었다.
7: 와, 맛있겠다. 캠핑 최고.
1: 저게 뭐야?
7: 어? 별똥별이잖아.

0: 이뻐! 살고 싶다면 레시피 스토어!
1: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빠, 우리 이거 키우면 안 돼요? 네? 슬라임 같아!
0: 그만 해라! 감히 나를 주무르다니.
2: 저쪽입니다, 롱캣틴.
0: 가자, 얘들아. 이제 우주정복도 시간 먼저다라.
3: 잭, 설마 밤새 기다린 거야?
4: 지금 몇 시지? 줄 서 있길 잘했네.
5: 동동치즈 판매 시작합니다.
6: 저요, 저요. 제가 바로 첫 번째 손님이에요.
7: 동동치즈 나왔습니다.
6: 우와, 드디어 동동치즈가 내 손에 들어왔어. 아,
4: 뭐해요? 내 통통치즈 돌려줘요. 이리 내놔요.

0: 괜히 수가 있더라. 이리 자, 내가 직접 찾겠더라.
1: 내 치즈를 망가뜨리다니. 용서 못해.
2: 성가신 놈이로군.

0: 잭, 슈퍼잭, 듣고 있어요? 방금 통통 치즈 가게에 레시피 스톤을 노리는 악당들이 나타났어요.
1: 어? 이건 치즈 강도들이 쓰고 있던 모자잖아?
0: 모자가 아니에요, 잭. 머리에 착지해 상대를 조종하는 무시무시한 외계인 메롱캣들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서둘러요, 잭.
1: 통통 치즈! 아니, 레시피 스톤! 당장 갈게요.

0: 네.
1: 치즈 하나 주세요.
0: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손님.
2: 이건가? 아님이가?
0: 저기요, 이상한 모자 쓴 손님. 차례를 지키셔야죠. 아무리 치즈가 맛있어도 그렇지, 정말?
2: 레시피 스톤을 내놔!
0: 그런 메뉴는 없어요.
3: 에? 모자가 말을 하네?
2: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이건가? 그럼 이건? 어떤 거야? 레시피 스톤은 어디 있냐고!
0: 당장 멈춰, 당들아! 아이, 뭐야?
2: 응? 느린 보다요? 이건? 오! 드디어 찾았다, 레시피 스톤! 이제 우주 정복은 시간 문제잖아!
0: 안 돼! 레시피 스톤!

지금이다!

0: 통 치즈에 레시피 스톤까지 빼앗기다니.
1: 와, 메카타탕!

0: 응? 하마터면 내 시피스톤을 뺏길 뻔했어. 어제는 같이 못 기다려줘서 미안해, 잭. 통통치즈 맛있었어? 그게 사실은 나도 아직...
1: 메롱캡 3단 모두다로! 우리가 3단단신앙 이상! 너희는 우릴 절대 못 잡지마!
0: 네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1: 어디 갔냐롱?
0: 혹시 찾는 게 이거야?
1: 내 레시피 스톤!

0: 죽일 그냥가 이 악당들아! 내 치즈의 복수다!
1: 슈퍼제 괜찮아?
2: 결국 못 먹었어.
0: 아, 내 통통 치즈!
3: 고마워요, 덕분에. 이거라도 드실래요?
0: 우와! 내 통통 치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사실은 어제부터 통통 치즈 먹으려고 줄 서 있었거든요.
3: 아, 어제 통통 치즈 못 드셨던 분들이구나. 모습이 변해서 못 알아봤어요.
4: 슈퍼젯 메카탄탄 정체를 들켜서 히어로 포인트 감점입니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0: 네.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에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0: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난 매일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꿔. 그 꿈속에서는 입이 엄청 크고 이빨도 몇 개 없는 아주 못생긴 요정들이 나와. 무섭기도 하고 기분도 나빠. 하, 이제 그 못생긴 요정 꿈은 또 꾸고 싶지 않아. 게다가 그 악몽 때문에 오늘은 버스에서 졸다가 메일리한테 오해까지 받았다고. 진짜 짜증나.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 글쎄, 내 꿈속에서 나타나던 그 이상한 요정을 학교 앞에서 만난 거야. 어? 뭐지? 혹시 이 요정 마법사 아니야? 메일리가 올 걸 미리 알고 있잖아. 메일리가 우리 집을 왜 와?
1: 곧 알게 될 거다.
0: 누구?
2: 안녕하세요. 전 메일리인데요. 엄마가 이거 좀 드리라고 했어요.
0: 진짜 메일리가 왔어?
3: 응? 아무도 안 계신가?
4: 맞네. 아무도 없다쇼.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먹을까?
3: 뭐?
4: 내 생각엔 여기 사시는 분은 케이크를 싫어한다쇼.
5: 케이크를 왜 싫어해? 다시 불러보면 나오실걸? 옆집으로 이사 왔거든요. 내 말 맞지?
4: 아무도 없나 봐. 그냥 우리가 먹자쇼.
5: 너 얌전히 기다려.
0: 말도 안 돼.
1: 이젠 내 말을 믿겠어? 가디언?
0: 그렇긴 한데.
1: 이건 예정된 일이야.
0: 예정? 그것도 뭐야? 꿈에 나타난 일들이 현실이 되다니.
1: 꿈이 아니야?
0: 어떡하지? 지금은 엄마도 안 계신데. 하필 나 혼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냔 말이야.
1: 가디언, 너한테 친구들을 소개해야겠다.

0: 이건 또 뭐야?
1: 이 친구들이 이제 널 도와줄 거다.
0: 뭐?
2: 야, 비욘드 몽글단 세이버의 지킨다.
0: 꿈에서 본
1: 최강의 전사 몽글단.
2: 우리 몽글단 몽글단 몽글단
1: 비욘드 몽글단이다. 몽글단은 가디언을 지킨다.
2: 몽글단을 지켜, 가디언을 지켜.
0: 몽글단이 뭔데?
1: 자, 우리 소개를 하자 달. 우리는
2: 몽글단. 예, 세이버를 지킨다.
1: 몽글월드를 구한다.
2: 구한다.
1: 가디언이여, 세이버를 지켜라. 세이버, 세이버, 세이버를 지켜라.
0: 뭐 하는 거야?
1: 가디언, 어? 가디언, 세이버를 지켜라. 세이버, 세이버를 지켜라.
0: 세이버라고?
1: 에테로 링크 시작한다.
2: 에테로 링크
3: 준비 완료.
1: 시작하자. 에테로 링크 시작한다.
4: 좋아했다.
0: 또 뭔데? 그만해. 간지러워.
3: 1차 점검 완료.
4: 2단계 점검. 상태 양호.
1: 이동한다.
0: 간지러워.
1: 네 차례다. 가라.
0: 또 뭔데?
4: 자, 이제 가을은 메일리와 악수를 해주자요.
5: 실례했습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2: 간다고?
4: 안 돼.
2: 잠시만요.
5: 계셨네요.
2: 지금 나갑니다.
4: 안 나왔잖아. 우리가 망자쇼.
6: 너 케이크는 포기해.
4: 치사해. 삐졌다쇼.
1: 악수에 성공해야 세이버의 텔레파시와 연결되는 거다.
0: 메일리가 세이버라고? 메일리가 뭘 구한다는 거야?
2: 악수한다. 가보자.
0: 안녕 메일리.
5: 넌 카이? 네가 그럼...
0: 맞아, 여기 우리 집이야. 반가워.
5: 같은 방끼리 새삼스럽게 악수는 무슨...
0: 그렇지, 악수는 무슨...
4: 내 차례다. 꿈이야.

0: 끝내. 잠깐 기다려.
1: 왜 저래?
2: 학습은 했고
0: 결과는 됐어?
2: 이상해.
0: 됐냐니까.
2: 아니 아무 반응이 없어.
0: 제발 된다고 해줘.
2: 실패한 것 같아. 미안해 콩. 됐다.
3: 된 거야?
0: 이제 어쩔 거야? 세이버와 가디언이 연결됐잖아.
4: 가디언 에너지가 너무 강했다롱.
0: 가디언은 큰 문제가 될 거야.
5: 가디언은 내 상대가 안 돼.
0: 에테로 링크가 완성된 이상 가디언은 우리

0: 계속 방해할 텐데?
1: 가디언 따위가 방해하든 말든 세이버 에너지를 빼앗으면 돼. 세이버가 가디언과 합체했다고 해서 뭐?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지?
2: 우리가 망글리드를 이용하면 가디언이 샤크의 힘을 능가할 수 없어. 게다가 망글 파워가 세이버 파워보다 훨씬 강력하지롱.
0: 내 경고를 무시하겠단 거야? 타이를 얕보면 안 돼!
2: 지금 샤크를 무시하네?
0: 샤크를 무시한 게 아니라...
1: 잘 봐도 따끔 따끔 따끔 망글리 망글리의 힘을 보여줘!

호이호이호이 따끔 막걸리. 날아라 망글리의 전사들아.

0: 귀여운 것들.
1: 근데 이 기분 나쁜 느낌은 뭐냐쇼? 이상해.
2: 난 아무렇지 않은데 왜 탱탱몬만 그럴까?
1: 뭔가 으스스한 이 느낌. 진짜 무서운 게 나타나는 거 아닐까쇼?
2: 말도 안 돼. 난 윙윙거리는 벌만 아님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
0: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달달한 케이크. 새콤 달달 케이크 먹으러 출발.
1: 진짜 안 좋은 느낌이 든다쇼.
2: 아니 그것도 장난치네.
1: 진짜라니까.
2: 그래봤자 이 케이크는 안 돼.
3: 근데 카일은 음료수 준다더니 뭐하는 거야?

뭐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으악! 근데 저 거대한 괴물은 또 뭐야? 몽글단까지 모두 당해버렸고, 무서운데 어떡하면 좋지? 그리고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메일리를 위해서 내가 왜 싸워야 하는데? 뭐? 날더러 변신을 하라고? 이건 꿈속에서 입었던 그 촌스러운 마법사 복장이잖아! 싫어 싫어! 누가 요즘 이런 촌스러운 옷을 입어! 아, 진짜 뭐가 꿈이고 뭐가 현실인지 알 수가 없다!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구조대가 좋아요.
1: 소방구조대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 있어요.
2: 자동차 학교까지 도착 예정 시간은?
0: 3분 뒤에요. 친구들은 괜찮을까?
3: 우리야!
0: 서둘러야 해. 어서 비켜주세요.
4: 불이 났나 봐.
0: 얘들아! 우리가 구해주는 거야!
5: 미안, 괜찮아?
4: 그런데 소방구조대가 여긴 무슨 일이야?
0: 화재 신고를 받고 왔어!
4: 불이 난 곳은 어디야?
5: 불이라니?
6: 우린 신고한 적 없는데?
7: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여긴 아무 일도 없었어.
0: 휴, 그럼 다행이지만요.
4: 응, 이상하네. 대체 누가 신고한 거지?
2: 어? 제시, 이번엔 한강에 빠진 자동차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4: 바로 출동할게요. 가자!
0: 한강은 멀어서 빨리 도착하기 어렵겠어. 긴급 구조대에 지원 요청을 해볼게.
8: 제시!
4: 한강에 구조가 필요한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출동해 줄 수 있어요?
8: 우리는 지금 화재 신고를 받고 극장으로 출동하는 중이야.
4: 극장이요?
9: 누구냐?
8: 긴급 구조대입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불이 난 곳이 어디지?
10: 모두 저를 따라서 대피하세요.
9: 아, 시끄러워서 영화를 못 보겠네. 안 보여요.
11: 뭐다? 어떡해.
12: 불이 난 곳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1: 그날 오후 소방구조대가 지친 표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0: 어? 타요! 얘들아! 힘들구나.
13: 안녕.
4: 다들 괜찮아? 오늘따라 많이 힘들어 보여.
0: 신고를 받고 여러 번 출동했는데 헛걸음만 했어.
14: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는 거야.
4: 그래?
8: 우리도 마찬가지야.

0: 팩트!
1: 극장에 불이 났다고 해서 출동했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
2: 진짜 화재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3: 참, 아까 한강 출동은 어떻게 됐어?
0: 그것도 가짜 신고였어요.
4: 어? 사고 발생!
5: 화재 발생! 사고 발생. 화재 발생!
2: 또? 응? 출동하자!
0: 안녕, 킨다!
6: 다음 날도 신고는 계속됐어요.
0: 구조 신고야! 출동!

0: 가자, 패트!
1: 자, 출동!
0: 출동!
1: 도착했습니다.
2: 조심조심.
3: 우와! 긴급 구조대다! 오! 저기 소방 구조대도 와!
4: 진짜다!
3: 소방 구조대! 화이팅! 와! 와! 다음에 또 만나!
5: 그 후로도 가짜 신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됐어요.
6: 사건 발생! 사건 발생!
7: 이게 벌써 몇 번째야?
1: 이번에도 가짜 신고였다니.
8: 꼬마 버스 타요!
9: 얘들아,
10: 이제 일어나야지.
1: 제시, 괜찮아?
10: 벌써 아침이라니.
9: 조금만 더 힘내자. 하나 언니가 가짜 신고가 걸려온 곳을 찾고 있대.
1: 정말? 잘됐다.
9: 어?
10: 얘들아, 출동이야. 이번에도 가짜 신고면 어떡해. 더 이상 출동할 힘도 없어.
1: 우린 구조대잖아. 어떤 신고라도 의심 없이 출동해야 해.
10: 또 허탕만 쳤네. 그것 봐, 이번에도 가짜 신고일 거라고 했잖아.
7: 얘들아, 또 만났네. 요즘 자주 만나는걸.
11: 표정을 보아하니 가짜 신고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구나.
10: 맞아요. 패트도요?
11: 그래, 맞아.
12: 오늘만 이 길을 몇 번이나 지나갔는지 몰라.
9: 저희도요.
10: 이상하네. 그러고 보니 우연이라 하기엔 매번 가짜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마다 저희랑 긴급구조대는 늘 도로 위에서 마주쳐왔어요. 마치 지금처럼요.
11: 맞아.
12: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
9: 그치만 이게 가짜 신고랑 무슨 상관인지.
1: 서로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항상 같은 길을 지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가짜 신고로 출동했던 곳들을 조사해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13: 출동 장소를 보여달라고?
1: 네. 그동안 긴급구조대와 소방구조대가 가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곳 모두요.
14: 소방구조대의 경로는 내가 전송해줄게.
13: 고마워. 시작해볼까? 하늘색은 긴급구조대가 가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장소들이야.
14: 빨간색은 소방구조대가 출동했던 장소들이고.
1: 그곳으로 출동하는 구조대들의 경로 중 겹치는 곳을 확대해주세요.
13: 겹치는 곳? 바로 이곳이야. 여긴 유치원이잖아.
1: 유치원이요?
15: 남산 블랙들의 산사태 발생! 산사태 발생!
14: 산사태로 도로가 다 차단됐대.
13: 서둘러야겠어. 긴급구조대, 남산 둘레길로 출동해줘!
1: 저희는요?
14: 우린 유치원으로 가보자.
10: 지훈아, 구조대는 언제 와?

0: 산사태 발생! 산사태 발생! 산사태 발생!
1: 루키, 남산 둘레길 상황은 어때?
2: 다행히 산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어. 이번에도 가짜 신고야.
1: 역시 타요 니 추측이 맞았어.
3: 지훈아, 그 장난감은 어디에서 난 거야?
4: 그게...
3: 용용! 구두대 출동!
5: 너도 구조대를 좋아하는구나. 언제든지 구조대를 볼 수 있게 해줄까?
4: 진짜요?
5: 그 버튼만 누르면 구조대가 바로 달려올 거야.
4: 우와! 우와! 어떻게 한 거예요?
3: 거였구나. 지훈아, 그건 장난감이 아니라 가짜 신고를 하는 장치 같아.
4: 와, 가짜 신고?
5: 그 장치 때문에 그동안 구조대는 불필요한 출동을 하느라 많이 곤란했어.
4: 내가 그런 잘못을...
3: 아니야, 지훈아. 모르고 한 일이니까 넌 잘못이 없어. 하지만 앞으로도 그 버튼을 계속 누른다면 진짜 위험할 때 구조대가 출동할 수 없게 돼.
4: 다요, 나 이제 이거 필요 없어.
3: 정말?
4: 구조대를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는 건 아쉽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3: 맞아, 잘 생각했어.
1: 고마워.
4: 나도 커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멋진 구조대가 될 거야.
5: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6: 우리도 응원할게.
7: 타요 말대로 범인은 바로 이 장치였어. 가짜 신고가 걸려온 장소 역시 모두 유치원 근처였거든.
5: 대체 누가 이런 못된 장치를 만든 거야?
3: 내 생각엔
8: 다들
3: 아마...
8: 여기 있었구나.
2: 소개할게.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일할 자동차 구조대야.
9: 자동차 구조대?

0: 드림크림.
1: 하여와 봉봉이 공항에 놀러 왔어요.
2: 오늘 공항 친구들도 다 만난다고 했지?
0: 응, 친구들이 직접 공항 구경도 시켜줄 거야.
2: 정말 기대돼.
0: 어? 도잉!
2: 도잉?
0: 어? 못 들었나? 따라가 볼까?
2: 응?
1: 자. 도잉, 끝나면 여기도 부탁해.
3: 알았어.
0: 엄청 바빠 보이네.
3: 타고 수고했어. 여기서 잠깐 기다려.
0: 타고.
4: 어?
0: 안녕하세요.
4: 타요. 안녕.
2: 친구 잘 봉봉이에요. 방금 착륙하는 거 진짜 멋졌어요.
4: 그랬니? 반가워 봉봉.
0: 지난번에 함께 공항 구경을 오겠다고 말했던 아기 차예요.
4: 아, 오늘이 그날이었나? 그런데 어쩌지? 오늘은 다들 바빠서 구경을 시켜주기 어려울 것 같아.
2: 네?
5: 타요? 정말 타요였네. 아침 잘 됐다.
0: 뭐가요?
5: 여객 터미널에 승객이 많아서 램프 버스가 부족했거든. 잠깐 도와줄 수 있겠니?
0: 하지만 그럼 봉봉이 공항 구경을 못해서...
4: 이를 어쩌지? 아, 공항 구경을 어? 도와줄 비행기 친구가 하나 있어.
2: 비행기 친구? 큰 여객기 아니면 화물기. 아니, 최신형 비행기였으면 좋겠다. 기대돼.
4: 윙.
2: 어? 어? 예.
4: 얼마 전에 공항에 와서 비행 연습 중인 꼬마 비행기야.
6: 아, 안녕. 난 윙이라고 해.
2: 엄청 작잖아.
0: 아, 반가워. 난 타요라고 해.
2: 나는 봉봉.
6: 어, 안녕.
0: 그럼 난 여객 터미널에 갔다 올게. 그때까지 구경 잘하고 있어.
5: 이쪽이야.
3: 타고 6시간 다 됐어.
4: 윙, 잘 부탁해.
6: 어, 네.
1: 이런, 타요와 친구들이 봉봉과 윙만 남겨놓고 모두 가버렸어요.
6: 내가 마음에 안 드나?
7: 바쁘다, 바빠.
2: 공항에도 버스가 있구나.
6: 아, 램프 버스야.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을 여객 터미널로 데려다줘. 타요가 그 일을 도와주러 간 거야.
2: 여객 터미널?
6: 응. 저기 승객들이 들어가는 곳 보이지? 저기가 여객 터미널이야. 저길 지나야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어.
2: 그렇구나. 어? 저거, 바퀴? 비행기에도 바퀴가 있네?
6: 비행기도 공항 안에서는 바퀴로 다녀.
2: 날개가 있는데 왜?
6: 아, 그건... 저기 봐! 공중에 뜨기 전까지는 저렇게 바퀴로 활주로를 빠르게 달려야 더 잘 날아오를 수 있거든.
2: 아, 그렇구나. 근데 바퀴가 엄청 작다.
6: 절대 작지 않아. 비행기가 커서 작아 보이는 거야. 그리고 바퀴가 엄청 많지? 바퀴가 10개도 넘는 비행기도 있어.
2: 와, 봉봉은 4개밖에 없는데. 윙은 모르는 게 없다.
6: 내가 그런가?
2: 그런데 비행기는 배워야 할 게 엄청 많은가 봐. 윙이 아직도 연습 중이라니.
6: 아,
2: 윙은 연습이 끝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6: 나는 빠르게 날 수도 있고 힘도 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아직 뭘 할지 생각 중이야.
2: 역시 대단해. 이 비행기들은 카고랑 조금 달라 보여.
6: 버스처럼 사람들을 태우는 여객기야. 저길 봐.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승객들이야.
2: 나도 가보고 싶다. 아, 그럼 윙도 외국에 가봤어?
6: 나는...
3: 어떡하지?
7: 큰일이네.
2: 어? 무슨 일이지? 어. 우리도 가보자.
6: 어, 봉봉!
8: 갑자기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5: 그럼 누가 대신 승객을 태우지?
2: 저요!
3: 어? 어?
2: 저도 승객을 태울 수 있어요.
8: 승객을 태우고 나는 건 우리 같은 비행기만 할 수 있단다.
2: 아하하. 아, 그럼 윙은 할 수 있겠다. 언니 아까 빠르게 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6: 그건 그런데.
8: 오, 윙은 크기가 작아서 승객을 많이 태우긴 힘들 것 같아.
2: 아, 그렇구나.
6: 네.
2: 여기는 화물 창고 맞지?
6: 응.
2: 어? 허그다. 허그.
6: 봉봉 같이 가.
5: 봉봉이랑 윙이구나.
6: 안녕하세요.
2: 허그, 우리랑 같이 놀아요.
5: 미안, 아직 화물이 많이 남아서.
2: 윙이 좀 도와주면 안 돼? 윙은 힘이 세니까 화물도 빨리 옮길 수 있잖아요.
5: 윙은 화물을 싣는 공간이 없는 데다 날개 때문에 화물 창고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
2: 아, 그렇구나. 그럼 봉봉이 할래요. 전 자동차잖아요.
5: 네가 옮기기엔 너무 무거울걸?
2: 그런가?
5: 다음에 작은 화물이 있을 때 도와줘.
2: 네.
6: 쉬.
0: 꼬마 버스 타요.
2: 윙. 윙, 같이 가. 다음은 어디 구경시켜줄 거야? 윙.
6: 난 활주로로 갈 거야.
2: 활주로? 우와, 활주로에는 또 뭐가 있는데?
6: 활주로에 자동차는 못 들어가거든. 난 이제부터 비행 연습을 할 거니까 방해하지 마.
2: 윙!
6: 어? 봉봉. 사실 봉봉이 잘못한 건 없는데.
8: 윙은 크기가 작아서 승객을 많이 태우기는 힘들 것 같아.
5: 윙은 화물을 싣는 공간이 없는 데다 날개 때문에 화물 창고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
6: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대체 뭘까?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0: 한결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아. 이제 돌아가자. 자. 윙! 은봉? 은봉, 아깐 내가 미안해.
1: 윙! 저거 어떻게 한 거야?
0: 응? 뭐가? 저거? 내가 날면 항상 생기는 건데.
1: 윙은 하늘에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0: 하늘에 그림을?
1: 역시 윙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
0: 특별한 능력? 어? 우와, 저게 내가 하늘에 그린 그림.
1: 윙! 윙! 또 뭐 그릴 수 있어?
0: 어? 글쎄.
2: 뭔가? 윙!
1: 아, 타영!
2: 공항 구경 잘했어.
1: 응! 오늘 윙이 다 구경시켜줬어.
2: 재밌었겠다. 나는 하루 종일 승객을 태우느라 피곤해.
1: 그랬구나. 아, 타영, 응? 저기 봐. 윙이 하늘에 그림 그렸다.
2: 하늘에 그림?
1: 우와! 어때? 멋지지?
2: 응! 저런 거 처음 봐.
1: 어? 사라진다.
2: 더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0: 아, 그래. 그거야.
1: 어? 윙!
2: 어? 윙! 어디가?
3: 아, 이제 쉬어야겠다. 그런데 다들 어디 갔지? 어? 얘들아, 너희 여기서 뭐해?
2: 윙이 하늘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3: 하늘에 그림?
1: 카고도 윙처럼 그림 그릴 수 있어요?
3: 글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1: 그럼 윙은 엄청 대단한 거네요.
4: 우와, 정말 잘 그린다.
1: 저거 나잖아.
2: 최고야! 윙! 정말 멋진 쇼였어!
1: 윙 역시 최고야!
0: 참, 나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 하늘을 날며 멋진 그림을 그려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비행쇼를 하는 비행기가 될 거야.
1: 봉봉이 응원할게. 그 대신 내 그림은 맨날 그려주겠다.
5: 윙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다행이네요. 앞으로 멋진 비행쇼 기대할게요, 윙.
6: 울리의 숨바꼭질.
7: 찾았다.
8: 울리님 정말 잘 찾네요.
9: 우와, 어떻게 알았어요?
7: 맨날 숨는 곳이 똑같아서 그렇지.
8: 이번에는 제가 순례할게요. 하나, 둘,
7: 어디 숨지?
8: 넷.
7: 여기도, 저기도, 저기까지 다 숨었던 곳이잖아. 어? 아, 아빠!
10: 새로운 임무가 생겼으니 둘 다 출동 준비해.
8: 네!
7: 그럼 난 또 혼자 놀아요.
10: 울리! 언제까지 애처럼 놀기만 할 거냐?
7: 난 그냥...
10: 여이구.
7: 어? 우와!
0: 클로버 별이잖아!
7: 레이 공주님도 있네. 재밌겠다. 이건 지구? 여긴 어디지?
1: 찾았다!
7: 타요랑 녹이네.
1: 아!
7: 이거라면 좋았어.
11: 내가 제일 먼저 들키다니.
1: 찾기 너무 쉽던데.
2: 어?
1: 오늘은 운이 좋네. 찾았다!
2: 하유! 몰랐잖아!
11: 아니, 구수염이 아주 멋있는데?
1: 뭐?
11: 왜? 잘 어울렸는데?
1: 자, 그럼 이제 가니만 남았지? 어디에 숨었지? 어디에? 어, 저기 있다! 딱 들켰어! 가니! 으아! 울리?
11: 울리,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온 거야?
7: 그게...
11: 어쩌지? 같이 놀고 싶어서 왔다고 하기는 좀...
7: 아! 정찰! 어? 정찰하러 온 거야?
12: 정찰?
7: 그래! 지구 정찰! 여기가 훈련장이군.
2: 뭐? 훈련장?
7: 빠르게 출동 준비 연습도 하고 탈출 연습도 하는 훈련장, 맞지?
1: 울리, 여기는 놀이터야.
7: 놀이터?
1: 친구들이랑 미끄럼틀도 타고 숨바꼭질도 하는 우리만의 공간이라고. 울리, 우리랑 숨바꼭질 안 할래?
11: 그래. 같이 놀면 더 재밌을 거야.
7: 나도 같이?
11: 그럼 시작한다. 이번엔 내가 술래지. 하나, 둘, 셋.
7: 신난다.
11: 어디 숨을까?
13: 이 퍼즐 울리님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불리님께서 직접 주시지 왜 제게? 뭐야? 왜 그래? 저건 불리님, 여기로 와보세요. 울리님이.
10: 웬 손 안 대리냐? 아니, 저건 울리잖아.
13: 울리님이 왜 지구에?
14: 어떡할까요, 불리님?
10: 어떡하긴? 당장 가서 울리를 데려와! 울리.
1: 꼬마 버스 타요!
11: 자, 이제 찾는다. 숨바꼭질의 신 로기님이 다 찾아주마! 타요, 너지? 분명 이쪽에서 들렸는데?
14: 숨어!
11: 찾았다! 없잖아. 다니, 여기서 뭐해?
2: 놀랐잖아, 로기!
13: 저기 울리님이다!
14: 어디? 정말이네?
13: 얼른 가자!
1: 뭐지? 휴, 들킨 줄 알았네.
11: 찾았다! 아니, 너무 잘 보이는데 숨은 거 아니야?
13: 울리님이 아니었어!
11: 아하! 2층에 누가 있을까요? 찾았다! 유후! 이제 울리만 남았지?
14: 울리님 찾았어?
13: 아니.
11: 아무리 찾아도 울리가 안 보여.
2: 아무도 못 찾은 거지.

0: 혹시 먼저 돌아간 거 아니야? 응?
1: 설마.
0: 짠! 우리!
2: 뭐야, 우리 있었어?
0: 나는 건 반칙이지.
3: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날면 되잖아.
4: 우리님!
0: 우리의 부하들?
3: 여긴 어떻게 알고?
5: 우리님, 당장 돌아가야 해요.
6: 블리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고요.
0: 아빠가? 어떡하지?
2: 뭐야? 정찰하러 온 게 아니었던 거야?
1: 그럼 왜?
0: 블리, 우리랑 숨바꼭질 안 할래?
3: 나도 같이?
1: 혹시 우리랑 같이 놀고 싶어서?
0: 잠깐만요! 타요!
6: 뭐냐?
0: 울리는 지금 우리랑 놀고 있거든요.
6: 울리님은 여기서 너희랑 놀 시간 같은 거 없어.
5: 당장 돌아가셔야 한다고.
3: 싫어! 난 더 놀고 싶단 말이야.
5: 울리님, 그러다 저희까지 혼난다고요.
6: 그러지 마시고 어서.
0: 이렇게 하면 어때요? 술래잡기를 하는 거예요. 술래잡기를 해서 우리가 이기면 울리는 우리랑 더 놀고, 만약 우리가 지면 울리를 데리고 가도 돼요.
6: 좋아. 그쯤은 식은 죽 먹기지.
7: 하요, 어쩌려고.
0: 걱정 마, 우리만 믿어. 먼저 순례를 해주세요.
6: 그래.
0: 시작.
6: 시작한 거야? 거기서라. 멈춰야 돼.
5: 거기서. 이게 뭐야?
7: 아니, 그래.
6: 저기 군 잡았다.
3: 속았지. 나도 잡아보시지.
6: 울리님, 저 녀석들이.
3: 여기 질러.
1: 난 그냥.
3: 올리는.
6: 잡았다.
3: 어쩌냐? 또 피했네.
0: 잡아보시지.
3: 여기야, 나 잡아봐.
6: 야, 어서 가서 안 잡고 뭐해?
5: 지쳐서 움직일 힘도 없어.
6: 몰래.
0: 아빠.
6: 울리님, 안 그래도 막 울리님을 데리고 출발하려고.
3: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 안 하고 나온 건 죄송해요. 그렇지만 집에 혼자 있는 건 이제 싫어요.
0: 울리,
3: 저 친구들과 같이 더 놀고 싶어요.
8: 알겠다. 대신 늦잠에 들어와야 한다.
3: 네, 꼭 그럴게요.
0: 잘됐다, 블리.
5: 저 블리님, 그럼 저희도 같이 놀다가.
8: 너희는 당장 돌아와.
0: 다음에 뭐 하고 놀까?
1: 우리 차고지에도 가볼래?
0: 남산에도 가보자.
3: 아빠.
1: 고마워요.
0: 그럼 갈까?
2: 차고지로 출발.
3: 거긴 또 어디야?
0: 가보면 알아. 울리도 분명 좋아할 거야.
9: 울리와 아빠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다행이에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관찰하는 것이 알고리즘 리터러시의 시작입니다. 추천 영상을 계속 보게 되는 현상을 두고 도파민 때문이다. 이 설명은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가 10분만 보고 잘게 라고 했는데 1시간 뒤 방문을 열어보면 여전히 화면을 넘기고 있는 모습. 그때 이렇게 말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니?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건 의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습관뿐 아니라 시청을 이어가기 쉽게 만든 설계도 영향을 줍니다. 유튜브와 틱톡의 추천은 아이의 마음을 읽는 마법이 아니라 아이가 보낸 행동 신호를 학습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신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고리즘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를 혼내지 않고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해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내 마음을 읽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고 다음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플랫폼이 읽는 행동 신호는 이용자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연의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알고리즘 추천은 이 네 단계를 반복합니다. 첫 번째, 수많은 영상 중에서 볼만한 후보를 좁힙니다. 두 번째, 각 후보가 얼마나 잘 맞을지 예측해 순위를 매깁니다. 세 번째, 화면에 보여줍니다. 네 번째, 우리가 보고, 넘기고, 검색한 행동이 새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유튜브가 공개한 연구도 이 구조를 후보 생성과 순위화 두 단계로 설명합니다. 다만 지금 시스템이 그 논문과 똑같다는 뜻은 아니고 정확한 가중치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알고리즘을 추천하는 신호가 될까요? 이용자 행동, 컨텐츠 정보, 이용 환경, 비슷한 이용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을 점이 있습니다. 좋아요를 안 누르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건너뛰기와 시청 시간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기준과 가중치는 플랫폼이 모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학습한 알고리즘은 피드백 루프가 형성됩니다. 피드백 루프는 내가 한 행동이 다음 추천의 재료가 되고 그 추천이 다시 내 다음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반복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행동이 추천을 바꾸고 바뀐 추천이 다시 내 행동을 바꾸는 순환입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넓은 후보가 보입니다. 두 번째, 하나를 오래 본 행동은 추천의 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슷한 영상이 늘며 다음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플랫폼은 다양성을 위해 다른 주제를 섞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루프는 한 방향이 아닙니다. 관심 없음, 기록 일시 중지, 주제 관리 같은 기능도 앞으로 보이는 추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알고리즘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낸 신호와 플랫폼의 목표가 맞물려 루프가 생긴다. 아이와 피드를 나란히 보고 추천 이유를 추측해보세요. 아이 피드와 부모님 피드를 나란히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왜 너한테 떴을까? 평가하거나 혼내기보다 같이 이유를 추측해보세요. 자신의 행동과 추천의 관계를 관찰하는 것이 알고리즘 리터러시의 시작입니다. 추천 영상을 보다 예상보다 오래 머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추천 영상은 멈추기 어렵게 느껴질까요? 멈추기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을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낮은 시작 비용. 한 번

넘기면 다음 영상이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빠른 세로. 몇 초마다 주제, 음악, 표정이 바뀝니다. 세 번째, 초개인화. 볼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앞에 놓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보상. 좋아요 수, 댓글, 또래 반응이 따라옵니다. 특히 자동 재생은 다음 시청을 별도의 선택 없이 이어지게 합니다. 예전에는 다음 걸 볼까를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결정하기 전에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계는 멈출 지점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추천 알고리즘의 네 가지 특징을 이해하면 아이와 나누는 대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혼내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방금 그 영상 네가 고른 거야? 자동으로 시작된 거야? 다음 영상이 진짜 궁금했던 순간이 언제였어? 내 피드가 친구 피드와 왜 다를까? 좋아요 숫자가 안 보였어도 그거 눌렀을까?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이를 탓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관찰자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너 왜 그래? 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입니다. 추천 영상을 계속 보게 되는 현상을 두고 도파민 때문이다 라고 단순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설명은 적절할까요? 도파민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 볼 때마다 도파민이 폭발해서 뇌가 중독된다. 이 표현은 도파민의 역할을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이런 설명만으로는 사용 습관을 이해하거나 바꾸기 어렵습니다. 도파민은 단순한 쾌락 버튼이 아닙니다. 보상에 대한 예측과 학습, 동기에도 관여합니다.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은 보상 예측 오차입니다. 예상보다 좋으면 신호가 커집니다. 예상과 같으면 변화가 작습니다. 예상보다 나쁘면 신호가 줄어듭니다. 보상 예측 오차는 도파민 연구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다만 도파민의 기능 전체를 이 개념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콘텐츠가 계속 나오면 기대와 선택을 학습하는 체계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앱 사용 전체를 도파민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예가 SNS 게시물에 표시된 좋아요의 숫자인데요. 이와 관련된 실험을 함께 보시죠.

왜 청소년들은 SNS 좋아요 숫자에 더 크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래의 승인과 소속감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숫자와 비교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또, 감정 조절과 장기 계획 능력은 아직 발달하는 중입니다. 의지력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용 시간이라도 내용, 목적, 수면, 가족관계에 따라 영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멈출 지점과 예측 가능한 일과입니다. 솔직하게 아직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추천은 여러 신호로 순위를 매긴다. 또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은 멈출 지점을 줄인다. 조심해야 할 거는 누구나 알고리즘을 보면 극단화된다. 네, 이거 관련 연구는 일관되지 않게 나오고 있고요. 또 청소년 문제의 몇 퍼센트가 알고리즘 때문이다? 네, 이거는 인과관계를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쇼폼 이용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쇼폼은 짧은 영상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시청을 계속하기 쉬운데요. 짧은 영상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균형을 위해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쇼폼은 춤이나 요리를 배우고 관심사를 나누는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같은 30분이라도 무엇을 봤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따라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사용 시간 숫자가 아니라 무엇이 밀려났는가입니다. 잠이 밀렸냐, 밥이 밀렸냐, 친구와의 약속이 밀렸냐. 이런 변화가 사용 영향을 살펴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를 보면 10세부터 19세까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약 40%나 됩니다. 이 통계를 보면 가정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아이를 휴대폰에서 무조건 떼어놓는 방법부터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용 방법을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설계는 휴대폰을 압수하는 처벌과 다릅니다. 자동 재생, 알림, 침실 반입처럼 반복 사용을 부르는 단서를 줄이고 수면, 운동, 대화, 창작 시간을 확보하는 접근입니다. 아이를 탓하기보다 반복 사용을 부르는 단서를 조절하는 접근입니다. 사용 환경을 바꾸는 방법을 다섯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공간, 시간, 마찰, 알고리즘, 스마트폰 대체인데요. 하나씩 짧게 보겠습니다. 먼저 공간과 시간입니다. 잠자리 밖에 공동 충전소를 하나 만드세요. 눈앞에 두지 않는 방식은 무심코 시작하는 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중단시키기보다 가족이 합의한 멈춤 시간을 미리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10시엔 다 같이 여기에다 꽂자,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보호자도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보호자도 함께 지킬 수 있는 규칙이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다음은 마찰 만들기입니다. 자동 재생을 끄면 다음 영상이 저절로 이어지는 흐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알림을 꺼줍니다. 또 첫 번째 화면에서 앱 아이콘을 안쪽 폴더로 옮깁니다. 목적이 뭘까요? 못하게 막는 게 아닙니다. 다음 행동 전에 아주 짧은 생각의 틈을 만드는 겁니다. 짧은 멈춤이라도 다음 행동을 다시 선택할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 알고리즘에 직접 신호를 보내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유튜브 영상 메뉴에서 관심 없음, 채널 추천 안 함을 누릅니다. 그리고 시청 기록 일시 중지, 삭제도 도움이 됩니다. 틱톡은 콘텐츠 환경 설정에서 피드 새로 고침과 주제 관리로 알고리즘에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에 직접 신호를 보내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유튜브를 보다가 보고 싶지 않은 영상이 뜬다면 영상 메뉴에서 관심 없음이나 채널 추천 안 함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내 프로필에 설정으로 들어가서 전체 기록 관리로 들어가 보시면 내 유튜브 기록을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시청 기록을 삭제하거나 제어해서 유튜브 기록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청 기록 일시 중지 삭제도 도움이 됩니다. 틱톡에서는 프로필의 메뉴로 들어가서 Settings and Privacy로 들어가 줍니다. 네, 그러면 컨텐츠 프리퍼런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Refresh Your For You Feed라고 해서 추천 피드를 완전히 새로 고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전 메뉴에서 Manage Topics를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컨텐츠 종류별로 얼마나 더 많이 나오길 원하는지 적게 나오기 원하는지를 조절을 해가지고 나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보호자 감독을 통해서 관리하시려면 구글 패밀리 링크 앱을 통해서 자녀가 온라인으로 보는 콘텐츠 관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과정들을 아이와 함께 설정하시면서 싫은 영상이 나오면 직접 관심 없음까지 눌러보는 것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빈자리를 채우기입니다. 대체할 활동을 함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지 규칙만 남으면 실천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기 쉬운

오프라인 활동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예를 들어 산책, 짧은 운동, 만들기, 음악, 친구와 직접 만나기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보호자와 목적을 정해 함께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상을 아예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밀려났던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천을 가정에서 적용한 사례를 함께 보실까요?

생활 규칙을 바꿔보아도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 아래와 같은 신호가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첫 번째, 추천은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행동 신호를 배웁니다. 두 번째,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며 플랫폼 설계와 사용 환경도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아이를 탓하기보다 반복 사용을 부르는 단서를 조절하세요. 그리고 규칙은 한 번에 하나씩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 규칙을 한 번에 바꾸면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가 자리 잡으면 그때 다음 걸 더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와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완전한 운명도 아니고 단순한 악당도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낸 신호와 컨텐츠 특성, 플랫폼의 목표가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너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니?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오늘 저녁에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이 영상 네가 고른 거야? 자동으로 시작된 거야? 그 질문 하나로 아이는 끌려다니는 사람에서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AI를 잘 쓰는 아이의 특징, AI 시대의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포지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바로 써먹는 유쾌한 AI 도전기. AI 진짜 이게 되네? 서경석입니다. 여러분, 저녁 무렵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들여다본 적 있으시죠? 분명히 뭔가 있긴 한데 딱히 해먹을 건 없는 것 같고 재료를 보다가 또 저걸 언제 샀더라? 이 생각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장을 보자니 귀찮죠. 배달을 시키자니 돈이 아까워요. 특히 혼자 계시거나 부부만 사시는 경우에 있는 걸로 대충 먹을까 하는 날도 많잖아요. 실제로 비슷한 고민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 인터뷰 남일 같지 않죠? 인터넷에 두부 버섯 요리 치면 사진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런데 꼭 집에 없는 재료나 조미료를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고민 함께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AI융합교육과 홍지원입니다.
0: 반갑습니다. 교수님, 인터넷 검색. 이거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제 냉장고 사정을 왜 이렇게 몰라줍니까?
1: 네, 근데 경석 씨, 검색창은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요. 작동하는 원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은 이미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AI는 우리 집에 있는 재료, 우리 가족, 우리 상황까지 반영해서 새로운 답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주는 조건에 맞춰서 새로운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AI에게 물어보기 대 인터넷 검색 무엇이 다를까 편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사용한다?
0: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검색은 요리책을 펼쳐보는 거라면 AI는 우리 집 냉장고를 싹 살펴보고 요리까지 해주는 요리사네.
1: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AI에게 우리 집 상황을 자세히 알려줄수록 더 좋은 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0: 우리 집 상황을 자세히 알려준다. 요거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1: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AI 답변이 달라졌다 편에서 배웠던 좋은 질문 3요소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0: 도대체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지금 이 질문이 지금 한회 걸러 한 번씩 하시거든요.
1: 반복이
0: 근데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첫 번째 대상, 누가? 그리고 상황, 어떠냐, 배경.
1: 눈동자가 흔들리세요?
0: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AI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목적이죠. 무엇을 원하냐, 무엇을 할 거냐. 요 3요소.
1: 맞습니다. AI에게 대상, 상황, 목적을 알려주면요. 그 조건에 딱 맞춰서 AI가 답을 만들어주는 거죠.
0: 자, 그러니까 우리 집 냉장고에는 두부, 파, 버섯만 있다라고 조건을 주면 AI가 그 재료만을 가지고 새로운 레시피를 그 자리에서 뚝딱 만들어준다 이 얘기신 거죠?
1: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데요. 쉽게 말해서 맞춤형 요리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와, 교수님.

0: 바로 실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미 저 교수님 냉장고 사진을 찍어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말씀.
1: 저희 집은 아니지만 냉장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0: 보통 이렇게들 피하거든요. 네.
1: 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집에 있는 냉장고 안을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자, 이제 이 사진을 어떻게 올리면 될까요?
1: 네,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에서요. 더하기 버튼 보이실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0: 네, 좌측 하단에 있죠?
1: 네, 좌측 하단에 더하기 모양의 버튼을 누르고요. 방금 찍은 냉장고 사진을 그대로 선택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0: 이미 찍은 사진이니까 앨범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앨범으로. 앨범으로 들어가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업로드가 됐고요. 자, 그런데 교수님, 요 더하기 버튼 바로 옆에 지금 계속 눈에 이렇게 띄어요. 역할이라는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건 뭡니까?
1: 아, 네. 아주 눈썰미가 대단하세요, 역시. 보통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요. 역할, 즉 페르소나라고 하거든요. 이런 페르소나를 지정해주면 AI가 그에 맞게 대답을 더 잘해줍니다. 네,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AI에게 역할을 딱 정해줄 수 있는 이 역할 버튼이 리튬만의 특별한 기능입니다. 자, 냉장고 속에 어떤 재료가 남았어 하고 물어보시겠어요? 여기
0: 사진만 보고도 재료를 척척 다 이야기해줍니다. 두부, 대파 여러 줄기, 버섯, 간장, 우유, 참기름, 김치와 여러 반찬이 담긴 병과 용기들. 와우.
1: 맞습니다. 이렇게 사진만 보고도요, 인공지능이 어떤 재료가 있는지 척척 알아내서 알려주죠.
0: 자, 다음은 어떤 단계입니까? 역할을 정해주나요? 어떤 요리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1: 자, 이제 리튼 요리사에게 주문서를 넣을 차례인데요. 먼저 아까 궁금해하셨던 역할부터 정해볼까요?
0: 설정.
1: 네, 설정이라고 적혀있죠. 설정을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0: 와, 여기 내 역할 설정이 따로 있군요. 우리가 원하는 요리사 역할은 없는데요?
1: 맞아요. 처음 역할을 이제 바꾸시려고 들어가신 분들은 제일 아래 보면 직접 추가하기가 보이실 겁니다. 제일 아래 뭐라고 보이시죠?
0: 아이디어꾼이요.
1: 그렇죠. 아이디어꾼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제가 추가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0: 아, 그러면은 여기 좀 또 설정할 수가 있네요.
1: 네, 맞아요. 역할 아이콘은 원하시는 마음에 든 아이콘으로 하나 정해주시면 되고요.
0: 네, 저는 이걸로 좀 할게요.
1: 네, 역할의 이름을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0: 요리사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한식 전문 요리사 정도가 좋겠네요. 조금 자세하게. 네.
1: 역할 이름을 이렇게 정했으면 이제 역할의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한식 전문 요리사는 요리사인데 그가 하는 역할의 내용을 조금 원하시는 조건에 맞춰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0: 아무래도 건강한 요리를 잘 만드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좀 염분이 적은 음식.
1: 저염식.
0: 저염식 요리 전문.
1: 좋습니다. 완료하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변경하기. 이야! 사진 속 재료들로 부부가 가볍게 건강하게 즐기는 저염식 반찬 두 가지를 귀엽고 다정한 말투로 알려줄게요. 와, 이거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네요. 힘내서 맛있게 드세요. 이야, 훌륭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참 놀라운 거는요. 이 특별한 재료 없이도 가능한 요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 냉장고에 맞습니다. 있는 재료만으로 이런 요리를 하도록 지금 유도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조건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능력이 바로 이건가요?
1: 그렇습니다. 진짜 신기한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봤던 인공지능의 조건 맞춤형 생성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경석 씨가 50대 부부 저염식이라는 조건을 또 확실하게 주셨기 때문에 자극적인 양념을 피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살짝만 간장 한 스푼을 넣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식재료 본연의 맛과 소화가 잘 되는 조리법을 알아서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보시면 한식 전문 요리사라는 역할에 완벽히 빙의해서 이 50대 부

0: 모두가 부담 없이 집에 있는 남은 반찬으로 먹을 수 있도록 다정한 조언까지도 이렇게 덧붙여주고 있는 거죠.
1: 그래서 너무 좋은 게 들기름 있으면 한 방울, 그리고 과로에 없어도 괜찮아요. 예, 네.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2: 네. 네,
1: 없다고 사러 가지 않고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뭐 정말 죄송합니다. 의심해서 없는 요리를 지어서 말하는 경우는 없나요?
0: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깨톡에 온 건강정보 진짜일까 가짜일까 편에서 할루시네이션 다뤘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적절하게 섞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추천해준 요리가 없는 요리일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기억납니다. AI의 대답은 항상 한 번 더 의심하고 의심이 될 땐 꼭 포털이나 백과사전 등으로 교차 검증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0: 네. 역시 기억을 잘하고 계시네요.
1: 자, 그럼 두부 버섯 조림도 진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있네요. 주시운 두부 버섯 조림도 있고 두부 팽이 버섯 조림 뭐 있네요.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있긴 있는데 우리는 아까 그 저염식이잖아요. 그래서 레시피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요런 레시피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0: 맞춤형
1: 요구사항을 넣어서 맞춤형으로 다시 한번 레시피를 만들어주는 거네.
0: 맞습니다.
1: 훌륭한 맞춤형 건강식단이 완성됐습니다. 리튼 요리사 괜찮은데요. 오늘 저녁은 정말 이대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0: 좋을 것 같아요. 네. 국이나 이렇게 찌개가 있어야 제대로 된 한 끼가 이제 한국인이라며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게 추가로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습니다.
1: 추가 질문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아까 대화를 나눈 대화창에서요. 이어서 계속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경석 씨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1: 네. 자, 그러면 이 메뉴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따뜻한 국물 요리 혹은 간단한 찌개 종류도 집에 흔히 있는 된장이나 고추장을 활용한 조리법으로 하나만 더 곁들여줘. 알려줘. 해보겠습니다. 와우, 뭐 한 3초 만에 나옵니다. 된장, 대파, 버섯찌개 나왔어요.
0: 와. 저염의 건강한 국물 요리로 추천을 해줬네요.
1: 대박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국은 아까 우리가 나눴던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이어서 답을 해주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생성형 AI와의 연속 대화가 가진 매력인 거죠.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대화의 맥락, 즉 50대 부부, 저염식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 매니저 역할까지도 이렇게 알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방금 추천해준 요리에 들어간 재료 효능도 궁금해집니다.
0: 오, 좋아요.
1: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0: 좋습니다.
1: 와, 교수님 이거 보세요. 재료별로 효능이 딱 정리가 돼서 나와요.
0: 진짜 신기하죠.
1: 이건 요리사,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영양사를 겸하고 있는
0: 거의 뭐.
1: 오늘은 그냥 식사를 한 게 아니라 밥상을 받는 게 아니라 보약을 처방받은 느낌이에요.
0: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단순한 영양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50대 부부가 먹는 식단이 몸에 어떻게 왜 좋은지를 이렇게 맞춤형으로 분석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내 건강 상태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함께 입력해서 방금 예시로 들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함께 입력하면요. 그에 맞게 딱 꼬집어서 알려주는 웰빙 매니저의 역할까지도 이렇게 뚝딱 해주는 거죠.
1: 참 대단합니다. 새로 장을 보러 한 걸음도 안 가고 집에 있던 재료만으로 완벽한 맛과 영양을 갖춘 게다가 건강 스토리까지 담긴 저녁 선차림이 완성돼요. 진짜 오늘 정말 실습을 해보니까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AI 진짜 이게 되네 소리가 절로 나오실 것 같아요. 정말 되죠? AI 진짜.

0: 자, 이게 됩니다. 그동안 저녁마다 냉장고 앞에서 한숨을 쉬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면서 속이 다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 카메라로 냉장고 속을 찰칵 찍기만 하면 알아서 재료 알아보고 우리 집 사정과 내 입맛에 딱 맞춘 건강식단의 영양 효능까지 정리해주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1: 네, 오늘의 대매 포인트 역시 두 가지인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올리기만 해도 어떤 재료가 있는지 인공지능이 척척 인식해주죠. 그리고 조건과 역할을 주면 우리 집만의 건강 맞춤형 레시피를 바로 알려줍니다.

0: 냉장고 속 남은 자투리 재료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겠습니다. 자, 오늘 당장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미션 주십시오.
1: 네, 오늘의 미션입니다.

0: 점점 AI 다루는 게 재밌어집니다. 냉장고 속의 자투리 재료 이제는 그냥 버리지 마세요. 바로 AI에게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 앞에서 당당해지는 그날까지 AI 진짜 이게 되네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1: 알았어. 냉장고에 달걀 3개하고 김치가 좀 남은 게 있었지. 그리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AI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추천 좀 해줘. 김치볶음밥이랑 달걀 프라이 조합이다. 요즘 뻔한 것 같긴 한데 가만있자. 내가 요리는 잘 못하거든. 더 쉬운 방법은 없어? 오! 달걀은 나중에 넣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안 타고 촉촉하게 된다. 이야, 이거 몰랐는데. AI 진짜 이게 되네.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김정은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난 스페셜한 한식 레시피. 통통하게 살얼은 제철 삼치로 만드는 영양만점 생선구이. 달콤하면서 짭조름한 맛에 누구나 좋아할 삼치 간장구이부터 톡톡 터지는 옥수수 씹는 재미가 쏠쏠한 이색 탕요리. 달걀과 옥수수의 맛은 물론 색감까지 조화로운 옥수수 달걀탕까지.

0: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 아들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생선구이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반가워할 소식인데요. 고소하고 짭조름한 삼치 간장구이 재료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우선 삼치는 이렇게 한 토막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뭐 네. 뼈가 있으면 더 맛있고요. 살만 발라져 있는 거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곁들여주는 채소로는 이제 오이고추랑 토마토 그리고 레몬 슬라이스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선생님, 그리고요. 네. 이 삼치구이는 간장 소스가 찰떡인데요. 네. 양념 재료에 뭐가 들었는지 또 알려주세요.
2: 우선 간장 들어가고요. 네. 여기에 이제 맛술 그리고 여기에 올리고당이나 알룰로스 같은 당 대체 재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후추, 또 향을 내는 대파하고 생강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짭조름하고 살코기 먹으면 입맛이 확 돌잖아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네. 삼치가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비린내가 덜하고 아주 맛이 좋다고 하잖아요.
2: 네, 그렇죠. 기름이 올라있기 때문에 지금이 제철이고요. 네. 또 삼치는 좀 크기가 클수록 기름이 기름져서 맛있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좀 크기가 큰 삼치에 네. 두 토막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거를 좀 칼집을 넣어가지고 밑간을 해볼 텐데요.
1: 네.
2: 네. 이렇게.
1: 굉장히 아주 등이 그냥 네. 비닐이 너무 그냥 색이 너무 멋져요.
2: 네, 아주 그냥 선명하죠. 네. 신선할수록 이 등 은빛깔이 아주 선명하고요. 네. 또 잘 벗겨지지 않은 삼치 네.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이 두꺼우니까요. 이렇게 좀 칼집을 내주신 다음에 네. 여기에 이제 소금 간을 해볼 텐데요.
1: 해볼까요? 네. 사실 이 삼치는 너무 짠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네. 많이 또 찾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2: 그렇죠. 그리고 살이 부드럽고 가시가 이 살에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예. 어린 아이들 예. 부드럽고 먹기 좋아서 네. 또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간을 세게 하지 마시고요. 네. 좀 약하게 해서 좀 미리 절여놓겠습니다.
1: 아, 얼마큼 좀 될까요, 이렇게?
2: 다른 재료 준비하기 한 15분 전, 20분 네. 전 미리 뿌려놓으시면 됩니다.
1: 자, 그럼 네. 이렇게 한번 두고요. 네. 자, 이제는 다른 채소들을 한번 손질해볼게요.
2: 네. 자, 우선 레몬은 슬라이스로 두 장, 마지막에 네. 완성품을 담을 때 곁들여 줄 거고요.
1: 생선하고 잘 어울리죠?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고추. 네. 매운맛이 덜하고 씹는 식감이 좋기 때문에 오이고추 사놓으시면 뭐 된장에 버무려 드시기도 하고 네. 이렇게 조림이나 구이에 곁들여서 또 살짝 졸여서 드셔도 또 풍미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씨를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반대쪽에도. 사실 씨가 같이 들어있어도 씹히는 향이나 그런 거는 좋은데요. 네. 매콤한 맛이 씨 쪽에 많이 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음식에 좀 이런 씨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1: 네. 네,
2: 그리고 그냥 가정에서 또 뚝딱 편하게 하실 때는 네. 씨까지 같이 넣고 하셔도 예, 또 씹히는
1: 무방합니다.
2: 맛이 또 예, 별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1: 네.
2: 너무 작지 않게 삼치 토막 크기와 좀 비슷하게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반 정도 길이로 준비를 할게요.
1: 반 정도 길이로.
2: 네.
1: 너무 작지 않게. 그리고 선생님 오늘 방울토마토도 함께 준비해 주셨는데
2: 네.
1: 이건 어떻게 한번 요리에 넣어볼까요?
2: 네. 방울토마토가 껍질 부분이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양념을 끼얹어도 간이 잘 스며들질 않아요.
1: 맞아요.
2: 이건 이제 껍질을 벗길 텐데 이렇게 십자로 예. 칼집을 넣으신 다음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시기만 하면 껍질이 후루룩 잘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1: 껍질을 벗겨서.
2: 네.
1: 자, 그럼 한번 일단 넣어볼게요.
2: 네.
1: 자, 이제 옆에 물을 끓여주셨는데
2: 팔팔 끓는 물에 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선생님, 듣기로는 이 토마토가 네. 열을 가하면 네. 섭취하기 더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2: 네, 열을 가하고 또 여기에 이제 기름 성분이랑 같이 네. 드시게 되면은요, 토마토 안에 있는 라이코펜. 그리고 또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영양 성분을 훨씬 많이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거죠.
1: 얼마큼 데쳐내면 될까요?
2: 이렇게 보면은 칼 찝는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1: 예.
2: 이렇게 쭉 하고 벌어지죠.
1: 네.
2: 이때 이제 건져 내시면 됩니다.
1: 아, 그냥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그냥 살짝 열만 가하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1: 좀 벌어져서 좀 이렇게 벌릴 네. 수 있다 싶으면
2: 네. 쫙 벌어졌으면 예. 이렇게 찬물에 건져 내시면 보시면은 솔솔솔 벗기면은
3: 바로 벗기네요.
2: 벗길 수가 있어요.
3: 진짜 쉽게 벗겨져요. 네.
2: 그리고 이렇게 반으로 썰거나 그러면 안에 있는 과육이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네. 나중에 곁들일 때는 사실 형태가 좀 부서질 수 있거든요.
3: 네.
2: 이렇게 온전한 반으로 썰지 않은 크기 상태에서 껍질만 벗겨주시는 것이 좀 담았을 때도 보기 좋고 네. 흩어지지가 않겠죠.
1: 선생님 또 궁금한 게 네. 이런 생선 요리에 토마토가 들어간 건 좀 또 처음 보거든요.
2: 네.
1: 그래서 과연 잘 어울릴지.
2: 그렇죠. 사실 토마토가 생선 요리에 곁들여지는 거 잘 동양 요리에서는 잘 못 보셨을
3: 맞아요,
2: 텐데
3: 맞아요. 예.
2: 예, 토마토가 감칠맛을 가지고 있는 채소 중에서는요, 뭐 네. 양파에 버금갈 정도로
3: 맞아요.
2: 예, 굉장히 진한 맛이 납니다. 예. 서양에서 왜 토마토 소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감칠맛이 도는데
3: 네.
2: 뭐 색감도 이쁘기도 하고
3: 몸에도 좋고
2: 네, 생선이랑 같이 곁들여 먹었을 때 좀 예. 진한 맛을 더 느낄 수가 있어서 예. 저는 토마토 종종 곁들여서 먹는데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실 방울토마토를 사두면 한 팩 사두면 뭐 몇 개는 이렇게 먹고
2: 네.
1: 마지막에는 이렇게 몇 알들이 남아가지고 항상
2: 그렇죠.
1: 터치 곤란이었거든요.
2: 네, 그러면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2: 네. 자, 우선 이제 대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 부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3: 네.
2: 푸른 부분 있죠.
3: 네.
2: 푸른 부분 조금 이제 시든 부분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그런 짜투리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 네.
2: 그래서 뭐 잘게 썰 필요는 없는데 한 반 정도로 손으로 그냥 쪼개주시고요.
3: 네.
2: 기름을 살짝만 둘러주세요.
1: 기름 살짝 두르고.
2: 네. 그리고 파의 네. 표면을 좀 노릇하게 구워주는 거예요.
1: 예. 따로 구워주는 이유 있으신가요?
2: 네. 구운파를 넣게 되면은 이제 소스의 풍미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3: 오.
2: 네. 우리가 파로 이제 기름을 내서 사용도 하잖아요.
3: 맞아요.
2: 예. 네, 구웠을 때 파의 그런 고소한 풍미가 소스에 그대로 옮겨지거든요.
1: 그 파의 향이 소스에 살짝 들어가면
2: 네.
1: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풍미도 좋고.
2: 네, 맞습니다.
1: 지금 파의 향이 아주 그냥 깊게 올라오고 있는데.
2: 네, 이렇게 이제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구워졌죠.
3: 네.
2: 그럼 여기에 이제 생강도 넣어주시고.
1: 생강도. 생선 요리에 생강 잘 어울려요.
2: 네, 비린 맛을 또 없애줄 수도 있고요. 좀
3: 네.
2: 상큼한 맛이 나잖아요. 이게 물입니다.
3: 물이요?
2: 물을 좀 적당량을 넣어주시는데.
3: 네.
2: 뭐 50cc 정도? 4분의 1컵 정도죠.
3: 네.
2: 이렇게 넣고 좀 졸여주세요. 그러면서 오. 생강과 파의 향을 이 물에 좀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3: 오.
2: 네.
3: 뭔가 밑국물처럼.
2: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뭐 간장이랑 바로 넣고 나서
3: 예.
2: 끓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3: 맞아요.
2: 하잖아요, 보통.
1: 아니, 다 같이 넣어도
2: 네.
1: 파랑 생강에서 맛있는 그 맛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 네. 그런데 이제 간장은 염도가 높기 때문에 안에 있는 성분들을 충분히 우러내기에는 조금 삼투한 작용 때문에
3: 네.
2: 잘 우러나오지가 않습니다.
3: 오, 네. 또 그런.
2: 네,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 물에
3: 진하게,
2: 네, 뽀얗게 우러나오잖아요.
3: 네네.
2: 여기에 맛술 넣어주시고 넣는 순서를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1: 네, 이것도 화면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네, 지금 색감이 나지 않은 재료들부터 넣었습니다.
3: 아, 그러게요.
2: 네, 맛술까지 들어갔고요. 이때
1: 향도 나요, 그렇죠?
2: 네.
1: 이때 이제 간장을 넣어줄게요.
2: 그리고 지금 후추하고 이렇게
3: 네.
2: 올리고당까지
3: 네.
2: 준비를 했는데 이제 올리고당은 오래 끓이게 되면은 당분이
3: 네.
2: 좀 단맛이 조금 약해져요.
3: 오.
2: 그래서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되고
1: 마지막에
2: 네, 후추도 후추의 향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1: 마지막에요.
2: 네.
1: 일단 저희가 간장을 넣고
2: 네.
1: 지금 끓이고 있는데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2: 네.
1: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끓여주면 될까요?
2: 자, 이렇게 약간 살짝 걸쭉해졌거든요.
1: 농도가 조금
2: 네,
1: 났어요, 아까보다.
2: 농도가 조금 났습니다. 많이 걸쭉하진 않지만
3: 예?
2: 이 정도까지 좀 많이 이렇게 생강이랑 파도 숨이 죽고 충분히 향이 우러나왔으면 아직 꺼내지는 않습니다.
3: 네.
2: 여기에
3: 네. 네. 올리고당을
2: 올리고당
1: 거의 마지막쯤에 넣어주신다고 했죠?
2: 네,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돼요. 기호에 따라서 후춧가루
1: 숟가락 넣으시고
2: 적당량 넣어주시고
1: 자, 이제 양념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삼치를 구워야 할 텐데 삼치는 또 어떻게 또 맛있게 구워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이 생선살을 약간 이제 고소하고 부드럽게도 원하시지만 또 기름기도 좀 빼고 싶기도 하고
2: 네 그렇죠
3: 예.
2: 이렇게 좀 충분히 달군 다음에 생선을 얹어주셔야지 안에
3: 네.
2: 있는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고 일단 겉면이 코팅이 되기 때문에
3: 네.
2: 충분히 달군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거의 이제 밑간이 살짝 스며든 정도니까
1: 열을 올린 상태.

0: 가시가 붙어 있는, 뼈가 붙어 있는 쪽에서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뒤집으셔야 돼요.
1: 충분히 네. 익힌 다음에.
2: 근데 이제 불 세기를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선생님?
0: 충분히 달궈졌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팬에 이렇게 삼치가 올라가면 온도가 한번 내려가긴 하거든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연기가 올라올 때쯤이 되면 중불 정도로 낮춘 다음에 익히셔야지 네. 타지가 않습니다. 살이 두꺼워서요. 네. 옆을 보면은 밑에서부터 쭉 익어 오기 시작을 하면 색이 네. 하얗게 변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2: 옆에서 보이네요.
0: 그렇죠? 네.
2: 와. 자, 와 진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어요.
0: 그렇죠? 이렇게 좀 바삭한 식감이 눈에 보일 정도로 구워주시면 됩니다.
2: 네. 아니 집에서 그냥 삼치 구이로만 먹을 때는 이렇게 네. 구워서만 드셔도 되는 거고.
0: 네, 이렇게 구우셔도 돼요.
2: 그렇죠. 뭐
0: 네.
2: 간장에 조금 간해서 네. 찍어 드시면 되는 거죠. 양념장 해가지고.
0: 네. 그리고 가을철에 또 무가 맛있잖아요. 예. 무를 갈아가지고 무에다 간장 조금 뿌려서 갈은 무랑 곁들여 드시면은 그 비린 맛도 제거해주고요. 예. 또 굉장히 입안이 좀 청량해지면서. 예. 맛있습니다.
2: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0: 구운 생선에 가루 무 곁들여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2: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군침 도는데요.
0: 네.
2: 자, 이따가 과연 이 양념 옷을 입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와, 김면도 예.
0: 노릇하게.
2: 이야.
0: 잘 구워졌죠.
2: 그러게요. 아주 노릇노릇하게.
0: 네.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네. 여기에 좀 굴려가면서 구워줄 거예요. 뭐 조림 정도로 많이.

0: 또 타버릴 수 있어요. 한꺼번에 부어버리면은.
1: 양념이 들어갔기 네. 때문에.
0: 이렇게.
1: 불려가면서.
0: 불려가면서. 윗부분에 간이 스며들도록 예. 해서 넣어주시고, 우리 그 오이고추 썰어놨던 거 기억하시죠? 예, 예. 오이고추하고 토마토.
1: 예.
0: 좀 뒤집을게요.
1: 오, 살짝씩 이렇게.
0: 네.
1: 이렇게. 이제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게 졸여지면서 약간은 이제 농도가 생기면서 아예 잘 붙네요. 생선에.
0: 그렇죠. 그리고 또 윤기도 많이 나죠.
1: 예, 예.
0: 이렇게 공기랑 좀 닿으면서 넓은 팬에서 소스를 조리듯이 이렇게 예? 뒤집어가면서 구워주면 윤기가 더 확 올라오게 됩니다.
1: 맞아요. 소스도 약간 진해지는 것 같고요, 선생님.
0: 네, 요 소스에다가 이제 오이고추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남은 소스를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굴려가면서 예. 오이에 좀 식감이 남아있을 정도로 해주시고요. 만약에 조금 오이가 네. 숨이 죽어서 부드럽게 먹고 싶다 그러면 네. 이 상태에서 좀 약한 불에서 조금 더 졸여내듯이 구워내시면 될 것 같아요.
1: 오, 지금 이 양념의 향과 소스의 향과 오이고추가 섞여서
0: 네.
1: 너무 좋고 지금 이제 아예 그 삼치의 그 비린내는 전혀 안 나요.
0: 그렇죠. 간장소스의
1: 예.
0: 향이
1: 예.
0: 그 생강향이랑 잘 어우러져가지고
1: 맞아요.
0: 아마 그 비린내는 전혀 나지 않을 텐데요.
1: 네.
0: 이때 이제 토마토.
1: 네. 자, 거의 지금 넣어줍니다. 불을 끈 상태예요, 선생님.
0: 네, 지금 불을 이제 간장이 탈 것 같아서 살짝 껐는데 좀 조절하면서 예. 넣어주세요. 이제 차가운 토마토가 들어갔으니까 또 살짝 올려볼게요. 토마토를 또 여기서 너무 많이 익히게 되면은
1: 네.
0: 또 이렇게 형태가
1: 물러지고
0: 물러가지고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1: 완성됐어요?
0: 식감이 남아있게 이렇게
1: 아삭한 식감 남아있게
0: 네, 그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1: 저도 완성 준비할게요.
0: 네. 두토막을 다 담아볼게요.
1: 예. 아니 두토막이 굉장히 도톰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도 뭔가가 조금 먹은 느낌이 안 들 것 같아요, 선생님.
0: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1: 네.
0: 어떤 뭐 재료 하나 사기에도 사실 장바구니에 담기가 겁난데 뭐 삼치라든지 이런 오이고추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담에서는 좀 많이
1: 네.
0: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가성비가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지금 삼치도 들어가고 오이고추 들어가고 또 방울토마토까지 들어가니까 색감도 예쁘고
0: 네.
1: 뭔가 이렇게 생선 스테이크 먹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0: 그렇죠. 한 토막씩 이렇게 메인처럼 담아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옆에 뭐 밥을 이렇게 틀로 해가지고 같이 찍어서 올리셔도 좋고 자, 그리고 여기에 아까
1: 레몬 슬라이스
0: 레몬 슬라이스를 살짝 얹어줄게요.
1: 레몬 슬라이스 그냥 하나 올렸는데 이렇게 부딪히지 않아요.
0: 그렇죠. 또 완전히 달라지죠.
1: 네네.
0: 여기에 소스.
1: 네. 이야, 너무 근사한데요.
0: 여기까지 뿌려주시면
1: 예. 늘 먹던 삼치인데 이렇게 또 변신을 하네요.
0: 자, 이렇게 해서 네. 완성을 했습니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삼치 간장구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삼치 간장구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치 등에 칼집을 낸 뒤 소금을 뿌려 15분 정도 재워주세요. 오이고추는 반 갈라 실을 제거한 뒤 반으로 썰고 방울토마토는 10십자로 칼집 내줍니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방울토마토를 넣어 데친 뒤 찬물에 담가 껍질을 벗겨주세요. 팬에 대파와 식용유를 넣어 굽다가 생강과 물을 넣어 졸여줍니다. 여기에 맛술, 진간장을 넣어 끓이다가 올리고당을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불을 끄고 후춧가루를 넣어 섞어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삼치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키친타월로 기름을 닦아낸 뒤 양념을 끼얹어가며 구워줍니다. 여기에 오이고추를 넣어 볶다가 방울토마토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레몬 슬라이스를 올린 뒤 남은 양념을 끼얹으면 삼치 간장구이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옥수수 달걀 하면 샐러드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0: 그렇죠.
1: 자, 오늘은 달걀탕에 옥수수 톡톡 터지는 식감을 느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재료를 볼까요?
0: 네, 재료는 뭐 너무 심플합니다. 옥수수 오늘 통조림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네. 달걀, 네? 양파 딱 이 세 가지만 들어가요.
1: 진짜 간단한데요? 네. 자, 그럼 이제 국물에 들어갈 국물 재료는 어떤 게 들어갈지 네. 볼게요.
0: 옥수수 탕이니까 이제 네. 물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육수도 아주 그냥 담백하게 준비를 할 겁니다. 네. 다시마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조금 깊은 맛을 더하기 위해서 참치액 네. 그리고 간을 더하기 위해서 소금, 후추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네. 이건 밥이랑 먹거나 빵이랑 먹어도 모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0: 네. 네, 먼저 이제 육수를 네. 좀 끓여 볼 텐데요.
1: 자, 그럼 먼저 육수를 한번 끓여 볼게요.
0: 네. 요거 탕으로도 사실 조금 어느 정도 포만감이 있어서 아침에 이렇게 한 그릇 스프 대신에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자, 물 준비해 주시고 네. 여기에 다시마를 넣고 이제 불을 켜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끓이는 동안에 여기서 이제 양파를 썰어서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1: 그럴까요? 자, 오늘 메뉴를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거예요.
0: 네, 일단 간단하고 네. 또 집에 다 있는 재료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뭐 메인 음식을 하나 만들고 곁들이는 네. 그런 국물 요리 대신에 요 달걀탕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양파 너무 곱게 다지지는 마시고요. 옥수수 알 크기 정도로 썰어주시면 되는데
1: 크기를 맞춰서
0: 네. 이렇게 숟가루 떴을 때 옥수수 알이랑 비슷한 크기로 후루룩 떨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제가 상상하기론 이 양파랑 옥수수랑 네. 이 달걀이랑 이렇게 엉겨가지고
0: 네네.
1: 그쵸?
0: 네, 그렇죠.
1: 그렇게 저희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제가 이렇게 이 달걀이랑 옥수수를 같이 먹을 생각을 못 해봤었는지.
0: 그렇죠. 의외로 뭐 달걀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항상 집에 있는 재료지만 예. 이 조합으로 탕을 끓여 드시는 것도 제가 잘 못 봤어요.
1: 그러게요, 그러게.
0: 네. 이렇게 한번 끓여 드셔 보시면 네. 저희는 이제 고 이 딸이 있는데 네. 친구도 왔을 때 간식으로 끓여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1: 진짜요? 네. 자, 제가 달걀을 또 풀고 있는데요.
0: 이렇게 네. 달걀 잘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흰자를 좀 끊어서 네. 노른자랑 잘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1: 자, 이렇게 하면 확실히 좀 더 네. 부드럽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곱게 잘 섞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1: 자, 이렇게 준비 끝났고요. 지금 옆에 맛있게도 다시마가 국물을 냈어요.
0: 자, 이렇게 건져내주시고요.
1: 네, 치우고
0: 네. 여기에 참치액
1: 참치액
0: 네. 넣어주시고 소금간
1: 예.
0: 살짝 해주시고요. 네. 여기에 이제 양파를 넣을 거예요. 아까 옥수수 알 크기 정도로 썰은 양파.
1: 네.
0: 이제 양파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왜 채소를 가지고 육수를 내기도 하잖아요. 예. 채수를 우려내잖아요. 그럴 때 빠져

0: 손은 안 되는 재료가 양파인데
1: 네.
0: 그 양파에도 좀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네. 한 얼마 정도 끓여주면 될까요?
0: 한 뭐 1, 2분 정도?
1: 1, 2분 정도.
0: 네. 자, 하고 네. 여기에 이제 옥수수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국물은 좀 걷어내시고요.
1: 네.
0: 알만 발라서 알만. 준비를 해주세요.
1: 한번 물에 헹궈도 좋죠.
0: 네, 물에 헹궈주시면은 그 옥수수의 통조림 안에 들어있는 예. 그런 첨가물들을 좀 제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1: 네.
0: 찬물에라도 한번 후루룩 씻어가지고 이렇게 체에 받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 만약에 집에 옥수수가 있다면 옥수수 네. 이렇게 잘라서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0: 네.
1: 아래 발라서.
0: 여름에 왜 옥수수 많이 삶으셔가지고 예. 냉동해 놓으신 집들 많으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 옥수수 알만 칼로 쭉 잘라가지고 좀 부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1: 예. 이거 이제 달걀물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조금 잘 부드럽게 넣을 수 있을까요?
0: 이렇게 이제 팔팔 끓어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1: 예.
0: 그리고 한꺼번에 확 쏟아붓는 게 아니라
1: 예.
0: 젓가락을 대고요.
1: 아, 젓가락을 이렇게. 대고.
0: 이렇게. 이제 두세 줄로 얇게.
1: 네, 맞아요.
0: 예, 들어가잖아요.
1: 이렇게 해야 떠먹을 때 좋아요, 선생님.
0: 그렇죠. 하나로 뭉치지 않고 부드럽게 좀 폭신폭신하게
1: 예.
0: 이 국물 안에서 퍼지거든요.
1: 그리고 이때 저는 이제 막 저어줬었는데
0: 네.
1: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0: 막 저으면 국물이 좀 불투명해져요.
1: 와, 탁해지더라고요.
0: 탁해져요.
1: 예.
0: 그리고 이렇게 좀 기다려주면은요.
1: 예?
0: 국물은 이렇게 투명하게.
1: 아, 예. 이렇게 건더기를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되는구나.
0: 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1: 예?
0: 후추를 살짝 뿌려주세요.
1: 와, 진짜 저희가 이제 별다른 재료 넣지 않았거든요. 다 집에 있는 재료를 넣었는데 우리가 정말 담백하게 아니면 또 국물도 진하게 먹을 수 있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지금 탕이 됐어요, 선생님.
0: 네, 의외로 한 숟가락 드셔보시면은
1: 예.
0: 좀 깊은 맛이 나요. 네, 정말 신기하게도 들어간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1: 지금 완성된 거예요, 선생님?
0: 네, 완성입니다. 담아보도록 할게요.
1: 진짜 금세 완성이 됐어요.
0: 그렇죠, 순식간에 완성이 됐죠.
1: 예.
0: 뭐 라면 끓이는 시간만큼만 투자하시면
1: 그러게요.
0: 이렇게 국을 또 금방 끓여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그리고 지금 어떤 향이 나냐면 굉장히 이제 국물이 우리가 다시마 국물 우려내서 그런지
0: 네.
1: 감칠맛 나는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뭔가 달큰한 향도 나고
0: 그렇죠. 양파의 매운 향은 전혀 나지 않고
1: 예.
0: 달걀의 좀 뭔가 부드러운 구수한 향
1: 예.
0: 그런 게 느껴지실 텐데 색감이 굉장히 단조롭지만 좀 가볍게 드실 수 있고요.
1: 예.
0: 건더기가 좀 많은 편이니까
1: 예.
0: 이렇게 한 끼 만들어 드시면은 좀 뜨끈하게 하루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연두부도 넣어도 정말
0: 네.
1: 좋을 것 같고요. 순두부도.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옥수수 달걀탕이 완성됐습니다.
2: 옥수수 달걀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물과 다시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양파는 굵게 다지고 달걀은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다시마를 건져낸 뒤 참치, 소금, 다진 양파, 통조림 옥수수를 넣어 1분에서 2분 정도 끓여주세요. 통조림 옥수수는 찬물에 한번 씻어주면 첨가물이 씻겨나가 더욱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달걀물을 빙 둘러넣고 후춧가루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옥수수 달걀탕이 완성됩니다.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없다. 먹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김정은의 행복한 밥상. 지금 먹기 딱 좋다. 찬바람 불 때 생각나는 뜨끈한 탕요리. 등갈비로 만들어 국물 맛이 진하고 깔끔한 매콤 갈비탕부터 눈 깜짝할 사이에 밥이 사라지는 새콤한 절임 반찬 오이의 아삭함과 가지의 쫄깃함이 환상적인 오이 가지 절임까지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 아들 광희고요.
0: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1: 네. 선생님, 낮에는 아직 덥고 저녁에는 선선해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가
0: 네.
1: 걸리기 쉬울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1: 이럴 때 이 갈비탕으로 감기를 미리 예방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0: 네.
1: 자, 매콤 갈비탕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한번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1: 네.
0: 우선 이제 매콤 갈비탕에 보통 갈비하면 소갈비 생각을 하실 텐데
1: 네?
0: 돼지 등갈비 오늘 준비를 했고요.
1: 네.
0: 그리고 이 등갈비를 끓여낸 육수 재료인데요.
1: 네.

0: 마늘 생강 넣고 그리고 통후추까지 넣어가지고 육수로 우려낼 거고
1: 네.
0: 여기에 이제 채소 재료는 고사리하고 대파 듬뿍 준비를 네. 해주시면 되고요.
1: 자 그리고 선생님 네. 이 정성껏 끓인 갈비탕에 어울리는 매콤한 양념은 어떤 게 들어갈지도 궁금해요.
0: 네 양념 한번 보시면은요 네. 지금 고춧가루를 저는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좀 굵게 빻은 고춧가루 네. 그리고 매운 고운 고춧가루를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매운 거 좀 드시지 못하신다면은 그냥 맵지 않은 고춧가루 한 가지로만 하셔도 되고요.
1: 네.
0: 여기에 후추, 소금, 다진 마늘 그리고 여기 참치액. 그리고 간장 준비를 해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오늘은 고추기름을 낼 거라서 포도씨유를 끓여가지고 이 양념에 부어서 고추기름까지 한 번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 국물 음식이 주는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0: 네.
1: 매콤 갈비탕.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0: 네. 우선 이제 갈비탕의 제일 중요한 네. 포인트가 되는 거는요. 고기를 좀 손질을 하는 건데 이제 고기의 누린내라든지 핏기 같은 걸 잘 제거를 해야지만 갈비탕으로 네. 끓였을 때 그러한 잡내라 그러죠. 그런
1: 맞아요.
0: 걸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요 이제 등갈비 같은 경우에는 찬물에 좀 담궈가지고요.
1: 네.
0: 30분 정도 핏물을 빼줄 겁니다.
1: 맞아요. 그 네. 작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이렇게 해서 핏물을
1: 네.
0: 빼주시면 되고요. 등갈비도 또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살점이 좀 넉넉히 붙은 게 있고
1: 네.
0: 또 살점이 너무 적은 것도 있어요.
1: 네.
0: 잘 살펴보시고요. 좀 살이 넉넉히 붙어있는 거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근데요, 지난번에 네.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0: 네.
1: 이 뼈에 붙어있는 살이 진짜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불순물이 나오더라도 좀 이 수고로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30분 동안 미리 이렇게 담가놨던
0: 네.
1: 등갈비가 있는데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불순물도 많이 나왔고 색깔도 많이 변했어요 지금 그렇죠?
0: 그렇죠. 핏기도 좀 어느 정도 빠지면서 예, 예. 이렇게 좀 깨끗하게 색깔도 좀 변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걸로 이제 끝내시면 안 되고요.
1: 네.
0: 제가 이제 옆에 좀 물을 팔팔 끓이고 있거든요.
1: 네.
0: 자, 팔팔 끓는 물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이 과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국물의 그런 깔끔한
1: 예.
0: 정도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1: 네.
0: 이 등갈비는 오늘은 좀 육개장처럼 좀 칼칼하면서도 또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1: 예.
0: 좀 몸에 그런 기운도 좀 올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매콤한 양념을 같이 넣어서 끓여줄 겁니다.
1: 자 지금 30분 동안 이렇게 조금 불순물을 뺀
0: 네.
1: 등갈비를 지금 끓는 물에 넣었는데요.
0: 네.
1: 얼마 정도 이렇게 좀 데쳐주면 될까요?
0: 이렇게 팔팔 끓는 물에 등갈비 넣고 나서 다시 한번 끓어오르면은 바로 건져내시면 돼요.
1: 네, 끓어오르면.
0: 네. 여기서 익히기 위해서 끓인다기보다는 예.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게 되면은 요 뼈 사이에서 핏물이 나오면서 위에 이렇게 떠요.
1: 네.
0: 예. 핏물이 엉겨 붙어가지고 위에 뜨거든요.
1: 맞아요.
0: 요거를 이제 건져내도록 될까요?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너무 오래 끓이면은 안에 있는 고기의 그런 깊은
1: 맛있는.
0: 맛까지 빠지기 때문에 후루룩 우리 어르신들이 튀겨낸다라는 표현 쓰죠.
1: 물에 튀겨낸다. 네, 그렇죠?
0: 물에 맞아. 튀겨낸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까맣게 피가.
1: 예.
0: 응고가 됐죠. 그럼 찬물에 다시 건져가지고요. 한번 표면에 이렇게 엉겨있는
1: 네.
0: 네, 까만 피 부분을 좀 제거를 할 거예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육수를
1: 네.
0: 끓여볼 텐데 우선 등갈비 건져가지고요.
1: 네.
0: 냄비에 넣어주세요.
1: 아, 등갈비도 아예 육수 끓일 때 같이
0: 네.
1: 맛있는 맛을 우려내는 거죠.
0: 자, 이때부터는 통 마늘.
1: 네.
0: 넣어주시고 생강편 넣어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통후추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사실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뭐 비린내, 뭐 누린내, 잡내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이렇게 충분히 넣어주시면
1: 네.
0: 분량의 물을 넣고 이거를 이제 끓여주시면 돼요.
1: 자. 자, 이렇게 재료들을 넣고 이제 끓일
0: 네.
1: 텐데요.
0: 네.
1: 얼마나 끓이면 될까요?
0: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되고요.
1: 네.
0: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볼 텐데
1: 네.
0: 오늘 양념의 포인트는요. 고추기름을 내서 직접 요 양념을 만들 거예요.
1: 아, 고추기름을 내서?
0: 네.
1: 저.
0: 근데 오늘은 이제 고춧가루까지 같이 넣고 양념을 버무릴 거라서
1: 네.
0: 일단 볼에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1: 네. 두 가지 섞은 이유는 뭔가요, 선생님?
0: 저는 약간 칼칼한 게 좋아서 지금 매운 고춧가루, 청양고춧가루인데 곱게 네. 빻은 걸 넣었어요. 네. 그래서 곱게 빻으면 국물도 조금 더 새빨갛게 발색이 잘 되고 네. 매콤한 맛이 나기 때문에 이걸 비율을 또 기호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거는 포도씨유거든요. 네. 이걸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1: 네. 자, 여기 옆에서 끓여볼까요? 잠시 끓여보겠습니다. 이 고추기름이 이 탕이나 요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 확실히 또 맛이 또 달라져요.
0: 그냥 고춧가루 푸는 것보다요. 네. 고소한 맛도 나고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냥 고춧가루 풀면 약간 날향 같은 게 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게 완전히 사라집니다.
1: 또 깊은 맛이 나죠,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네. 지금 표면을 이렇게 아지랭이처럼 막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연기가 나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에 부어주면 되는데요.
1: 네.
0: 아마 칙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1: 칙 소리가
0: 오 고소한 냄새가 나요.
1: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뭔가 되게 먹음직스러운 향이 있잖아요.
0: 그러면서 타지는 않았고요.
1: 예.
0: 이렇게 좀 볶은 고추
1: 네.
0: 그런 느낌이 나는데 자 이렇게 넣고
1: 네.
0: 그리고 다진 마늘 듬뿍
1: 이렇게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요, 이 양념은 정말 이렇게 선선한 가을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넣으시고 한 달 이상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1: 다른 요리에 활용해도 되고요.
0: 네, 뭐 맑은 탕을 끓였는데 조금 칼칼하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 이 양념 좀 퍼가지고.
1: 예.
0: 중간에 뭐 맑게 드셨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매콤하게도 드셔보시면 예, 예, 예. 좋을 것 같아요. 자, 참치액까지 넣고요.
1: 네, 참치액도 들어가고. 네,
0: 소금.
1: 소금도 넣고
0: 후추까지 해서
1: 네.
0: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집에 있을 때
0: 네.
1: 육개장 같은 게 또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육개장을 집에서 만들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데
0: 맞아요.
1: 이렇게 만들면 그냥 뭐 간단하게
0: 그렇죠. 이 양념만 있으면 예? 그냥 맑은 뭐 설렁탕이나 갈비탕으로 드시다가 요거 한 숟가락만 풀어가지고 매콤하게 드셔도 되니까.
1: 맞아요.
0: 네. 자 이렇게 이제 양념이 됐습니다.
1: 네.
0: 자 여기에 이제 고사리를 묻혀볼 거예요.
1: 그러게요. 선생님께서 아까 양념할 때 큰 볼을
0: 네.
1: 달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으셨네.
0: 네, 큰 볼에 담으면은 묻히는 것까지 해서 예. 볼 하나면은 되니까요. 설거지 줄이실 수 있죠.
1: 원래 이렇게 육개장이나 이런 거 할 때도
0: 네.
1: 이런 채소들을 양념에 미리 묻혀주나요?
0: 미리 묻혀놓으시면 안에까지 양념이 잘 스며들어서
1: 예.
0: 우리가 이런 채소 재료들 넣고 국 끓이다 보면 약간 재료랑 겉돌 때가
1: 맞아,
0: 있거든요.
1: 맞아요.
0: 요거를 좀 조물조물 주물러가지고 간이 스며들게 한 다음에 끓이시면 완전히 달라요. 그냥 넣고 끓이는 거랑.
1: 그래서 육개장이나 이런 걸 잘하는 집은 미리 이렇게
0: 맞아요.
1: 양념을 묻혀놓은 집이구나.
0: 그래서
1: 차이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0: 완전히 다르죠.
1: 네, 네.
0: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제 대파까지 준비가 됐죠?
1: 네.
0: 그러면
1: 자, 맛있게 저희가 또 국물을 내놨죠, 국물을.
0: 네, 이거 이제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1: 네.
0: 그럼 여기에 이제 묻혀낸 고사리 넣어보도록 할게요.
1: 네. 미리 묻혀놨던 고사리.
0: 네.
1: 네.
0: 자, 그리고 대파를 여기 양념에 넣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양념들이 손에
1: 아까워서
0: 네, 아까우니까 예. 이거를 또 이렇게 묻혀볼게요.
1: 대파까지
0: 네.
1: 또 들어가면 좋을 채소들 뭐가 있을까요? 아까 무슨 때라고 했죠?
0: 토란대.
1: 토란대.
0: 네.
1: 토란대 정말 맛있잖아요.
0: 네. 그리고 뭐 숙주라든지 콩나물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1: 그러게요, 그러게. 네. 있는 채소들 어울리는 거 한번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남은 양념까지 다 묻혀서.
0: 네. 그리고 대파에 좀 아삭한 식감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1: 네.
0: 좀 이렇게 푹 끓여져가지고 부드럽게 드시고 싶은 경우에는 고사리랑 같이 넣고 끓이셔도 돼요.
1: 오늘은 저는 이제 푹 풀어진 맛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0: 네, 이렇게 좀 푹 끓여가지고
1: 예.
0: 부드럽게 드실 수 있게
1: 준비를 네.
0: 해볼게요.
1: 선생님, 대파하고 네. 고사리 들어갔어요.
0: 네.
1: 이때부터는 얼마 정도 이제 끓여주면 될까요?
0: 이때부터는 사실 끓으면서 어느 순간에 양념들이 이렇게 좀 약간 녹진하게 진해 보이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1: 네, 네.
0: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더 끓여주시면
1: 10분
0: 좋아요.
1: 10분 정도?
0: 네, 센 불로.
1: 센 불로?
0: 네.
1: 자, 어차피 등갈비는 다 익었고요, 그렇죠?
0: 네, 그렇죠.
1: 이제 맛있는 맛을 뽑아내서 또 한번 끓여볼게요.
0: 네, 이제 팔팔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0: 자, 지금 이제 아주 또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요.
1: 네.
0: 이야, 색이 굉장히 진해졌어요, 선생님. 아까보다. 예.
1: 그렇죠. 완전 제대로 끓었네요.
0: 그리고 위에 뜨는 불순물도 진짜
1: 거의
0: 없어요.
1: 없죠.
0: 예.
1: 우리가 고추기름 냈던 빨간 고추기름만 뜨고요.
0: 예.
1: 왜 그런 까무까무한 그런 탁한 거품이 뜨지 않잖아요.
0: 없어요. 아유.
1: 우리가 이제 미손질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0: 그러게요. 그래서 국물 정말 진하네요.
1: 네, 이렇게.
0: 이야. 아니, 밥 말아서 이렇게 너무 먹고 싶은데, 정말 이제 저녁 되면 너무 쌀쌀해요.
1: 맞아요. 너무 춥죠.
0: 예. 근데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뜨끈하게.
1: 네.
0: 얼큰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완성급식 한번 준비해 볼게요.
1: 네.
0: 와, 진짜 푸짐하게요, 선생님. 자, 여기 있는 잡고 한번.
1: 네. 등갈비를 제일 위에 올려줄 거고요.
0: 예.
1: 이렇게 양념들 넣을게요.
0: 등갈비도 양념이 잘
1: 채소들.
0: 돼서 그냥 이렇게 살짝 씹으면 등갈비를 뜯으면 싹 뜯길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냥 뼈에서 쏙 빠져나가요.
0: 그러게.
1: 네. 근데 또 뼈가 없이 살만 있으면 또 그게 맛이
0: 맞아요, 맞아요. 그
1: 없거든요.
0: 재미가 없어요,
1: 네,
0: 재미가.
1: 맞아요. 그런 좀
0: 네.
1: 적절하게 익히는 정도를 좀 가늠을 하면서
0: 네.
1: 익혀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등갈비.
0: 등갈비도 뜯으면서 맛있는 국물도 먹고,
1: 네.
0: 예. 그리고 들어간 채소가 고사리랑 대파밖에 없지만 굉장히 푸짐해 보이고,
1: 그렇죠.
0: 예.
1: 다른 채소가 사실 별로 필요 없을 정도로
0: 그러게요.
1: 만족감이 큽니다.
0: 그리고 기름기도
1: 네.
0: 정말 뜨는 것도 한 번,
1: 그렇죠.
0: 깔끔해요. 예.
1: 깔끔하죠. 네, 요 상태로
0: 예.
1: 한번 식힌 후에 데워 드셔도 뭐요 상태 그대로예요. 네.
0: 이렇게 끈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매콤 갈비탕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매콤 갈비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갈비를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 핏물을 제거해 주세요. 끓는 물에 등갈비를 넣어 한 소끔 끓인 뒤 찬물에 헹궈내 줍니다. 냄비에 등갈비, 통마늘, 편선 생강, 통후추, 물을 넣어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여 주세요. 굵은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를 섞어 줍니다. 이렇게 고운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면 색이 더잘 나고 매콤한 맛도 좋아요. 팬에 포도씨유를 넣고 끓인 뒤 섞은 고춧가루에 부어 섞어주세요. 여기에 다진 마늘, 참치액, 국간장,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섞어줍니다. 양념에 고사리를 넣어 무쳐주세요. 그런 다음 육수에 양념한 고사리, 대파를 넣고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매콤 갈비탕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번엔 상큼한 반찬으로 제격인 오이 가지 절임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1: 네.
0: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오이랑 가지 일단 필요하고요.
0: 네.
1: 여기에 좀 향을 더해줄 생강,
0: 네.
1: 그리고 깻잎을 넣으면 좀 향긋한 풍미가 잘 어울리거든요.
0: 네.
1: 깻잎까지 준비를 해주시고요.
0: 네.
1: 요걸 또 소금에 살짝 절일 거라서 소금. 그리고 절일 양념은 식초, 간장, 설탕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0: 정말 간단한데요.
1: 네.
0: 간단하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될것 같아요.
1: 네.
0: 오이 가지로 만든 맛있는 절임 레시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1: 네.
0: 자, 선생님, 그럼 어떤 거 제일 먼저 하면 될까요?
1: 우선 양념을 한번 끓여가지고 식혀놔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이 양념을 먼저 끓여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자, 일단 이제 설탕,
0: 네.
1: 그리고 간장,
0: 네.
1: 식초까지 넣고요. 일단 설탕이 녹으면 되는
0: 예.
1: 거라서 이렇게 한번 후루룩 끓으면 바로 불을 꺼주세요.
0: 네.
1: 너무 오래 끓이면은 양념이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 증발이 돼버리거든요.
0: 예.
1: 이렇게 이제 금방 끓겠죠.
0: 선생님, 사실은
1: 네.
0: 뭐 오이뿐만 아니라 가지도 그렇고 이제 무침으로 먹을 때가 많아요. 근데
1: 네.
0: 무침으로 먹으면 사실 보관이 얼마 안 되거든요.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1: 네,
0: 예.
1: 그렇죠.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나물이나 무침보다는 조금 더 오래 보관을 하실 수가

0: 있고요.
1: 맞아요.
0: 네, 그리고 오이라든지 가지, 소금에 절여가지고 물기를 꼭 짜가지고 수분을 좀 제거를 했어요.
1: 네.
0: 또 오독오독한 맛도 좋고 또
1: 네.
0: 조금 더 보관하는 시간을 늘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오래 끓이면 또 식초의 그런 산미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1: 자.
0: 설탕만 녹을 정도로
1: 예.
0: 끓여서 어차피 이제 큰 볼에서 묻힐 거라서 이렇게
1: 오.
0: 볼에 부어서 식혀보도록
1: 아,
0: 하겠습니다.
1: 새콤한 향이 그냥, 예.
0: 그렇죠? 좀 코를 찌르는
1: 맞아요, 맞아요.
0: 정도의.
1: 근데 이게 먹음직스러운 향이에요, 선생님.
0: 네, 그렇죠.
1: 예.
0: 아직도 산미가 있다라는 거니까
1: 네.
0: 이렇게 좀 식혀두시고요. 그 사이에 저희는 이제 오이랑 가지를 썰어서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일단 오이. 오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두꺼우면은 안에 씨 부분이
1: 네.
0: 좀 부드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반으로 갈라가지고요. 씨 부분이 너무 크다.
1: 네.
0: 그럼 여기 좀 씨가 많잖아요.
1: 네.
0: 그럼 이렇게 해서 조금 살짝 제거를 해주시면은 또 오독한 식감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 이제 요리하면서 드셔도 되고요.
1: 맞아요, 맞아요. 이제
0: 네.
1: 하시면서 수분
0: 네.
1: 충전하시면 될것 같아요.
0: 그렇죠. 이렇게 좀 씨가 많은 부분은
1: 네.
0: 살짝 도려내시면 되고.
1: 선생님, 이 오이는 참, 무침으로도 맛있고, 정말 이 절여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절임으로 먹어도.
0: 뭐 어느 요리에도 사실은 뭐 수분 보충하기에도
1: 네.
0: 좋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제철인데, 또 상큼한 향이
1: 네.
0: 너무나 어느 요리에도 잘 어울리잖아요.
1: 맞아요.
0: 예, 두께 같은 경우에는 한 5mm
1: 네.
0: 정도로 썰어주세요.
1: 5mm 정도.
0: 네, 반달썰기 해주시고요.
1: 네.
0: 자, 소금에 한번 절일 거라서
1: 네.
0: 이제 크기를 맞춰주시고 또 너무 얇게 썰면 절여서 물기를 짤때좀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얇지는 않게
1: 선생님, 그럼 오이랑 가지를
0: 썰어주시면 됩니다.
1: 따로따로.
0: 그렇죠. 절여지는 속도도 좀 다르고요.
1: 예.
0: 물기를 짤때 가지는 조금 더 부드럽기 때문에
1: 네.
0: 좀 조율을 하면서 짜야 돼서
1: 네.
0: 따로따로 절여줄게요.
1: 이 오이는 그냥 씹는 식감도 너무 좋고 향도 좋아서.
0: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자, 수분이 또 대부분이기 때문에
1: 네.
0: 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1: 네.
0: 오이는 항상 즐겨 드시죠.
1: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가지인데요.
1: 네.
0: 가지 요 끝부분 벗겨서
1: 예.
0: 준비를 해주시고.
1: 사실 가지도 몸에 좋다고 저도 이제 최고의 요리비결 하면서 정말 많이 말했어요. 근데
0: 그쵸.
1: 항상 이제 집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면 이 가지는 그냥 가지 볶음이나 이런 걸로 많이 요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0: 네, 가지 먹는 방법이
1: 네.
0: 사실은 좀 제한적이었는데,
1: 네.
0: 최근에는 뭐 가지 튀겨서도 드시고,
1: 네.
0: 뭐 이제 구워서도 드시고,
1: 맞아요.
0: 네, 그렇게 많이 가지 요리를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어린 아이들이 가지를 뭐 즐겨 먹는다는 건잘못 들어본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또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너무 물컹물컹하다,
1: 식감이, 예.
0: 식감이. 예, 근데 오늘은 좀, 오이도 마찬가지지만
1: 네.
0: 쫄깃쫄깃한 식감,
1: 오.
0: 그 식감을 살려서
1: 예.
0: 이렇게 절여보도록 할 거예요.
1: 색다르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게 가지 맞아?라고 한번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오.
0: 네, 이렇게 해서
1: 네.
0: 준비를 했습니다.
1: 왜냐면 정말 가지 역시도 수분이 많이 들어있고 좋은 성분들이 많으니까
0: 네.
1: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개다 저희가 썰어봤고요. 이제 소금을
0: 네.
1: 한번 절여야 될 텐데
0: 소금을 많이 넣진 마시고요.
1: 네.
0: 물에 헹구지는 않을 거예요. 소금 간만 살짝 해가지고 물기만 짤 거라서 너무 짜게 절이면은 또 이거를 물에 헹궈야 되면은
1: 예.
0: 맛성분까지 다 빠져나가서 싱거워질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렇게 살짝 2꼬집 정도 넣었습니다.
1: 2꼬집 정도만.
0: 네. 그리고 이렇게
1: 아우, 향이 좋네요, 선생님. 진짜.
0: 싱그러운 향이 나죠.
1: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미리 절여서 주신 게 여기 있습니다. 이건 물기까지 짠 거죠?
0: 네, 물기를 꼭 짰어요.
1: 예.
0: 이렇게.
1: 근데 선생님께서 이게 따로따로 짜셨다고. 한
0: 네네.
1: 번에 짜지 않고.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0: 네. 그러면
1: 네.
0: 이제 조금 전에 준비해 놓았던
1: 네.
0: 끓여서 식힌 양념이 있죠?
1: 네.
0: 그거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자, 오이 넣어주시고.
1: 오이 넣고.
0: 가지 넣었고요.
1: 가지의 식감이 뭔가 꼬들꼬 약간
0: 그쵸?
1: 버섯 같기도 하고요.
0: 네.
1: 예.
0: 이게 흐물흐물 풀어지지가
1: 예.
0: 않죠. 그리고 여기 생

0: 들어있는 게 맞아? 할 정도로 좀 가지의 그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좀 미끈미끈하면서도 이렇게 금방 입에서 풀어지는 그런 식감들이 예. 오독오독하게 살아있어요.
1: 그러게요.
0: 이렇게 위에 깻잎 이렇게 따로 살짝 올려주시면 더 예쁘죠.
1: 예. 향이 굉장히 또 새콤한 향이 나요. 새콤한 향이 나면서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오이 가지 절임이 완성됐습니다.
2: 오이 가지 절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팬에 설탕, 진간장, 식초를 넣어 살짝 끓여주세요. 오이는 반 갈라 씨를 제거한 뒤 반달 썰고 가지는 꼭지를 제거한 뒤 반달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오이와 가지에 소금을 뿌려 5분 정도 절여주세요. 오이와 가지는 각자 절여야 본연의 식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절임장에 절인 오이와 가지, 생강채, 깻잎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고 남은 깻잎을 올리면 오이가지 절임이 완성됩니다.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언제 먹어도 탐나는 황금 레시피.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없다. 썰고 무치면 끝인 초간단 반찬. 콩나물과 파프리카를 겨자 소스에 버무려 시원하게 먹는 콩나물 파프리카 냉채부터 집에 남은 버섯 여기 모여라. 버섯의 매력에 푹 빠질 볶음 요리. 은은한 버섯의 풍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둠 버섯 볶음까지.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초유비 단짝 강이고요.
0: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1: 선생님, 네. 지갑이 가벼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식재료는 당연 콩나물이죠. 네. 이 콩나물밥 그리고 국, 무침의 레파토리가 지겨웠다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냉채 요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일단 뭐 콩나물 이렇게 듬뿍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오이랑 파프리카, 네. 또 게맛살까지 넣어서 이제 무쳐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는요, 톡 쏘는 매운맛을 내는 연겨자, 그리고 식초, 또 다진 마늘 소금 넣어주시고, 또 대체 감미료 알룰로우스까지 해서 이렇게 새콤달콤 매콤한 양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자주 먹는 이 콩나물 무침을 좀 더 색다르게 즐겨보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기 시작해볼게요. 자, 선생님, 그럼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0: 네, 우선 콩나물을 좀 아삭하게 데친 후에 물기를 빼놓을 거라서 콩나물부터 네. 해보겠습니다.
1: 자.
0: 네.
1: 자, 콩나물 데칠 때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네. 뭐 뚜껑을 덮고 데쳐야 된다고 그렇죠. 하는 분도 있고 뚜껑 안 덮어도 된다는 분도 있고
0: 네.
1: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일단 한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네. 하나로만 쭉 가는 거예요. 덮으려면 끝까지 덮고 네. 열으려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열어놓으시면 돼요.
1: 네.
0: 근데 처음에 어느 정도 이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끝까지 열고 데치는 게
1: 편하죠.
0: 실패 확률을 줄일 수가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렇게 팔팔 물이 끓을 때 네. 여기에 이제 콩나물을 넣어줍니다.
1: 콩나물.
0: 네. 꼬리랑 머리 다 붙어있는 채로 사용을 할 겁니다.
1: 거두절미 없이.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쳐주는데 네. 중간에도 뚜껑을 덮으시면 콩나물 비린내가 나니까
1: 그대로
0: 끝까지
1: 가던,
0: 열어주세요. 예. 네. 또 너무 빠르게 얹으면은 또 안 익어서 비릴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1: 기본적으로 한 1분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1분에서 2분 사이 정도.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0: 건져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건져내면서 네. 그리고 식히면서 이 남은 열에 의해서도 이 콩나물이 계속 익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생각보다는 약간 한 템포 빨리 건지시는 게 좋고요.
1: 네.
0: 아, 이 상태에서 빠르게 식히고 싶다 그러면 넓은 쟁반에다가 확 펼쳐서 말리시면 좋고요.
1: 네.
0: 또 이렇게 얼음물에다가 살짝 담궜다가 꺼내시면 급격하게 식히기 때문에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이 콩나물은 아삭한 식감이 굉장히 좋죠.
0: 그렇죠. 이 식감이 또 어떻게 보면은 관건이라서 이 냉채 같은 경우에는
1: 맞아요.
0: 이렇게 해서

0: 물기 충분히 털어내시고,
1: 네.
0: 자, 이렇게 좀 물기를 빼놓을게요. 채반에 건져가지고.
1: 아, 이렇게 물기까지 빼놓고,
0: 네.
1: 저희는 이제 재료 손질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자, 냉채와 정말 잘 어울리는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우선 파프리카 준비를 해주시는데,
1: 네.
0: 이렇게 길이를 좀 맞춰서 썰어주시는 게 좋고요.
1: 네.
0: 두께도. 콩나물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네.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서
1: 네.
0: 자, 이렇게 씨 부분 제거를 하시고
1: 네. 자, 파프리카도 근데
0: 네.
1: 또 좋은 영양분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고 저는 이제 파프리카는 그냥 과일처럼 많이 먹거든요.
0: 그렇죠. 여기 있다가 뭐 장 찍어가지고 드셔도 예. 맛있고 파프리카는 이제 색마다 좀 영양 성분들이 다르니까요.
1: 네.
0: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을 좀 섞어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썰면은 조금 더 썰기가 편하거든요.
1: 네.
0: 이렇게. 안쪽이 과육이 좀 부드럽기 때문에
1: 네.
0: 껍질은 좀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래서 칼이 잘 안 들어가요. 이렇게 뒤집어서 썰어주시면 이렇게 폭을 맞춰서 썰기가 조금 편하고요.
1: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노란 파프리카는 진짜 약간 과일 맛이 나서
0: 네.
1: 냉채에 들어갔을 때 뭔가가 이렇게 뭔가 상큼한 맛을 내주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다른 맛을 또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노란색 파프리카 오늘 준비를 했고요.
1: 네.
0: 그리고 뭐 콩나물도 노란색, 또 주황색은 게맛살이 또 주황색이고
1: 네.
0: 또 오이의 초록색까지 해서 이렇게 색감도 굉장히 또 잘 어울리니까요.
1: 맞아요.
0: 이렇게.
1: 눈으로도 먹고 맛으로도 먹고.
0: 네, 골고루 또 좀 색이 배합이 좋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사실 입맛이 없을 때 물론
0: 네.
1: 매콤한 것도 맛있고 하지만 이렇게 뭔가 시원하게 먹는 냉채가 땡길 때가 많아요.
0: 네, 그리고 뭐 데친 콩나물이라든지 또 채 썰어서 크기를 맞춘 이런 반찬처럼 드실 수 있는 채소 요리가 있으면은
1: 네.
0: 또 고민하지 않고 매일 만들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이렇게 제가 안에 씨 부분은 좀 제거를 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이렇게 묻히다 보면은 수분이 씨 부분은 많고 또 쉽게 물릅니다.
1: 맞아요.
0: 이 부분은 이제 만들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씨 제거를 했고요.
1: 저도 이제 예전에 콩나물 심부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뭐
0: 맞아요.
1: 오이 심부름도 많이 하고.
0: 예전엔 봉투에 팔지 않고 이렇게 얼마어치 주세요.
1: 맞아요.
0: 팔아줬잖아요.
1: 예, 예.
0: 네. 아직까지도 그래도 콩나물은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식재료죠. 다른 물가는 많이 올랐지만.
1: 네.
0: 네.
1: 사실 이렇게 채소 많이 먹으면 여러 가지로 몸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0: 그리고 이제 색깔별로 구분을 해서 드시면
1: 네.
0: 영양 성분을 굳이 뭐 일일이 따지지 않더라도 아, 좀 색별로 먹어야 되겠다라고 신경만 쓰셔도
1: 네.
0: 좀 비타민을 골고루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1: 그러게요.
0: 이렇게 오이는 파프리카랑 비슷한 두께로
1: 네.
0: 썰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얇게 썰면은 또 양념이랑 묻혔을 때 또 숨이 쉽게 죽기 때문에
1: 네.
0: 좀 아삭한 식감을 살리고 싶어요, 오늘은.
1: 그렇죠. 냉채니까 또 아삭아삭하게. 자, 이렇게 모든 재료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함께 맛있게 먹을 우리가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0: 우선 이렇게 조금 수분이 적은 재료부터
1: 네.
0: 풀어주면은 잘 섞이거든요.
1: 네.
0: 이렇게.
1: 근데 요즘은 연겨자가 잘 나와서 그러는데
0: 네.
1: 예전에는 이 겨자를 이렇게
0: 발효를 시켰죠.
1: 발효한 게 연겨자라고.
0: 네, 맞아요.
1: 예?
0: 분말 겨자가
1: 예.
0: 파는데 예전에 어머니가 만들 때는 뜨거운 물 으깨가지고 발효가 되면 찬물을
1: 예.
0: 섞어가지고 좀 아린 맛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자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1: 연겨자로.
0: 긁어가지고
1: 예.
0: 썼는데 지금은 뭐 전혀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1: 예.
0: 또 편리하게 그런 치약처럼 튜브 형태로 나와 있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1: 지금
0: 편리해졌죠.
1: 여기 양념에
0: 네.
1: 넣으신 게 뭐예요?
0: 뭐 감미료이죠. 설탕 대체 감미료인데
1: 네.
0: 저는 오늘 알룰로스를 사용을 했거든요. 설탕이랑
1: 네.
0: 당도는 한 8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 네.
0: 뭐 올리고당이라든지 그런 감미 대체 재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1: 네.
0: 체내에 흡수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좀 당이 높으신 분들 조심해야 되는
1: 예.
0: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체 감미료를 사용을 하시면 좀
1: 네.
0: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설탕을 또 대신해서
0: 네.
1: 자, 집에 설탕 갖고 계시면 설탕 넣어

0: 넣으셔도 되고요.
1: 네, 맞습니다. 설탕으로 대체하시면 되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식초를 넣어주시고요.
0: 냉채에 또 식초가 들어가야 돼요.
1: 네, 새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식초, 그 다음에 예. 소금간.
0: 이거 해파리 냉채에서 봤던 비슷한 거죠?
1: 네, 맞아요. 해파리 냉채, 해파리를 여기에 이제 버무리시면 또 해파리 냉채가 되는 거고. 예. 뭐 집집마다 해파리 냉채 자주 해먹기는 좀 힘들잖아요.
2: 맞아요.
1: 그러면 여기에 저는 천사채 있잖아요.
0: 네.
1: 천사채만 더 넣고 무치셔도 돼요.
0: 기호에 따라서.
1: 네.
0: 근데 보기만 해도 벌써 입맛이 도는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네, 양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네. 이렇게 양념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관 한 달 정도 하실 수 있어요.
0: 예, 보관은 따로 한 달씩 하고 할 수 있는데.
1: 네, 냉장 보관 해 놓으실 수 있으니까 네. 뭐 몇 배 만들어 가지고 채소 썰어서 금세 무쳐 드셔도 될 것 같아요.
0: 자, 그럼 한번 오늘 무쳐 볼까요?
1: 네. 네. 콩나물, 오이,
0: 네.
1: 파프리카 다 한꺼번에 넣을게요.
0: 그럴까요?
1: 그리고 게맛살은 좀 부서지기 쉬우니까 마지막에 넣고 슬쩍 예. 무쳐보겠습니다.
0: 슬쩍.
1: 그리고 뭐 조금 고급스럽게 하시려면 네. 뭐 전복 같은 거 예, 좀 데쳐가지고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근데 게맛살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0: 맞아요.
1: 네. 이렇게 하고 게맛살 마지막에
0: 예.
1: 넣어서
0: 근데 뭔가 반찬처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샐러드처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반찬처럼 무쳐내기도 하는데 네. 그 양상추를 한 장씩 뜯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컵처럼 해서
0: 네.
1: 1인분씩 담아내셔도 예, 핑거푸드처럼
0: 맞아요.
1: 손님 오셨을 때 담아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0: 네.
1: 이제는 좀 길쭉하게 담아보겠습니다.
0: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겨자 소스 정말 좋아하는데
1: 분침이 돌죠? 네, 벌써?
0: 네. 네. 저는 진짜 잘 먹거든요 이거.
1: 저도 요 매콤한 톡 쏘는 맛이 참 좋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겨자만의 또 매력이 있죠.
0: 그러니까 남은 이제 국물도 이렇게 숟갈에 떠서 같이 채소랑 같이 먹거든요 이렇게.
1: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네, 네.
0: 오늘 또 유독 이렇게.
1: 이렇게 해서. 타원 접시에 담으니까 조금 더 색다르죠.
0: 그러게요. 색감이 너무 예쁘고 일단 몸에도 채소들을 많이 먹게 되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1: 자, 이렇게.
0: 저는 오리고기 먹을 때도 같이 먹었던 적이 있어요.
1: 네. 오리고기랑도 잘 어울리죠.
0: 그렇죠.
1: 겨자가. 네.
0: 자,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콩나물 파프리카 냉채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콩나물 파프리카 냉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콩나물을 넣어 1분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노랑 파프리카는 채 썰고 오이는 4등분한 뒤 씨를 제거하고 채 썰어줍니다. 오이 씨에는 수분이 많아 쉽게 무르기 때문에 제거해주는 게 좋아요. 연 겨자 다진 마늘, 알룰로스, 식초, 소금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소스에 콩나물, 오이, 노랑 파프리카를 넣어 무치다가 게맛살도 넣어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콩나물 파프리카 냉채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1: 네.
0: 이 쫄깃쫄깃 맛있는 버섯이 총출동한 반찬인 것 같은데요. 모든 버섯 볶음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버섯은 사실 뭐 최근에는 구하기 쉽잖아요.
0: 네.
1: 여러 가지 버섯이 있는데
0: 네.
1: 가장 또 편리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새송이 버섯이랑 오늘 표고버섯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여기에 양파, 당근,
0: 네.
1: 그다음에 매콤한 맛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청양고추 그리고 돼지고기 등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이 버섯과 채소가 모두 잘 어울리는 양념도 궁금한데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1: 네, 양념 보시면은요.
0: 네.
1: 일단 이제 볶아줄 때 사용하는 포도씨유 필요하고요.
0: 네.
1: 그리고 간장 하고 맛술 그리고 약간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알룰로스 대체감미료죠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마늘을 좀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마늘 향을 내기 위해서 통마늘을 좀 두드려 사용할 거예요. 다진
0: 네.
1: 마늘 아니고 통마늘 사용하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소금 후추랑 참기름 필요합니다.
0: 버섯의 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반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어떤 과정부터 하면 될까요?
1: 모든 채소들을 좀 적절한 크기로 썰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네. 채소 먼저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럴까요?
1: 네.

0: 네, 우선 표고를 썰어 줄 텐데
1: 네.
0: 한 5mm 정도 두께로 슬라이스를 해 주시면 돼요.
1: 오늘 생표고인가 봐요.
0: 네, 생표고고요. 이렇게 이제 기둥은 떼어낸 상태고 여기
1: 예.
0: 갓 부분 그리고 기둥 부분까지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뿌리 부분만 제거를 하시고 기둥도 썰어 주시면 돼요.
1: 네. 정말 이제 버섯의 식감과 향은 정말 좋은데요. 오늘은 이 표고버섯과 새송이버섯 준비해 주셨잖아요.
0: 네.
1: 그럼 만약에 집에 다른 버섯들 있으면 사용이 되는 거예요?
0: 네, 뭐 느타리
1: 예.
0: 버섯도 많이 팔고 또 팽이 버섯도 쉽게 구하실 수 있잖아요.
1: 예.
0: 예, 그런 버섯들 조금씩 남아 있다면 다 넣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만가다 버섯도 있으면 혹시.
0: 그렇죠. 망가닥 버섯도 많이 팔죠.
1: 예.
0: 아, 그리고
1: 네.
0: 통마늘을 좀 두드려 가지고요. 향은 살리고
1: 네.
0: 또 마늘 다진 게 들어갔을 때 조금 쉽게 타기도 하고 향이 우러나오기 전에 이제 팬 바닥에 붙어가지고 좀 쉽게 타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두드릴게요.
1: 아니, 이런 재료를, 같은 재료를 어떻게 손질하냐에 따라서 향도 조금 더날 수도 있는 거고.
0: 그렇죠. 또 완성된 음식의 그런 담음새도 달라질 수 있고 해서
1: 예.
0: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크기가 있으면은
1: 예.
0: 마늘 통으로 씹히는 맛도 또,
1: 맞아요.
0: 예, 별미거든요.
1: 분위기도 있고.
0: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고기 썰어 볼게요.
1: 그럴까요? 여기까지 썰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느 부위죠, 선생님?
0: 등심이에요. 이제
1: 등심.
0: 살코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 네.
0: 보통 이제 등심은 우리가 돈가스 할
1: 맞아요.
0: 때 이렇게 두드려진 거는 팔 거예요. 이렇게 칼집이 들어있는 등심.
1: 네네.
0: 이렇게 한 장씩 파는데,
1: 네.
0: 대략 이렇게 한 장이 한 100g 정도 돼요.
1: 네.
0: 이렇게 두장 준비를 해주시면, 뭐 고기를 좀 넉넉하게 넣고 싶으시면 고기 양을 좀 늘리셔도 되고요. 오늘 저는 이제 두장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1: 너무 기름기가 많은 고기만 아니면, 물론
0: 네.
1: 넣어도 좋지만,
0: 네.
1: 좀 담백한 고기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쵸. 버섯의 식감이랑 또
1: 네.
0: 이렇게 채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기 단독으로 하면 조금 퍽퍽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이 버섯이랑 볶을 때는 뭐 등심이라든지 또
1: 네. 네.
0: 안심 부위,
1: 맞아.
0: 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썰어주세요.
1: 자, 이렇게 고기까지 들어가서 조금 더 푸짐해졌는데요.
0: 네. 고기도
1: 예.
0: 뭐 지금 들어가는 재료들이랑 비슷한 크기로
1: 네.
0: 채 썰어주시면 돼요.
1: 거기까지
0: 네.
1: 넣어보겠습니다.
0: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맛있는 한번 양념을 만들어 봐야 될 텐데, 조그만 볼을 미리 달라고 해주셨어요, 선생님께서.
0: 네네. 제가 이제 다른 양념들은 따로따로 간을 할 텐데,
1: 네.
0: 미리 섞어두면 편리한 양념들이 있어요. 우선 이제 맛수라고요.
1: 네.
0: 그리고 알룰로스.
1: 네, 말씀해 주셨던.
0: 네. 그리고 간장.
1: 저기, 이제 알룰로스가 설탕
0: 네.
1: 대신이죠.
0: 네. 설탕 대신에 이제 단맛을 내는
1: 네.
0: 그런 감미 대체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1: 맞아요.
0: 네. 이렇게.
1: 없으실 경우에 설탕을 쓰시면 됩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
1: 네.
0: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이걸 이제 한 두세 번에 나누어서
1: 네.
0: 넣을 거예요.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볶아볼까요?
0: 네.
1: 자, 그럼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맛있게 볶아볼 시간인데요.
0: 자, 포도씨유를 넣어주시고요.
1: 네.
0: 달구기 전에.
1: 마늘 달구기
0: 네,
1: 전에
0: 차
1: 처음부터
0: 넣을 때
1: 같이.
0: 넣어주세요.
1: 네.
0: 네. 뜨거운 기름에 들어가게 되면은 향이 충분히 우러나오기 전에 마늘이 타버릴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달궈지기 전부터 이렇게 넣고
1: 네.
0: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제 가열이 되거든요. 이렇게 좀 섞으면서 서서히 향을 빼주시면 됩니다.
1: 맛있는 마늘의 향을.
0: 만약에 다진 마늘을 넣었다면
1: 예.
0: 이미 이 상태에서 금방 타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1: 네, 맞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1: 네. 오늘 이렇게 좀 빻아서
0: 네, 한번 탁 내리쳐가지고
1: 내리쳐서
0: 큼지막하게.
1: 확실히 향이 엄청 많이 나는 것 같아요.
0: 이제 고기를 이제 볶아보겠습니다.
1: 네.

0: 잘 익지 않는 재료부터 뭘까요?
1: 당근이요.
0: 네, 당근 넣어주시고.
1: 네. 네. 뭘 약간 넓게는 썰었지만 얇게 썰어서 네. 금세 익는 것 같아요, 선생님.
0: 그렇죠. 익히는 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네. 두께라든지 크기를 좀 그때그때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 당근이 익으면 익을수록 좀 더 빨개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색이 진해지는 것 같아요.
0: 네, 색도 진해지고 또 이렇게 기름이랑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네. 흡수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네. 오늘 요리에는 이제 꼭 들어가면은 좋을 궁합이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 자, 그리고 네. 지금 불은 계속 센 불이에요.
1: 네.
0: 여기에 양파.
1: 양파 넣고요. 양파도 그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볶다 보면 단맛도 올라오고, 그렇죠?
0: 그렇죠. 매운맛을.

0: 어떻게 넣어주느냐?
1: 예.
0: 팬의 가상자리에.
1: 이렇게 두르듯이?
0: 네.
1: 또 다 넣으시지 않네요, 근데?
0: 네, 반만 넣고 이제 네. 나머지 채소 넣었을 때 또 반을 넣어줄 거예요.
1: 근데 이렇게 둘러서 넣으신 이유는 뭐예요?
0: 일단은 이렇게 팬의 열과 닿으면은요, 간장이 좀 이렇게 팬의 열기에 달궈지면서
1: 네.
0: 좀 캐러멜라이징화 된다라고나 할까?
1: 네. 예, 예.
0: 좀 이렇게 고소한 단맛처럼 올라오고요.
1: 네.
0: 볶음밥 하실 때도 밥에 붓는 게 아니라 달군 팬부터 부어주면은 간장 구워진 향이 굉장히 좋아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버섯 넣겠습니다.
1: 네, 새송이 버섯,
0: 표고버섯.
1: 이 버섯이 들어가고 나면 또 이 맛있는 양념들을 쏙 빨아당길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지금 겉돌던 수분도 사라지지만
1: 네.
0: 조금 부족한 것 같다.

0: 여기에 저는 좀 매콤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1: 청양고추를
0: 씨까지 같이 넣을 거예요. 예.
1: 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맛있는 냄새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0: 그렇죠. 매콤한 향이 들어가니까 예, 예. 또 다르죠.
1: 어, 그리고 촉촉하게 해서 먹으면 덮밥처럼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0: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참기름.
1: 네.
0: 자, 마지막에 둘러주면 네. 어, 향이 좋죠. 이제 불을 바로 끄시면 돼요.
1: 아, 바로 네. 끄고.
0: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담아보도록 할게요.
1: 네. 자. 금세 근사한 요리가 만들어졌어요, 선생님.
0: 네. 재료들이 예. 거의 비슷한 크기로 썰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익히는 시간도 좀 가늠을 하시면서 네. 볶아주시면 수분이 양념을 넣은 것 외에는 재료마다 많이 나오지 않았죠.
1: 네.
0: 중간중간에 센 불에서 팬의 온도를 충분히 올려가면서 또 팬을 들지 않고 네. 볶아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무엇보다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버섯도 여러 가지 먹을 수 있고 채소도 먹을 수 있어서
0: 네.
1: 그리고 선생님 굉장히 볶음이지만 촉촉해요.
0: 그렇죠. 촉촉해 예. 보이고 다음날 드셔도 촉촉하면서 또 양념이 잘 스며들어서 네. 오히려 어? 더 맛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모듬 버섯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모듬 버섯 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고버섯과 새송이 버섯을 얇게 편 썰어주세요. 마늘은 칼로 으깨주고 돼지고기는 길게 채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맛술, 알룰로스, 진간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설탕의 대체 감미료인 알룰로스는 당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아 건강에 좋아요. 팬에 포도시유를 두른 뒤 으깬 마늘을 넣어 볶다가 돼지고기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소금과 후춧가루도 넣어 볶아줍니다. 나박선 당근을 넣어 볶다가 채썬 양파를 넣고 양

0: 양념을 절반 정도 빙 둘러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남은 양념을 넣어 볶다가 어슷썬 청양고추,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모든 버섯 볶음이 완성됩니다. 으슬으슬 환절기에 떨어진 입맛 저격할 김정은표 넘버원 요리. 더 이상 중국집 갈 필요 없다. 집에서 만드는 중식 일품 요리. 두반장만 있으면 5분 뚝딱인 맛있는 마파두부부터 끓이기 쉬운 줄 알았는데 은근 까다로운 국요리. 영양만점 뿌리채소들을 듬뿍 넣은 뿌리채소 된장국까지.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에너지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쉽고 간단하고 그런데 맛까지 있는 마파두부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마파두부니까 두부 필요하고요. 네. 또 파를 좀 듬뿍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줄기 필요하고요. 여기에 갈은 돼지고기, 또 다진 마늘, 생강. 네. 그리고 볶아낼 기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념에는 보통 이제 마파두부 하면 두반장.
1: 맞아요.
2: 또 굴소스 대표적으로 들어가죠. 네. 여기서 오늘은 이제 카레가루를 좀 넣을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간장이랑 소금, 후추, 그리고 물렁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을 추가로 해서 좀 걸쭉하게 농도를 낼 겁니다.
1: 네, 오늘은 이 카레가루가 요리의 비결인 것 같은데요. 네. 고기에 씹히는 맛도 좋지만 걸쭉한 소스에 두부의 부드러움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부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2: 네. 자, 두부는 예. 뭐 1.5cm 정도의 깍둑썰기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두부 한 모를 보고요. 이제 같은 비율로 이렇게 좀 썰어볼게요.
1: 깍둑썰기 하고
2: 1cm 정도 되겠네요.
1: 네.
2: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반으로 이렇게 갈라주신 다음에
1: 두부도 항상 우리가 이제 구비해두는 그렇죠. 식재료이죠.
2: 네.
1: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마트에 그렇죠. 가면
2: 뭐 남녀노소 할 거 예. 없이 두부로 할 수 있는 요리 뭐 다 좋아하시잖아요.
1: 맞아요.
2: 그리고 두부도 뭐 찌개용 두부, 또 부침용 두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뭐 기호에 따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저는 잘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침용 두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2: 자, 두부 네.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대파도 이제. 다져볼 거예요. 네, 너무 곱게 다질 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4등분 정도 네. 해주시고 약간 큼지막하게 좀 성글게 다져준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매번 이제 최고의 요리 비결 하면서 이 파는 거의 안 들어간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있어요. 뭐 마늘 그렇죠. 그렇고
2: 맞아요.
1: 또 고추 그렇고
2: 네. 그래서 예전에 네. 그 파 가격이 폭등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너무 정말 대체할 게 없어서 예.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1: 대체 불가, 네. 그렇죠?
2: 그렇죠, 대체 불가죠. 자, 이렇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썼는데
1: 그러니까 말이에요.
2: 파를 사용하기에 너무 비싸지니까 예. 너무 힘들더라고요.
1: 그럼요,
2: 요리 만들기가
1: 예.
2: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2: 파 듬뿍
1: 파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2: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1: 네.
2: 자, 그러면 네.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사실 들어가는 재료가 복잡하지는 않죠.
1: 예.
2: 네, 네.
1: 자, 그러면 일단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까 한번 네. 이제 조리를 해봐야 될 텐데.
2: 네.
1: 조리하기 전에.
2: 네. 양념을 좀 섞어 볼까요?
1: 그럴까요? 네. 양념 한번 섞어 볼 텐데요.
2: 네. 그래서 양념을 넣는 순서도 그렇고 한두 가지 빠질 수도 있고 해서 네. 좀 미리 섞어가지고 준비를 해볼게요.
1: 네.
2: 일단 이제 두반장.
1: 두반장.
2: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굴소스. 분량으로 준비를 해주신 양을 모두 넣어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볶아낼 때 두 번에 나누어서 넣을 거라서 네. 요거를 일일이 그때마다 반반씩 계량해서 넣기 힘드니까
1: 맞아요.
2: 한 번에 다 섞어줄 거예요.
1: 네.
2: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카레가루.
1: 오늘 카레가루가 네. 오늘 요리의 비결이라고 하셨는데
2: 네, 그렇습니다.
1: 오늘 함께 들어가면 어떤 맛을 내줄까요?

0: 일단은 우리가 익숙하게 먹는 마파두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매콤한 두반장의 향으로 많이 먹는데 카레가루가 네. 들어가면 사실 카레라이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1: 그럼요.
0: 예, 거기에 이제 두부의 부드러움까지 더해져서 카레도 아니고 마파두부도 아닌데 이게 뭐지? 하는데 또 다 좋아하는 맛이에요.
2: 네. 맛있는 맛이 더해지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0: 네, 여기에 이제 올리고당이나 뭐 알룰로우스나 설탕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
2: 또 어떨 때는 뭐 이런 재료들을 바로 양념을 바로 냄비에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미리 섞어서 네. 나눠서 넣을 때 편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은 네. 일단 이제 고기부터 먼저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볼까요?
0: 네.
2: 자, 조리를 한번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0: 네, 일단 이제 포도씨유를 좀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
2: 네.
0: 여기에 아직 가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다진 마늘.
2: 다진 마늘.
0: 그리고 다진 생강.
2: 네.
0: 이렇게 넣어서 좀 향이 우러나올 때까지 볶아줄 거예요.
2: 향채소를 볶아서.
0: 네. 이때 기름이 너무 달궈져 있으면은 향이 우러나오기 전에 네. 쉽게 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네. 충분히 향이 우러나오도록 이제 볶아주세요.
2: 네.
0: 지글지글 이제 기름이 끓기 시작을 하면 네. 그때 고기를 넣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2: 그때 고기를 넣어서
0: 네.
2: 이 과정에서 이제 고기에 있는 누린내라든가 이런 걸 잡아주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늘이랑 생강,
2: 네.
0: 이제 고기 요리나 생선 요리에 좀 넣어주시면은 이제 그러한 좀 잡내를 잡아줄 수가 있죠.
2: 아, 근데 진짜로 선생님, 네. 최고 요리 비결 하면서 이런 어떤 비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냄새 잡는 네. 비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최고 요리보다 안 했다면 내가 과연 요리를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0: 아, 보통 때 정말 이런 지식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잘해 드실 것 같아요.
2: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2: 아는 것만 많아져서 제가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0: 네.
2: 자,
0: 이렇게 이제 지글지글 끓기 시작을 하면
2: 네.
0: 이때 이제 준비된 다른 고기를 넣어주세요.
2: 그럴까요?
0: 네, 한꺼번에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2: 네.
0: 이때 조금 손을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2: 저 고기 뭉쳐 있으니까.
0: 네. 자, 팬이 충분히 달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네. 조금 방심하고
2: 네.
0: 다른 일을 하다가 오면은 이게 한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그 떡갈비처럼 뭉쳐져 있거든요.
2: 네.
0: 이때 이제 이렇게 색이 변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2: 계속해서
0: 계속 섞어주세요.
2: 이제 다진 고기는
0: 네.
2: 뭉칠 수 있으니.
0: 네, 이때.
2: 네. 근데 향채소에 향이 정말 좋네요. 기름이 나와서 그런지.
0: 그렇죠. 또 가른 고기처럼 표면적이 넓은 공기랑 접촉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요.
2: 네.
0: 고기 누린내라든지 이런 냄새를 잡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2: 네.
0: 될 수 있으면 선도가 좋은 고기를 사시는 게 좋고
2: 네.
0: 또 구매하신 다음에 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좀 납작하게 해동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충분을 해서 냉동 보관해 놓으시면
2: 맞아요.
0: 좋습니다.
2: 납작하게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0: 네, 맞아요. 그냥 큰 덩어리를 놓으면
2: 안 녹아요.
0: 안 잘. 녹아요.
2: 예.
0: 네. 그리고 냉장고에서도 굴러 떨어지면 예. 또 다치실 수도 있고.
2: 거의 돌덩이처럼.
0: 맞아요.
2: 또 이렇게 생활의 비결도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네, 이렇게 해서.
2: 네. 선생님, 그럼 이 간고기는
0: 네.
2: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0: 네, 이렇게 이제 지금 붉은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잘 떨어졌죠?
2: 네, 고기가 익은 색깔이 나고 있어요.
0: 네, 이 정도.
2: 이 정도까지만.
0: 네, 해주시면 되고
2: 네.
0: 이때 양념의 반 분량을 넣어줄 겁니다.
2: 아, 그래서 네. 아까 미리 섞어두셨던.
0: 네.
2: 진짜 오늘 두반장의 향과 굴소스의 향과 카레의 향이 섞여가지고 지금
0: 네.
2: 정말 먹음직스러운 향이. 근데 진짜 카레가루 조금 들어갔는데 향이
0: 굉장히 좋아요.
2: 예, 너무 좋아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데쳐가지고 넣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완성되고 나면 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한번 또 볶아내면서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네. 또 데치는 과정을 한번 생략을 하면 또 번거로움도 줄어드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여기

0: 물을 좀 넣을 거예요.
1: 아, 이 타이밍에?
0: 네, 물을 좀 잠길 정도로.
1: 아, 어느 정도 이제 맛이 밴 후에 물을 넣어주신 거네요.
0: 네. 그래서 저는 한 컵 반 정도 지금 넣었습니다.
1: 네.
0: 이때 이제 나머지 양념을 좀 반 넣어볼게요.
1: 나머지 양념을.
0: 네.
1: 확실히 이렇게 나눠서 넣으면 맛이 조금 달라지죠, 선생님?
0: 그렇죠. 처음에 이제 재료 들어갔을 때 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양념을 넣고 끓이면은 이제 그 좀 물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 진하게 잘 뵐 것 같아요.
0: 잘 뵈요. 예, 예.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서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양도 그렇고, 그렇죠?
0: 그렇죠. 이제 한 끗 차이가
1: 맞아요.
0: 이제 완성됐을 때 똑같은 분량이 들어가도
1: 예.
0: 맛이 좀 차이가 나죠.
1: 맞아요. 네. 자, 선생님, 대파는 언제 넣어요?
0: 대파는 마지막에 넣어요.
1: 맨 마지막에? 네.
0: 그리고 이제 전분 같은 경우에도요, 전분의 종류에 따라서 또 나오는 브랜드에 따라서 굳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요.
1: 네.
0: 이렇게 물이랑 전분이랑 저는 지금 뭐 3:1 정도로 섞었거든요.
1: 네.
0: 조금씩 넣어가면서 농도를 살펴봐 주세요.
1: 넣어가면서. 불안하면 조금씩 넣는 게 최고예요. 그죠?
0: 네, 맞아요.
1: 예.
0: 근데 한번 농도가 너무 강하게 굳어버리면 이게 또
1: 수습이
0: 걷잡을 수가 없죠.
1: 네.
0: 또 물을 또 넣게 되면
1: 싱거워져요.
0: 양이 점점 많아지고 싱거워지니까요. 자, 이렇게 좀 걸쭉해졌죠.
1: 네.
0: 조금 끓어가지고 전분이 익어야지만 어느 정도 걸쭉한 농도가 생겼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는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끓이면서 볼 수 있어요.
1: 저어가면서 보면서 한번 전분을 물을 넣어볼게요.
0: 자, 이렇게 됐으면 마지막에 파를 넣어줍니다.
1: 이제 약간 이제 보글보글 이제 거품이 생기면서 농도가 어느 정도 난 것 같아요, 선생님.
0: 네, 그렇죠.
1: 이야.
0: 파 넣어주고요.
1: 아,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선생님. 다른 반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촉촉하게.
0: 이제 밥 위에 끼얹어가지고 덮밥으로 해서 드셔도 좋고요.
1: 네.
0: 이게 이제 후추. 후춧가루 넣고 간을 보셔가지고 간이 살짝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소금간 살짝 넣어가지고 한번 섞어주세요.
1: 자, 저는 완성접시 준비해 볼게요.
0: 네,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야, 정말 푸짐해요.
0: 저 두부 한 모로 이렇게 푸짐하게.
1: 그러게요, 한 모 들어갔네요, 두부가.
0: 자,
1: 선생님.
0: 네.
1: 오늘 굉장히 촉촉하게 하셨잖아요.
0: 네.
1: 뭐 이렇게 덮밥처럼 마파두부를 올려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0: 그렇죠.
1: 저는 만약에 이제 밥을 안 드실 거면 두부를 좀 더 넣고 그냥 이걸로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0: 네, 이것만 드셔도 좋고 또 가지 같은 거 쪄가지고 그 위에 이 마파 소스 뿌려 드셔도 좋고.
1: 아, 그러게요.
0: 네.
1: 정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선생님이 넣으셨던 카리가루가 요리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0: 한번 이렇게 카레가루 넣은 좀 색다른 마파두부도 드셔보시면
1: 반하실
0: 겁니다.
1: 자, 온 가족이 함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마파두부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마파두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두부는 깍둑 썰고 대파는 굵게 다져주세요. 두반장, 굴소스, 진간장, 카레가루, 올리고당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포도씨유를 두른 뒤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양념을 절반 넣어 볶아줍니다. 이렇게 물을 넣기 전에 양념 절반을 먼저 넣어 볶으면 재료에 양념이 더욱 잘 배요. 두부를 넣어 볶다가 물과 남은 양념을 넣어 센 불에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전분물을 넣어 농도를 맞춘 뒤 다진 대파, 후춧가루, 소금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마파두부가 완성됩니다.
1: 구수한 된장국에 뿌리채소를 넣어 더 특별한데요. 뿌리채소 된장국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날씨가 추워지면은 뿌리채소들은요 영양분을 이렇게 다 모으고 있기 때문에 맛이 좋아지는데요.
1: 네.
0: 오늘 뿌리채소 세 가지를 넣을 거예요. 우엉, 연근 그리고 당근 후 뿌리채소죠.
1: 네.
0: 세 가지 그리고 곤약, 유부, 대파까지 이제 건더기 재료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1: 네.
0: 또 육수 재료로는 오늘 멸치랑 다시마로 육수를 낼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소된장 풀어주시고요. 또 약간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고운 고춧가루 약간, 그리고 참기름까지 넣어주겠습니다.
1: 입맛 없는 날 네. 아주 가볍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간단한 음식이 오히려 맛내기는 까다로운 법인데요. 이 된장국 맛있게 끓이는 법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0: 네.
1: 자, 그럼 먼저 뭐 하면 될까요?
0: 네, 우선 이제 곤약을 살짝 데쳐줄 건데요. 네. 곤약은 굳히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맡아보시면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1: 맞아요. 곤약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0: 네, 좀 꼭 데쳐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1: 네.
0: 오늘 이제 그 썰어주는 크기는요. 다른 재료들과 비슷한 크기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1: 네.
0: 납작납작하게 좀 편으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 요즘 이 곤약을 많이들 드시는데요.
0: 네.
1: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이 곤약은 먹는 방법이 이렇게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0: 그렇죠.
1: 오늘처럼 이렇게 된장국에 넣어서 먹는 건 전 처음인데.
0: 씹는 식감도 굉장히 좋고요.
1: 예.
0: 그리고 요거를 오늘은 이제 기름에다가 달달 볶아가지고 넣어주게 되면은
1: 예.
0: 이제 그런 참기름의 고소한 향도 배고
1: 식감도 좋고,
0: 네, 식감도 좋고
1: 네.
0: 해서
1: 포만감도 주고
0: 다른 뭐 밥도 필요 없고 요 된장국만 한 그릇 드셔도 좀 네. 든든합니다.
1: 아, 네.
0: 네, 이렇게 이제 썰으신 다음에
1: 네.
0: 한번 데쳐줄 거예요.
1: 그럴까요?
0: 네, 자 팔팔 끓는 물에.
1: 원래 곤약은 익혀서 먹으니까, 그렇죠?
0: 네. 뭐 사실은 뭐 다 익은 거긴 한데 이렇게 데쳐주면은 곤약 특유의 그런
1: 네.
0: 비릿한 냄새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한번 데쳐내시면 돼요.
1: 오래
0: 데치실 필요는 네. 없고요. 끓는 물에 넣었다가 충분히 이제 냄새가 빠졌다.
1: 네.
0: 이제 그러면 이렇게 좀 건져내시면 됩니다.
1: 살짝 담궜다 빼는 정도네요, 선생님.
0: 네, 그렇죠. 해서 건져내시고요.
1: 네.
0: 그대로 식히시면 돼요.
1: 네. 자, 저희 곤약을 데쳤고요. 이 다음은 뭐 하면 될까요, 형님?
0: 다음은요, 이제 육수를 우려 볼 텐데요.
1: 네.
0: 우선 이제 분량의 물 넣어주시고요.
1: 네.
0: 여기에 차가운 상태에서 다시마 넣어주시고 팔팔 끓으면. 이렇게 내장 제거한 멸치를 넣고 한 5분 정도 끓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마 넣고 나서는
1: 네.
0: 좀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끓은 후에 멸치를 넣어주셔야지 멸치의
1: 네.
0: 그런 비린 맛을 좀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마를 넣은
1: 네.
0: 국물이 끓을 동안에
1: 네.
0: 이제 들어가는 뿌리 채소를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1: 그럴까요?
0: 네.
1: 자, 손질해 보겠습니다.
0: 네, 우선 이제 우엉인데요.
1: 네.
0: 우엉은 그냥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1: 정말 뿌리채소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이고
0: 네, 그리고
1: 예.
0: 뭐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1: 네.
0: 또 뿌리채소 향도 좋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뿌리채소가 들어갔을 때 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향이나 맛이 저는 또 가을이나 겨울이 오면은 이 계절을 알리는 대표적인 채소인 것 같아서
1: 네. 이런 뿌리 채소들이 이 가을에 많이 나오나 봐요.
0: 그렇죠. 날이 추워지면은 아무래도 좀 영양소를 비축하기 위해서
1: 예.
0: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1: 이 식재료들이
0: 네.
1: 지금 이제 다시마 우리 네. 물이 지금 끓고 있어요.
0: 네, 끓고 있으면은
1: 네.
0: 멸치 넣어주시고요.
1: 네.
0: 다시마는 너무 오래 끓이면은 좀 탁한 맛이 날 수 있다.
1: 맞아요.
0: 그리고 국물에서 점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 네.
0: 다시마 건져내시고요. 다시마는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이렇게 국물 내고 남은 다시마들 이제 맛간장 넣고 졸여가지고 드시면은 예 충분히 또 맛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버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멸치 넣고 한 3-4분 정도만 더 끓이신 다음에 이제
1: 네.
0: 멸치는 건져주세요.
1: 벌써 감칠맛 나는 향이 나는데요.
0: 네.
1: 맛있게 한번 끓여볼까요?
0: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육수를 준비를 해주시고
1: 네.
0: 자, 요 끓이는 동안에 아까 곤약 데쳐가지고 이렇게 물에 받쳐놨잖아요.
1: 네.
0: 체에 받쳐놨는데 요거를 이제 먼저 참기름에 달달 볶아볼 거예요.
1: 그럴까요?
0: 네.
1: 자, 그럼 냄비를 좀 바꿔서
0: 네.
1: 볶아보겠습니다.
0: 곤약까지 넣어가지고요.
1: 근데 선생님,
0: 네.
1: 이미 곤약은 익혀서 나왔는데 저희가 한번
0: 네.
1: 비린내 날리게 데쳤잖아요.
0: 네.
1: 근데 이렇게 한번 더 볶아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0: 이렇게 볶게 되면은요, 이제 고소한 향도 스며들고 열에 의해서 표면에 살짝의 기포가 생기면서
1: 네.
0: 우리가 된장을 풀었을 때 된장이 더 안에까지 잘 스며들거든요. 기포가 생긴 표면에
1: 예, 예.
0: 양념이 잘 붙어 있다 그래야 되나요?
1: 고소한 네. 맛도 더해지고.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볶아줍니다.

0: 예방을 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다 볶아졌으면 마지막에 이제 유부를 넣을게요.
1: 네. 지금 약간 뭐 약간 색깔이 조금 변했어요.
0: 그렇죠. 표면이 전체적으로 네? 투명해졌죠.
1: 맞아요.
0: 전분이 표면에 전분이 있기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이제 유부까지 들어갔으면 네. 육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1: 아, 육수를 네.
0: 자, 멸치를 걸러줘야 되니까
2: 제가 받쳐 볼게요.
1: 이렇게 해서
0: 좀 재료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는
1: 그러게요.
0: 네, 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재료를 듬뿍 먹기 위한 국. 네, 이렇게 해서 끓여줍니다.
2: 넉넉하게 재료를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여기에 이제 미소 된장을 풀어주시는데
1: 네.
0: 이제 생각보다 뭐 이제 되직하지가 않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국물만 조금 타서 네. 넣어가지고 풀어볼게요. 제가 이따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2: 아, 좀 빡빡할 때.
0: 네, 이대로 넣어줄게요.
1: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미소 된장은 네. 너무 오래 끓이면 또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 채소 넣고 채소 익을 때까지 그냥 다 같이 넣고 끓이는 게 아니라
1: 예.
0: 채소를 볶아가지고 어느 정도 끓이다가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1: 넣으셨어요.
0: 된장을 풀었잖아요.
1: 예.
0: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파.
1: 대파. 한번 채소 넣을게요.
0: 네.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으면은 팔팔 끓였으면 더 이상 네. 끓이지 마시고 불을 꺼주세요.
1: 네.
0: 안 그러면은 좀 씁쓸한 맛이 날 수 있어요. 미소 된장을 오래 끓이면은 네. 좀 쓴맛이 나거든요. 여기에 기호에 따라서 매운 고춧가루
1: 네.
0: 살짝 넣어서
2: 완성시켜볼게요.
0: 이렇게 해서 색이 빨갛게 변하진 않았지만 끝에 좀 톡 쏘는 매운맛이 오는 정도로
1: 네.
0: 조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익었으면 담아보도록 할게요.
2: 그럴까요? 자.
1: 뿌리채소가 듬뿍 들어가서 그냥 한 그릇만 먹으면 몸이 그냥 든든해질 것 같아요.
0: 네, 든든하겠죠.
1: 예.
0: 그래서 곤약까지.
1: 예.
0: 좀 넣어서 이렇게 해서 예. 완성했습니다.
2: 자, 이렇게 뜨끈하고 맛있는 뿌리채소 된장국이 완성됐습니다.
3: 뿌리채소 된장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곤약은 한입 크기로 썰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 주세요. 냄비에 물과 다시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이렇게 다시마를 먼저 넣어서 끓인 뒤 국멸치를 넣어야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우엉은 어슷 썰고 연근은 4등분한 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밑국물에 국멸치를 넣고 다시마를 건져 3분에서 4분 정도 끓여줍니다. 냄비에 참기름과 곤약을 넣어 볶다가 당근, 우엉, 연근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유부채와 미국물을 넣어 끓여줍니다. 미소 된장을 풀어 넣고 송송 썬 대파를 넣어 끓여주세요. 불을 끄고 고춧가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뿌리 채소 된장국이 완성됩니다. 반찬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줄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알찬 레시피. 간식도 오케이, 반찬도 오케이. 어느 밥상에 올려도 찰떡인 요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무한 리필을 외칠 달콤 짭조름한 두부 버섯 강정부터 집에 있는 양념 세 가지로 만드는 초간단, 초스피드, 무침 반찬. 씹을수록 고소하고 맛있는 톳과 두부의 만남. 톳두부 무침까지.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초요비 귀염둥이 광이고요.
0: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2: 네. 선생님. 이 두부랑 버섯은 늘 이렇게 구매를 해두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2: 이 손쉬운 재료로 만드는 인기 반찬, 두부, 버섯, 강정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일단은 뭐 두부가 주인공인 건 다 아실 거고 네. 여기 이제 부침용 두부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전분은 묻혀서 좀 바삭하게 강정처럼 튀겨낼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곁들여지는 채소는 표고버섯, 꽈리고추 네. 그리고 또 마른 붉은 고추를 준비를 해주시면 이게 이제 곁들이는 이제 채소가 되고요.
2: 그리고 선생님, 네. 이 강정 소스는 어떤 네. 게 들어갈지 궁금한데 오늘은 강정 소스가 간장 베이스 같아요.
0: 네, 맞아요. 간단한데요. 네. 여기에 저는 오늘 다진 마늘이랑 생강 들어가고요. 네. 여기에 굴소스, 간장, 그리고 알룰로스, 네. 올리고당, 물엿 대신하셔도 됩니다.
2: 네. 네. 자, 아이들 젓가락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부담 없는 재료로 맛있게 만드는 두부 버섯 강정.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두부 버섯 강정 이제 시작해볼 텐데요.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0: 네, 우선 같이 곁들이는 채소부터 좀 썰어보고 네. 두부를 썰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꽈리고추인데요. 네. 꽈리고추는 이제 꼭지를 좀 따주시고요.
2: 네. 꽈리고추는 정말 이 식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식감과 약간의 그 알싸한 맛.
0: 그렇죠. 그렇죠? 또 꽈리고추라 그래서 또 우리가 아 맵지 않겠다 생각을 하면 또 간혹가다 매운 거 섞여 있으니까 맞아요.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거를 반으로 썰어줄 겁니다.
2: 반으로.
0: 네. 준비를 해주시고.
2: 맞아요. 그리고, 사실 광동 요리에 이런 네. 꽈리고추가 들어간 거 봤어요.
0: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치킨 같은 데도 예, 꽈리고추 맞아요. 잘 어울리죠. 자, 표고도 이제 비슷한 크기로 한 3등분 정도 할게요.
2: 네.
0: 자, 그래서 준비를
2: 큼지막하게.
0: 해주시고 이제 고추도 이 마른 고추도 튀겨주면은 네. 좀 바삭하고 맛있거든요.
2: 아,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기름에 볶아가지고 같이 네. 곁들여줄 텐데
2: 분위기도 내주고요. 네. 그렇죠.
0: 이거 골라내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고소하게 튀겨진 고추 같이 먹는 재미도 있어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네. 고추씨는 조금 알싸한 맛 내기 위해서 같이 넣어요.
2: 같이.
0: 네.
2: 자, 이름만 들어도 이제 강정은 퍽퍽 먹음직스러운데요.
0: 네.
2: 자, 그렇죠. 오늘의 강정 주인공.
0: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데, 네. 강정이기 때문에 좀 바삭한 식감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두부는 깍둑 썰기를 한 다음에 네. 전분을 묻혀가지고 바삭하게 튀겨낼 텐데, 네. 조금 더 작게 썰고 싶으면은 반으로 갈라서 썰어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조금 큼지막하게 다른 재료도 크기가 작진 않으니까요. 네.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썰어볼 거예요.
2: 이렇게 자, 두부 준비했고요.
0: 이렇게 썰어서 두부에도 살짝 소금 밑간을 해놓으시면은 네. 이제 강정 소스를 버무리더라도 맛이 좀 겉돌지 않거든요.
2: 맞아요.
0: 네, 살짝 밑간을 해둡니다.
2: 항상 이 살짝의 밑간이 네,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0: 마지막에 그런 전체적인 맛이 어우러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많이 아니고 정말 두 꼬집 정도만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튀기기 직전에 전분을 묻혀서 바로 튀길 거예요.
2: 네.
0: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두부를 튀기게 되면은 이 두부 튀기는 팬 하나만으로 마지막 강정 소스까지 완성을 시킬 거거든요.
2: 예.
0: 그래서 이 팬에 하나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 설거지감도, 설거지거리도 많이 나오지 않게.
0: 네, 그렇죠.
2: 예.
0: 자, 이렇게 이제 기름을 좀 넉넉히 둘러주시는데 오늘은
2: 이거 평소에 보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0: 네, 오늘 이제 포도씨유를 준비를 했는데 예. 뭐 이제 식용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카놀라유도 가능하신데요.
2: 예.
0: 저는 이제 가정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포도씨유다 보니까 예. 조금 더 좀 가벼운 느낌이 나고 또 튀겼을 때 느끼함이 좀 덜한 것 같아서 저는 제 기호에 맞춰서 포도씨유를 쓰기는 하는데
2: 다른 오일들과 좀 다른
0: 식용유 예. 쓰셔도 무방합니다.
2: 네.
0: 이제 전분을 묻혀서 튀기는데 전분을 미리 묻혀놓으면요 전분이 다 흡수가 되면서 바로 좀 녹아내려요.
2: 네.
0: 튀기기 직전에 전분을 한 손에 들고 이렇게 하나씩
2: 바로 묻혀서.
0: 묻혀가면서 바로바로 넣으시면 돼요.
2: 네.
0: 그래서 날가루를 네. 넣어주시는 거예요.
2: 아 그래야 전분 네. 옷이 제대로 입혀지지
0: 않고 잘 붙어 있습니다.
2: 네.
0: 자, 그래서
2: 이 지금 두부가 튀겨지잖아요.
0: 네.
2: 고소한 맛이 배가 되겠어요.
0: 그렇죠.

0: 참치만의 그런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맛이도
1: 예.
0: 어떻게 보면은 이 강정의 가장 중요한 맛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1: 맞아요. 겉바속촉 해야죠. 겉바속촉.
0: 맞아요.
1: 겉은 네. 바삭, 속은 촉촉. 두부가 또 수분이 있어서 네. 안쪽은 촉촉하잖아요. 네. 부드럽고.
0: 참 강정이란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네. 식감이랑 맛이랑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네,
0: 그렇죠. 사실은 이게 뭐 반찬 종류는 아니고 네. 이제 우리가 후식으로 먹는
1: 예.
0: 과자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이제 닭으로 강정의 식감을 냈다 해서 닭강정, 또 두부강정 이런 거
1: 적어봤는데
0: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에 넣은 거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네. 뒤집어가면은 보세요. 이 뒷면이 벌써 단단하게
1: 맞아요.
0: 바삭바삭해졌죠.
1: 그냥 두부를 지질 때는 조금 이렇게 색깔이 나야 딱딱할 것 같, 이제 바삭해졌을 것 같은데
0: 네.
1: 전분 옷을 입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0: 그래도 노릇하게 좀 색깔이 나는 게 좋아서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넣었으니까
1: 네, 차례대로
0: 차례대로 뒤집어가면서 네.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1: 색이 많이 나지 않았어도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돼 있어요 지금.
0: 네 맞아요.
1: 나중에 이렇게 먹을 때 뭔가가 식감이 조금 더 특별할 것 같아요. 그렇죠?
0: 꼭 이 찹쌀가루 예. 이렇게 덧가루로 사용을 한 것처럼 좀 쫄깃해지거든요.
1: 네,
0: 이제 전분만으로도 이런 식감이 나니까요.
1: 그러게요.
0: 네, 전분은 뭐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 옥수수 전분 다 가능합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면을 잘 둘러가면서 구웠거든요.
1: 네.
0: 어느새 다 구워졌고 이렇게 이제 양쪽이
1: 예.
0: 다섯 번째 면을 굽고 있습니다, 제가.
1: 아, 이게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선생님. 네,
0: 생각보다 빠르죠?
1: 네.
0: 구워지는 시간이.
1: 향이 정말 고소해요.
0: 제가 지금 제일 센 불로
1: 네.
0: 불을 조절을 했다가 지금 중불 정도로 낮췄어요. 자, 보면은 노릇하게 구워졌죠?
1: 네.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뭘 튀겨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0: 맞아요. 이제 두부가. 이렇게 전분을 묻힌 것과 또 묻히지 않은 것 식감이 다르니까요.
1: 네.
0: 한번 뭐 비교해 보셔도 좋고요.
1: 네.
0: 좀 묻히지 않고 두부만 튀기셔도 또 나름
1: 네.
0: 또 담백하고 좀 쫄깃한 식감이 있는데
1: 그러게요.
0: 그 전분을 묻히면 또 찰기가 있어서
1: 아, 찰기.
0: 네. 찹쌀가루 묻힌 것처럼.
1: 그러니까 이 요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1: 네.
0: 다 튀겨졌습니다. 이거 이제 건져내 볼게요.
1: 와. 바삭바삭하게, 그죠?
0: 네.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통통통, 뭔가 속이 좀 비어있는,
1: 네.
0: 우리 공기로 가득 차있는 빵 있잖아요.
1: 제과점에서
0: 판
1: 네.
0: 빵. 그런 소리가 나네요, 지금.
1: 자, 먹음직스럽게.
0: 자, 이렇게 이제 달궈진 기름에
1: 네.
0: 채소를 볶아볼게요.
1: 자, 채소를.
0: 네. 여기에
1: 건고추.
0: 네, 건고추 넣고요. 씨까지 다 넣을게요. 그리고
1: 표고버섯,
0: 꽈리고추까지.
1: 네.

0: 향이 좋네요, 선생님. 이 기름에 맛있는 향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
1: 그렇죠. 고추 씨가 네. 볶아지면서 네. 좀 고소한 향이 우러나오죠. 여기에
0: 표고버섯에서 네. 또
1: 이제 고추의 향이 네. 채소의 향이 듬뿍 스며들어 있는 기름에 네.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자, 여기에 네. 지금 불을 켜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다진 마늘 넣어 주시고요. 네. 마늘의 향을 충분히 개운하게 하기 위해서 네.
0: 생강도 생강. 넣고 자. 양념이 정말 맛있겠어요, 선생님. 농축돼 있어요. 맛있는 맛들이 다, 그렇죠?
1: 어우, 향이 벌써 좋네요.
0: 그러게요.
1: 네. 자,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네. 지금 기름을 한 3큰술 정도로 두부도 구워내고 채소도 볶아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채소와 이런 향이 듬뿍 숨어들어 있는 기름을 이용해서 또 마늘이랑 생강 향을 이렇게 네. 뽑아냅니다.
0: 양념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1: 네. 그리고 여기에 네.

0: 이렇게 껐고요. 예. 자, 재료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마지막으로 재료를 넣고. 자. 이제 강정은 이제 불을 끈 상태예요. 네. 이 장면 많이 봤잖아요. 왜 치킨 강정집 가면. 그렇죠. 이렇게 맛있는 양념이.
0: 가마솥에서.
1: 예, 예.
0: 네. 이렇게 해서. 네. 양념이 잘 어우러지도록.
1: 네. 자. 확실히 전분 옷을 입어서 그런지 양념이 아주 착 붙어요.
0: 네. 양념이 잘 엉겨서 이렇게 네. 잘 버무려지거든요.
1: 네.
0: 정말 이제 두부로 이렇게 좀 다양한 요리를 할 수가 있는데.
1: 네.
0: 이렇게.
1: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네. 선생님. 예.
0: 좀 잘 스며들도록 네. 좀 공기와 닿게 해서 잘 섞어주는 게 또 두부 하나하나의 맛이 스며들게 하는 네. 또 포인트거든요. 자, 두부를 선생님. 먼저 담아볼게요. 예.
1: 아니, 진짜 왜 우리도 밤 늦게 갑자기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네. 요즘은 우리도 뭐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음식을 네. 만드는 프로잖아요.
0: 네.
1: 근데 음식 프로들도 굉장히 많고 갑자기 배가 고플 때 근데 그럴 때는 뭐 그동안에 식단이 잘 지키더라도 갑자기 막 배달 음식도 먹고 싶어지고 그래요.
0: 맞아요. 그렇죠.
1: 그럼 그때 갑자기 칼로리 높은 걸 먹게 되는데 이럴 때
0: 잘 참아왔는데 예. 그렇죠.
1: 그래도 두부로 만든 두부 버섯 강정 먹으면 그래도
0: 죄책감이 좀 덜하겠죠? 예, 예.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1: 자,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두부 버섯 강정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두부 버섯 강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꽈리 고추는 꼭지를 제거한 뒤 반으로 썰어주세요. 표고버섯은 큼직하게 깍둑 썰고 건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 두부는 큼직하게 깍둑 썰고 소금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두부에 소금을 뿌려 밑간해두면 소스가 겉돌지 않고 잘 어우러져요. 팬에 포도씨유를 둘러 달군 뒤 두부에 전분을 묻혀 앞뒤로 노릇하게 튀겨내줍니다. 그런 다음 팬에 건고추, 표고버섯, 꽈리고추를 넣어 불을 끈 상태로 볶아내주세요. 팬에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을 넣어 볶다가 불을 켜고 진간장, 굴소스, 알룰로스를 넣어 볶아줍니다. 다시 불을 끄고 튀긴 두부와 채소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맛있게 담으면 두부버섯 강정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꼬들꼬들한 식감은 톳 무침이 최고인데요.
0: 네.
1: 두부와 함께 무쳐 고소함까지 사로잡은 톳 두부 무침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재료를 보시면은 요즘 톳은 이렇게 염장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1년 내내 구하실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염장 톳 준비해 주시고
1: 네.
0: 두부, 쪽파
1: 네.
0: 그리고 들어가는 양념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1: 네, 오늘 양념 재료로 초간단 3종 세트라고 들었어요.
0: 네, 굉장히 심플한데요.
1: 네.
0: 일단 여기에 통깨 들어가고요.
1: 네.
0: 고소함을 더할 참기름,
1: 네.
0: 소금, 다진 마늘, 참치 이렇게 들어갑니다.
1: 정말 초간단이네요, 그렇죠?
0: 네, 간단하죠.
1: 자, 재료도 간단한 만큼 레시피도 간단한 요리인데요. 맛있는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0: 네, 네 우선 이제 톡 같은 경우에는 염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소금기를 충분히 빼셔야 되거든요.
1: 네.
0: 세네 번 정도 좀 바락바락 문질러가지고 짠맛을 빼주시고요.
1: 네.
0: 두부는 이제 한번 데칠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두부를 먼저 좀 썰어 놓고 네, 톳을 불려볼게요. 두부는 한 4등분 정도 해서
1: 네.
0: 데쳐 놓게 되면은 으깨게 되면은 일단 빨리 쉴 수가 있어요.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랑 노출을 많이 해서 이렇게
1: 네.
0: 한번 데쳐서 사용을 하면 훨씬 또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네. 데쳐 보겠습니다.
0: 네. 를
1: 데쳐 볼 텐데요. 참 두부도 변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방금 전에는 저희가 지금 두부로
0: 있고.
1: 예. 네. 이번 주에는 두부를 많이 사용했는데 몸에 좋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도 경제적이니까 또 많이
0: 그렇죠.
1: 쓰는 것 같아요.
0: 두부는 네. 또 맛 자체가 굉장히 담백하기 때문에 여러
1: 네.
0: 요리 양념이랑 또 어우러질 수 있어서
1: 네.
0: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1: 네.
0: 이렇게 해서 조금.

0: 물기를 뺀 다음에 한번 곱게 물기를 꼭 짜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1: 이렇게 볼게요.
0: 네. 그리고 이제 쪽파를 썰고 네. 또 염장된 톳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쪽파 또 네. 들어가네요. 오늘 이제 마지막 요리인데요.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선생님?
0: 저는 사실 요즘 네. 물가도 너무나 많이 오르고 네. 또 장을 보러 가면은 이제 장바구니 물가에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몇 개 안 담았는데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0: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좀 건강하고 부담 없게 즐기실 수 있는 음식으로 네. 준비를 했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집밥이도 그립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좀 잘 챙겨 보시고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톳을 한번 네. 손질해봐야 될 텐데. 네. 아니, 이제 또 톳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왜 이렇게 소금에 또 많이 묻어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0: 네. 일단은 이제 보관을 오래도록 하기 위해서, 네. 보존을 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여놓은 거예요. 네. 이제 톳이 나오는 계절 외에는 사실 이렇게 염장된 거를 1년 내내 구하실 수 있거든요.
1: 먹기 위해서, 오랫동안 네. 먹기 위해서.
0: 그렇죠.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방울처럼 매달려 있어가지고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1: 아, 맞아요, 맞아요.
0: 네. 요거를 일단은 굉장히 짭니다. 그대로 네. 사용을 하시면.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데칠 거라서. 예. 슬슬슬 소금기를 빼고 다시 한번.
1: 아, 예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처음에 몰랐을 때 있는 그대로 먹었다가 막 쓴맛도 나고.
0: 그쵸.
1: 짜기도 짜고 너무 놀랐어요.
0: 맞아요. 너무 짜지요. 정말 타들어갈 정도로 짠데.
1: 근데 네. 그만큼 또 몸에 좋은 성분 많이 들었다고.
0: 그쵸. 이제 그쵸? 소금기를 충분히 제거를 하면 예. 지금 두 번 씻어냈거든요. 예. 세 번.
1: 저희가 한 세 번 기준으로 했는데 네. 좀 더 깨끗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한 네 번 하셔도 돼요.
0: 네, 그렇죠. 네. 이제 저는 한번 조물조물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소금기는 빠졌고요. 네. 그리고 한 번 데쳐내게 되면은 이제 톳의 그런 특유의 약간 비릿한 맛도 없을 수 있고요. 네. 지금은 염장을 했기 때문에 색이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지만 우리가 톳 제철에 생톳을 사면 한번 데치면 초록색이 아주 밝게 올라오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살짝 데쳐줄 겁니다.
1: 네.
0: 자, 그럼 이제 두부는
1: 데쳤으니까.
0: 데쳤으니까 이거 좀 빼내시고. 자, 톳을 데쳐볼게요.
1: 볼까요? 톳을. 진짜 몸에 좋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이거 근데 빨갛게 해서 또 뭐 초장 같은 데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0: 그렇죠. 예. 초고추장 찍어서 드셔도 아주 간단하게 드실 수 있고요.
1: 예.
0: 보세요, 색이 좀 변했죠? 처음이랑.
1: 더 푸릇하게 됐는데. 네,
0: 밝아졌죠. 너무 오래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 예. 이렇게 지금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빼기만 했는데도 약간 미역국 끓일 때 향처럼.
1: 맞아요, 맞아요. 네,
0: 해조류 향이 확 올라오잖아요.
1: 살짝 저희가 데쳐냈어요, 지금.
0: 이렇게 데쳐냈습니다. 네. 여분의 수분을 좀 이렇게 덜어내시고요.
1: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역국 그 향이 나요. 해조류
0: 네,
1: 향.
0: 그렇죠.
1: 자, 이렇게 데쳤고요.
0: 해주시고요.
1: 네. 자, 이제 바로 한번 무쳐볼까 해요.
0: 네. 그럼 일단 이제 양념을 좀 큰 볼에, 네. 이 볼에서 다시 무칠 거라서 양념을 한 번에 섞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톳은 뭔가 빨간 어떤 그렇죠. 양념이랑 묻혀서 먹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0: 네, 좀 강한 양념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오늘은 정말 담백하게 두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묻혀주는 양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고소하게.
0: 여기 지금 소금 들어갖고 다진 마늘,
1: 네.
0: 참치액 약간 넣고요.
1: 참치액에서 또 맛을 내주죠.
0: 통깨도 넣고요.
1: 네.
0: 그리고 참기름은 마지막에 둘를게요 제가.
1: 네. 자, 그러면 이 재료들이 간이 많이 세지 않기 때문에, 대단하게 세지 않기 때문에
0: 네.
1: 이 톳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자, 이거 두부 한번 으깨볼게요.
0: 네, 이렇게 면보에 네. 두부를 넣으시고.
1: 아, 이거 수분 나오죠? 그러니까 두부가 굉장히 많은 또 수분을 갖고 있어서.
0: 네, 지금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냈기 때문에 좀 살균 효과도 있지만
1: 네.
0: 또 식으면서 수분이 증발을 해서 이렇게 짰을 때 훨씬 처음에 그냥 생두부일 때보다는 수분이 많이 날아간 상태거든요.
1: 맞아요.
0: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1: 자, 이렇게 꼭 짜봤고요.
0: 네. 그러면
1: 네.
0: 열어서.

0: 양념에
1: 바로
0: 네, 두부 넣어주시고 네.
1: 뭐 수분은 짰지만 그래도 촉촉해요.
0: 그렇죠. 또 너무 꼭 짜가지고 퍽퍽하게 하면은 또 묻힐 때 그런 촉촉함이 좀 없어질 수 있으니까 네. 이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 네. 이 두부는 좀 이렇게 으깨주시고요.
1: 네.
0: 여기에 이제 톳, 톳. 듬뿍.
1: 아니, 톳 굉장히 몸에 좋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성분들이 들었어요, 선생님?
0: 톳에는 뭐 일단은 칼슘.
1: 아, 맞아, 맞아.
0: 네, 풍부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1: 칼륨도 있다고?
0: 네, 칼륨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네. 염분 섭취 많이 했을 때 몸에서 좀 배출시켜주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1: 아.
0: 이렇게 이제 두부까지 네. 넣어서 버무렸고요. 여기에 네. 쪽파. 네.
1: 아니, 물론 이 톳이랑 네. 오늘 만든 이 양념장 네. 이거랑 먹어도 맛있었겠지만 두부가 들어가서 색감도 예쁘고 맛도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또 두부랑 또 두부의 부드러운 식감이랑 톳의 그런 꼬들꼬들한 식감이랑 네. 또 굉장히 잘 어우러집니다.
1: 그러게요.
0: 아, 이렇게 해서
1: 네.
0: 부쳐냈습니다.
1: 어, 진짜?
0: 고소한 참기름까지.
1: 예.
0: 그래서 담아보도록 할게요.
1: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바다의 향과 고소함과 너무 몸 부스러워요, 선생님.
0: 그래서 두부까지 넣고 그래서 완성했습니다.
1: 네, 양념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네. 정말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자, 건강까지 생각한 톳 두부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톳 두부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두부를 4등분한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주세요. 이렇게 두부를 한 번 데쳐서 사용하면 보관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쪽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염장톳은 물에 3번 헹궈 소금기를 제거한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주세요. 그런 다음 소금, 다진 마늘, 참치액,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면포에 데친 두부를 넣어 물기를 짜주세요. 양념에 두부와 톳을 넣어 버무리다가 쪽파와 참기름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톳 두부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감각적인 손맛의 스타 셰프 이재훈 셰프의 얼큰한 목살 고추장찌개부터 한 그릇 뚝딱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까지 매일매일 요리가 즐거워지는 인기 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악성 민원 그리고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 그래서 이 법적 분쟁에 대한 두려움. 네, 요즘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충입니다. 자, 이분들을 도와야 하는데 요즘 마치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단을 만들고요. 전국에서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을 모집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법적 지원, 심리회복까지 돕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

0: 교육감이면서 네. 교권보호단장이세요?
1: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0: 6.3 선거에 당선되시고 7월 1일 취임하시고 이제 네. 한 100일 가까이 되는데 많이 바쁘시죠?
1: 뭐 쉼없이 달려왔고요. 제가 행정 경험이 없다 보니까
0: 5선 국회의원을 하셨지만
1: 네, 예. 네, 행정 경험은 처음이다 보니까 또 행정을 배우면서 또 새로운 정책들을 주도해 나가야 되니까 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0: 네.
1: 요즘 조금 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0: 교권 보호단이 뭐예요? 뭐 하는 곳입니까?
1: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선생님들을 지켜주자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이나 또 민원인들에게 아동 학대죄로 고소당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0: 많죠.
1: 경험하게 되면은
0: 예.
1: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걸 감당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 과정에서 무너져요. 대표적인 게 서희초
0: 그렇죠.
1: 선생님 사망 사건이 그 경우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말이에요. 모든 대한민국 교사들이 이 교권이 추락한 관계로 채소주의에 빠져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죠.
0: 그렇죠.
1: 몇몇 분들만 그렇다고 하면 이건 개인의 문제인데 대한민국의 전체 교사들이 경기도든 서울이든 제주도든 부산이든 모든 선생님들이 아유 정말 선생하기 힘들어요. 학부모들이 무섭고요. 애들이 무서워요. 그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구조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기존의 구조 가지고는 교권을 절대로 못 세운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그럼 기존의 구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겹겹이 이 허들을 선생님 혼자서 넘어가면서.
0: 혼자 헤쳐나가야 돼요.
1: 네. 그런 구조예요. 선생님 혼자 다 냅두는 거예요. 학교도 선생님들을 보호하지도 않고 교육청도 보호하지도 않고 선생님 혼자서 싸워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사 자살이 1년에 평균 20명 정도 이르러요.
0: 그렇긴 하도요.
1: 네. 뭐 지난해 제주도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선생님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 올해도 그런 일들이 제 가까이서 들려왔고요. 근데 구조적인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판단한 게 첫째로 선생님들을 대신해가지고 누군가가 이 민원을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0: 그렇죠. 네. 그렇죠.
1: 그리고 두 번째, 이 전담하는 분들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다 줘야 되겠다. 교육감의 권한은 사건 당사자들에게 면담을 할 수가 있고 네.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한마디로 원스톱이에요. 원스톱으로 이 민원을 선생님을 대신해서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0: 그게 교권보호단의 역할입니까?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은 신속하게 교권보호단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1: 투입돼서 선생님이 싸워왔던 방식 대신에 교권보호관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선생님이 짧은 기간인데 아, 정말 이렇게 지켜주는 거구나. 말로만 할 줄 알았더니 실제로 300명의 예, 교권 전담관들이
0: 교권 보호 전담관.
1: 네, 그 정확한 명칭이 그런데요.
0: 그 교권 보호 전담관이 모인 조직이 교권 보호단.
1: 그렇죠.
0: 그렇군요.
1: 제가 단장을 맡고
0: 알겠습니다.
1: 있고요. 그리고 수석 부단장이 변호사와 현직 교사들을 포함해 가지고 9분이 계셔요. 거기 뭐 경찰 서장 출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하면은 1600-8787로 사건이 접수가 되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제 저희 그 부단장들에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이게 이제 누구를 투입시킬 것인지 이미 각 지역별

0: 한 10분 정도의 전담관들이 다 배치가 돼 있거든요. 경기도가
1: 알겠어요.
0: 워낙 넓다 보니까 그래서 좀 비교적 신속하게 투입되는 것이죠.
1: 네.
0: 기존의 방식보다는. 기존의 방식은 사건이 터지고도 뭐한 달, 두달 걸리고 그 사이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1: 고충이
0: 힘든 시간,
1: 심했죠.
0: 실연의 시간을 혼자 버티는 거거든요.
1: 예.
0: 경찰에 고소를 당해도 혼자서 경찰에 가야 되고 또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면은 그 비용도
1: 자기가
0: 혼자
1: 되고.
0: 부담돼야 되고 이걸 모든 걸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했던 그런 시스템, 그런 구조를
1: 바꿔보자.
0: 깨고서 교권보호 전담관들이 선생님 대신해서 선생님들 지켜주고 싸워주는 것인데요.
1: 옷깃에 그좀 유달리 큰 배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0: 아, 이게 이제 교권보호 전담관 배치인데요. 이게 이제
1: 아.
0: 300분들이 이제 이거 이제 달고 다니시는데요. 저는 이번에 교권보호 전담관 이분들은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하.
0: 이분들이 보수를 받는 분들도
1: 아,
0: 아니거든요.
1: 보수가 없어요?
0: 보수 아닙니다. 네. 보수 없고 기본적으로 재능 기부 원칙으로 하고 대신에
1: 그래요?
0: 이제 수당은 시간만큼 수당은 좀 지급해 드리는데 그거는 뭐큰 액수는 아니고요. 그래도
1: 야.
0: 변호사 뭐한 50분 되고 의사도 한 50분 되고 그다음에 경찰 베테랑 경찰 출신들 그리고 상담 전문가들 또 현직 교사들 이런 분 300분들이고
1: 근데 처음에는 50명 뽑으려고 하셨다면서요?
0: 그래요. 처음에 이 공개 모집을 할때 사실은 누가 이게 공모를 응할까? 그래서 제가 50명 좀 했는데 사실 50명은 경기도 전체, 경기도가 대한민국 교사와 학생의 3분의 1을
1: 그러니까.
0: 보유하고 있는데 50명 가지고는 태극이 부족하죠. 그러나 많이 지원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고정적인 급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겠어요?
1: 근데 50명 뽑으려고 했더니 몇 명이 왔어요?
0: 1830명.
1: 와.
0: 36대 1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한분한 분이 대단한 스펙들을 가지고 계셔요.
1: 전문가들이고,
0: 네네. 그래서
1: 예.
0: 고민 끝에 이걸 늘리기로 했는데, 그래서 300명으로 늘렸거든요. 300명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1: 학교가 모두 몇 개예요, 경기도에?
0: 2300여 개
1: 와,
0: 됩니다. 네.
1: 2300개.
0: 그리고 지역 교육청이 25개거든요. 그래서 25개 교육청에 10분씩만 배치하더라도 맞춰지는 숫자죠.
1: 300명이 2300이면 한 명당 담당해야 할 학교도 꽤 여러 학교네요. 그죠?
0: 뭐, 그럼 숫자적으로 해봤자,
1: 그런데 또
0: 그러면은,
1: 모든 학교에서 매일같이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0: 매일은 아니지만은, 1년에 수천 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25개 교육청 단위로 전담관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시거나 그 지역하고 연고가 계신 그런 변호사나 의사나 교사들, 상담 전문가, 경찰관들이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투입이 가능한 것이죠.
1: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악성 민원 또뭐 고소 고발
0: 모든 민원을
1: 모든 게다
0: 다 접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소한 민원이 나중에 어른들
1: 커지죠 또.
0: 뭐 싸움으로 법정 다툼으로 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교권보호 전담관들의 1차적인 원칙은 조기에 화해 조정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형사 사건이 나는 경우는 케이스를 최대한
1: 줄여야죠.
0: 줄인다는 게 저희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권보호 전담관들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부탁이 현장에서 조기에 하해하고 중재시켜라.
1: 그래야죠. 그게
0: 그겁니다. 예, 그래서
1: 제일이죠.
0: 케이스를 줄이는 거. 예, 그리고 이게 형사 케이스로 넘어갈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들 또 경찰 퇴임한 분들 또 변호사들이 붙어서 선생님 대신해 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를 해 주는 거니까 선생님들로서는 기존의 처리 방식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를 이제 느끼시죠.
1: 그 지금 활동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현장 선생님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0: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던 것 같아요. 말로만 아닐까? 진짜 우리를 지켜줄까? 저 교육감이 약속을 지킬까? 그런데 최근에 선생님들을 만나거나 교사들 행사에서 반응을 보면요.

0: 정말 우리를 지켜주네. 정말 이게 실천을 하고 있네.
1: 옆에 사례가
0: 네.
1: 있으니까.
0: 교육청과 교육감이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네. 짧은 기간이지만은 신뢰가 급격히 회복되고 있는 걸 느낍니다.
1: 네.
0: 선생님들께 감사하죠.
1: 다행이네요.
0: 네.
1: 그러면 그 300분 활동하고 계신 교권보호 전담관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0: 그분들은 지금 이제 일부가 활동을 지금 시작을
1: 하고 있죠.
0: 했거든요. 하고 있고, 이제 그분들 중에서 경험이 또 많은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교사 출신들은 날개를 달았죠. 권한을 가지고서 현장 투입해가지고 본인들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서 조기에 이제 해결하면은 이게 참 좋은 성과를 내고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 일을 또 처음 해보시는 그런
1: 분들.
0: 전담관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한테는 장학사들이 따라 붙거든요. 담당 장학사들이. 그래서 그분들도 경험을 축적하도록 해야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경험이 계신 분들은 또 그런 분대로 또 경험이 없는 전담관들은 또 이제 또 그런 분들에 맞게끔 처리를 하고 그리고 수시로 저희 수석부 단장들이 수시로 회의를 하고 그 톡방에서 사건에 대한 서로의 역할 분담도 하고
1: 알겠습니다.
0: 그런 지금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우리가 처음에 가는 길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가지 않은
1: 전국
0: 길이거든요. 예,
1: 최초예요.
0: 가지 않은 길인데 그래서 참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 선생님들이 지지하고 호응해 주셔서 지금 발족한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케이스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1: 줄어들고
0: 네,
1: 있어요.
0: 줄어들고
1: 할
0: 있고
1: 일이 없는 게 좋은
0: 그런
1: 거죠.
0: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권보호단의 존재 자체가
1: 예.
0: 특히 민원인들이나 악성 민원인들한테는 야 이제 바뀌었구나
1: 함부로
0: 달라졌구나
1: 못
0: 함부로
1: 하겠구나.
0: 못하겠구나 왜냐하면은 학교 와가지고 과거처럼 과함 지르고 협박하고 선생님들 뭐 욕설하고 그런 거를 제가 무조건 고발을 하겠다고 제가 천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발을 제가 한 사례가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든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학교를 우습게 보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교육감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제가 공언을 했으니까 민원인들이나 악성 민원인들이 함부로 못하죠. 그리고 제가 또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제가 호소를 하고 다닙니다. 지금은 선생님들의 교권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을 교육감과 학부모들이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학부모님들이 호응을 하고요. 학부모들, 선생님들한테 민원 넣지 마십시오. 근데 정말 억울하고 부당한 민원이 있다. 그러면 교육감한테 직접 찾아오십시오. 제가 매주 금요일 날은 이 교육감실에서 열린 교육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거나 저한테 직접 핸드폰으로 이야기하시든지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괴롭히지 마세요. 그래서 경기도 학부모들이 대체적으로 응원해 주고 있어요.
1: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우리도 할래요? 이런 소리 아직 없어요?
0: 지금 몇 군데가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거 할때 다른 교육감님들한테 이걸 하자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못 내리시길래 제가 이제 먼저 한 것이고요. 저는 뭐곧 다른 모든
1: 확대됐으면
0: 시도
1: 좋겠어요.
0: 교육청에서 다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맨날 여기만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 속도로 봐가지고 성과를 봐가지고 1년 정도면은 교권 회복 선언을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목표로 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1: 드라마가 좀 참고가 되셨죠, 솔직히.
0: 근데 반대로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교육위원회 활동을 워낙 오래 했으니까 저는 한 7, 8년부터 감지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미 23년 서희초 사건 이후에 선생님들이 10차례에 걸쳐가지고 광장에서 시위를
1: 맞아요,
0: 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불과 3년 전이에요. 그때 선생님들의 메시지는 딱한 가지예요. 국민 여러분,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이거였어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교육감 선거 나올 때도 메인 슬로건이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 또 많은 시민들이 이걸
1: 인식이 바뀌었어.
0: 보면서 예, 학교가 이렇게 지금
1: 그래요,
0: 무너졌구나.
1: 그래요.
0: 선생님들이 이렇게

0: 어렵구나.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산이 되는 계기가 돼 있어서
1: 맞아요.
0: 그거 없었더라 그러면은 경기도 교육감이 뭐 교권 이야기하더라도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었는데 드라마가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한 2천 명이 가까운 지원자가 신청을 해서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몰려드는 걸 보고서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면접도 제가 들어갔거든요. 야, 대한민국에 공동체가 살아있다.
1: 네.
0: 이 선생님들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넘어서 대한민국 미래 희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들이 모여서 그게 많은 분들이 응모했을 거라고
1: 모이신
0: 저는
1: 거죠.
0: 봅니다.
1: 그 말씀하신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 시위에 잇따르고 나서 국회에서 사실 관련 법도 여러 개 바꾸긴 했어요. 그 바뀐 법들을 놓고 제가 뭐 여러 차례 정책 토론도 해보면 한결같은 지적이 손발이 없다. 근데 지금 손발을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0: 손발에다가 몸통까지 해서
1: 그러니까요.
0: 이제 선생님들을 홀로 두지 않는 그런 지금 시스템을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좀
1: 지원해야죠.
0: 응원해 주십시오.
1: 제일 좋은 거는 현장에 투입돼서 조기에 화해 조정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고소고발에까지 들어간 경우.
0: 그 같은 경우, 네.
1: 그렇게 고소고발이 되면 경찰이 바로 교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교육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면서요.
0: 맞습니다. 네. 기존에는 아동학대죄로 고소가 되면 바로 입건이 돼서 선생님이 피고소인 신분이
1: 그렇죠.
0: 돼 버려요.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1: 그렇죠.
0: 두려워하시고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일전에 경기경찰청장님을 배웠어요. 배워서 이런 말 이야기를 나눴어요.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한번 받아라. 이것이 정말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이루어진 일인데도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건이면은 교육감이 판단해서 이건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였다라고 의견을 주면은 그것을 입건할지 말지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중간 한번 안전장치를 한번 두자.
1: 예.
0: 그렇게 제안 드렸고, 이건 법에도 없는 거지만은,
1: 경찰청장은 뭐라고 봐요?
0: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TF를 구성을 하자고 제안을 주셨고, 지금 TF가 구성이 돼서 아마 10월 정도에는 협약을 맺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는 없지만은, 경찰청과 교육청의 의지로
1: 네.
0: 요런 안전지대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1: 좋네요.
0: 이게 저는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고소가요, 90% 이상이 무죄로 나오는 겁니다.
1: 그러게요.
0: 예, 그걸 이제 몇년 동안 선생님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1: 자,
0: 그래서
1: 그런데.
0: 입건되는 거를 막는 그런 안전장치를
1: 근데
0: 경찰하고 만들려고 합니다.
1: 입건 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건뭐 일일이 모든 건을 우리 교육감님이 직접 하는 아니죠? 교권보호
0: 그렇죠.
1: 전담관이 하는
0: 시스템이
1: 건.
0: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속에 부단장님들 속에 변호사들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뭐 그분들도 검토하시고 그런 시스템이 있고 제가 최종 이제 판단하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경기도에서 효과를 거두면 이게 전국적으로
1: 확산돼야 되고요.
0: 확산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1: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회복된 교권의 모습은 뭡니까?
0: 간단하죠.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고 지금은 선생님들이 채소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가령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역사적인 진실이고 교과서도 다 나와 있는 것인데 학생이 집에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선생님이 좌파교사네? 그렇게 시비를 걸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어 드리는 거. 그게 저는 교권 회복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1: 그 요즘은 뭐 심각한 경우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0: 그럴 경우에 이제 바로 이제 교권 전담관이 투입되는 거죠. 투입돼서 그 문제 이제 해결을 하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몇 건이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터지면은
2: 사건이

0: 장기화되어 버리는 게 문제예요.
1: 예, 예.
0: 조기에 정말 학생이 교사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면 그 학생을 엄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기존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교육청의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1: 예, 예.
0: 그 기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경찰을 가가지고 참견 진술도 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을 줄이고. 그리고 그것을 교권부 전담관이 맡아서 처리하고
1: 예.
0: 1대1 처리, 마크에서 처리하고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1: 알겠습니다.
0: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1: 지금까지 제가 교육감님 말씀 들은 것 중에 제일 좀 긍정적인 게 교권보호단 만들고 교권보호 전담관 뽑고 이런 소식 알려지면서부터 그냥 민원 숫자가 우선 줄었다. 이게 제일 긍정적이에요.
0: 예,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1: 그러니까요.
0: 네, 감사한 일이죠. 기존의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냥 학생 민원 학부모들이 와서 과음 지르고
1: 그러게요.
0: 고소한다 그러고 이게 뭐 선생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선생님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지금 학교 풍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1: 예.
0: 그런 일을 뭐 교육감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요.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가 설사 고발왕이 되더라도
1: 고발을 이미 하셨고
0: 네, 네. 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또 제가 뭐 고발왕이 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교권보호전담관을 만들 때 저의 각오가 하늘이 무너져도 선생님들을 지켜드리는 교육감 되겠습니다.
1: 네, 정말 큰 성과가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라고요.

0: 요즘 그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데 폰 프리 스쿨.
1: 네, 네.
0: 그러니까 학교에서 스마트폰 좀 못 쓰게 하자. 이거 좀 추진하고 계시죠?
1: 네. 제가 정치를 관두고 그 AI 교육을 공부를 하려고 그 실리콘 밸리 근처에 있는 UC 버클리에 방문학자로 1년 동안 가 있었어요.
0: 오.
1: 궁금하잖아요. 뭐 세계 빅테크가 다 몰려 있는 실리콘 밸리에 있는 아이들은 AI 교육을 어떻게 받을까 궁금하시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학교를 쭉 다니면서 모든 학교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거예요.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0: 법으로까지?
1: 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얘들이 왜 이런가? 그래서 강하게 충격을 받아서 불안 세대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Anxious Generation. 지금 이제 원서가 번역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읽히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조선 하이튼 저자가 주장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그 시간은 아이들의 내가 썩어가는 시간이 된다. 그걸 갖다가 다양한 실험을 통해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마초를 청소년들에게 못 피게 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아이들 손에 내려놓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0: 대마초의 비교를
1: 네. 그리고 그 내려놓는 시간에 아이들이 다양한 책을 읽게 하고 운동을 하게 하고 음악을 하게 하고 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0: 예.
1: 아이들이 대안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그 책의 내용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교육감 출마하기 전부터 이 운동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면요. 첫째로 책을 안 읽어요.
0: 책을 안 읽죠.
1: 예.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학업 성적이 좋을 리가 없죠.
0: 아니 그 폐해는 이미 다 입증이
1: 그렇죠.
0: 돼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1: 네.
0: 이거 하니까 일선 학교 학생이나 교사들의 반응이 어때요?
1: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에요.
0: 학생들은요?
1: 학생들은 싫어하죠.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신체 일부가 돼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0: 네.
1: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선물로 가장 많이 엄마들이 사주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엄마가 사줄 때는 언제고 쓰게 할 때는 언제고 아니, 그래서 나한테 이게 중요한 신체 일부처럼 중요한 기기가 됐는데 이걸 못 쓰게 빼서
0: 그래서.
1: 아이들은 반발하고 싫어하죠.
0: 그래서, 네. 네.
1: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라. 학생들에게 학교가 이 스마트폰이 왜 너희들에게 해로운지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
0: 그걸 알려주고.
1: 예, 그리고 아이들이 토론하게 하고.
0: 스스로 결정하게.
1: 예, 그리고 학생 자체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학생 자체에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라.
0: 그랬더니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안 쓸게요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는.
1: 그런 학교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종의 운동입니다.
0: 아직은 운동입니다. 시작이죠?
1: 그렇죠. 불과 이제 두 달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각 학교에서 과거에 강제로 수고했던 방식으로부터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자발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0: 예.
1: 그러한 지금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죠.
0: 네.
1: 그리고 학생들도 처음에 한 본인 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한 두 달 정도 동안은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른들 원망하고 그러는데요. 두 달 정도 지난 학생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저도 이거 안 쓰고 싶었는데 제 의지로는 잘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0: 예,
1: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다음 실제로 이거 안 쓰면 뭐가 좋니? 친구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게 되고요. 친구들 눈 마주치게 되고요. 밖에 나가서 많이 뛰어놀게 되고요. 책도 더 많이 펼치게 되고요. 그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0: 네.
1: 그러면 뭐 전 세계 청소년들의 반응은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충격이고 멘붕이고 불안했는데
0: 조금 지나면은
1: 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0: 증언하죠. 그런데 그 AI한테 뭘 물어보려면
1: 네.
0: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네.
0: 스마트폰 없는데 AI 교육은 어떻게 해요?
1: 각 학교에는요. 패드가 다 지금 보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 AI
1: 교육이 필요한 시간에는 그 패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근데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하는 학교에서는 패드 시간을 좀 제약을 하고 있어요.
0: 줄여나간다.
1: 실질적으로 애가 필요한 수업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육이라는 게 아이들의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게 해야 되는 그럼요, 것이거든요. 그럼요. AI 기계,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순간 AI의 도구와 AI의 노예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1: 학생 중심의 AI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이들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하는 리트러시 교육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제 라스 교육이라는 것을 이번에 정책 핵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0: 무슨 교육이요?
1: 라스 교육이요. Reading, Art, Sports. 그래서 RAS.
0: 독서와 예술과 스포츠.
1: 네네. 그래서 이거 지금 좀 불이 붙었어요.
0: 예.
1: 각 학교에서 열심히 지금 막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인성 교육입니다.
0: 맞아요. 네.
1: 그리고 특히 AI 시대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문해력을 통해서 그다음에 예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감수성, 창의력. 그다음에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협동하고 사회성을 키우는
0: 맞아요.
1: 이게 AI가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맞아요.
1: AI 시대의 라스 교육은 필수 교육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학교에서 평가 기준도 라스 교육, 이게 또 인성 교육이지 않습니까? 이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0: 네.
1: 라스 교육을 하지 않은 학교는 학원하고 뭐가 틀리겠습니까?
0: 맞아요.
1: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고 인성교육을 안 시키는 학교는 학원하고 뭐가 틀리겠습니까?
0: 똑같죠.
1: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교장 선생님들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와스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이거 아이들 교육, 인성교육이고 아이들 AI 시대를 살아갈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 주입식 교육, 암기식 교육, 오지선다 찍기 교육. 이게 아이들 AI 시대 살아갈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0: 필요 없죠. 네. 네.
1: 그래서 이 낡은 교육 체제를 제가 경기도에서부터 한번 바꿔서 AI 시대에 맞는 교육 체제를 한번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라스 교육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행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주
0: 좋아하시고.
1: 반가워하시고 아 정말 이런 걸 하고 싶었습니다.
0: 예, 예.
1: 왜냐하면 교육 중에서는 악기가 필요합니까? 악기 넉넉히 지원해드리고 강사가 필요합니까? 강사 지원해드리고 시설이 필요합니까? 스포츠 시설. 학교는 스포츠 시설이 단순하잖아요. 지역사회하고 벽기계 통해가지고 지역사회 시설이 많잖아요.
0: 연계해가지고.
1: 예. 예. 그렇게 다 그 교육청에서 다 지원해드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신이 나시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도 등교가 설레는 거예요. 야, 오늘 아침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악기 불고, 그리고
0: 축구하고.
1: 배드민턴하고 축구하고 탁구하고 배구하고 등교가 설레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0: 예.
1: 등교가 설레는 학교, 또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학교, 이렇게 되면 부모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믿고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학교를 지금 만드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교육입니다.
0: 그 또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축구 같은 거 시키다가 다칠까 봐. 그리고 또 그런 그 협동 스포츠를 하다가 누군가 소외된다고 또 민원 들어올까 봐. 그런 것도 안 한다 그러던데.
1: 그러니까.
0: 지금 앞에 우리가 이야기한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와 이런 교육은 같이 가는 거예요.
1: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학교 문화와 학교의 생태계를 바꾸는 겁니다.
0: 맞아요.
1: 그렇게 하면은요, 학폭도 줄어들고요. 오케스트라라든지 스포츠 클럽 활동 왕성하게 하는 학교는
0: 학폭이 없죠.
1: 학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다 이미 다 입증이 된
0: 예,
1: 것이고요.
0: 예.
1: 그 다음에 아이들 인성교육도 되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 지역의 시장님들도 그 관심이 있었는데 학교가 그동안 문을 안 열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문을 열겠습니다.
0: 예, 예.
1: 지역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턱을 낮추고 벽을 깨고
0: 함께 합시다.
1: 예, 아이들 우리 한 마을이 함께 키웁시다.
0: 그렇죠.
1: 예, 그렇게 또 우리가 협약을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에 아까 25개 교육청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1: 네.
0: 거기 교육장을 공모제로 하실 계획이라고요?
1: 했습니다. 이미,
0: 아, 이미 하셨어요?
1: 네.
0: 그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1: 우리가 흔히 교육자치라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교육자치가 3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 말고는 무늬만 교육자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고 계시는 지역 교육장을 지역 주민들이 뽑도록 하자. 꿈 같은 이야기겠지만은
0: 네, 네.
1: 많은 사람들 우려했지만은 이번에 25분 교육장 중에서 12분을 저도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좀 겁이 나서 절반 해당되는 교육장님들을 공모로 뽑았고요. 그 방식은 지역 주민들하고 선생님들을 샘플링 해가지고 그분들이 수십 명들이 모여가지고 오디션 방식으로 응모자들을 지리하고
0: 일종의 선거인단.
1: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 교육감님들 네. 뽑았어요. 네. 교육장님들을 네. 뽑았고 네. 그분들은 열의가 틀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교육장들도 다음 학기에 저는 다 공모지를 뽑으려고 하고요. 이것이 예, 교육장이에요. 기존에는 그냥 교육감이
0: 임명했죠.
1: 예, 그냥 막 해서 당신 뭐 어디가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북부하고 경기 북부 남부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160km가 돼요. 평택에서 연천까지.
0: 예, 예.
1: 생판 모르는데 교육장이 가가지고요.
0: 근데 공모제를 하면 그 지역에
1: 일단
0: 계신 분들이
1: 조건이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있고 그리고 능력과 리더십 갖춘 분들을 예, 예. 이렇게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미 그 지역을 이미 훤히 아시는 분들이 지역의 네트워크도 다 있고 각 학교에 대한 특색도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이 이미 뽑히셨고 네. 그리고 기존에 임기로 왜 2년으로 못 박습니까?
0: 연임도 할 수 있고
1: 제가 4년까지 임기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잘 하시는 한해 해마다 평가를 해야죠. 근데 잘 못하시면은 뭐 6개월 만에라도 하차시킬 수가 있고요.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일하는 교육장님들 한해 가지고는 제가 4년까지 임기를 보장해드리겠다고 약속을 예. 드렸으니까 예. 교육장님들이 너무나 신나고 열심히 하고요. 그분들 개개인의 능력들이 아주 출중하신 분들이에요.
0: 그래서 교육감이 자기의 인사권을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좋네요.
1: 저의 기득권을 내려놨죠. 네, 내려놓고 이게 이제 대의가 교육 자치를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또 각 지역에 좋은

0: 교장 선생님들을 임명할 수 있는 제가 권한, 그것도 교육감의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마저도 교육장님한테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각 지역에 리더십 있는 교육장이 계시고 좋은 교장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사실은
1: 학교가
0: 정치
1: 달라지죠.
0: 교육청도 필요 없습니다.
1: 그리고 경기 교육위원회를 정식 기구로 만들 계획이라고들. 이건 뭡니까?
0: 이 교육의 산재간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 교육의 문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고요. 워낙 교육의 문제가 많아서 교육 문제 백화점이 경기도 교육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육감 혼자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슈퍼맨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서 서로 소통하고 합의하고 실천해보자. 그래서 교사들 대표, 교사 3단체 대표들 다 오시고, 시민단체 대표 오시고, 또 우리 교육청 간부들 오시고, 학부모 대표들 모시고, 또 학생들, 초등학생도 있어요. 초중고등 학생 대표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50분 정도가 모여서 경기교육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 있죠,
0: 국가교육위원회를
1: 있어요.
0: 벤치마킹을 했고요.
1: 장기 정책을 개발하는 겁니까?
0: 그래서 현안이나 정책적인 그런 화두와 과제를 거기서 함께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의사결정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요. 과거에는 교사단체들이 이분들의 소망이 교육감님,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좀 만나주세요. 그럴 정도로 불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적인 논의 기구를 통해서 경기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최소한 만나고, 그전에도 계속 수시로 만나죠.
1: 예.
0: 그래서 경기교육의 주체들이 함께 교육의 문제를 소통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서 함께 실행을 하는 그런 이제 구조인데요. 가령 지금 민주시민교육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 그게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이번 민주시민교육원을 제대로 설립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본을 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전 세계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가장 잘 되고 있다는 독일을 방문을,
1: 독일.
0: 추석 연휴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1: 오.
0: 하고 돌아와서 바로 경기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메인 아젠다로
1: 예.
0: 꺼내서 저희들이 보고 온 거를 설명드리고 어떻게 이후에 경기교육위원회를 제대로 만들 건지에 대한 아주 능력한 토론을 지난주에 했었더랬습니다.
1: 민주시민교육원이 시도별로 지금 아무 데도 없어요?
0: 없죠. 네,
1: 이것도
0: 없습니다.
1: 최초입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아이고, 지금 새롭게 최초로 시도하고 계신 그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큰 성과를 얻어서 진짜 전국적으로 좀 새바람이 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0: 근데 가지 않은 모든 길을 가는데 가장 큰 장애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해서 갈 길을 안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 교육에서 솔선해서 감행을 하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감행을 하는 새로운 길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1: 임기 마치실 때까지 지금 쭉 언급하신 게다 성공하는 게 목표죠?
0: 그렇죠. 지금은 폼풀이라든지 그리고 라스 교육이라든지 또 벽계기 교육이라든지 벽계기
1: 벽계기?
0: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벽을 깨는요. 그다음에 교권 회복
1: 그렇죠.
0: 요런 아젠다는 거의 이제 다 던져졌고 이후에 앞으로 이제 질 관리만 제대로 하면
1: 맞습니다.
0: 되고요. 정작 경기 교육이 내년부터 해야 될 본론은 AI 시대 교육 체제를
1: 맞아요.
0: 제대로 만드는 그 이겁니다.
1: 그렇죠.
0: 이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재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도 채수주의에 빠져 있으면은 아니 병사가 싸울 의사가 없는데 그 병사의 손에 아무리 좋은 무기를 쥐어준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길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은요 제가 교육위원회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국내의 학교를 한 1,000개 학교를 제가 다녀봤어요. 그것도 대부분 좋은 학교를요. 좋은 학교의 특징은 좋은 교장과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는
1: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0: 특히 대한민국의 교사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사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능력과 에너지가 지금 묻혀 있어요. 이것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면은 교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1차적이다.
1: 그게 출발이고.
0: 그 다음에.
1: 교육의 혁신으로.
0: 그럼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1: 알겠습니다.
0: 이러한 사전 작업 없이 AI 교육을 시키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네. 예산만 낭비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AI 시대에 맞는 교육체제를 경기도에서 모델을 만들어보는 그 일에 지금 집중하려고 합니다.
1: 좋은 성과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0: 네, 응원해 주십시오.
1: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교권보호 전담관의 활약. 우선 그분들께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요.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관심과 응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겨울 아픈 할머니를 도와달라며 편지를 보냈던 영우와 올해 봄 아빠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며 복싱선수의 꿈을 키워온 미진이 기억하실까요? 방송 이후 두 친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작년 겨울, 진도에서 편지 한 통이 전해져 왔습니다.
1: 저는 현재 전라남도 진도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김영우입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랑 단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보살피며 키워주셨습니다. 아무 도움 없는 저를 10년 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에게 효도는 무슨 도움 한 번도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플 대로 다 아픈데 제대로 된 치료나 요양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맨날 저 뒤치다꺼리 하랴 맨날 저할거다

0: 들어주랴.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 동안 할머니는 저 뒷바라지 해주기 때문에 할머니는 하고 싶은 걸 잘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디 한번 여행 가본 적도 없고 진짜로 할머니가 드시고 싶으신 음식도 제대로 대접 못 가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편찮으실 때 옆에 바로바로 있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저희 할머니 한 번만 행복하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쌍하신 저희 할머니 효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1: 그렇게 시작된 영우와의 첫 만남. 영우와 할머니에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요? 영우의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는 이미 몇 해 전부터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2: 좀만 줘, 밥 먹게. 네, 약 먹게. 네.
1: 서 있는 것도 어려운 할머니를 대신해 영우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영우의 아침은 늘 분주하게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정성껏 차려낸 아침상.
2: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3: 그래요, 고맙다. 아니, 수술한 지가 한 30년도 넘는데 옆작뼈가 주저앉았다 하던가. 저 다리는 그남동 힘이 괜찮은데 절대로 못 걸 것이 허리 때문에.
1: 지독한 허리 통증으로 할머니의 일상은 무너진 지 오래였는데요. 그저 고통을 견뎌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일찍 철이 든 손자 영호는 할머니의 가장 큰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는데요.
3: 잘해요. 제일 고마워요. 누가 갈채를 줄까 학원을 보내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장학금 받고 다닌 것이 너무 기특하고 저렇게 지가 타고났는가 몰라도 너무 착해요. 네, 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나 때문에 해도 많이 굵고 제일 가슴 아픈데.
1: 태어난 지 겨우 6개월 만에 엄마 아빠와 이별하고 할머니 품에 안긴 영우. 영우에겐 할머니가 부모님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2: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할머니가 엄마같이 느껴졌고 이제 절 보살펴주는 모습이 항상 아직도 엄마 같으세요. 이제 할머니랑 저 둘밖에 없다 보니까 생계 유지하려고 할머니가 막 이것저것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항상 미안하죠, 절 계속 키워줬으니까. 그리고 항상 고맙죠, 절 키워줬었으니까.
3: 따뜻한 말로 괜찮이를.
1: 문 밖을 나서는 일도 할머니에겐 버겁기만 했는데요.
3: 잡았어.
1: 영우는 늘 그림자처럼 할머니의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3: 허리는 다리 벌었을게.
1: 외출할 때면 영우도 긴장 상태가 되는데요.
4: 아니야, 돌아오지.
1: 나날이 심해져만 가는 통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병원을 찾았던 할머니. 보호자인 영우와 함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5: 오세요. 검사할게요.
3: 네.
5: 자, 다리 들어보세요. 당겨요.
3: 아파요.
5: 얘가 당겨요. 괜찮아죠?
3: 네.
5: 원래 고질병으로 이 할머니가 허리를 많이 쓰셔가지고 척추 협착증하고 디스크가 닳아져서 다리가 저림 증상이 있어서 오래 못 걷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일만 해도 다리가 저리고 아픈 거, 이런 증상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치료를 좀 물리치료나 그 다음에 주사, 약물 이런 투약으로 해서 좀 치료해 보시고 그래도 약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수술이 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병원에 할머니를 남겨두고 온 영혼은 유난히 쓸쓸해 보였는데요. 그건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 지난 날 돌이켜보면 그 힘들었던 과정에 애기 홀로 놔두고 그런 거 이제 너무 제일 마음 아프고 제가 일하러 다니고 할 때 아침에 새벽 3시에 나가면 오후 7시, 8시경에 들어오니까 오면서 제가 전화가 뭐 집에 올 때까지 전화 끊지 말아가고 울고 있어도 그럴 때 생각하면 제일 너무 가슴 아파요. 지금은 다 컸을게. 지금은 제가 저한테 도움을 받고 있죠. 아파트 그린한테 혼자 그러듯이 배를 대서 가슴 지칠 것 같아.
0: 설령 누군가에겐 버거운 짐처럼 보일지라도 두 사람에겐 서로가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었는데요. 할머니가 없는 시간은 참으로 시리고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2: 영우 씨한테 할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3: 할머니는 저에게 부모님 같은 존재죠. 제 전부죠, 전부. 할머니 없으면은 많이 힘들고 기댈 사람도 없어지니까 할머니가 제일 중요하죠, 저한테.
0: 그렇게 묵묵히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던 16살 영우. 해가 바뀌고 초가을 무렵 영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이 영우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3: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고 있어요. 평일에는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이제 집으로 내려와서 할머니 간병해드리고 있어요.
2: 공부는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3: 네, 그래도 상위권 유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4: At that time, 신청하다, sign up. 모험가, adventure.
0: 무거운 걱정을 덜어내고 나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3: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도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고 할머니도 전보다 더 나아지셨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이제 열심히 해서 제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0: 할머니를 챙기는 마음은 예전 그대로인데요.
3: 바닷가 나와서 좋지.
1: 진짜 좋다. 영우가 저거 갖고 와서 이렇게 좋네. 바다가 복귀해서 머리가 턱 터졌다. 내가 좋다. 내가 좋다. 이러고 나오게 너무 좋다. 영우야 고맙다.
0: 얼마 전 다리를 다친 할머니의 기분 전환을 위해 영우가 준비한 나들입니다.
3: 할머니, 내가 학교에서 성적표 받았는데 받아.
1: 계속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3: 국어랑 수학이랑 한국사랑 다 1등급이고 전교 4등이면서 이제 여러 개 열심히 하면서 하고 있어.
1: 잘했어. 진짜 잘했어.
0: 그 흔한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손자가 대견하면서도 할머니는 가슴 한 구석이 저려옵니다.
1: 너무 착하고 공부밖에 몰라요, 애기가. 그래가지고 너무 착하고 내가 이것 덕을 보고 있고 너무 할머니란 것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고맙고 진짜 돌아서 등짝 보면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말르고 내가 무엇을 못해 믿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가슴 아프고 너무 착해요, 애기가.
0: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할머니를 위해 용기 내어 도움을 청했던 영우. 그 손을 따스히 잡아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편지를 보냅니다.
3: 저는 나눔 0700 프로그램 덕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된 김영우입니다. 많은 시청자분

0: 분들의 후원 덕에 저와 할머니의 생활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도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여 장학금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나눔 0700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저도 이러한 은혜 잊지 않고 꼭 성공하여 미래에 저 같은 불우한 이웃을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할머니를 도와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 미진이를 처음 만난 건 지난 봄 한 복싱장에서였는데요. 미진이는 다부진 눈빛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2: 저는 17살 홍미진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는데요. 복싱 선수 되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목표거든요, 지금.
3: 왼쪽 스트레이트! 에이, 다시 한 번!
2: 에이. 저희 가족이란 저희 큰 버팀목이자 제가 챙겨야 할 동시에 저를 챙겨주시는 그런 삶의 아주 큰 부분입니다. 유망한 복싱 선수가 돼서 제 꿈을 펼치는 거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면서 많은 추억 쌓고 싶어요.
3: 한번 스트레이트 강하게! 강하게! 치!
1: 등교 준비로 분주한 아침 시간. 두 남매를 위해 서둘러 아침을 준비하던 연화 씨.
4: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힘드니까 허리 아프니까 소파 가서 쉬세요.
5: 엄마 또 가죠?
4: 네, 소파 가서 쉬세요, 그냥.
5: 해도 돼?
4: 네, 괜찮아요.
1: 연화 씨는 허리 통증으로 신음을 삼키며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낯선 한국 땅에서 홀로 남매를 키우며 억척스레 버텨왔지만 엄마에게 남은 건 지독한 고통뿐이었습니다.
4: 어머니가 일주일에 하루만 쉬시고 매일 일하는데 디스크 때문에 무리하게 일하면 안 되는데 저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셔서 특히 저녁에 들어오실 때나 자고 일어날 때 움직이시기 좀 힘드시거든요.
1: 그런 엄마를 대신했던 미진이.
6: 괜찮았어?
7: 예, 허리 괜찮아요.
6: 질러?
7: 아, 이제 깼어요, 다.
6: 맛있게 드세요. 애기야, 뭐.
7: 네.
1: 15살 광의도 누나를 잘 따르는 속깊은 동생이었죠. 먼 타국에서 날아와 평생을 약속하고 두 남매를 품에 안으며 가족의 울타리는 더욱 단단해졌는데요.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 뒤로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2: 갑자기 돌아가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평소에 지내다가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실 것 같고 실감이 잘 안 됐어요.
1: 5년이 흘렀지만 그리움은 짙어지기만 했습니다.
2: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 자전거 가르쳐주고 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자전거 타면서 길 가다가 아빠 비슷한 사람 보면 막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아빠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요즘 꿈에도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어요.
4: 안녕하세요.
3: 어, 미진이 아니야?
4: 네.
3: 옷 갈아입고 운동 준비하자.
4: 알겠습니다.
1: 마음을 달래려 찾았던 복싱장. 이곳에서 흘린 땀방울은 미진이에게 새로운 꿈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2: 처음에 그냥 취미로 복싱을 갔다가 점점 빠져들고 선수까지 하고 싶어져가지고 관련 영상도 찾아보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복싱 선수를 위해. 제 삶의 가장 큰 목표거든요, 지금.
1: 복싱은 미진이에게 자신감을 채워주었고 그 변화는 값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8: 운동 시기가 같다든지 같은 개월수로 따졌을 때는 상

0: 클래스라고 봐야죠. 뮤진이 정도의 힘이나 펀치력이면 국가대표를 넘고 세계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엄마 오랜만에 왔죠 여기.
2: 오랜만에 왔어. 3년 전에 지금 왔어요.
3: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빠를 만나러 세 식구가 오랜만에 납골당을 찾았는데요. 그동안 애써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4: 미안해, 오래 안 왔어. 오빠 미안해.
3: 고단했던 세월이 서러운 눈물로 쏟아져 내립니다.
4: 우리 애기 많이 컸어요.
1: 오빠, 내가 상 탄 거야. 나 진짜 열심히 해서, 나 진짜 노력해서 상 탄 거야. 오빠한테 자랑하고 싶었어. 아빠가 보면 자랑스러웠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조금 섭섭하네.
3: 미진이는 아빠에게 약속 하나를 남겼습니다.
1: 나 앞으로 계속 좋아하는 복싱하면서 복싱선수 돼가지고 국가대표까지 되고 싶어. 아빠도 하늘에서 열심히 응원해줘.
3: 그렇게 슬픔 대신 새로운 용기와 다짐을 품었습니다.
2: 우리 집에 가요, 오빠.
1: 자주 올게요, 아빠, 이제.
3: 아쉬운 작별을 뒤로하고 다시 현실로 나아갔던 세 사람. 미진인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뒤 반가운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던 연화 씨가 치료를 시작하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2: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3: 미진이에겐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했는데요. 그토록 바라왔던 새 복싱 글러브.
2: 이거 나한테 완전 딱인데?
5: 잘 어울려. 나 한번 때려봐. 오.
2: 완전 가벼워.
5: 세다.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에요?
2: 저요? 하고 싶은 복싱도 하고 동생도 저 따라서 운동하고 싶다 해서 같이 운동할 때도 많고 어머니도 건강 많이 좋아지셔서 네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5: 저도 옛날부터 복싱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3: 누나의 열정에 마음이 동한 건지 광희까지 복싱에 합세했다는데요.
5: 공부하고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6: 공부 연습해. 네. 네. 운동도 연습해.
2: 네.
6: 파이팅.
2: 안녕하십니다.
3: 고마운 마음들 덕분에 아이들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응? 내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도와줄까?
2: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오늘 내 입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가게 합이 무조건 180이거든.
7: 어쨌든 엄청 성실하고 착한 친구들인데 이번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특히 미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고2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성적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꿈을 개발하기 위해서 복싱장도 계속 다니고 있고 또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엄청 열심히 하면서 또 가정에서는 또 어머니를 도와서 가장의 역할도 잘 감당하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3: 혼자였던 곳에서 이제는 동생과 나란히 운동하는데요.
8: 동생 끈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꾸준히 하면 저보다 더 잘해질 수도 있어요.
5: 아, 그래요? 가능성이 좀 보여요?
8: 네.
9: 올라가서, 니니 올라가서 둘이 더 레스복싱으로 한번 잠깐 해보자.
5: 니니 올라갈 건데 네. 괜찮을 것 같아요?

0: 예, 살짝 긴장돼요.
1: 기진아.
2: 네.
1: 광희가 오늘 처음이니까.
2: 네.
1: 좀 살살 봐주면서 해.
2: 네.
1: 네가 좀 리드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2: 네.
3: 대결을 앞두고 보호장구로 철저히 무장하는데요. 동생에게 한수 제대로 가르쳐주겠다는 미진이. 그리고 누나에게만은 절대 질 수 없다는 광희. 과연 이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빈틈을 파고들며 접전을 이어가는 남매. 막상막하의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는가 싶더니 미진이의 묵직한 주먹이 광희를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누나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0: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누나가 너무 세가지고 당황도 했고요. 그리고 누나보다 이제 더 세져야겠다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4: 작년에 메달 많이 땄는데 이번 연도에도 열심히 감량하고 노력해가지고 꼭 큰 성과를 이루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1: 아, 미진이처럼 재능 있는 친구들이 빛을 못 보고 사라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빛을 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 동생 광희도 이번에 또 그 후원해 주신 덕분에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 광희 또한 재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 볼 육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미진아, 꿈을 꼭 이루자.
5: 파이팅!
3: 남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한층 밝아진 두 가족의 얼굴을 보니 저도 마음이 정말 흐뭇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 덕분에 영우의 할머니는 곧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영우 역시 마음 놓고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진이 역시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고 동생과 함께 복싱을 배우며 훌륭한 선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두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삶에 찾아온 변화가 참 감사하고 뭉클한데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네, 어려운 환경이고 또 아버지가 열심히 살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 같지 않아서 아버지 손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조금 비틀어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참 할머니를 존경을 하고 할머니의 말을 믿고 해서 저렇게 반뜨던 참 고등학생이 되어서 너무 참 흐뭇하고 각박한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참 시청자분들께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참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흐뭇하고 참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0: 도를 아십니까?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가지고 있어. 아, 오늘도 제 야당 가가지고
1: 신경 써. 아유, 아유, 백수원 아닌가? 아유, 마침 잘 됐네.
0: 부장님, 퇴근하십니까?
1: 아, 아유, 뭐 이런 시간에 퇴근은 무슨. 아이, 펭선, 아이, 그것보다 이거 좀 정리 좀 해줄 수 있겠나? 예, 자.
0: 지금 퇴근 시간입니다, 부장님.
1: 지금 이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이 어딨나? 어? 펭귄이라서 퇴근하겠다는 거야, 뭐야? 어? 야, 지금 퇴근하면 안 되고, 이거 그냥 저기 요 앞에 그냥, 어? 반납만 해주면 돼. 쉽잖아.
0: 아니, 퇴근, 퇴근 시간인데.
1: 아하이, 직장인의 법 모르나? 응?
0: 아니, 그런 법도 있나요?
1: 아, 그런 법 있지. 그러면 법이잖아, 법. 어쨌든 간에 직장인의 법 몰라?
0: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 게 법 아니에요?
1: 상사가 시키면, 어?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직장인 법이지. 아유, 회사를 어떻게 다녔는지 하여가. 아유, 아무튼 이거 해줄 수 있지?
0: 알겠습니다.
1: 뭐? 큰 소리로.
0: 알겠습니다.
1: 뭐라고?
0: 알겠습니다.
1: 더 크게.
0: 알겠습니다.
1: 더 크게.
0: 알겠습니다.
1: 그렇지. 잘했네. 하여가 요즘 엠진지 엔진지 하트 알 수가 없어. 그 땡이요 땡 엔진. 하지만 오늘은 오케이. 오케이. 이거 빨리 하고 다시 들어가서 업무하고. 어?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바로 하는 거야 그냥.
0: 정말 저게 직장인의 법인지 꼰대 법인지 모르겠지만. 아, 뭐 상사니까 어떻게 이거 빨리 하고 가야겠다. 아, 정말 정신 퇴근한 적이 없어. 근데 이거 어디 나갔다나요?

0: 오늘 퇴근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어? 혹시? 어? 어, 무거워!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벗겨져? 아, 뭐야?
1: 뛰어왔구만 펭수.
0: 어머, 누구세요?
1: 차례가 여기 올 것을
0: 부장님.
1: 기다리고
0: 있어. 뭐? 부장님 아니에요?
2: 아, 아니네. 아, 아니고.
0: 어머, 어머. 어머.
1: 맛조콘.
0: 네? 뭘 드시는 거예요?
1: 뭐, 알 거 없네.
0: 제가 맨날 그 가려두는 데가 있거든요, 지름길이요.
1: 지름길은 왜 돼? 직장인의 밥을 잊은 건가?
0: 네?
1: 오늘 차례는 쉽게 퇴근하지 못할 것 같구만.
0: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저 빨리 퇴근해야지요. 갈게요.
1: 아이, 잠깐! 그렇게 퇴근을 하고 싶나?
0: 당연하죠.
1: 퇴근을 하고 싶다면 눈이 한 개인 부장은 마치 양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이것을 꼭 기억하게나. 그리고 동료들의 유혹에 빠지면 사찰을 기본이니 활증 붙기 싫으면 조심하게나.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은 꼭 식밥을 먹어야 하네.
0: 전 진짜로 이제 퇴근할게요.
1: 아, 잠시 마지막으로 기억해. 직장인의 밥을.
0: 진짜 갈게요.
1: 그래, 이제 다 끝났단다.
0: 어, 아니 무슨 퇴근하기 이렇게 어려워. 아니 근데 혹시 어느 부서세요? 뭐야? 아니 끊었잖아. 어, 왜 이래, 이거? 어, 이럴 때가 아니야. 어, 지금 내가 지금 퇴근 못해서 이래, 이거. 아무도 내 퇴근길을 막았어. 그게 설령, 사장님이 지나도. 뭐야? 아니, 왜 다들 퇴근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냐고. 아, 그럼 난 또 퇴근하는데 남은 퇴근하는 것 같더니 눈치 보이잖아요. 에? 뭐야? 부장님 왜 눈이 하자가 되셨어요? 와!
2: 자 여러분, 자 모두 집중해 주세요. 요즘 회사 힘든 거 다들 아시죠? 일할 때일수록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어? 일을 좀 바짝 해보려고. 업무 끝나기 전까지는 퇴근 없습니다.
0: 정말이야.
3: 아, 오늘 불금인데.
4: 저 진짜 급한 일 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2: 급한 일이고 뭐고, 우리 회사가 급합니다. 집중하세요. 장난치나?
5: 들어가겠습니다.
2: 에? 어딜 가시나?
5: 아, 지금 엄청 올림픽대로 막힐 시간이어가지고.
2: 내가 시킨 건 다 했나?
5: 시키신 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2: 기간이 많이 남긴 이거 이 사람 안 되겠구만. 빨리빨리 해서 줘야지.
5: 제가 오늘은 퇴근하고 내일 와서 바로 하겠습니다.
2: 안 되지요.
5: 차가 없어서.
2: 그러니까는 늦게 가면 되잖아. 더 좋잖아. 당장 자리로 돌아와.
5: 아유, 없네.
2: 업무를 더 줄까 보다. 아휴, 진짜.
6: 소개팅이 있어가지고.
2: 소개팅이 이제 중요한가 지금?
6: 응? 제 인생이 좀 중요한 일이라.
2: 그러면은 아예 퇴사를 하시게. 아, 그게 낫겠네.
6: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2: 여러분, 우리의 애인은 회사입니다. 헤이! 안 되지. 어? 그래.
0: 모르겠고 나는 일 다 했어. 일 다 했으니까 퇴근해야지.
2: 잠깐, 퇴근하려는 건가?
0: 아, 그렇습니다. 저는
2: 앉아.
0: 그 맡은 바 그 일을 다 끝냈습니다.
2: 아니, 우리 다 같이 일이기 때문에 본인 일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당장 앉아요! 아,
5: 맞는 말이야.
0: 그럼 월급도 다 나눠주실 겁니까?
2: 다 나눠 갖고 있어요.
0: 아, 지금? 아.
2: 그래요. 여기서 월급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펭귄이라고 다르게 주지 않아요. 다 공평합니다.
0: 아.
2: 네. 당연한 걸 묻고 앉아있어.

0: 아니, 장님. 어머, 오늘따라 눈이 왜 이렇게 크세요?
1: 아니, 나?
0: 아니, 부리는 또 왜 이렇게 매끈하세요?
1: 아니, 미쳐, 미쳐.
0: 아니, 무슨 회사원 아니고 무슨 연예인 같아요. 아니, 부장님, 저 그래도 부장님이 제일 힘드실 텐데 밑에 내려가서 어디 바카스라도 사올게요. 어떠세요?
1: 아니, 난 참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던가.
2: 그래, 응. 부장님.
1: 그래, 그래. 아이고, 참.
3: 어? 어? 뭐야, 한 거 아니야?
1: 아, 나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4: 맞아. 이 혼자가 그랬어.
5: 퇴근을 하고 싶다면 눈이 한 개인 부장을 마치 양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이것을 꼭 기억하라.
4: 가서. 좋았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1: 어머, 깜짝이야.
4: 혹시 코 하신 거예요?
1: 아유, 이건 불이기는 한데 뭐 건드린 건 없다네.
4: 네. 저는 너무 완벽한 그 콧날 덕분에 아, 이번에 혹시 그 새로 하셨나 이런 줄 알았어요.
1: 아유, 뭐, 지금은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뭐, 아유, 내가 그 왕년에 사실은 좀 길거리 캐스팅을 좀 당하고 뭐 그런 적이 있긴 했어.
4: 이야, 채소하실 때 조심하세요. 베이겠어요.
1: 아유, 나 저 베어봐, 한 번.
4: 어머, 네. 아, 조심. 오,
1: 사모님. 아! 자! 자! 허이. 아유, 이거 좀 따갑긴 해. 아따고 와.
4: 하지만 다들 퇴근 못하지 않냐?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지. 하늘아! 하늘! 퇴근해!

0: 성공인가?
1: 야, 퇴근하자. 우리도 가자.
2: 아, 좀만 기다려. 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3: 드디어.

0: 이렇게만. 잠깐! 저건 또 뭐야?
1: 저거 뭐야?

0: 설마 그때 그
1: 동료들의 유혹에 빠지면 사찰은 기본이니 할증복귀 싫으면 조심하게나.
0: 아, 다들 기막아! 빨리 이어폰이라도 꺼내. 어서.
2: 이어폰?
3: 저기 이어폰인데.
0: 탈퇴근 안 하고 싶어? 탈퇴근 안 하고 싶어?
4: 아, 헤어져요.
0: 결혼 노랫소리에 난 흔들리지 않아.
4: 혼자 사는 분들은
0: 날 묶어. 날 묶어. 안 들리지. 나를 묶어.
4: 형? 아니, 나를 진짜 묶어. 괜찮겠어? 아니, 그러니까 나를
0: 나는 버틸 수 있어. 나는 해결될 거야.
4: 우리 함께 맛있는 거 먹어보고 너무 좋지. 잠시 오마카세. 그럴 때 이럴 때일수록 먹을 수 있는 거야. 당신들 돈 아니잖아. 인대 갈비도 있어.
2: 우대 갈비는 못 참는데? 우대 갈비? 우대 갈비?
0: 갈비?
4: 기분 좋으면 노래방 가는
2: 노래방? 노래방 갔네.
4: 노래방?
2: 갈비 먹고 노래방
4: 가. 내가 못 빠지지. 노래방
2: 같이 가.

0: 빠지니까 우리 가보자고. 아, 재밌게 즐겨보자고. 공짜로 놀아보자, 공짜로.
1: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버텨냈어. 그치만 내 동료들이 다 효력돼 버렸잖아. 내가 깊이 했고 회식을 끝내고 모두 퇴근시키겠어. 어우, 잠깐만. 어우, 너무 세게 묻었다, 이거. 물어. 물어.
2: 국밥, 맛있습니다.
1: 이쯤인데.
2: 자, 국밥. 어머!
1: 안녕하세요. 회식하는 사람도 있나요?
2: 혼자서 오신 건가?
1: 네, 저 지금 그 동료들 찾으러 왔는데요.
2: 아, 그러면은 일단은 차 키랑 교통카드는 두고 들어오세요.
1: 예?
2: 일단 들어오세요.
1: 차키랑 카드를 왜 두고 와요?
2: 일단 들어와서 말씀드릴게요. 어서 앉으세요.
1: 아니.
2: 예,
1: 저는 지금 그 식사러 온 게 아니라요. 그 동료들 찾으러 왔는데 동료 없었어요?
2: 동료 아까 몇몇이 왔었던 것 같긴 한데.
1: 오, 진짜요? 그럼 갔어요?
2: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국밥 하나 추가요.
1: 근데 혹시 돼지 인형을 좋아하시나요?
2: 응? 아유, 여기 외딴 데에서 혼자 일하다 보면 적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한 건데, 이거 한 숟갈 하면서 우리 이야기 나눠봐요.
1: 아, 그 없는 거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먹으러 올게요.
2: 아, 잠깐만요. 수육!
1: 예?
2: 수육! 수육! 서비스로 드릴게요.
1: 아니, 아이고. 수육을 서비스로 주신다고요?
2: 앉으세요. 어차피 지금 가봤자, 어? 지하철 만석이니까 앉아서 먹고 가, 응?
1: 말도 안 돼. 수육 서비스?
2: 응? 지금 뭐, 어디 가요? 먹으라니까는 좀.
3: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은 꼭 집밥을 먹어야 하네.
2: 아, 수육도 그거 드시고 가시지 왜? 그러면
1: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했어.
2: 당장 내려가!
1: 왜 오자마자 갑자기 수육 서비스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 돼지들 뭐예요? 돼지가 핸드폰을 해요?
2: 아유, 다들 맛있게 많이 먹어요. 리필도 가능하니까. 아유, 잘 먹네. 잘 먹어.

0: 상사들은 회식을 참 좋아한다니까. 그저 자기가 돈 낸다고 자기가 결제하니까 다들 좋아한다고 착각이나 하고 말이야. 후배들 최근이나 마냥 빼앗고 자기들 탐욕을 채우는 것 같아요. 회식을 참 좋아한다. 나야 뭐 이득이지 뭐. 쥐,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회식이 좋으면 영원히 먹어라. 그부터 내려놓고 말해.
1: 이러지 말고 뭔가 수상한 게 있었다고. 저는 동료를 찾으러 가야 된다고요.
0: 아니, 동료가 뭐가 필요해. 회식이나 해가지고 퇴근이나 늦어지지.
1: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다고요. 상사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라고요.
0: 아우 진짜. 알았어.
1: 다들
0: 그래도 꼭 회식을 해야 된다면 분기에 딱 한 번씩만 하세요.
1: 돌아왔구나. 빨리 퇴근하자. 뭐야? 왜 안 들어왔어? 빨리 돌려주세요.
2: 야, 돌아왔어.
1: 아, 돌아왔구나. 아, 미안해. 자, 퇴근하세요. 빨리. 아, 됐다.
0: 잠깐! 집에 갈 때까지 핸드폰은 절대 보지 말고.
1: 알겠습니다.
0: 이럴 수가.
3: 역시 직장인들은 회식을 참 좋아한다니까. 문제야 문제.
1: 무슨 퇴근한 지 3시간이냐걸요.
4: 행수사원!
1: 보지 말랬는데 이거.
4: 도대체!
1: 아니 집 앞이니까 괜찮겠지?
4: 야근 안 하고!
1: 이래서 보지 말랬구나 이거.
4: 어디 가 거야! 당장 안 보!
1: 내가 무슨 조퇴한 것도 아니고 하라는 일도 다 했고 정식 퇴근하겠다는데 직장인의 법은 꼭 지켜줘야 돼! 제발 퇴근하고 나서는 연락하지 마세요! 돈 얼마나 올려나.
5: 개미 한 마리 없는 거 봐요, 여기.
1: 두유미가 공! 자!
6: 준비하시고, 쏘세요!
7: 간다!
6: 스탑!
5: 저 오늘부터 관 두 개예요. 내 주유건도 나를 배신하네.

0: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출근해가지고 이거 이제 가격표 붙이는 거예요. 20원을 할인을 해주는 거야.
0: 할인도 해주시는 거예요?
1: 왜냐면 오늘 이 기름이 들어오는 날이야. 여기 보면은 이게 혈류막 걸려있잖아요.
0: 기름값은 누가 정하는데요?
1: 기름값은 이제 내가 정하는 거지. 내 기름이니까.
0: 사장님이세요?
1: 그럼 사장이니까 여기서 그 번호 바꾸고 지금 사장도 아닌데 여기서 번호 바꾸면 그거 법적으로 이거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는. 마침 저 오네요, 저기. 오셨구만, 오셨어. 야. 아이고, 오셨어. 고생 많으셨어.
2: 네, 휘발유요.
1: 오늘 휘발유?
2: 휘발유, 32,000.
1: 아, 32,000. 고급 휘발유 아니고. 네. 일반 휘발유.
2: 일반 휘발유.
1: 자, 잘 넣어주시고.
2: 예.
1: 이렇게 탱크가 와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싹 넣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기름이 무한이 아니라 여기 바닥에 딱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2: 자.
1: 예, 여기.
2: 예.
1: 고마워요, 고마워요.
2: 예.
1: 고생 많으셨어. 예. 오늘 또 몇 군데 가요?
2: 네, 막탕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1: 아우, 고생 많으셨어. 오늘 뭐 그럼 끝나면은 저기 어디 가는데?
2: 인천.
1: 인천? 인천 가서 뭐 하려고?
2: 아, 인천 가서 자택으로 귀가야지. 새벽 2시에 나왔는데.
1: 아우, 새벽 2시 나오셨어. 고생 많으셨어. 집 가서 푹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2시부터 나와가지고 기름 다 이렇게 전달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감사한 마음으로다가 기름을 넣으시라고. 어휴. 아이고. 어휴. 자, 이제 보시면 이제 기름을 넣었잖아요. 여기 게이지가 있어요.
0: 기름 부자시네요.
1: 제가 그래도 한때는 이제 기름 부자로서 만수로

0: 구역도 아니냐. 근데 버릴 수도 없어. 이거 또 찾을까 봐. 손님이 얼마나 올려나. 사랑은 꽃보다 아름다워.
1: 뭐야? 어휴, 이거 저 바로 출발. 간다. 어휴, 스탑. 스탑. 스탑, 스탑. 이 총 그대로 두고 가려고. 어우, 다 뜯길 뻔했네, 이거. 와, 나는 이거 깜짝 놀랐네, 이거. 어? 왜 커피는 왜 두고 가? 아, 뭐, 나 먹으라고 두는 건가? 이거 커피 가져가야죠. 어, 조심해요. 큰일 나, 큰일 나. 어. 오라이, 오라이. 보통 이제 한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이런 일이 꼭 생긴다니까요. 내가 이래가지고 한눈 팔 수가 없어요. 어? 247. 아우, 참,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니, 보통은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한 400건은 돼야 돼요. 여기서 낙담하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 아, 또 이거 오늘 행사가 많네. 아, 아, 아! 자, 지금부터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저와 게임에서 이기실 경우, 주유비가 공짜!
2: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게임을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한두 번씩 하는데 못 이기 아무도 그냥 오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게임 걸리면 다 그 좋아하고 내가 한 번도 그 져본 적이 없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 자 기름 넣으십니까?
3: 네.
0: 그 얼마 넣으시려고 했어?
3: 저 5만 원이요.
0: 5만 원? 제가 오늘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성공하시면은 공짜거든요.
3: 어? 그럼 더 넣을래요.
0: 얼마 넣으실래요?
3: 저 7만 원이요.
0: 좋아요. 그럼 7만 원 넣어서 딱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7만 원에 딱 멈추시면은 바로 공짜 드리겠습니다. 3원까지는 봐드릴게요.
3: 네.
0: 7만 3원. 어. 6만 9천 997원.
3: 네, 알겠습니다.
0: 아니, 준비 시작! 자, 3만 원 넘어왔고 자, 7만 원이에요, 7만 원. 앞으로 만 원! 어?
2: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긴장하신 모습이 참 이렇게 좀 사랑스러우셔가지고 제가 웃었고 아, 울지 말고.
3: 아, 섭섭해요. 뭐 어쩔 수 없죠.
0: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울지 마.
3: 아시겠지? 다음에 언제 오실 거예요?
0: 다음에 내가 오는 게 아니라 손님이 오셔야죠. 내가 여기 사장인데.
3: 아, 사장이에요?
0: 그럼 사장이 게임하지 뭐 그러면.
3: 아. 여기 앞에 현수막 걸어주시면 그날 또 올게요.
0: 조심히 가.
3: 네.
0: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제가 특별하게 좀 게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우리 도련님 오셨네, 도련님. 제가 이제 우리 아빠가 게임을 할 거예요, 저랑. 동의하시겠어요?
4: 예.
1: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멈추면 끝이야. 간다, 간다, 간다. 우와. 자, 스탑! 해야 되나?
0: 아, 이거 아쉬웠었지요. 어? 도련님, 아빠가 그 게임을 실패했어요. 그 앞으로도 게임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 전해줘. 그리고 제가 하나 팁 드릴게요. 이제 주유하실 때. 그냥 이제 그 많은 분들께서 끝까지 어떻게든 놀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요 호스를 들어. 요 호스를 짜내, 이렇게. 이거 진짜 내가 아무한테도 안 말해주는 거야. 여기 안에 돈이 있다고, 돈. 아유,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오셔요.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네. 제가 고금 넣으실 거예요. 대여가 왔어요, 대여가 왔어요. 오늘 그 얼마 넣으실 거예요?
5: 오늘 가득 넣으려고 그랬는데.
0: 그럼 9만 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9만 50원이랑 8만 9,950원까지 딱 맞추시면은 공짜.
5: 쉬운 거 아닌가?
0: 차도 크고, 에? 사장님이 딱 이렇게 풍채도 좋으시고. 얼마나 좋아! 시작!

0: 9만원 줍니다.
1: 거의 빡시겠는데 이거.
0: 50원까지 오차범위. 이거 9만원이면 세거든요. 어이구. 와.
2: 아! 아! 대박! 성공! 성공 맞죠? 어디 가세요? 일로 오세요.
0: 잠깐만.
1: 9만 21원.
0: 아니, 꼭 그렇게 그 뭐. 네. 9만원을 다 받으셔야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1: 네? 9만 21원 주셔야 됩니다.
0: 이거 이제 9만원 이제 하셨으면은 이제 5만원 네. 오해부터는 저기 세차권이 나와요. 네네. 길 가가지고 세차라도 하고 가도.
1: 세차권으로 이제 다음에. 지금 깨끗해가지고. 다음에 꼭 와서 하겠습니다.
0: 아, 알겠어요. 네. 아무것도 남겨줘. 게임하네. 게임하네. 내가 이거 게임을 왜.
3: 나도 하고 싶다.
0: 감독님 게임하시고, 오차범위 없어요. 그딴 거 없어. 내가 굳이 그딴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딱 맞으면은 제가 해드릴게. 가야. 아!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3: 준비됐습니다.
0: 좋아요.
3: 이 형 하는 거 10만원 가겠습니다.
0: 좋아! 죽어나 바로.
3: 아,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사장님이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사장님이 정확하게 넣으면 내가 돈을 내고, 사장님이 틀리면 나 공짜.
0: 오차범위는?
3: 오차범위 없다고 하지 않아, 나한테?
0: 오차범위 200원.
3: 150. 200원, 오케이. 200원.
4: 오차범위 더 줄이시는 게 어때요? 너무 와봐요. 쉬운 거 아니에요?
0: 아, 일로 와봐요.
4: 누구요?
0: 택일로 오시라고.
4: 네.
0: 방금 뭐라 하셨어? 어떻게 기름 맛 좀 보실래?
4: 아니요.
0: 손들어. 손들어. 자기 돈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2: 도전 외쳐주세요.
0: 도전!
2: 65,000원.

0: 10만 1000원.
1: 이겼다! 이겼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 저 오늘부터 관두기. 여기 기름진 못 해먹겠고. 이거 목걸이 팔러 가.
2: 10만 1000원. 세차권도 있니? 나이스.
1: 아우, 참. 안 좋은 일은 겹겹이 쌓인다더니. 돈도 잃고 사람도 없니, 이거? 오셨어. 아유, 잘 됐다. 아니, 나 지금 여기 그 방송국에서 사람들 나와가지고 찍고 있거든요. 나랑 같이 그 오래 일했던 그 민 선생님이라고.
3: 이름은 민복기. 나이는 77세.
1: 아, 더 뭐 자랑하셔야지 뭐.
3: 자랑 그것도 뭐 있어. 이제 가야지.
1: 아, 맞아. 그 저기 그 식당 있잖아.
3: 오늘
1: 거기서 먹자고. 더우니까는 그 민 선생님 차 타고 가자.
3: 케이크 먹고 가야 되니까 걸어서 가자고.
1: 걸으면 돈 나오는 거? 아, 그 민 선생님 옛날부터 그거 엄청 하더라, 그거. 아, 오늘 진짜 꽝 쳤어, 실제로. 아니, 그, 케이크워크. 아니,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모으셨어?
3: 한 6년 했어. 그래서 164만 원 정도 모았어.
1: 아유. 그러니까 164만 원?
3: 여기 있잖아. 164만 413 케이크야.
1: 이거 봐. 아, 이거 나 이거 오늘 이거 해가지고 이거 메꿔야겠다, 오늘. 이거.

0: 숨도. 열심히 모아야지.
1: 아, 오늘 게임하다가 숨 돈이고 제가 게임으로 벌어야지 이거.
2: 식당 멀었나요?
1: 아, 식당 여기 여기.
0: 아, 식당 여기인데 어. 다 왔어 여기. 부정부.
1: 어, 부정부. 가자고.
2: 뷔페 이름이 부정부.
0: 부정부.
1: 어, 부정부. 응? 이 근처 보면은 이 법원도 있고 검찰청도 있거든. 와, 제육에 돈가스라.
0: 네.
1: 아니 사장님. 이거 오늘 메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우동까지. 오늘 뭐, 누구 생일이에요?
3: 제 생일이에요.
1: 아, 해피 바스데이 투유. 아이, 식사하십시다.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뭐예요?
0: 아, 요새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정치 쪽에.
1: 정치 쪽?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뭐라고? 어, 알겠어. 그러면은 저기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오셨다고 어, 했죠?
0: 옛날에 공무원 생활을 35년 하다가 택시회사를 가가지고 거기서도 한 20여 년 근무를 하다가 마음은 젊고 건강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유소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1: 이야, 응? 아니야 움직이는 게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야. 우리 본받아야 돼.
0: 고마워, 많이 드세요. 응?
1: 많이 드세요. 자 그럼 식사 마저 하시죠. 네. 맛있게 드세요.
0: 이 물 생채도 먹어.
1: 주지 마라, 주지 마라. 아유, 이제 뭐, 그, 기름만으로는 이거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차를 하러 온 거예요, 세차. 차 들어옵니다. 자, 일로 오지. 자, 여기 틈에다가 일자로 잘 맞춰서 들어가셔야 돼. 자, 들어오시오.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고.
4: 네,
1: 딸님이 잡고. 창문 잡아, 창문 잡아! 창문 잡아! 빨리! 네. 가끔 그런 분도 계세요. 워터밤 못 갔다고 창문 열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어, 그러면 큰일 나니까는, 어, 제발 닫아주세요. 어, 오케이, 쑥! 자, 이제 내리세요!
4: 내리라고요?
1: 네.
4: 아, 제가 닦아요.
1: 아, 그럼요.
4: 아, 그렇죠.
1: 제가 이제 반대쪽은 제가 좀 닦아드릴 테니까.
4: 아, 예.
1: 끝! 어, 다 했어. 달리면서 자연적으로 또 말리는 게 또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4: 아, 또 안 닦였네.
1: 어머! 어, 아, 닦고 계셔요! 닦고 계세요. 내가 더 닦아드릴게요. 어떻게? 야, 이거. 야, 정말. 아니, 저기, 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4: 네.
1: 보세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장갑이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서비스로 이거 트렁크 한번 청소해 줄게요.
4: 아, 트렁크요?
1: 자, 어디 보자. 아우, 참. 아니, 잠깐만, 가만있어 봐. 삽에다가 장화. 지금 뭐 하셨어요, 이거? 뭐 하시는 분이에요? 왜 삽이랑 장화랑 흙이 트렁크에 있어?
4: 뻘에 자주 가서.
1: 뻘에 왜 가?
4: 조개캐로.
1: 아, 조개캐시는구나. 아. 이건, 이거 똥 아니에요? 아이, 똥이랑 휴지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엉덩이
4: 돼. 아니, 아.
1: 엉덩이.
4: 아니.
1: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4: 아니에요.
1: 그, 아니게 아니라 똥을 왜 싸고 다녀, 트렁크에?
4: 장난감입니다. 어머. 오.
1: 똥인가 보였다. 똥. 자, 똥은 이거 차 앞으로 빠지면 드릴 테니까.
4: 아, 예.
1: 아이, 똥 가져가! 아이, 똥 가져가!
4: 감사합니다.
1: 예, 잘 가세요. 그 대구 저는 이제 가봐야 돼요.
2: 어디를요?
1: 이제 다른 지점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점으로 가봐야 돼요.
2: 어떻게 가시는데요?
1: 이제 걸어가야죠. 오늘 돈 많이 그 잃어가지고 그 워크캐시 그거 해가지고 오늘 돈 좀 벌어야 되니까는 저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언제 가냐 이거. 아 은편. 어?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열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잠시 살고 있는 정도.
1: 잠시 살고 있는 집이다. 이사가 취미신가요?
2: 부정을 못하겠네요. 그럴지도.
3: 보통 사람은 한번 하기도 힘든 이사가 취미라고요?
4: 소교동 집, 경자동, 한대원동, 그 다음에 순회동, 그 다음에 서풍교, 신촌, 한남동, 이태원, 성수동, 제주, 분당. 지금 뭐가 빠진 것 같은데?
3: 이사 경력부터 심상치 않은 부부. 도대체 어떤 집을 찾아 헤매는 걸까요?
4: 이 집이 싫다는 건 아니고 너무 좋아요. 좋고.
0: 오래 살고 싶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4: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3: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기 10년의 세월 동안 집을 고치고 있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1: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5: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3: 아니, 집 하나 고치는데 10년이나 걸릴 일인가요?
5: 이 모든 공사를 사실 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6: 이제 시키니까 고생은 했지요. 딴 사람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5: 페이스메이커처럼 제가 끝까지 안주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3: 집을 완성할 생각이 없는 이분들을 오히려 말합니다. 저희 집은 아직 덜 익었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집을 익혀가고 있는 건축주를 만나러 평창동에 왔습니다.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오래된 주택가. 산자락 따라 미술관이며 고풍스러운 집들이 자리 잡은 이 동네에서 어떤 집을 만나게 될까요?
7: 평창동에 왔는데요. 평창동 하면 70년대에 조성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꽤나 흘러서 지금은 이제 세대교체가 되면서 훨씬 개성 있는 주택들, 다양한 리모델링들, 개성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찾아가는 집도 굉장히 개성 있게 리모델링이 되거나 신축되지 않았을까 기대해봅니다.
3: 오늘 집은 이 동네에서도 꽤나 눈에 띄는 집이라는데요.
7: 아, 이 집이네요. 아, 이거, 야, 이 담벼락색이 오래된 벽돌하고 맞춰가지고 진짜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담벼락 느낌을 내서 굉장히 산뜻하네.
3: 강렬한 젓갈색 담장과 어우러진 붉은 벽돌집. 어머, 이게 평창동이 아니라 지중해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7: 오, 집 이쁘다.
1: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대로 찾아왔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아이고, 반갑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0: 네, 오랜만에 심해가지고. 아, 근데 오늘
7: 날씨가 너무 좋고, 네. 또 미술관 옆으로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니, 집이 이미지가 너무 산뜻해요.
2: 저희 집 외벽 색깔이 좀 특이하죠.
1: 예.
2: 이 근처에 아마 이런 컬러를 갖고 있는 집이 저희 없는 걸로 아는데. 아니,
7: 국내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색인데, 이게 스페인식 기호와 오래된 벽돌하고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이 적벽돌은 원래부터 있는 거니까 저 적벽돌하고 어수선하지 않게
7: 이제 비용도 절감하면서
2: 그렇죠.
3: 기존 벽돌과 스페인식 기와에 맞춰 새로 만든 담장. 담장 아래 송이석까지 깔맞춤한 걸 보니 집주인들의 감각 기대가 되네요.
7: 그러면 그 이 집은 뭐 부모님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시던 집인가요?
2: 그건 아니고
7: 예, 예.
2: 저희가 4, 5년 전쯤에 예. 이 집에 대해서 이제 큰 꿈을 안고 매입을 하게 됐는데 좀 복잡한 스토리가 중간에 좀 끼어 있어요.
7: 어떤 스토리가?
0: 한 15개쯤 되나?
2: 넘지.
0: 그 결혼하면서부터 매해 이사를 다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사를 많이 다니다가
7: 예, 예.
0: 잠시 살고 있는 정도.
1: 잠시 살고 있는 집이다. 이사가 취미신가요?
2: 아, 부정을 못하겠네요. 그럴지도. 네네.
8: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21년 동안 저희 두 사람과 고양이들이 함께 살 집을 탐험하며 찾아다니고 있는 장인성입니다.
2: 그런 장인성님의 아내이자 이사 만렙이 된 이현주라고 합니다.
0: 결혼하고 나서 한...
2: 해볼까? 서교동 집, 정자동, 상대원동, 그 다음에 순회동, 서풍교. 그 다음에 신촌, 그 다음에 오인열립, 그 다음에 한남동, 한남동 다음에 이태원, 이태원 다음에 성수동, 제주, 분당, 지구,
4: 뭐가 빠진 것 같은데?
2: 굵직굵직한 것만 생각하면 이건데 세세하게 중간에 저희가 임시로 잠깐 살았던 집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것까지 치면 아마 15개 훌쩍 넘어갈 거예요.
3: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 빌라, 연립, 오피스텔, 구축, 신축 아파트 안 살아본 집 찾기가 더 어렵겠네. 이 정도면 이사 중독 아닌가요?
2: 계약 기간에 딱 맞춰서 끝까지 살아본 기억이 거의 드물어요.
0: 계약 기간 만기 기다리면 좋은 집은 달아나니까.
8: 사실 그게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2: 없어지는 돈?
0: 그럴 수 있죠. 뭐 복비도 없어지고 인테리어 한 것도 없어지고 할 텐데 그게 그만큼 만족도를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3: 그렇게 떠돌고 떠돌다 만난 오래된 평창동의 양옥집. 이번에는 고쳐서 살아볼까 욕심이 생기더랍니다. 이사 경력만 15번. 그 내공이 얼마나 녹아있는지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먼저 들어가시죠.
9: 아, 감사합니다. 와, 넓다.
3: 어머, 여기 집 맞아요? 현관이 웬만한 집 복도 만한 스케일이네요.
9: 와, 오, 깜짝이야. 여기 거울을 설치하셨네요.
0: 네. 와. 나올 때 답답하지 않게 네, 네. 거울도 전면으로 위에서 네. 밑에까지 딱 맞게 네. 만들었어요.
9: 와, 이게 그러니까 신발장이 한 10m 같이 느껴져서. 이 정도로 크고 긴 현관하고 요런 다광석하고 디딤석하고 이런 느낌의 현관을 어떻게 하다가 구성하시게 된 거예요?
2: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를 엄청 여러 번 다녔잖아요. 예, 예. 근데 집 컨디션들마다 어떤 집은 현관이 터무니없이 작기도 하고 예, 예. 어떤 때는 있어도 되게 좀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 예, 있는 예, 집들도 예. 존재를 했었는데 예. 손님이 보는 집 안에 첫인상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희 집 전체를 좀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또 되기를 바랬습니다.
9: 맞습니다. 여기 딱 보고 집 안이 더 기대가 돼요.
2: 감사합니다. 예,
9: 그걸 의도하신 것 같아요.
2: 아, 의도가 딱 맞아떨어졌네요. 예, 예. 네.
3: 여러 집에 살다 보니 알겠더래요. 현관에 꼭 필요한 건 넉넉한 수납 공간. 그래서 한쪽 벽을 통째로 신발장에 양보를 했답니다.
9: 와, 이거 옛날 느낌 그대로 살리셨네요.
0: 네. 네. 이 계단이 올 때부터 되게 인상적이어서 요거를 네. 꼭 그대로 살리고 싶었어요. 와. 이런 거 되게 드물잖아요, 요즘에는.
9: 동자.
0: 와. 동글동글한 네. 장식적인. 네.
9: 아니, 진짜 옛날에 목공 기술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네.
0: 수고스럽게 네. 이런 네. 비효율적인 것들을 막 네. 했었으니까, 옛날에.
9: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아주 그 느낌 그대로 남아있는 네. 거. 그 다음에 저 옆에 철물 저 장식 같은 것도 너무 이쁘고. 네. 여기 한번 1층부터 한번 볼까요?
0: 네, 가시죠. 네. 짜잔.
9: 야, 여기는 또 완전 다른 분위기네요.
0: 그죠.
3: 다른 분위기? 붉은 담장의 적벽돌. 나무로 마감한 현관과 옛날 계단까지. 아, 이 집은 옛 멋을 살렸구나 싶었는데. 글쎄, 성급한 판단은 건물이라니까요. 구옥 감성 속에 현대적인 가구와 톡톡 튀는 소품들, 믹스매치 반전 매력이 넘치네요.
9: 아니, 여기가 거실이라고 그러셨는데 일반적인 거실이 아니에요?
0: 그렇죠.
9: 예, 예, 완전 카페 같기도 하고.
2: 오, 그렇죠.
9: 오는 사람들이. 여기가 일반적인 주택 느낌이 안 나서 너무 편할 것 같아요. 편해할 것 같아요. 아,
0: 그렇죠. 네. 식탁도 보통의 네. 식탁 느낌은 아니고 네. 이런 인테리어를 하면 보통은 여기에 어울리는 네. 네, 나무 테이블에 네. 나무 의자 같은 것들을 놓게 마련인데 이거는 저희가 예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었어요.
9: 아,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집을 인테리어 새로 하고 리모델링하고 이사를 하면 네. 그 공간에 맞춰서 가구를 또 새로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새로 안 하시고 계속 가지고 다니시는 가구나 이런 거를 들고 다니시죠?
2: 저희가 만약에 예. 이사하는 집마다 가구를 새로 했으면 저희 파산했을 거예요.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니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고 대신에 가구를 하나 사더라도 어떤 집에 좀 다른 형태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휘뚜루마뚜루 잘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가구를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최대한의 장식적인 면을 배제한 채로 되게 모던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이 오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가 너무 내가 가구인데라고 스스로 존재감을 너무 뿜어내는 애들의 경우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3: 집은 몇 번씩 바뀌어도 가지고 다니는 가구는 그대로 어느 집에 데려다 놔도 잘 어울리는 가구들로 골랐답니다. 그런데 가구만 그런 게 아니래요. 15번 이사하며 터득한 부부만의 공간 사용법이 있다는데요.
0: 테이블이 있는 공간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누면 어쨌든 마시는 거랑 먹는 거랑 이런 것들이 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에 충실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3: 그런데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을 안 보나요?
0: TV는 내가 방송을 보고 싶을 때 의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3: 텔레비전은 보고 싶을 때만 찾도록 아예 방 하나를 따로 내줬대요.
0: TV의 공간이 잡아먹힌다.
2: 소파의 역할은 TV를 보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라면 저 있던 소파는 TV 앞으로 보내는 게 맞고 여기는 와서 아 여기에 내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공간을 즐겨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데 식탁이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3: 거실에 텔레비전이 꼭 있어.

0: 한다는 법 없죠. 여러 집에 살다 보니 내게 맞는 답이 나오더래요.
1: 편하게 앉거나 누워있을 수 있는 기능은 저 뒤에 따로 공간을 마련해요.
2: 따로 만드셨고. 네. 그럼 또 요 분위기하고 또 다르게 또 네. 재밌을겠죠? 네. 네.
3: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 진짜요?
1: 네.
2: 한번
1: 가보시죠. 네. 오시죠. 네.
0: 거실의 편안함을 따로 분리한 공간? 와, 서재구나. 책도 보고 햇빛 받으면 쉬기도 하고.
2: 여기가 일반 주택에서 거실에 있는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공간이네요.
1: 맞습니다.
2: 예. 박수를 치고 싶으신 거죠?
1: 정답.
2: 엄청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막. 아니, 위에 천창도. 네. 아, 너무 적극적으로 뚫어서 너무 멋있고요.
1: 집 지으시는 분들의 로망.
2: 그 다음에 이 통일된 목재. 네. 바깥하고 또 약간 또 채도가 낮은. 네. 카페트.
3: 서재라는 공간을 사실은 집집마다 다 따로 두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희도 작은 집에도 살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책 둘 곳이 마땅치가 않으면 거실로 나오기가 쉬운데. 네. 거실에 책이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책 등들이 쫙 보였을 때 책이라서 멋있다라고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색감이 통일이 되질 않고 좀 어지럽고 해서
2: 이런 빗들고 전망 좋고. 네. 이런 거 한번 앉아봐도 돼요?
3: 아이, 그럼요. 아니, 얼마든지.
2: 제가 책은 안 보는데. 네. 한번.
1: 저 이렇게 편하게 앉아 누웠을 때. 네. 손에 잡히는 게 책이다. 이런 세팅인 거죠.
3: 취향이 아니시다. 아, 저 책은.
1: 이 책 좋은데.
2: 아, 진짜 좀 부럽습니다. 보통은 우리 불특정 다수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불특정 다수가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큰 거실을 만들어요. 거기서 다 하라고. 소파 갖다 놓고 TV 갖다 놓고. 네. 거기서 밥도 먹고 다 하라고 나눠놓는데 두 분은 많은 공간을 살아보다 보니까 이런 편안한 공간은 따로 구획하고. 네. 저렇게 활동적인 응접실은 따로 구획하고. 네. 이게 사실은 요즘 트렌드예요.
3: 아, 그래요?
2: 예.
1: 그 서재 건축이 지금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추울 것 같고 내구성도 없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아 괜찮겠지 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만족하는 부분.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전체적인 건물만큼이나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공간이 굉장히 쾌적해요.
0: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고 이사를 많이 다녀본 내공이 여기서 나오네요.
4: 왜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셨어요? 두 분 다.
1: 홍대 앞에 살다가 제가 이제 회사를 옮겨서 분당에 있는 회사를 가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한 시간 반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분당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분당으로 처음 이사를 한 집은 월세가 너무 비싼 집이어서. 네, 예뻐서 하긴 했는데 아, 이 월세 너무 비싸면 이 예뻐도 예쁘지 않구나를 느끼고 나서 굉장히 오래된 집을 가게 됐고 지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 환경이 너무 터프해서 아, 이건 또 아끼자고 해도 여기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3: 여기까지 듣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건데 저희가 되게 인내심이 없고 어떤 그 환경을 극복하기보다는 저희는 공간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확실히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예,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추천드릴 수는 없다. 그 정도면 사실 후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0: 참고 버티는 대신 내 삶에 맞는 곳으로 움직이는 부부. 그러니 15번의 이사도 다 살아본 미천 아니겠어요?
2: 아, 그러면 이제. 네. 2층으로 가면 되나요?
1: 2층에 가시기 전에 아직. 예. 안 본 데가 있거든요. 요. 예. 계단 밑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입니다. 한번 오시죠.
3: 네, 다녀오세요.
2: 아, 이게 뭐 작은가 봐요.
3: 네.
1: 네. 계단 밑이니까. 네. 이런 데가 짜자잔.
2: 오. 아, 이거. 네. 혹시 남편분의 아지트? 네,
1: 제 방입니다.
0: 계단 및 자투리 공간에 야무지게 작은 방 하나를 만들었네요. 작아도 남편이

0: 하는 건 이 방 안에 다 모아놨답니다.
1: 전에는 작은 연립주택 하나를 완전히 그 방이랑 거실이랑 이런 걸 다 터서 원룸처럼 써서 살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나름 늘 가까이 보이고 얘기하면 들리고 이런 이제 따뜻한 가까운 정서도 있는데 쉴 틈, 숨을 틈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가끔씩은 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작더라도 그런 이제 따로따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2: 진짜 말씀하신 것 중에 틈이 있어야 돼, 틈이.
1: 맞아요. 이런 거 없으면 차 안에 가 있는다고.
0: 새로운 일과 공간 찾아가는 걸 즐기는 남편. 직장 따라 집 따라 움직이다 제주도까지 갔다네요.
1: 제주도에 가서 한 1년 정도 살았고 맛있는 거 먹고 해지는 거 보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다가
0: 이직을 하면서 제주도를 떠나 분당 타운하우스에 입주하며 이제 드디어 정착하나 싶었는데
1: 거기서 이제 오래오래 살 줄 알았는데
3: 진짜 저 10년 살 줄 알았어요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이사 안 하겠지
1: 얼마 안 살았을 때 일인데
3: 6개월 살았을 때
1: 새로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직을 제안을 받은 거죠
3: 6개월도 아니야 4개월
1: 이사하고 얼마 안 했을 텐데
4: 10년 살 줄 알았던 집 4개월 만에 이사 가자는 얘기 들었을 때 첫 심정이 어땠어요?
3: 솔직하게 여과 없이 말씀드릴까요? 얘는 뭐지? 이런 느낌? 큰 돈 들여가지고 어쨌거나 이 프로젝트 하나를 이렇게 끝내놓은 상태인데 제가 듣기에는 정말 좀 너무한데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어요. 남들은 다 참고 출퇴근 다 하는데 왜 저렇게 못 견뎌. 나는 이 이사가 탐탁치는 않다.
0: 그러게 이사가 어디 보통 일인가. 허락허락하지 않던 아내 마음을 돌린 비장의 카드가 2층에 있답니다.
2: 우와 이거 깜짝이야. 아니 복도가 이렇게 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1: 전에 살던 집에서는 드레스룸을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는 집이 그만한 사이즈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다 옷장이에요.
0: 옷장 사이에 화장대까지 쏙 한 공간이 여러 몫을 하네요.
2: 그러니까 복도 겸 드레스룸 겸 파우더 룸으로 수없이 다양한 집에 살아보고 경험해보면서 또 그 공간에 가장 효율적인 걸 찾으신 거 아닌가?
3: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여기 이제 들어오자마자 만나게 되는 공간은 부부 욕실 겸 세탁실인데요. 두 번째 공간은 저희 이제 부부 침실 되겠습니다.
2: 옆에 뭐가 또 있네요?
3: 맨 마지막 복도 끝에 있는 공간은 제 방이에요. 제가 혼자 쓸 수 있는 저의 아주 사적인 공간인데 저 공간이 원래는 예전에는 처음에 욕실로 계획됐던 공간인데 그 공간을 욕실한테 할애하기는 조금 아깝지 않나라고 해서 남편이 저를 배려해서 그 공간을 욕실에서 제 방으로 바꿔준 공간이에요.
2: 남편분은 계단 밑에 쓰고?
3: 그렇죠.
2: 아, 진짜 한번 가볼까요?
3: 가보실까요?
2: 예, 예, 예. 네.
3: 여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0: 어머, 햇빛이며 전망이며 여기가 명당이네.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전부 아내 취향.
2: 아내분만의 공간인 거예요?
3: 그렇습니다.
2: 와, 이거 진짜...
3: 오직 저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1: 날씨도 좋아서 끝내주네요.
2: 그러니까 이게 두 면이 다 보이니까 동네가 다 보이는 것 같고.
3: 처음에 저는 사실 원래 이 집 평창동에 이사 오는 거가 좀 그렇게 마음이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이사 오기 직전까지도 기대도 크게 없었고 마음이 좀 약간 우울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사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저는 좀 탐탁치가 않았었어요.
1: 이분이 서쪽 하늘에 해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서쪽 하늘이 보이는 방이 딱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방은 현주님 방으로 해야겠다.
2: 그러니까 가자. 우리 새로운 주거지로 옮기자.
3: 이렇게 꼬셨죠.
2: 이분들은 평생 자기한테 꼭 맞는 집은 있다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현재형으로 지금 내 삶에는 이 집이 제

0: 맞다. 앞으로의 삶은 또 변할 거니까 그때는 또 이 집이 맞다. 그때 그때마다 공간은 내가 필요할 때 공간을 찾아내는 하나의 재미 요소로 보는 진짜 이 시대의 저 유목민인 것 같다는 느낌도 받고 그랬습니다.
1: 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게 집. 내가 살고 싶은 삶, 그래서 그게 뭔지 생각하고 집에 그걸 잘 할 수 있게 꾸려놓는 것. 어떤 삶이 구체로 구현되면 그게 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 저는 항상 탐험하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 추구미? 아마 앞으로의 집도 저의 변화하는 모습을 계속 담아가는 공간으로서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네,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 그래요. 부부의 탐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도 삶도 열심히 익어가는 중이니까요. 자신만의 속도로 집을 익혀가는 또 다른 건축주를 만나러 서울 봉은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0: 아, 갓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홍은동에 왔는데요. 오래된 도시의 모습도 그대로 있고 또 집합개발한 아파트가 한눈에 보이는 이런 도시인데 고민이 참 많아요. 예, 오래된 도시를 그대로 남겨둘 수도 없고 또 모두가 다 이렇게 아파트로 바꿀 수도 없고 아마 오늘 찾아갈 집은 이렇게 오래된 도시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뭔가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한 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옛것과 새것 사이에서 어떤 답을 찾은 집일까요?
0: 아, 그렇죠. 이런 골목길이 나와야죠. 저희 어렸을 땐 다 이런 데 살았죠.
3: 뭐? 높은 아파트 단지가 코앞인데 한 발 들어오니 딴 세상? 옛날 동네 풍경이 꼭 이랬잖아요.
0: 얼마나 정감 있고 좋습니까? 오늘 탐구할 집이 이런 데 있어야 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 왜 여기 있어요? 피디님도? 설마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4: 오늘 올라오셔야 됩니다.
0: 와,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아, 이 숲도 너무 좋고. 텃밭도 이렇게 갖다 놨고. 토마토.
3: 요란한 환영 인사를 보니 제대로 찾아왔네요. 계단 꼭대기에 숨어있는 이 집에는 어떤 분이 살고 있을까요?
0: 계세요.
5: 아, 네.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젊으신 분이 나오셨네요. 네. 아이고, 깜짝이야. 네, 아이고.
5: 오셨습니다.
0: 네. 집이 네. 저희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네. 운치 있고 좋은데 너무 젊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5: 네. 네. 아, 예, 오래됐죠. 11년 전에 제가 찾아서.
0: 네, 아, 주택살이 하시려고.
5: 네.
0: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외모가 주택살이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특히 이 계단 올라오면서 네. 이 분위기가 나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이 고추. 우리 어렸을 때 다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실례가 안 되신다면 네. 직업을 좀 여쭤봐도 되는지.
5: 아, 저도 건축 설계를 하고 있고요.
0: 아, 네. 아 진짜 전문가가 거친 집이라서 더 궁금한데요. 네.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5: 네, 한번 들어가시죠.
0: 예, 예.
3: 낡은 철문을 열면 다른 세상으로 들어선 듯 아담한 마당과 붉은 벽돌집이 숨어 있습니다.
4: would be very nice. Someone to understand each little dreamy.
3: 집안과 밖의 풍경이 자연스레 어우러진 소박한 집이에요.

0: 마당에 들어왔는데요. 아, 너무 좋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진짜 서울 도심에서 이런 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너무 부럽고.
2: 서울 속 작은 쉼표 같은 풍경. 여기만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걸까요?
0: 이거를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1: 이게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0: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생활인으로서 예, 예. 살다가 불편한 부분을 조금 조금씩 고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집에 현관이 없었습니다. 딱 1년 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실에 있으면 항상 신발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문 열면 바로 여기서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 집들, 요 시기에 지은 집들 다 그렇거든요. 아, 현관을 만들어야겠다.
2: 살다 보니 불편해서 시작한 공사.
1: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드릴 하나 갖고 시작했거든요. 이 수제 톱으로 손질하고 이 작은 공사하는데 5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2: 꼬박 5개월 만에 완성된 현관. 집의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 아니, 집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섬세함도 느껴져요.
1: 아무래도 예. 살면서 계속 예. 설계하고 예. 그리고 하다 보니까.
0: 특히 이런 부재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또 세장하면서 이 디자이너의 이게 느껴지거든요. 네. 여기 앞부분이 처음 고친대고 네. 그러면 안쪽도 많이 고치셨나요?
1: 네, 안쪽도 처음 이 공사할 때만 해도 네. 제가 혼자 살고 있었고 네. 이제 어머니 들어오시면서 내부도 이제 아, 생활에 맞게
0: 또 어머님 또 요구사항에 맞게 또 고치셨네요.
1: 네, 맞습니다.
0: 아, 또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계시는구나. 어머님 계시나요?
1: 네, 안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어머니!
0: 아, 어머님 좋았습니다.
3: 네!
0: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예, 예.
0: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머니.
3: 감사합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축가 아들과 같이 살게 된 엄마, 시공에도 참여하게 된 엄마, 김희자입니다. 엄마가 두 군데 갔네.
4: 간간이 오셔서 좀 도와주셨어요?
3: 아니요, 일을 도와주려고 온 적은 없어요. 주로 먹거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말이 나오면 하루 이틀에 되는 줄 알고 와보면 마냥 길어져 있죠. 엄마들은 뭐 빨리 훌떡하듯이 설거지 훌떡하듯이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2: 10년째 공사 중인 느긋한 아들과 성격 급한 K엄마의 집. 내부는 과연 어떨까요? 아들이 직접 만든 현관을 통해 들어가면 건축가 집치고는 꽤 소박한 것 같죠?
0: 근데 제가 들어올 때 요걸 보고 좀 놀랬거든요.
3: 네.
0: 이거는 아직 공사 중인 건가 아니면 네. 아직 뭐 결정을 못 하셔서 이걸 그대로 놔두신 건가
1: 네, 맞습니다.
0: 아직... 궁금하기도 하고.
2: 벽돌이 그대로 드러나고 사이에 우레탄 폼까지 삐죽삐죽. 이거 공사하다 만 거 맞죠?
1: 보통은 저렇게 이렇게 골조가 드러나 있는 걸 그대로 두고 생활하시기는 어려우실 텐데
0: 그렇죠. 네.
1: 저희는 사실 지금 10년 동안 계속 고치면서 살다 보니까 저게 일상입니다.
0: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게.
3: 아니, 저는 계속 생각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네. 이거를 언제 고칠 건가? 근데 이해를 못 했는데요. 네. 언젠간 하겠지 하고 있어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저 정도의 서툰 마감을 제가 클라이언트들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요리사가 고객들한테 나가는

0: 요리는 되게 세팅을 잘해서 플레이팅을 잘해서 나가지만 본인이 본인 거 먹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툭툭해서 먹듯이 저렇게 마감을 해서 비용을 훨씬 줄이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한 거죠, 당연히.
1: 직접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힘을 많이 써야 됐었어요. 이런 나무를 난간에 혼자 할때 너무 마음을 졸였어요. 난간이라 땅을 밟고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 공부한 게 헛것이 안 됐구만.
2: 여기 거실하고 요이 공간은 아드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공간도 있습니까?
1: 일단 주방이고요.
2: 아, 주방이요.
0: 주방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졌죠.
3: 집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주방. 5년 전 혼자 살던 아들 집에 어머니가 들어오면서 이곳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 주방에 들어왔는데요. 아니, 색감들도 너무 독특하고 또 다양하고 저 영화 세트장 같은 느낌이 나는 주방이거든요. 여기에 어떤 어머님 의견이 많이 반영됐습니까?
1: 제가 원하는 거는 창털 어두워서
2: 껌껌해갖고.
1: 끔끔할 정도 나니까 아예 안 보였어요. 스위치를 켜야지만이 보였고, 어둡고 공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창이 필요했고.
0: 저는 그냥 싱크대 정도 바꾸고 레이아웃 정도 바꾸는 걸 생각했는데 창을 뚫어달라 그러니까 이 오래된 집이라서 건드리면 뭐 집이 벽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아유 그 창을 어떻게 뚫냐 그냥 쓰셔라 라고 처음에는 그냥 무시를 했어요.
1: 성격 급한 사람은 못 기다려.
2: 어머님,
1: 금방하기를
2: 어머님
1: 원하는
2: 경상도
1: 거잖아요.
2: 숨 넘어가죠. 내가 이해합니다. 뭔 말인지.
0: 이거 못한다.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도 한 1년 정도 있다가 시공을 했습니다.
1: 한참 걸렸죠. 한 2, 3년 살았는데.
3: 아이고, 창 하나 뚫는데 3년. 어머니 속좀 터지셨겠어요. 그래도 아들이 만든 세상 하나뿐인 수제 창문이라니 기다리는 보람은 크네요. 전에는 꼭 불을 켜야 했던 주방이 창 하나로 환하게 시원해졌습니다.
0: 뚫고 나서 밖에서 이 주방을 들어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빛이.
2: 이 작은 창 하나가
0: 네.
2: 그 힘이.
0: 그러니까 불을 켜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밝은 거예요. 그래서 뚫고 보니까, 얘를 열어놨을 때 항상 환기가 되는 바람길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저 베란다 위쪽에, 네.
2: 위쪽으로. 여기 한번 열어봐도 되죠?
1: 네.
2: 와, 이 다용도실이 주방보다 훨씬 밝네요. 아니, 여기에 환기를 내서 저쪽 환기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로 천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짜 조명을 안 켠데도 훨씬 밝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너무 옛날 감성이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1: 감사합니다.
2: 분위기가.
0: 거기 원래는 위에가 칼라강판 철판으로 막혀있는 그냥 창고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 창을 뚫고 나서 저기도 채광이 되면 좋겠다 해서 채광과 환기가 동시에 되는 구조로 만든
2: 아니,
0: 겁니다.
2: 이건 진짜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결론은 어머님 말씀을 좀 빨리 들을 걸 이런 이야기를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0: 네. 제가 아, 역시 설계는 사용자한테 배워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1: 아, 잘 느꼈습니다.
3: 매일 주방을 사용하는 어머니 눈에는 아들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였던 거죠. 역시 집은 살아봐야 아는 게 맞나 봐요.
4: 이제는 만족하세요?
1: 네네, 아우, 대만족입니다. 창문, 진짜.

0: 몸으로는 뭐가 확 뚫린 느낌, 하수구가 확 뚫린 느낌. 피디님도 이제 쉽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벽돌이 이중으로 쌓여 있고 스트랩도 들어 있고 세면했고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고생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편인데 그거를 기존 주방에 섞어서 쓰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탓을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너무 이 주방용품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쓸데없는 거 사다가 커피용품을 쓰는 거라고 보시니까 아 이게 분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분리를 했습니다. 네.
2: 또 살아보니 불편해서 만든 공간이 거실 한쪽의 탕비 공간. 이 집은 아직도 이거 가는 중인가 봐요.
3: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공간을 구경했는데 이제 네. 아드님 공간도 한번 구경하고 싶거든요.
1: 네. 네.
3: 어디로 가야 됩니까?
1: 아, 서재로 가시죠.
3: 서재 쪽으로요?
1: 네.
3: 가시죠.
0: 전 안 가도 돼.
3: 저 안 가도 돼.
1: 여기가 서재입니다.
3: 아까 봤던. 네. 와, 좋다. 아지트다, 아지트.
2: 건축가로서 마음껏 시도해본 자신만의 실험실이기도 하답니다.
3: 처음에는 집 전체에서 가장 필요한 현관 쪽을 네. 공사하셨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원하시는 주방하고 다용도실을 공사하셨고 세 번째는
1: 제가 원하는
3: 본인을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드셨네요.
1: 맞아요.
3: 예, 딱 봐도 네.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2: 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 아들에게도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 서재를 만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1: 단독주택을 들어와 살 때는 마당에서 생활하고 마당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이 창을 고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이중창 또 이중창인데 불투명 유리여가지고 실제로는 마당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아파트에서 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 외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해서 서재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공사를 사실 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공사할 때마다 어쨌든 누군가 잡아줄 보조자가 필요한데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주신 거죠.
2: 설계는 건축가 아들이 했지만 모든 공사는 두 사람이 같이 진행했다는 것. 어머니 대단하시다.
0: 재미있었어요. 고치고 변화가 하니까 이렇게 주로 저희가 여름에 했어요. 여름에 그죠? 여름에 했어. 근데 크게 일할 때는 다툼은 없은 것 같은데.
3: 진짜요?
0: 네. 무슨 다툼인지.
1: 네, 이건 또 기억이 조작된 것 같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훨씬 시공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0: 근데 이제 책상에 앉아서만. 긴 사람과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도 눈으로 눈여겨보고
2: 젊은 시절부터 집에 뭐 하나 고장이 나면 남의 손 빌리기 전에 직접 나서곤 하셨던 어머님.
1: 이게 아마 제가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는 피가 어머니한테 온 것 같은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에도 뭐 고칠 거 있으면 아버지가 안 하시고 어머니가 저 데리고 맨날 공사하고 그러셨어요.
0: 뭐 아버지는 시켜봐야 안 하니까 그리고 남자는 모든 걸 다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1: 그러면 맨날 막 리어카 끌고 뭐 어디 가서 시멘트 받아오고
0: 이제 시키니까 고생은 했지. 딴 사람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2: 듣고 보니 건축 전공자와 실전파 베테랑 환상의 복식조였네요.
1: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 실제로 미장도 하시고 막 이렇게 집안에 뭔가를 수리하시고 막 선반도 만드시는 거 보면서 와, 참 우리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제 커서 보니까 다 제대로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다 미장도 뭔가 다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까 커서 보니까

0: 이거.
1: 이 집 공사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집이죠.
2: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서재를 마당을 잘 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실내는 실내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외부 공간을 느끼고 싶어서 여기를 만들게 됐고 이게 서재는 5년 전에 증축을 한 거고 이 데크는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1: 따로 먹던 아침을 함께 먹게 된 모자. 집을 고쳤더니 두 사람의 생활도 달라졌대요.
3: 약속을 잡나요? 몇 시에 만나죠?
0: 아니요. 아니, 그냥 눈 뜨면 그냥 나와요. 공기 마시러. 예, 처음에는 주방에서 혼자 먹고 그랬는데 나와서 먹는 거 보니까 되게 좋아 보였어요. 여기 나온다는 그 느낌이 좋아요. 신발 신는 데가 아니고 맨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죠.
4: 일단은 이때까지 갔던 집들은 다 새로 만든 집, 새로 확 고친 집 이런 식의 집을 몇 년간 탐구하다가 흡사 내가 자랐던 집, 원래 우리네 집 같은 집을 보게 돼서 너무 좀 뜻깊었어요. 원래 집이 가진 의미가 시간과 기간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 집에서 자라났고 이 집을 꾸며나가고 고쳐나가는 게 단순하게 일이 아니고 가족들의 추억을 만드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 좋은 집이란 완벽한 집이 아니고 사는 사람의 요구와 성향에 따라서 계속 고쳐질 수 있는 집이 좋은 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이건 진짜 고치길 잘했다. 하나만 뽑아주시면 어떤 것 같아요?
0: 화장실.
2: 밤에 화장실 다니실 때 이 오래된 문이 끼익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따로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전 놀란 게 사실 제가 어머니 화장실에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몇 달 있다가 가봤더니 화장실이 갤러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화장실이 아니라 어머니의 또 개인 공간이구나 라는 걸 또 깨달았죠. 아마 본인의 환경을 본인이 직접 고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사소하더라도 그게 주는 이 만족감과 자기 효능감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집에서 사는 이유,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은 이유는 사실 그런 겁니다.
0: 본인 말대로 사는 동안은 계속 뭔가 조금씩 개조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
3: 그럼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0: 이제 크게 도울 건 없고 본인이 해야 될 것 같은데.
1: 설계도보다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집. 모자의 집은 여전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0: 이혼 서류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전혀 다른 오즈가 만나서 지내다가 각자의 여정에 맞게 걸어가지 않나.
1: 땅을 사라 그랬는데 집이 좋아서 이 땅을 산 거죠. 혼자 여기 내려와서 집을 고친 거예요.
2: 개집을 짓고 있더라고.
1: 조금 잔소리가 있어요.
2: 내가 집을 고쳤으면 엄청 잘 고쳤을 거야, 솔직히.
1: 그건 아니거든요.
3: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4: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3: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5: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띵띵! 퍼지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네팔에서 온 억척 아빠 디네 씨.
1: 할 때마다 고장나 이거 젠 받아서 아주 이거만 가끔면은 한 2만원, 3만원 정도 절 수 있어요.
0: 알뜰함은 기본이고요. 생활력까지 갖췄습니다.
1: 그 이 정도 있으면 난 일주일 동안 쉴 수 있어요.
0: 아빠는 이번이 두 번째 한국행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도 생겼죠.
2: 알라빈다 잘 살게 되게 만들면 이야기하고 들려요.
0: 하지만 아빠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아이들은 아빠가 그립기만 한데요. 한창 애교를 부리고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싶은 둘째 프린샤. 엄마 일손도 거드는 야무진 꼬마 아가씨입니다. 그리고 아빠를 찾아 떠나온 낯선 한국당.
3: 안주 어떻게 사요?
4: 여기는 없어.
5: 아니 나는?
6: 이게 좀
7: 10시 40분 참 갔어 벌써. 갔어?
5: 갔어?
0: 하지만 아빠를 찾아가는 길이 이렇게나 멀고 험난할 줄이야. 과연 가족들은 아빠를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네팔 안나푸르나 산군에 위치한 구릉지대 람중. 산비탈 층층이 쌓인 가옥들 사이로 오늘 주인공인 아빠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염소랑 놀고 있는 너희들이구나. 늠름한 첫째 프라즈왈과 귀여운 4살 공주 프린샤입니다. 배가 고프기라도 한 걸까요? 입맛을 쩝쩝 다시는 녀석들. 빛의 속도로 달려온 프린샤가 먹이를 건네봅니다. 새끼 염소를 돌보고 먹이를 챙기는 아이들. 아빠가 사준 염소들의 몸집을 얼른 키우고 싶은데 도무지 먹질 않으니 아이들은 애가 탑니다. 어른 염소는 마리당 한국 돈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된다는데요.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인 네팔에선 꽤 괜찮은 부업이죠. 염소 무리들 사이로 보이는 집 한 채. 오랜 시간 관리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너희들 이곳에서 사는 거니? 궁금증이 채 풀리기도 전에 첫째가 다짜고짜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첫째를 따라 향한 곳. 언덕을 조금 더 오르다 보면 눈에 띄는 집 한 채가 있습니다. 3층으로 우뚝 솟은 저 집이 설마?
8: 아미가르. 아미 버스니가르.
9: 그리고

0: 제발 걸어놔. 아, 순달 차, 람로 차.
1: 아빠의 고된 한국사리와 맞바꾼 집입니다. 7년 만에 그 꿈을 이뤄냈다니 정말 대단하죠?
0: 이제 안 올 거야, 이겨버려.
1: 집을 소개해주는 프라즈왈.
0: 이하죠. 아주랑 전 인사해요. 아주랑 먹고 다우.
2: 아, 할머니.
3: 나마스테.
1: 20여 년이 넘도록 뇌졸중을 앓고 계신 할머니는 이곳에서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계신 1층을 시작으로 계단을 한층 더 오르면 말끔하게 정돈된 주방이 있고요. 아빠의 보물인 아이들의 방과 가족이 주로 함께 머무는 공간인 거실이 있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이 집의 맨 위층에는 부부의 침실이 있는데요.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진이 눈에 띕니다. 사이좋은 남매와 금실좋은 엄마와 아빠. 하지만 이 집에 아빠는 없습니다. 남편의 땀이 서린 소중한 보금자리를 돌보는 것은 엄마의 몫입니다.
4: 어린이 갈래를 보내요. 어린이 갈래를 보내야 보시다니. 아빠 또 어린이 뛰나라이다. 아빠 저사리면 자네 버니디 여기. 아니 어르고 버찬이 빠이사겠시다. 아빠 두드려 버찬 알라고 그만할래다 가라운자. 아버지라도 아빠 끼거나 섞이되는가.
1: 한국에서 5년간 번 돈으로 꿈꾸었던 집도 짓고 행복을 꿈꿨지만 가족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쳤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지은 집이 아빠를 또 다시 한국으로 보내게 한 건데요. 아빠가 두 번째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무엇일까요? 전라북도 완주군. 연간 10만 대의 중대형 자동차가 생산되는 이곳에 아빠의 일터가 있습니다. 거친 기계음 소리로 가득한 아빠의 공장. 자동차 부품을 가공 생산하는 이곳은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직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은데요. 아빠는 이곳에서 자동차의 조향 장치를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에 몰두하고 있는 네팔 아빠, 디네시 씨입니다.
5: 여기서는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6: 차 밑에 바퀴 있잖아요. 엔달 밑에 바퀴. 바퀴 이렇게 흔드는 거 이거 여기 잡고. 네.
5: 이렇게? 네. 뭐라고 했어요?
1: 혹시나 이해가 어려울까 몸소 보여주는 아빠.
6: 오른쪽 이거는 왼쪽 이렇게. 엔달 이렇게 돌리면서 이거 바퀴 돌아가는 거 이렇게.
5: 그러니까 엉덩이 왜 흔들어요?
6: 네,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막 이야기하는 거.
1: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군요. 아빠의 앙증맞은 설명으로 이해 완료. 거친 소음 속에서 쇠붙이를 깎고 다듬는 아빠의 작업. 기계화가 많이 됐다지만 아빠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공정은 없습니다. 그만큼 숙련된 일꾼이라는 거죠. 총 4대의 기계를 오가며 가공해야 하는 고된 작업. 한숨 돌릴만도 한데 납기일을 맞추려면 아빠는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꽤나 무거운 쇠붙이들을 오랜 시간 다루다 보니 손목이며 어깨며 성한 데가 없죠. 아픔보다 앞서는 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입니다.
5: 허리가 많이 아파요?
6: 조금 아파요. 여기 아프고. 돈은 빨리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1: 두 번째 한국살인 아빠가 이 공장에서 일한 지는 2년. 처해진 현실 앞에 아빠는 또다시 한국길에 올랐습니다.
7: 2020 내내 돌아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4년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코로나 시작할 때 집 만들고 그거 준비했는데 그거 물을 갖다 올리고 그 시간에 집도 못 만들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돈 다 쓰고 모질라서 은행에서 한 안구 돈으로 한 4천만 정도 빌려 달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집도 못 가고 은행 일하고 있었어요.
1: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찾은 한국. 아빠의 시간에 쉬운 날은 없었습니다. 아빠의 어깨엔 감당해야 할 가족의 삶이 있고 그 무게를 버티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6: 이거 두 개 1.5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아직은 잘 나왔어요. 두껍게 나왔어요.
1: 두 번째 한국살이어서 그럴까요?
6: 아니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시작할 때.
1: 지금 회사에 온 지 2년밖에 안 된 아빠지만 한국에서 이미 5년간 갈고 닦은 내공을 바탕으로 이제는 분량 하나도 놓치지 않는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분량까지 선별해내는 아빠의 능력. 와, 정말 대단한데요?
5: 다행히 바로 발견해가지고.

0: 잘했어. 너 아니었으면 그냥 해장 그냥 났을 텐데.
1: 하마터면 회사의 큰 손실로 이어질 뻔한 상황.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 아빠는 회사에서 꽤나 인정받는 모범 직원입니다.
0: 설렁설렁한 스타일이 아니고 의심이 있으면 바로바로 의심가는 바로바로 확인합니다. 여기 작업자들이 한 저 제외하고 한 7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 알고 기계도 여기 있는 기계들은 전부 다 다룰 줄 알아요.
1: 인정받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온 아빠의 지난 시간이 보상받는 뿌듯한 순간입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 아빠는 짬이 날 때마다 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 바쁜데요.
2: 이거 아들.
1: 그 속에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2: 2년 정도 돼서 이제 못 보는 거는. 보고 나서는 이제 가족 생각 나서 이제 마음이 점점 아픈 거예요.
1: 아들과 함께한 기간은 4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 믿으며 타국 생활을 견디는 아빠입니다. 그 시각, 아빠의 행복이자 큰 자랑인 첫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빠가 사준 거라면 친구들 사이에선 은근히 뽐내고 싶은 자랑입니다. 매일 아침 아빠의 사랑을 타고 달리는 등굣길 콧노래가 절로 나오죠? 자전거의 주약인 구간을 마주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죠? 자전거를 타는 순간만큼은 아빠와 함께라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아유, 프라주알. 학교 도착하기 전에 지치겠어.
3: 가로 정단님으로 이내에선 견니.
4: 무아리여 자기들끼리와 학교하러 멀어져 아이라는 말랐자.
1: 그렇게 아들은 아빠를 향한 그리움을 용케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난 후 엄마의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됩니다. 3대가 함께 사는 집인 만큼 쏟아지는 빨래양도 한가득인데요.
5: 딘딘이 티키 준수 아자 비다고 딘마다 잔 아바 스쿨 바고 벨라마 스쿨가 드레스하루 운차 서대 예티니 운차 두이 발티니 두네이 빠르자.
1: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머나먼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6: 피샤 구이슈다.
1: 고사리 손으로 엄마의 일손을 보태는 둘째. 곁에서 늘 봐와서일까요?
5: 사람도 누구든 산일.
6: 아 피샤 아 두에호에
5: 볼까요?
1: 예. 엄마 일손도 돕고 자연스럽게 촉감놀이도 되니 일거양득? 덕분에 집안일을 하는 엄마의 손길에도 어느덧 속도가 붙습니다. 세탁기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가족이 생활비와 맞먹는 가격이다 보니 남편에게 사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세탁물을 베베 꼬아서 물기 제거까지 끝내는데... 그렇지, 오래가나 했다. 장난기 가득한 공주님. 수줍음 많은 오빠와 달리 종체 가만히 있는 법이 없는 이 구역의 흥부자인데요. 막내의 시도 때도 없는 재롱에 엄마의 고단함도 잠시 사라집니다. 프린샤, 우리 이제 2차전에 돌입해볼까?
6: 맞추겠네.
1: 너는 것도 일입니다. 무거운 세탁물을 들고 옥상으로 향하는 두 사람. 야무진 꼬마 공주님. 엄마가 하는 모든 일에 얌전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5: 라, 너 비슷하게 수가 올라? 지금은 나나스?
6: 어서 가는 게? 뭐에 가해?
1: 어머 저런, 도와주는 거 맞지?
5: 어서 얘.
6: 가.
5: 엄마 또 라인이. 뭘 봐야 나다? 지금이나 수가? 뭐하면
1: 어설프긴 해도 성공.
5: 많이는 잘했어.
1: 탄력 받고 연이어 시도해 보는데요. 과연 이번엔?
5: 어서.
1: 이를 어쩐다?
5: 로나.

0: 엄마 일을 더 만드는 것 같긴 하지만 마음만큼은 참 예쁜 둘째입니다. 끝을 모르던 빨래 지옥,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1: 누구? 저런 데는 그럼.
0: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여느 맏며느리가 그렇듯 엄마의 일도 끝이 없습니다. 빨래를 끝낸 모녀가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1: 노예를 하냐? 이렇게 말하면 돼.
0: 부쩍 기력이 약해진 할머니를 생각하면 먹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녀석, 엄마만 졸졸 따라다니더니 득템했네. 장도 보고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 엄마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닭볶음 요리. 집안일로 늘 바쁜 엄마가 안쓰러워 뭐든 돕고 싶다는 아들. 이젠 시키지 않아도 눈치껏 제 일을 찾아서 하는 듬직한 아들이 됐습니다.
2: 어머니가 갑니다. 근데 감 내리자이?
3: 저 내리자. 누가 전에 맛바구니 말아마네 아니 아마고 서할 떨어 아마 드라마 서할거니 내리자. 서할거 난 몰라요.
0: 어? 소리는 꽤나 경쾌한데? 저런, 온 힘을 한 대 쏟았구나. 기특하고 대견스러운 아들 덕에 엄마는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소 스윗한 모자의 시간입니다. 오후에 장을 봐온 싱싱한 과일에 직접 반죽해서 구워낸 엄마표 로띠. 요즘 도통 잘 못 드시니 걱정입니다. 할머니 입맛에 잘 맞아야 될 텐데.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기시는 듯 마지못해 한 숟갈을 드시는데요. 역시 손주만한 처방약이 없죠? 엄마표 요리는 통과했고 이어서 첫째 프라주알의 안맛 서비스 들어가 주고요. 그렇게 서로를 보듬으며 아들의 부재를 그리고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오랜 기간 뇌졸중을 앓아온 할머니는 점점 기력이 약해지면서 거동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좋아하는 유일한 시간. 따스한 볕 아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선명해지나 봅니다.
4: 뭐라고 미안해요?
0: 할머니에게도 아빠는 늘 보고픈 존재입니다. 프라주알 역시 약해진 할머니를 볼 때면 아빠가 더욱 생각이 납니다.
5: 내래 애들 그랬을 라죠.
6: 자래 아래 외조니 아무래도 낫지 않으면 말한다면.
0: 아빠가 떠난 후로 적적해하실 할머니 곁을 지키는 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애교에 재롱까지 보태지니 할머니 얼굴에도 그제서야 미소가 번집니다. 그날 오후.
7: 예간데 불안간 얘기 전이요.
0: 누구랑 통화하는지 아빠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프라즈왈이구나. 그런데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팔에서 보낸 4년. 아이들 교육은 늘 아빠의 몫이었습니다. 수학을 전공한 아빠는 아들의 누구보다 든든한 선생님이었죠.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수학 문제만큼은 아빠와 함께입니다.
7: 나랑 생각 알아봐 뭐.
8: 아직까지
7: 애들 내리는 자 삼지래라. 몰라 니 아담한테 사배고 버리고 저라고 아마고.
8: 아직까지 네팔이요.
0: 언제 오냐는 아들의 질문에 아빠는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7: 아 비슷하려고 저. 아들아 몰라 라무서 시아르가 예리비자르가 사배고.
8: 라무자.
7: 라 바이.
0: 가족 곁으로 빨리.

0: 가지 못해 미안한 아빠.
1: 가족한테 전화하면은 더 마음이 아파요. 가족 생각 계속 나요, 이거.
0: 아빠는 부단히 일하며 모은 돈으로 최근 모든 빚을 갚았지만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합니다.
1: 2억 정도 그 돈으로 빨리 모으고 싶어요. 그 돈으로 어떤 상으로 빨리 모일 수 있는 거 그거 받고 계시는데 1번은 더 일하고 일일 다 계속 근무하면은 또 돈 많이 나올 수 있고 나 필요하는 돈을 좀 아까시고 그거 쓰고 있어요.
0: 아빠의 목표는 2억 모으기. 네팔에서는 평생을 먹고 살수 있는 돈이라는데요. 그래서 더 열심히 악착같이 일할 작정입니다.
1: 그거 땅하고 집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은 있어야 돼. 2억 벌으면은 그돈 가지고 네팔에서 가서 알아들다 아기도 잘 다니고 잘 살게 되게 만들면은 2억 정도 빌려야 돼.
0: 아빠의 이런 다부진 계획을 가족들은 알까요? 매사 꼼꼼한 아빠는 머나먼 네팔 집에 경제권까지 꽉 쥐고 있습니다.
2: 요 미로 거르고 버짓 라선 अब रासनहरू के चाहिन्छ घरमा चाहिने आवश्यक सामानहरूको बजेट बनाएको हजुर उहाँलाई अब कोरियामा भएको मान्छेलाई यो आफूले यति खर्च हुन्छ भनेर लिस्ट बनाइदिएपछि उहाँले यसरी नै अब हिसाब गरेर मिलाएर अनि पठाउनुहुन्छ।
0: 부부의 공동 가계부인 셈인데요. 아빠의 깐깐함이 보통이 아니죠?
2: 뭐나 चाहिएको छ भने म बाबालाई भन्छु बाबाले अनि किनिदिनुहुन्छ नि त।
3: 배드민턴 쳐야 돼.
2: 배드민턴? 알라. 누가 누나 가로 봐왔어요. 바보 이쪽이 바발이 어신 미신 낀디노 올라다.
3: 거의 아웃 낀디 바나.
4: 바나 믿지 못하다.
3: 아싸 낀디는 참 많이 낀디.
0: 어떻게라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려는 아빠인데 과연 엄마와 아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1: 전기값도 엄청 많이 나와서 이것도 좀 줄일 수 있고 이거 먹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너무 이것만은 너무 많이 나와서 뭐다 좀안 사고 그거 돈좀 아까면은 좀 모일 수 있어요.
0: 아니나 다를까 예견된 아빠의 반응.
1: 그래 하네.
2: 이따
1: 32,000만 원 걸어놓은 거래요. 네트워크 지금 2,000원 달라. 아들이 보는 거래요. 비둘기가 저세야 할란 거 나라.
0: 다짜고짜 씀씀이를 줄이라고만 하는 아빠. 살아가다 보면 꼭 필요한 것도 있는 건데. 아니, 식비까지 줄이라니 엄마는 뭔데 서운하기만 합니다. 엄마 아빠의 심상찮은 길 위에 좌불안석이 돼버린 프라즈왈. 큰 소리는 쳤지만 아빠 역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가족을 위한 거라지만 정말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못내 안쓰러운 아들. 역시나 엄마를 이해해주는 건 듬직한 첫째밖에 없네요. 아들의 위로에 엄마도 마음을 추스려 봅니다. 돈에 집착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아빠에겐 엄마에게조차 말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5: 어디? 아버지 계세요?
6: 왜요? 어이!
5: 아버지.
6: 우리 네팔 아들 왔네.
5: 네, 아들만이요.
1: 오랜만에 만나서 안본 같이 먹자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6: 회사 잘 댕기냐?
1: 네, 잘 댕기고 있어요. 약간
0: 아빠의 첫 직장은 인삼밭. 인삼밭 사장님은 이제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1: 내가 여기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여기 농장에서. 그때도 다 모르겠어요. 여기 한국 음식도 모르고 일도 모르고 여기 문화도 모르고 다 사장님 내가 다 가르쳐줬어요.
6: 일을 시켜보니까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남은 똑똑한 사람은 남아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안 되는데 이 친구는 세 개를 알아요. 저에게 저 첫 직원이었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고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첫 타양살이가 막막했던 그때나 11년이 흐른 지금도 사장님은 늘 아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1: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집은 마무리 지났는데 이제 이자 은행에서 이자는 좀 저기 좀 힘들어서.

0: 그때도 내가 한국에 일할 때 아버지 생각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돈 줬어요.
1: 5년간 이곳 인삼밭에서 착실히 일하며 모은 돈으로 금이 환영하던 아빠의 모습이 선한데 갑자기 닥친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사장님은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2: 그 참 얼마나 힘들었으면.
0: 5년 동안 고생해서 애서 돈도 벌고 가는데 또 네팔에서 갑자기 돈 없다고 힘들어하고 말해서 좀 오는 것 같아요.
1: 이제는 술 한주 삼아 그때의 기억을 꺼내어 추억하곤 합니다.
3: 고생 많이 했다.

0: 그래서 그 아들이 임신 3개월이었었는데.
1: 아들하고 딸이요.
0: 우리 손자분은 또 큰 애이냐면.
2: 야, 장군감이다.
0: 선생님이 DS 닮아가지고.
3: 아이고, 이 딸은 뭐 공주네, 이거. 야, 대열이 이렇게.
4: 오로지 가족을 위해 달려온 지난 시간들. 언제쯤 이 그리움에도 끝이 올까요?
3: 그래서 그런데 보고 싶구나.
0: 안쓰러워. 구름이 끼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해가 뜨는 날도 있고.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 해가 뜨는 날이 더 많아. 그래서 사는 거야. 아, 건강하게 돈 많이 벌어서 내 팔로 돌아가야지. 보자.
4: 언제나 아버지처럼 푸근한 마음을 베풀어줬던 사장님. 이따금 버거운 시간이 찾아와도 아빠는 살아갈 이유가 있기에 또 한 번 힘을 내봅니다. 농번기 시즌이 되면 잊지 않고 찾아와 사장님 일을 거들어주기도 하는 멋진 아빠입니다.
5: 어디 놔요, 이거?
6: 어, 저리 나가, 저리 놔. 더워, 더워, 더워.
4: 세월이 흘러도 그때의 실력이 어디 가나요?
6: 절로 올려, 올려. 야, 이래서 아직 살아있네?
1: 에이, 이거 안 잊어버렸어요. 내가 잘하고 갈 수 있어요.
6: 야, 다시 와야 되겠다, 너. 어? 야, 봄에 다시 와.
1: 에이.
4: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조금은 됐어. 마음의 짐을 덜어도 될 텐데.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주고 싶다는 아빠의 다짐은 한시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쯤 네팔의 아이들은 뭘 할까요?
7: 조니 조니 아빠 eating sugar no 아빠 telling lies 아빠 open your mouth 하하하.
4: 아이들이 아빠랑 주고받으며 부르는 네팔 동요입니다. 아빠와 함께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는 아이들.
8: Good. 어.
9: 뭐요? 아요? 알게 아이나 베빌레.
4: 아빠와의 추억이 별로 없는 프린샤. 엄마는 마음이 짠합니다. 사랑스러운 딸의 재롱을 함께 바라보며 웃음 지을 날이 언제쯤이면 올까요? 가족들은 아빠와 함께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가운 소식에 할머니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직 실감나진 않지만 아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한껏 들뜬 아이들. 누구보다 첫째가 이 순간을 기다려왔죠? 늘 할머니를 걱정하는 아빠를 위해 프라주알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 먼 길 가는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 가족들은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을 올립니다.

0: 그리고 이제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집에서 공항까지 차로 7시간 거리.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장장 12시간여를 날아야 도착하는 한국. 아이들에겐 그야말로 머나먼 여정이 따로 없죠.
1: 라밀라사? 사장이 알 먼저들? 예띠?
0: 그리움의 종착지인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한껏 멋을 부린 아이들. 멋지게 차를 입었으니 이제 아빠를 찾아 나서 볼까요? 말로만 듣던 한국이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공항에서 전주까지 버스로 이동. 도착 후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요. 생전 처음인 비행에 고단할 법도 하죠. 둘째는 단잠에 빠졌습니다.
2: 마미 안서도 전이라 전주 아이메모잔 번레전.
0: 그렇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자. 쭈뼛대는가 싶더니 씩씩하게 다가서는 프라즈왈.
2: 안 주죠.
3: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 원주 가신다고? 저쪽으로 가시고 티켓팅을 하시고. 그러면 요 번호가 있어요. 성. 네. 요 번호를 보고 찾아가시면 돼요. 네네.
2: 감사합니다.
0: 네. 친절한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일단 매표소는 찾았고요. 이제 발권만 하면 되는데, 프라즈왈, 너의 능력을 보여주렴? 오빠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줄은 모른 채, 프린샤는 세상 모르게 자고 있네요. 다행히 티켓 발권까지 성공. 낯선 한국 땅에 와서 겁도 났을 텐데 대단한걸.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 정도면 꽤나 순조로운 출발이죠. 돌다리도 두드리는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티켓을 확인받는데요.
4: 10시 40분 차 갔어 벌써.
1: 안 가?
4: 갔어.
1: 갔어?
0: 이를 어쩐다. 타는 것만 생각했더니 시간까지는 미처 보질 못했네요. 그럴 수도 있지. 항상 일이 잘 풀리기만 하면 그게 인생인가? 일단 표부터 바꾸고 보자. 한껏 축 처진 첫째와 다르게 둘째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나 본데요. 비록 아빠와 만나는 시간은 지체가 됐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어디니.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한껏 실이 난 프린샤와는 다르게 프라즈왈은 풀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게 자기 책임인 것 같아 엄마에게 미안한 아들. 시간과 목적지 제대로 확인하고요.
1: 감사합니다.
0: 인사성도 참 바르네. 드디어 전주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싣는 가족들. 이제 진짜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거겠죠? 이대로 탄탄대로만 달려주길. 그 시각 아빠는 출근 준비를 서두릅니다. 자꾸만 거칠어지는 피부 탓에 보습제는 필수고요.
5: 이거 다 떨어져네. 빨리 써야 되겠대요. 돈 들어가는 게 많아요.
0: 돈 들어갈 일은 늘 한 번에 몰려오는 법이죠? 로션까지 똑 떨어졌네요.
5: 이것도 사야 되는데 이 정도 있으면 한 일주일 동안 쓸 수 있어요.
6: 근데 텅텅 비어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사용해요?
5: 있어요, 조금.
0: 바닥까지 싹싹 긁어모으는 자린고비 정신. 지갑을 열 때마다 가족들 얼굴이 떠오른다니 1,000원 한 장 허투루 쓸 수 없는 아빠인데요. 숙소에서 아빠가 일하는 일터까지는 자전거로 약 10여 분. 고된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어 아빠는 즐겁습니다. 그런데 페달 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던 길을 멈춰 세우는데요.
5: 탈 때마다 고장나 이거 찐 받아서 아주 속상해요.
0: 중고로 값싸게 구입했던 자전거가 말썽입니다.
5: 매장에 가서 9천만 될 것 같아요. 자전거까지 바꾸면 한 40만 원 정도 나가요. 이것만 바꾸면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좀 구설 수 있어요. 그래서 나 그거 고치려고 생각했어요.
0: 아들에겐 근사한 자전거를 생일선물로 사준 그 아빠 맞나요?
7: 다 됐다. 오늘은 탈 수 있어요.
0: 아이들에겐 좋은 걸 사줘도 자신에게만큼은 유난히 인색한 아빠입니다.
7: 다행이네요.
5: 네, 이제 다 고쳤어요. 오늘은 집에까지 갈 수 있어요.
0: 아빠는 오늘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그 시각 가족들은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완주로 가는 차편만 찾으면 되는데요.
2: 아무도 안 와.
0: 이젠 자신 있게 리드하는 프라즈왈.
2: 안주 어떻게 사요?
8: 저도 잘 몰라. 여기는 없어.
1: 아니,
0: 이게 무슨 소리죠? 완주로 가는 버스가 없다뇨. 매표소 직원도 모르는 버스 번호를 과연 어디서 찾는담?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누굴 붙잡고 물어봐야 할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내는 길 한가운데서 울음을 터뜨리고요. 동생도 케어하랴 낯선 한국 땅에서 길도 찾으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처 없이 걷고만 있는 가족들. 그나저나 오늘 내로 아빠를 만날 수 있긴 한 걸까요?
9: 여기 가갖고 저 신호등 건너서 이렇게 가면 바로 거거든요.
0: 낯선 말 앞에 남매의 얼굴엔 물음표만 가득합니다.
9: 요 신호 건너갖고 쭉 가면은 도로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가 마을 여기 주민센터 있어. 주민센터
0: 약도까지 총동원. 4번. 아주머니의 친절한 설명에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9: 어디서 왔어요?
2: 아차요.
9: 어?
2: 아시아차요.
9: 네팔에서 왔어요? 제가 사탕 하나 줄까?
0: 맛있는 사탕까지 챙겨주시니 너희들 진짜 오늘 은인을 만났구나. 푸근한 인심도 전해받고 또다시 길을 떠나볼까요?
9: 고맙습니다.
1: 바이바이.
0: 약도도 건네받았겠다. 이젠 바통을 건네받은 엄마가 길찾기를 서두릅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아빠를 만날 수 있어요.
1: 바바.
2: 바바.
1: 바바. 아빠 누구야?
2: 아빠. 바바.
10: 아빠 대단히 네버 삼키지.
0: 왔던 길을 지나서 친절한 아주머니가 이야기해준 바로 그 정류장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아빠 회사까지 가는 버스에 몸을 실습니다. 한편 아빠는 오늘도 작업에 열심입니다. 일주일씩 주간과 야간을 돌아가며 일하는 것이 고되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11: 제일 생각나는 가족은 누구예요?
5: 와이프, 딸, 아들 많이 생각나요.
11: 지금쯤 네팔은 뭐 하고 있을까요, 가족들이?
5: 지금 일어나서 커피나 그런 거 먹고 있어요.
11: 지금 아이들 학교 갈 시간인가요?
5: 네, 지금 조금 있다가 한 시간, 두 시간 있다가.
0: 다행히 아빠는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요. 학교에 갈 아들은 아빠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정말 하얗게 불태운 하루였죠. 어둠이 내려앉고 나서야 도착한 아빠의 일터.
12: 안녕하세요. 아빠, 만나러 왔어요.
13: 아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야 돼요.
12: 게임 어떻게 해요?
13: 아빠 일하는 거 한번 가볼까요?
0: 늘 아빠의 일하는 모습이 궁금했던 아들. 아빠를 몰래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과연 멀리서도 아빠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1: 아마나.
0: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누가 봐도 아빠입니다. 아빠를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보기 위해 창문 곁으로 바짝 다가가는 두 사람. 그러다 들킬라 조심해요. 힘들면 힘들다 내색 한번 하지 않던 아빠입니다. 그리움도 홀로 삼켜왔던 아빠죠.

0: मेरो दिनेश आपाको साइकल कुन थियो?
1: अ पाचा चंक अ चौकी पा तारावा ने निका आपाचा चंक या इता
2: 아빠의 퇴근 시간에 맞춰 준비한 오늘의 서프라이즈 작전. 아빠의 출퇴근용 자전거를 활용한 아들의 아이디어인데요. 위장을 위해 근무복으로 환복부터 해줍니다. 아빠 자전거를 몰래 숨겨놓았다가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해줄 작전인데요.
0: 아빠로 살금가는 서프라이즈 아니? 어?
3: 나랑 운전거는 거 위에다는 거.
2: 아빠의 출퇴근길 발이 되어주는 자전거가 없다면 아빠가 너무 놀라겠는데요? 과연 작전은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한껏 위로 올라간 입꼬리가 감춰지지 않는 퇴근 시간입니다. 경쾌하게 걸음을 재촉하는 아빠. 바로 문 하나를 두고 저편에서 아빠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1: 자전거 가지고 왔는데 아침에 이게 자전거 없어요?
2: 아빠한텐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3: 왜 그 자전거 내 마음에? 자전거야.
2: 사전에 미리 설치해둔 캠을 통해 아빠의 실시간 상황을 엿보고 있는 가족들. 아빠는 자전거를 찾기 위해 주변을 배회하는데요. 아들이 서프라이즈의 최종 작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때! 밖으로 나간 줄로만 알았던 아빠가 공장 안에 있었나 봅니다. 어떡해. 아빠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 프라즈왈. 휴, 일단 다행입니다. 아빠는 또다시 원점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자전거를 대체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아빠를 빨리 만나고 싶은 둘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데요. 여기도 저기도 있을 리가요.
1: 없어요. 뒤에 하드가 태어나라.
2: 아빠가 정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작전을 개시해야겠습니다. 아들은 아빠와의 상봉 장면을 생생하게 담아낼 카메라 설치부터 하는데요. 그리고 숨겨뒀던 아빠의 자전거를 타는 프라즈왈. 문 하나를 두고 엄마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서프라이즈의 주인공? 아빠만 오면 되는데요. 공장 밖으로 나갔던 아빠가 가족이 있는 곳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코앞입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순간 아빠의 시선이 한 곳을 응시합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존재.
1: 바르살? 진짜 안까지 살려러 가야 되는데.
0: 그래요.
2: 멀리서 아빠를 알아본 프린샤는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4: 기녀? 기녀 사나?
2: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일까요? 엄마와도 기쁨의 상봉을 나눕니다. 항상 아빠가 보고팠던 11살 소년. 듬직한 모습 뒤에 숨겨왔던 그리움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1: 엄마는 얼른. 헤이 다다 헤이 다다 바보 헤이
0: 인자 바보 헤이
1: 머미 헤이
0: 어라 내일날 메시지 하면서
2: 아빠를 위해 네팔에서부터 챙겨온 아들의 특별한 선물
3: 이 메시지는 아직도 만나야죠 오빠 한국에 계시잖아 아직
2: 머나먼 타국 땅에 아빠를 보내고 할머니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고통을 무엇으로 견줄 수가 있을까요?
3: 보시도 마, 뭐라고 하세요? 꽃을 보지 못하니 산에서 사람을 집하고 미라주 람으로 말했어. 바이바이바이바이.
2: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 끝에 정작 더 소중한 건 내 곁에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마주합니다.
1: 보이셔마다 들러 왔니 그라 거리라 생각 봐 아무거 메시지 했니 버리바리 했나 뭐 했니 소백 걸다 버리 아고 거루 네팔메 걸어 비슷하리 고마워서 아고 대시만디 시버루 아바고 거래라 네팔메 아고 버리 왔어 비동서
2: 지켜보던 동료들은 박수로 응원을 보냅니다.
5: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동료들의 뜨거운 축하 속에 2년 만에 나란히 걸어보는 가족들.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던 순간인지 모릅니다. 꿈 같은 밤을 보낸 다음 날.
0: 라무라.
1: 길리라디요.
0: 예르나 아기도 서프라이즈.
1: 예수께서 잘 거리셨다, 남로 거리셨다.
2: 아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걸 센스 있게 챙겨온 아들입니다. 사실 아빠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가족들은 아빠의 목표가 담긴 노트장도 보게 됐고요. 비어있던 화장품도 그때 확인했던 거죠. 스스로에겐 주머니 사정이 인색한 아빠를 생각해 가성비를 따져 고른 가족들의 선물입니다. 거칠어진 아빠의 몸에 직접 발라주기까지 둘째의 야무진 손맛이 더해집니다. 함께하는 이 순간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가족입니다. 아빠가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곳 바다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1: 이게 한국까지 와서 나 일하는 것도 보고 여기 한국도 좀 놀리고 이거 다 해서 가수들도 너무 행복했어요. 가수들이 만나고 나서는 이제 한국에서 일하는 것도 웃음이 좀 생기고 힘이 좀 생길 것 같아요.
2: 머지않은 날 가족이 함께하길 아빠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

0: 그런 누나라고 챙겨주는 또.
1: 첫째 사라입니다.
0: 아! 이쪽 봐, 이쪽으로. 한번 더 찍어줄게. 하나, 둘, 셋. 할아버지 앉아서. 자.
2: 고마워요.

0: nice? Ah. Oh. Mm-hmm. Man of the house.
1: 어? 이건 뭔 길이야?
0: 옛날 길, 예쁜 길, 우리나라 뭐 무슨 동, 길 이런 것처럼. 엄마 거기 서봐.
2: Sarah, don't cut our legs. And show the, don't cut our legs. Don't cut our feet. Show the back, okay?
0: 하나, 둘, 셋.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오케이. It's for 할아버지.
3: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아유. 아유, 목이 너무 아프다.
4: 무릎을 경유해서 딸 집까지 가려면 세 번 해야 돼. 목표가 즐거우면 모든 일에 즐거워요. 긍정적이고. 네.
5: 아, 여기서 네덜란드에서 내가 버스킹을 한번 해볼까? 악기 가져온 김에. I am Korean. 취미로 독학했다고.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공항에 가지고 내가 버스킹을 할 수 있다니. 갑자기 세계적인 그냥 스타가 되어지는 그런 기분, 업되는 그런 기분이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1: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흥분을 했어요.
5: 아니, 진짜 몸살이 났던 것 같아요. 몸살 감기까지 있나, 어쨌나, 코도 꽉 막혀갖고 숨도 쉬기가 조금 힘들었고.
0: 40시간을 넘게 타고 왔는데 몸살이 안 나면 이상하지.
1: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0: 몸보신할 만한 걸 좀 사갖고 와야겠네.
1: 그러면 아버지 혼자 계시면 좀 그러니까.
2: 할아버지한테 도움이 될 사람을 나가야지.
1: 아무튼 그래서 엄마랑 할머니랑 잠깐 나갔다 올 거니까 look at me. 할아버지 좀 도와드려. You help the 할아버지.
0: We're going to Mercado das Tulhas.
3: Okay, let's go there.
4: 아, 마리아, 그 엄마 약상자에서 파스 넣자 가서 보고 파스 좀 가져와봐. 파스.
5: 어?
4: 파스 몰라?
5: 아니요.
4: 어, 파스를 모르는구나.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물. 거기서 봐, 이리 가져고 뭐냐, 아이패드 가져와 봐. 네.

0: make like tea, I had to use the translator over a million times, and it was a lot of pressure, but we managed. We survived.
1: 알았어요. 고마워.
0: 네.
1: 아, 참 그거 마음이 찡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0: Shake.
1: 또 어른스러워진 그런 모습, 할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랬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았어요.

0: c'est mon nom. Yes, go, c'est mon go. Wow.
1: Wow.
0: You're so close. Yes. Yes. I got more points. Oh, final race.
2: Yes! Sorry! The trees are beautiful. The kids can play quietly. There is also a
3: flower. Yes, the flower mark. There is also a flower. There
2: is also a
3: flower. It's really good to play the kids. If
2: you lived in this village, it would be good.
3: 와, 이거 정글링도 애들을 위해서 해놨네. 옛날에 우리 큰애는 지혜 올라가갖고는 그냥 남자애들하고 같이 그냥 대장놀이 할 때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2: 여자 같이 안 크고 남자애 같이 커가지고 우리가 맨날 혼냈지. 아침에 여기서 태권도.
3: 아니,
2: 복싱을 하더라고. 이리 와봐요.
3: 응, 어디요?
2: 저기 좋은 걸 발견했어. 좋은 걸 발견했어.
3: 뭘 좋은 걸 발견했어요?
2: 비타민 C.
3: 예. 예. 아,
2: 오, 비타민 C 이거 하나만 먹어도
3: 맞아.
2: 막 모든 게 충전이 된다고 그러고.
3: 맞아. 그러니까 하나 따 먹어볼까?
2: 이거 스타 뭔데 네. 이름이? 이거 이게 자르면 별같이 생겼다고. 이거 따 먹어도 괜찮나?
3: 그러네 진짜.
2: 다 버리나 봐.
3: 좋은 과일을 왜 안 따먹었어?
2: 그러게. 이거 우리 신문에 날라 이거 땄다고. 진짜 좋은 동네네.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따먹게 심어놓고.
3: 아, 이거 맛있겠다.
2: 이거. 오, 진짜 맛있게 생겼다.
3: 한국에서는 이걸 못 재배할까?
2: 한국에도 있을걸? 한국이 없는 게 어디 있어?
3: 하자, 뭐 망고도 재배하는데 이거 재배를 못할까?
2: 마리아 왔어?
0: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해요?
2: 마리아, 이게 뭐야? 맛있어?
0: 카람볼라.
2: 카람볼라.
0: 네.
2: 카람볼라 이름이. 네. 맛있어?
0: 진짜 맛있어.
2: 먹어봤어? 마리아 먹었어?
0: 네, 먹었어.
3: 먹어봤어, 너희들도?
0: 네.
3: 할아버지도 하나
2: 먹어봐. 할머니, 할아버지 찾으러 온 거야?
0: 어?
2: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온 거야? 마리아가?
0: My Korean is and was not good. I just practice them a little, like for 2 minutes every day or whatever.
4: 아.
0: Very awkward and terrified. Not at them, but because I didn't understand language. I did understand, but I couldn't speak very well. I didn't know how things would go. I didn't know if they would like get my information wrong. You know.
2: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왔어?
0: 아, 네.
3: 네.
2: 아유, 고마워.
3: 그래, 이거 이름도 몰라가지고 자꾸 이거 뭐지 자꾸.
2: 먹어도 되는 거야 우리가?
0: 응?
2: 먹어도 돼? 마리아는 따 가지고 와서 먹잖아 나무에서.
0: 아.
2: 괜찮아?
0: 네, 괜찮아.
3: 이야, 이 꽃도 이거. 어?

0: 꽂아봐.
1: 아이고.
2: 하나 꽂아주려고.
1: 예쁘다.
0: 감사합니다.
1: 근데 그것이 꽂아져?
3: 꽂아져. 예쁘다.
2: 얼굴만큼 예쁘다. 꽃이 마리아 얼굴만큼 이뻐. 아니 아니 마리아가 이 꽃만큼 이뻐요.
0: 네 감사합니다.
1: 자
0: 할머니 할아버지 저거 보세요.
2: 보자 뭐야?
1: 뭐야 이거?
0: 아 전부.
3: 전부?
2: 오 과일은 뭐야 이게? 와 신기하다. 이게 영화있구나. 꽃이 피가지고 열리네.
1: 거기서 봐요. 꽃 핀 거 나 하나 찍어야 되겠다.
2: 거기는 나무가. 과일 나무에 과일을 그 따먹는 것 자체가 한국 같으면 하나만 따먹어도 경찰에 고발당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경찰서에. 그런데 여기는 그냥 막 다니면서 따먹어도 되는 게 정말로 여기는 무릉도원이구나.
1: 좋은 과일 보여줬어요, 우리 마리아가. 고마워.
0: 네.
1: 이 과일을 한국 사람들은 원숭이 엉덩이라 그랬거든? 원숭이 엉덩이라 그랬거든?
2: 아, 방글라데시에서.
1: 네, 그게 방글라데시에서 그랬어. 이거, 여기 브라질에서는 이걸 뭐라 하지?
2: 많이 아니야, 웃음 터져버렸어.
1: 원숭이 엉덩이가 그렇게 웃겨? 그렇구나.
2: 이거 이름 뭐야?
1: 이름 뭐야 이거?
0: 여기? 브라질?
1: 브라질.
0: 전부. 전부.
1: 전부.
0: 전부.
1: 전부.
0: 네, 전부.
2: 전부보다 원숭이 엉덩이가 더 좋다. 더 재밌지? 어, 그치 말이야.
0: I thought that was ridiculous, but so funny. Like when I'm bored, I'm just like, oh, I'm gonna go outside and go collect the monkey's butt.
2: 너무 이쁘잖아.
0: 네.
1: 원숭이 형님 같이 생겼잖아.
0: Doesn't look like a butt.

0: boa tarde. Tudo bem?
1: 제가 이곳에서 한 2년 정도 살면서 한국 분들은 한 분도 못 만나 뵐 것 같아요.
2: 그래서 사실 여기 오면은 너무 행복해요.

0: 안녕하세요.
1: 박수 오세요.
2: 잘 지냈어요?
3: 네, 잘 지냈어.
0: 어떻게 지냈어요?
3: 잘 지냈어요.
0: 여기 도시에 유일하게 있는 한국 가게. 처음에는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한국어 간판이 있는 걸 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한국 용품을 파는 가게더라고요. 라면도 있고 과자도 있고 자 음료도 막 있고 한국이랑 값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한국에 아마 한 4배 정도? 이게 한국의 가격의 4배에다가 아이들 4명이니까 사실은 정말 아이들이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 이 짜장라면. 파란 하늘 보며 가슴을 펴고 마무스다키?
3: 네.
0: 여기 앉으세요. 자. 여기 있어요.
3: 네.
0: 다키. Hoje vai aprender sobre meses. Então vamos fazer 1월. 저하고 수업한 지가 한 몇 개월 벌써 됐어요.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브라질에서 한국어 가르친 지는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3: 쉽지는 않았어요, 정말. 왜냐면 아이들 다 이제 육아 끝나고 집안일 끝난 다음에

0: 남는 시간에 제가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시험 때마다 했던 얘기가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제가 시험 때마다 했던 것 같은데 그것 이상의 또 하나 제 이제 동기가 됐던 건 저희 집 아이들이 한국어를 못한다는 거. 한국에 가면 그래도 안녕하세요 뭐 아주 기본적인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려면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가르쳐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1: 정말
2: teaching class you want to be able to teach right
0: yeah
2: for free
0: for free for you for me. I will teach you
2: for me.
0: 시간 따로 불러 1, 2, 3, 4 하나 둘 셋 넷
3: Primeiro eu conheci os dramas asiáticos, né? Foi em 2022, por influência da minha sogra. E aí eu quis a imersão mesmo, né? Na cultura, aprendendo o idioma, sobre a cultura, tudo.
0: São Luís라는 도시가 브라질의 K-드라마 도시라.
4: Capital.
0: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한 600명, 7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 회를 같이 봤었어요.
2: 600 all, almost all ladies crying on the last episode.
0: 맞아요.

0: 우리 제발 요 가방에 요 좀 싹 빼고 가볍게 가볍게 필요한 것만 열라고.
1: 알았어요. 아, 우리는 지금이 다 됐어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0: 살아! 아직 안 일어났어?
2: 세미엘! Wake up!
3: I'm gonna go get into it.
2: Hurry up!
3: Hurry!
2: Change your clothes.

0: 뼈가 쑤시고 아픈 것도 멈춘 것 같고 편하게 놀다 오라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당연히 늙어가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조금 짠하기도 하죠.
2: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3: 내립시다.
4: 아 여기 휴게소인데. After food, we're gonna go maybe one and a half round more.

0: 자.
1: 아이고.
0: 아이고.
1: 근유.
0: 아이고.
1: I don't know.
0: 스트레칭 좀 하고.
1: 자, 이제 들어가세요.
2: 물이 있어. 워터 있으니까 빵만 한 개씩 가져. 아, 음식골로 가는 거야?
3: 골로 갔다고?
1: 아, I kind of just want food. Do you think they have food or something?
2: 이거 뭐야?
1: 아보카도.
2: 아보카도. 이게 무슨 빵이 맛있어?
1: 빵 아니면
2: 밑에 게 맛있어, 위에 게 맛있어?
1: 글쎄,
2: 이게 맛있나?
1: 똑같을 것 같은데? 원. 마이. Can I have only? I can only go one.
2: 많이 먹으면 멀미나.
4: 전에. 시댁 갈 때 애들이 휴게소에 잠깐 버스가 들렸는데
5: 돈을 4명에서 200이 넘게 나온 거야.
4: 그래서 내가 오늘 니네 막 니들이 집지 말라고.
1: One.
6: Yes, mom.
1: Maria.
6: Yeah, I said one. Mom, I have avocado.
7: 뭐라고 써놨는지 알겠냐, 이거? 응? 이거 이문제 들어갔는데 뭐라고 써놓은 거 알겠어? 나는 이 빵 한번 먹어볼게. 이건 좀, 요건 좀 특이한 것 같아.
3: 자, 여러분.
7: 난 요금 할게.
1: 땡 아수가 자.
8: 나 사이다 볶아.
9: 우유. 혹시 섞어 마셔.
8: 땡 아수가 자.
7: 어디 가서 먹는 거예요?
8: 볶아.
7: 이쪽으로 나가서? 저기. 어, 요리 나가야 되는 거 같아.
6: 맞아, 저희 어떻게 됐을까?
10: 추가 없어. 에야, where's your fork?
11: 저 계속 있어
10: 많이 먹었어. 거꾸로 쓰는 거 많이 먹었어. That is nice.
1: Oh, mommy will get the sugar.
10: That's how you eat this.
2: 맛있다.
3: 아, 예.
2: 맛있어.
3: 아보카도.
2: 아보카도.
7: 근데 how do you say avocado in Korean?
3: 없어가.
2: 맛 없어.
3: 아보카도.
12: The fact that I don't speak Korean yet, I'm sure it's not something nice. I don't feel good about. I should have learned already, and I will. I will.
2: 집. House,
12: avocado. Então não tem jeito de falar abacate em coreano. Abacate é abacate.
3: Agora
12: tá bonito.
3: Agora
12: tá bonito.
3: Avocado.
12: Sim.
6: Avocado. Is any better?
13: 다모에 엄마가 이걸 보고 줄 걸. 너무 딱딱해서 이거 어떻게 먹어? 못 먹겠는데?
6: You open your mouth, you bite into it, like this. That's how you eat it.
14: 저 거미 스파이더 진짜로 유리창에.
1: Is it real?
6: Whoa. Is that inside or outside?
8: Outside.
6: That's a tarantula, right?
8: Yeah.
2: 거미. 한 손바닥만 한 게 붙어 있어가지고 먼 지구 반바퀴를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웅장은 아니고 어쨌든 좀 뭔가 큼직큼직한 게 좀 색다라서
15: 이것이 모조품인지 정말로 살아있는 건지 그거 알아보려고 첫째는 지팡이로 이렇게 건드려 본 거고.
10: have to go like rushing through everything, and if you don't rush something, then what's gonna happen? So, how much terror is going on, you know?
2: 할아버지! 할아버지!
10: 할아버지! 할아버지!
15: 좀 신기했어. 왜냐면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 같더니 움직이면서. 아, 그럼 여기 사는 애인가 봐, 얘가.
11: 아니, 저 안에도 큰 거 하나 있대.
15: 오. 가자. 이제 또 다시 또 출발하자.
5: 가자, 가자, 가자.
12: I wanted to have a beautiful outing with the whole family.
5: 무슨 놀이공원 온 것처럼 같이 애들이랑 소리도 지르고 유니크한 곳이다. 와,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16: On the way there, come back. It's 8 hours of trip. It's not actually easy trip.

0: 맹글러드, 맹글러드.
1: 정글?
2: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죠. 아,
3: 물에서.
4: 물에서 타는 오토바이. 아.
5: 하나, 조심, 하나, 둘, 셋.
6: 아이고, 앞에, 앞에 앉지, 앞에.
1: 저희 배가 이제 정글 안쪽으로 이렇게 항해를 한대요.

0: sushi, that's what they call mangi.
1: Mangi,
0: yeah? Mangi, mangi. The root of the tree is all underwater. Sometimes you can walk there, but the water will be on your knees, maybe on your waist. Regular trees don't live like that. They die. So that's what mangi means.
1: 이게 지금 사실 짠물인데 짠물에 사는 거잖아요.
2: 갈대가 있고 그다음 이제 개금예 개금쟁이라고 하는 그 뭐 짠물에도 사는 풀이 있어 풀.
1: 아.
2: 그리고 그건 이제 그 사람이 먹기도 해.
1: 그러겠지.

0: I was like, what? Like that. 저도 막 같이 애들처럼 소리 지르고. 어, 할아버지들은.
1: 한 번도 안 와본 곳이야? 빨리 가야 4시간 반.
2: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러웠고.
1: 언제 올 수 있을까?
2: 안 올 거야.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마.

0: 바로 신고하세요. 119. 잠풀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니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주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 특집 하나뿐인 지구 그 후 12년. 히말라야에서 온 미래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기자 이혜정입니다. 지난 8월 26일 네팔과 티베트 접경의 히말라야에서 거대한 빙하와 암반이 무너졌습니다. 토성류와 홍수가 마을을 덮치면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7천 명을 넘는 대재앙으로 번졌습니다. 처음엔 지진이라 했지만 그 흔들림의 정체는 빙하와 암반이 무너지며 만든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사 직후 12년 전 EBS 방송 하나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하나뿐인 지구 히말라야 대재앙 빙하 쓰나미 편입니다. 당시 히말라야 빙하의 변화를 추적하며 대규모 재난의 가능성을 경고했던 방송입니다. 오늘은 그 경고가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묻겠습니다. 당시 하나뿐인 지구를 연출한 EBS 최평순 PD 그리고 극지연구소 이원상 박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런 참사 앞에서는 사실 어떤 말도 꺼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참사가 인류에게 남긴 질문이 무엇인지 또 확인을 해야겠죠. 먼저 하나뿐인 지구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PD님, 2014년에 왜 하필 히말라야였을까요?
1: 네, 2014년만 하더라도 이제 기후변화가 많이 와닿지 않던 시기였어요. 이제 북극이 녹고 남극이 녹아서 이제 북극곰이나 펭귄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작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멀리 느껴지는 이야기여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국민분들이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발굴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때 마침 엄원길 대장님이 이제 히말라야 빙하 호 붕괴 홍수의 위험을 알리고 다니실 때였어요. 그래서 엄원길 대장님을 찾아가서 대장님이 경고하시는 게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진짜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팔로 향하게 됐습니다.
0: 네, 말씀하신 그 네팔의 현장 저희가 간략하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 세계 최고봉 히말라야. 눈부실 정도의 새하얀 만년설. 그 아래는 에메랄드빛 빙하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 가장 가까운 곳에 펼쳐진 천상의 호수. 그 빛깔은 마치 영롱한 보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히말라야의 아름다움은 언제 공포로 바뀔지 모릅니다. 만년설 빙하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높이 치솟은 물기둥은 엄청난 속도로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신비한 아름다움, 빙하는 삽시간에 도시를 집어삼키고 맙니다.
3: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그럼 그 계곡 골짜기는 막 완전 막 초토화 되는 거죠. 뭐 초토화.
4: 데이터 둥.
2: 지금 히말라야의 빙하 호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히말라야 빙하 쓰나미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0: 빙하 쓰나미가 휩쓸고 간 자리. 마을은 사라졌고 다리도 모두 부서졌습니다. 빙하가 점점 녹으면서 거대한 물폭탄이 내려옵니다. 급경사를 타고 위력이 강해지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빙하 쓰나미의 위협은 고산 마을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호수가 점점 불어나고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져버리는 현상을 빙하 쓰나미, 영어로는 GLOF라 부릅니다. 고산지대 사람들에게 빙하 쓰나미는 이미 먼 얘기가 아닙니다.
1: 보이러만 자다 뭐 됐을 때 어리 너 아웃 번이라서 접대 잔소가 있나.
0: 이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빙하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임자 호수로 향하는 길. 꼬박 7일간의 등반 끝에 마침내 임자 호수가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히말라야 설산의 장엄한 풍경 아래 펼쳐진 임자 호수. 겨울철이라 아직 얼음이 녹지 않은 임자 호수는 셰르파 펜바 씨에겐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그저 작은 연못에 불과했던 임자 호수는 길이 2.3km의 거대 호수로 변했습니다. 수십 년간 히말라야 빙하를 관찰해온 전문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빙하 쓰나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평온한 호수의 이면엔 대재앙을 부를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습니다.
2: Affected people maybe more than million. Not only Nepal, but also the tourists coming from other countries. So 1,000 will be directly affected. They might lose their house, crop, land, their properties.
0: 그러나 그 조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사이 히말라야의 빙하 호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히말라야 전역에 언제 둑이 터질지 모르는 호수는 약 2만 개에 달합니다.
3: Out of 1466, 21 glacial lake are the potential dangerous lake. So out of these, 6 are the priority lake, highest priority lake, including the Imja.
0: 그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팔에서 발생한 빙하 쓰나미는 보고된 것만 최소 12번에 이릅니다. 빙하 쓰나미의 위협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빙하 쓰나미는 비단 네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대자연의 반란은 세계인에게 닥칠 재앙입니다. 1994년 부탄 히말라야에서는 빙하 쓰나미가 21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불과 2년 전 그린란드에서 실제 관광객의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은 빙하 쓰나미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북대서양의 섬나라 아이슬란드. 이곳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1996년 대형 빙하 쓰나미가 발생해 교량과 도로, 전력시설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빙하 쓰나미는 남아메리카의 칠레도 강타했습니다. 빙하 쓰나미로 인해 넓이 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빙하 호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히말라야 지역의 빙하 쓰나미는 중국에서 29번, 네팔에서 22번, 파키스탄에서 9번, 부탄에서 4번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4: It's like an atom bomb because our glacier lakes are in the above 5,000

산 아래 펼쳐진 작은 마을 딩보체. 기온은 뚝 떨어지고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땅 한가운데 움푹 패인 분지가 드러납니다.

0: meters. And we have a lot of settlements and infrastructure on the downstream. If something happens in the upstream, then definitely it affects the downstream part.
1: 지금도 점점 녹고 있는 히말라야의 빙하 호수들. 만약 임자 호수가 터진다면 호수와 가장 가까운 마을 추쿵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고 그 아래 딩보체와 텐보체, 남체의 거주민들과 생활터전도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빙하 쓰나미의 위협은 계산할 수 없는 피해이자 국경 없는 피해입니다. 2차, 3차의 피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물의 저장고 역할을 하던 빙하가 녹으면 빙하에서 바로 나는 하천의 수량이 줄고 이것이 하류의 농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은 결국 물 부족과 가뭄에 시달려야 합니다. 심지어 집과 땅을 잃은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기후 난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범접하기 힘든 산 위에서 지구 온난화의 조짐이 계속되는 사이 6,000m 아래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는 매캐한 연기와 쉼없이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빠르게 도시화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의 네팔은 마치 60~70년대 급속도로 팽창하던 서울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에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그마티 강은 마치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넘쳐나는 쓰레기로 매립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수만 년 버텨온 만년설 빙하도 인간의 탐욕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기후 정의는 세계를 두 국가로 분류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서 별로 억울한 것이 없는 국가와 억울한 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네팔은 아주 억울한 국가에 속합니다.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우 미미하지만 그 위험엔 누구보다도 크게 노출된 나라입니다.
2: 아티스코타 아바 카스 번도 아바 비카스 라스트라로 코스니 폴루션을 걸다 아바 함로 야 코스니 아바 네팔에 두고 파리스 보이나 릭스타바 함을 보기 됐습니다. 뭐 비카스 라스트라로 코스니 민 폴루션 뭐 타올라기 보니 알니 티 폴루션을 걸다 히리 알리 아주 글로벌 워밍 민 폴루션 보니고 티요.
1: 빙하 쓰나미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의 어머니라 불리는 히말라야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 앞에 차가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히말라야. 그곳은 이제 가장 급격한 기후변화 현장의 중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3: 네, 영상 함께 봤는데요. 히말라야의 빙하호수가 그렇게 풍경만큼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현장 취재하셨는데 PD님 어떻습니까?
4: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2014년에 갔을 때는 빙하 홍수가 터졌던 상황은 아니었고 예전에 터졌었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왜 그 현장이 안 치워지고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안고 갔는데 이게 사람이 치울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때 시한폭탄처럼 이제 비유가 됐던 임자호수라는 곳을 찾아가는데 뭐 대중교통도 없어요. 예. 그래서 8일 동안 꼬박 걸려서 이제 걸어갔는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임자호수의 한 장면을 담기 위해서 건너편 산에

0: 반나절 걸려서 300m, 400m를 올라가서 그걸 찍을 정도로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아, 이래서 이게 대자연이구나. 이제 겸손해졌습니다.
1: 네. 과학자로서 박사님, 이 화면도 보시기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 네팔 참사와 겹쳐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2: 예, 맞습니다. 그 12년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빙하호가 범람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위험이었지만, 이번 네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산이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온도 상승 때문에 빙하라든지 아니면 산 비탈의 어떤 그 체력, 그다음에 이런 버틸 수 있을 만한 힘이 많이 무너졌다는 거는 겹치는 부분이지만, 대상 자체가 빙하호에서 산 자체로 옮겨간 그런 사건이고요. 네팔 같은 경우에는 5200m 높은 곳에서부터 뭐 1200m까지 구르륵 안반하고 암석하고 빙하가 같이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모든 물, 흙 이런 것들을 다 날리다 보니까 뭐 토성률을 이루어가지고 밑에 있던 그런 하류에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없어진, 하여튼 한마디로 복합재난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것들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피해가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아까 PD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고, 빙하호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은유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표현일까요?
2: 아,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뚝이 터지겠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시한폭탄에 보면은 그 시간이 쭈룩쭈룩 나오잖아요.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이 시한폭탄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뚝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2: 예.
1: 폭탄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게 벌써 12년 전 영상인데요. 그때는 그래도 가능성이었던 것이 지금은 현실이 됐습니다. 박사님, 그 사이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2: 보면은 2014년, 15년 이때쯤보다 지금 온도 자체가 작년이 보면은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1.4도까지 온도가 상승한, 정말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 온도 상승도 가장 빠르고, 눈이 덮여 있는 기간, 히말라야라든지 네팔 있는 그 지역에서 눈이 덮여 있던 기간이 23년 동안 가장 짧았던 그런 상황으로, 점점 이제 천천히 그 기온이 상승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들이 인식을 하지만, 이렇게 빨리 우리들한테 다가올지는 몰랐던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2014년 취재진이 목격한 히말라야의 위기가 2026년 참사로 현실이 됐습니다. 이 원인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 끝에는 결국 우리 인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여쭤봅니다.
2: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보면은 기온 상승, 기후변화의 주범은 인간의 화석연료를 주범으로 이미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지목을 한 상황이고요. 과거 기록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코어라든지 이런 과거 기후 변화를 지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들을 보더라도 한 200만 년 동안 그런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ppm 이 정도 수산해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한 420을 훌쩍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기록들을 보면은, 아, 이렇게 높아지는 게 자연 변동이냐 아니면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그런 간섭이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우리 인간이 산업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이산화탄소 증가, 그다음에 기후 변화, 온실가스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과학자들은 뭐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인간의 활동이 원인이다. 그 질문 최평순 PD는 이미 2019년에 던졌습니다. 우리 인류세라는 다큐멘터리였죠. 히말라야라는 하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큰 개념으로 넘어가게 된 걸까요?
0: 과학자들이 행성적 차원의 변화를 감지해서 인류세라는 말을 만들었고, 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류세는 인간이 지질 시대를 바꿀 정도로 지구를 엄청나게 바꿔놨다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공룡은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멸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우리의 어떤 우리의 문명이 소행성 충돌에 비견될 정도로 지구를 엄청나게 바꿔놨다는 건데, 그 자체가 굉장히 시청자들한테 신선하기도 하고, 이제 히말라야가 이제 얼음, 빙권의 문제라면, 이제 공기는 대기권, 그 다음에 야생 동식물은 생물권, 이렇게 빙권, 대기권, 수권, 생명권 등 지구 시스템 곳곳의 변화를 인류세라는 틀로 보여줄 수 있어서, 더 행성적 차원의 변화를 보여주기 쉬워서 이제 인류세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1: 네, 행성적 차원의 변화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3: I think we definitely in

0: a period in the Earth's history where one species is changing the surface completely.
1: 이날 하루 500만 킬로그램의 불꽃이 공중에 터졌습니다. 불꽃놀이 다음 날 대기 오염 농도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솟습니다. 이 공간에 우리와 생존권을 두고 다투던 다른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2: 네, 이렇게 영상을 보고 왔는데 참 보는 것만으로도 갑갑해지는 요즘의 우리입니다. 우리 지구를 보는 PD님의 시선이 몇 년 사이 또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이제 자연의 일을 인간의 일과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3: 네, 원래 이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인 건데 지금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죠. 인류의 숫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년에 1억 명씩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히말라야 방송이 나가던 2014년에는 73억 명이었어요, 인구가. 근데 지금 2026년에는 83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좀 넘는 사이에 이제 10억 명이 증가를 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인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버리는데 지구에 탈이 안 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할 지경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행성적 차원의 변화까지 생겼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2: 네, 이런 인간에 의한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가 변화하는 흔적, 얼음 속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하죠. 박사님은 빙하 전문가시니까요. 빙하 코어 데이터에서도 어떤 변화들이 실제로 관측이 되나요?
4: 예, 주변에 빙하 코어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자료들을 확인하다 보면은 빙하 코어 자체가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대기 성분을 눈과 같이 갖고 있다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눈이 얼음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 시절에 있던 그런 대기 자료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타임캡슐이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80만 년 정도 자료를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 뭐 300ppm 정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자연적인 변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420을 훌쩍 넘어선 그런 상황이라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자연 변동성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이런 이상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류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이스코어라든지 아니면 지층에 그런 1950년대부터 그 핵실험을 할 때 나타났던 그런 플루토늄과 그런 성분들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호수에서 어떤 진흙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층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아, 지구에서 오랜 뭐 45억 년, 50억 년 동안에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인류세 같이 뭐 우리가 지구에 등장하면서 이렇게 빨리 지구를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과 함께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인간이 지구를 통째로 바꾸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5: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1도가 오르면 지속된 가뭄으로 사막화가 심화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동식물들은 멸종하기 시작하죠. 2도가 오르면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대홍수와 대가뭄이 일어나며 북극과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 상당수 북극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해수면 또한 상승하게 되죠. 3도가 오르면 강력해진 허리케인이 닥치면서 식량 생산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아마존 우림지대가 붕괴되면서 지구온난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야생은 물론 사람도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습니다. 4도가 오르면 지구 전역에 피난민이 넘칩니다.

0: 남극 빙하까지 붕괴되고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은 빠르게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1: 네, 지금 보신 화면 불타는 숲과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이었습니다. 기후가 변화한다는 게 왜 이렇게 사람이, 생명이 사라지는 큰 위험으로 번지는 걸까요?
2: 사실 기후 관련돼서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할 때는 30년 정도의 그 자료들을 평균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추적을 하게 되는데 자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결국엔 속도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자기들이 적응해서 오랜 동안 자기 터전에서 살고 있었는데 터전도 없어지고 적응 기작도 많이 너무 빨리 변하는 바람에 이 시간을 적절하게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극단적인 현상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뭐 비가 계속 많이 온다든지 하면 결국에는 적응을 할 텐데 너무 집중된 시간에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산불 때문에 한 지역이 통째로 다 날아간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 생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박사님, 그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까?
2: 안타깝게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호주 가다 보면은 정말 예쁜 그런 산호초 그런 관광지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2023년, 4년, 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도가 너무 많이 높아지는 상황에 바닷물도 많이 뜨거워지는 상황이어가지고 결국에 84%가 백화현상. 그러니까 산호는 한번 백화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죽어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문턱을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요즘에는 하나둘씩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1: 결국 PD님도 그래서 카메라를 기후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군요.
3: 네, 뭐 지구라는 이제 집이 불타고 있거나 지구라는 집에 물이 차고 있으면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은 당연히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테니까 어떻게 그 영향을 받고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후 다큐멘터리 만들 때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어떤 구름의 변화, 이제 구름의 변화를 보여주려면 물방울 하나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뭐 모래 폭풍을 보여주려면 모래 알갱이 하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뭐 물방울이나 모래 알갱이에는 감정이입을 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우리랑 가까운 이제 영장류, 뭐 포유류, 척추동물의 이제 어떤 행태 그리고 그들의 눈만 봐도 이게 다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통해서 이제 지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1: 네. 빙하가 녹는 일과 또 생명이 사라지는 일. 지금까지는 따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둘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말라야의 얼음, 남극의 얼음, 또 뜨거워지는 바다, 낯선 날씨, 사라지는 생명, 각각 다른 사건들처럼 들리지만 박사님 사실은 지구라는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2: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 학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 뭐 쉽게 얘기하면 물리는 물리만 하고 화학은 화학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구를 각 그 전문 분야에서 너무 깊게 파고들고 있었는데 결국에 지구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몸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되면 또 다른 쪽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은 열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태양에서 우리 모든 생명이 근원이 태양이잖아요. 물도 마찬가지인데 태양에서 큰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계속 갖고 있으면 뜨거워지기 마련인데 결국에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이 열이 넘어가는 열,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열을 넘어서면은 배출할 수가 있었어요. 자연적으로 배출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그 뜨거운 열 중에 91%가 바다로 다 이동을 하고 있어요. 대기 중에는 한 1% 정도만 그 열을, 그 넘어가는 열을 흡수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지금 이 뜨거움이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바다가 91%를 갖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정말 노력을 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커다란 열이 우리들한테 다가와서 더 큰 재난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가능할까요? 한쪽에서 시작된 변화가 다른 쪽의 변화를 부르고 그게 또 다시 처음의 변화를 키우는 일.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예, 정확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가 이제 그쪽 안에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0: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되먹임 현상, 그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현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연쇄작용. 하나가 일어나면 그 다음번에 일파만파 식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되먹임 같은 경우에는 쉬운 경우가 북극의 해빙이 점점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는 바다의 북극에는 얼음이 많아가지고 얼음이 많으면 겨울에 하얀니까 태양열이 태양 그 빛이 이제 다 반사가 돼서 어느 정도 그 열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해빙이 없어지다 보면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시커먼 바다는 훨씬 더 많은 열을 흡수를 해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해빙을 더 많이 녹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되먹임 현상들이 꾸준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되먹임 현상이고 이번에 네팔 같은 경우에는 빙하, 그다음에 안반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려오면서 몬순 동안에 그 엄청나게 많은 물을 머금고 있던 흙도 같이 쓸어 내려가고 그다음에 지형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협곡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가 다음번, 그다음번에 이런 점점 어려운 복합 재난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은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눈덩이가 점점 불어나듯이 일어나는 게 하나의 어떤 연쇄작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피드백 같은 되먹임 현상은 기저 환경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떤 그 연쇄작용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계속 그 강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크게 할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박사님, 혹시 어떤 선을 넘으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순간도 오는 걸까요?
0: 그렇죠. 지금 보면은 뭐 쉽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선 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선 넘지 말아라가 사실은 우리가 아까 산호초 얘기했을 때는 1.2도가 선 넘지 말아라 했는데 벌써 1.4도가 넘어간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1.4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턱이라고 보고 있고 남극과 그린랜드에서 그런 문턱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미 넘어간 것도 있어요. 넘어간 것도 있는데 이 문턱이 사실은 지역별로 다르고 그다음에 종류별로 너무 달라서 하나로 우리가 아,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좀 사실은 편하거든요. 이제 정할 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이걸 넘지 않는지가 명확하지만 동네마다 성격마다 너무 다르가지고 아 우리가 어떻게 각종 그 다른 성격의 그 선을 정하고 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어떤 정의라든지 정책을 우리가 입안을 해서 바로 지금 우리가 행동이 취하지 않으면은 선 넘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쯤 되면 우리 하나뿐인 지구라는 제목 이제는 좀 다르게 들립니다. 하나뿐이라 소중하다는 뜻을 넘어서 모든 게 연결된 하나의 지구라는 뜻으로도 들리네요.
2: 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예, 지구를 하나의 이제 생명체로 이해하면은 편한데요. 마치 그 영화 아바타에 나온 가이아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람처럼 이 지구도 이제 먹고 숨쉬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계속 순환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과학자들도 이렇게 지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본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지구를 이해하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계속될수록 더 유의미하고 재밌는 게 많이 나올 텐데 이제 문제는 기후변화가 그것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과학자들이 해결하고 알아야 될게 점점 많아지고 또 난이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또그 신호는 우리 일상에도 있을 겁니다.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3: Can you see the sweat on my forehead? It's so hot today. I've been here for 5 minutes and I'm already sweating all over. I'm pretty sure this year the Amazon is suffering from its worst heat wave and drought ever. 그
4: però il sistema si può tentare di bloccare il mare, ma se il mare crescerà ancora, ancora, ancora per via dell'innalzamento della temperatura globale, la soluzione non sarà quella.

0: 그런데 참 영상에서 보신 히말라야도 아마존도 베네치아도 몽골도 결국 또 멀리 있는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한 건 이거겠죠. 그래서 우리 여름과 겨울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1: 그게 맞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재난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기후 변화 얘기를 할 때, 아, 이게 남의 일 아니냐, 너무 먼 미래 일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그 우선순위에 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상상의 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가 이게 위험 요소를 정의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당장 우리가 이제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오랜 그 기상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113년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100년 전보다 여름이 벌써 25일이나 길어졌고 겨울은 22일이나 짧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벌써 이제 기후가 바뀌었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여름이나 겨울의 모습이 이제 앞으로는 아닐 것 같고 특히나 우리가 평상시 이번 여름이 특히나 또 더웠는데 폭염 일수가 1910년대에 한 8일쯤 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17일? 그리고 열대야, 밤에 이제 너무 더워서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 한 7일 정도였었는데, 지금 한 28일, 4배 정도나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보다도 비가 오는 날은 이제 줄었는데, 한번 올 때마다 너무 많은 비가 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추운 날씨가 온다든지, 아니면 혹한이 올 때, 뭐 짧게는 오겠지만 너무 추운 그런 상황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현상들이 앞으로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이상기후, 언젠가는 그냥 날씨가 되는 걸까요? 어떤 게 가장 먼저 일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1: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과학자들이 볼때 과거에 재밌게 본 영화가 하나 이제 워터월드라고 이제 있었는데 이게 SF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아, SF 영화니까 저거는 우리 죽을 때까지는 안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벌써 이게 거의 다큐멘터리가 됐어요. SF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로 이제 벌써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과거에 얘기했던 이상현상이 지금은 이미 평상화된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열대야라든지 이런 폭염은 거의 뭐 여름철마다 계속 있는 그런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요. 너무 일상화되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상현상으로 보질 않아서 그게 더큰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0: 네. 인류세라는 거대한 문제를 또 PD님은 결국 우리 생활 속에 날씨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니라고 가장 강하게 느꼈던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2: 네, 폭우 취재인데요. 기상청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일기예보를 생산하는지를 이제 장기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총괄 예보국장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전에는 시간당 50mm의 비만 와도 난리가 났었다. 근데 이제는 시간당 100mm의 비가 오는 게 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라고 했는데 이제 그 해에도 시간당 100mm를 넘는 비가 당연히 왔었고 뭐 작년, 재작년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시간당 100mm 넘게 비가 왔다는 뉴스를 자주 접해요. 올해 8월에도 거제에 124mm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또 인명 참사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뭐 거의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비 오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제 이 기후 위기의 시대였는데 이 기후가 날씨로 체감되는 수준까지 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0: 네, 우리는 최근 히말라야 빙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생명으로, 시스템으로, 그리고 또 오늘의 날씨로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20년 뒤는 우리 어떤 모습일까요? 네, 박사님 영상 보셨는데 우리 2100년 말고 딱 20년만 보겠습니다. 지금 태어난 갓난아기가 20살 성인이 되고요. 우리 중학생들이 30 중반이 되는 2046년. 그 아이들의 지구, 어떤 모습일까요?
1: 다시 예전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봄에 마스크도 안 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뭐 산이고 강이고 놀러 다니는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봄철 같은 경우에는 황사에 또 미세먼지에 너무 많아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일상화됐잖아요. 과거에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여름철의 폭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우라든지

0: 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한 20년 후면은 뭐 당연하다라고 느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너무 많고요. 이게 왜 이러냐면 과학적으로 볼때 지금까지도 산업혁명 이후로 한 1.4도가 상승을 했는데 뭐 우리가 그 온실가스, 온실기체를 어느 정도 그 조절을 하더라도 한 20, 30년 후에는 2도 정도까지 상승을 한다는 예측이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보다도 한 0.5도가 상승한 그런 상황인데요. 0.5도가 되게 작아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체온이 36.5도인데 0.5도만 올라더라도 37도면은 뭐 미열이 생기고 뭐 건강에 좀 이상 신호가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아예 그때 20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당연한 현실로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한 반성이 많고 앞으로도 이런 2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내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급함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중요한 걸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20년 이미 피할 수 없는 변화는 무엇이고, 또 지금 우리의 선택으로 아직 막을 수 있는 변화는 또 무엇일까요?
0: 예, 정말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미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에 관한 그런 열,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팔 같은 경우에도 빙하를, 붕괴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이런 쪽으로 인식의 전환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우리가 잘해서, 그다음에 관측을 통해서,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한 재난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정의를 하고 대비를 해야 앞으로 뭐 2도나 3도나 올 그런 더 더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계속 지금부터 모으고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올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우리가 12년 전에 히말라야에서 미래의 위험을 또 PD님이 촬영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카메라를 든다면 20년 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지구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2: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바다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평균 기온 상승보다 더 빠르게 수온이 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바다 우리나라 바다 속에 들어가면 형형색색의 산호도 있고 바닥 속 풍경이 꽤나 다채로운데 20년 뒤 바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일단 바다의 변화상이 클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한반도의 바다를 기록하고 싶습니다.
1: 네. 이제부터 우리한테 20년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놓쳐선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박사님과 피디님 짧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0: 사실 제가 남극 탐사를 하다 보니까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자연 네, 위대함을 바로 느꼈고요. 너무 큰 얼음 때문에, 야, 이건 진짜 정말 점 같은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빌려서 잠깐 이 터전을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차라리 그 방법을 모르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찾을 수가 있는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 20년 후에 있는 우리 그 자손들을 위해서는 지금 바로 우리 기성세대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그 해법을 그 간과하지 말고 바로 행동에 옮기셔야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후 뉴스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받았던 적이 많지가 않아요. 특별한 이벤트나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주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안 주는 시간에도 계속 지구의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빙하호는 매년 어딘가에서 이제 터지고 있고 인명 피해가 이렇게 크지가 않을 뿐이지 작게나 아니면 재산 피해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가 참 바쁜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가 관심을 안 주면은 이 집이 더큰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지금도 우리의 지구는 계속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고,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2014년 히말라야에서 카메라에 담은 미래를 우리는 2026년의 현실로 만났습니다. 정작 이 위기를 가장 적게 만든 곳이 가장 먼저, 그것도 가장 큰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기를 만든 건 우리 세대지만 떠안아야

건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미래를 봤습니다. 2046년입니다. 그 미래가 어떤 얼굴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쩌면 바로 지금인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 특집 하나뿐인 지구 그 후 12년 히말라야에서 온 미래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도를 아십니까?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내가 다닌 중학교는?
6: 하은중학교.
5: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6: 세게 왔었어요.
5: 존경했던 롤모델은?
6: 에픽하이 타블로.
5: 좋아했던 과목은?
6: 미술.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6: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5: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6: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5: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6: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5: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6: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5: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6: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5: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6: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5: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6: 사람들의 무시.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5: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6: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0: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빠!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요즘에 이제 그 바깥에 돌아다니면 건물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봐요.
1: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이 초고층 건물. 이러면 이제 저는 기억나는 게 육산 빌딩.
2: 육산.
1: 예, 네, 어릴 때 이제 거기 가가지고 수족관 갔다가 아, 그 다음에 거 올라가는데, 그렇죠. 아! 하면서 엘리베이터 아! 하면서 올라갔던.
3: 어? 맞아요,
1: 순식간에 올라가던. 어, 그 막상 전경을 보면 엄청나게 네. 높잖아요. 네. 근데 육산 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3: 아, 그렇죠.
1: 네, 각자 기억나는 초고층 건물 있습니까? 좋아하는 초고층 건물?
3: 파리에 갔을 때, 에펠탑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1: 에펠탑도
3: 엄청 초고층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에펠탑이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1: 봤어요, 그거를?
3: 봤어요.
1: 직접 가서?
3: 올라가기도 했어요.
1: 아, 부럽네. 네, 못 가봤는데.
4: 저는 고층보다는 약간 독특하게 만들어진 건물들을 좀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일 기억 남는 건 그 우리나라에 있는 리움 미술관이라고 한남동 쪽에 있어요.
1: 네, 그렇죠. 네.
4: 이게 세 명의 굉장히 유명한 그 거장 건축가가 각자 이제 만든 건데 재료과학적 관점에서 박물관 같은 느낌이라 너무 인상 있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
1: 우리 교수님은?
5: 저는 그 콜로세움을 한번 가봤었는데 이탈리아에서. 그 넓은 공간을 보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건축 기술이 발달했구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되게 감명을 받았던.
1: 콜로세움. 야. 근데 요새 근데 트렌드가 약간 높이에요, 높이.
5: 네.
1: 세계적으로 그냥 초고층 빌딩. 고층 빌딩. 몇 층까지 그러면 가보셨어요, 지금?
5: 저도 초고층 건물은 롯데월드 타워인데.
1: 육세 빌딩보다 엄청나요?
5: 근데 아까 육산 빌딩에서 경험하셨던 지금, 하는.
1: 아, 이거요.
5: 그 똑같은 경험인 것 같은데.
3: 저도 그 우청환 교수님처럼 롯데타워 가.
1: 거기 몇 층이죠?
3: 거기가
4: 123층.
3: 123층.
1: 더블이네.
4: 저도 롯데타워까지밖에는 못 가봐서.
1: 아, 세 명은 다 가봤네?
4: 네.
1: 와, 부자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높은 건물들을 보면, 네. 야, 저렇게 높은 건물들이 태풍이 막 와도
3: 네,
1: 바람이 엄청나게 막 불고 해도 안 무너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서 있는지 이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3: 그래서 제가 오늘 초고층 건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1: 좋습니다. 초고층 건축 전문가님 나와주시죠.

0: 벌써 느껴집니다. 네.
1: 허리가 고드세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 구조공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과학자 최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아니, 건축 구조공학이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건축 구조공학 좀 생소합니다. 이건 또 어떤 장르예요? 어떤 겁니까?
2: 한마디로 건축물의 골조와 뼈대를 연구하고 그 계획하는 그런 학문이라 할 수 있겠고요. 네. 건축물은 얼핏 봤을 때는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중을 잘 전달하고 또 흘려보내고 때에 따라서 잘 싸워서 건축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그런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 따지면 그 뼈대, 네. 건축물의 뼈대를 설계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초고층 건물을 몇 개나 설계하신 겁니까?
2: 제가 죄송하게도 건축물을 직접 짓거나 설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따지는 사람인가요?
2: 비슷합니다. 건축물의 설계 기준, 네. 그 다음에 시공 기준, 그래서 지피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한국 건축.

0: 지금 원래 한국 콘크리트 학회 부회장님이시고 또 한국 구조물 진단 유지 공학회 부회장님입니다. 부회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1: 3장이시네.
0: 네, 3장이시네.
1: 3장 법사님이셔. 3장 건축 법사님. 야, 대단한 분이 오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축 구조 공학에 그냥 끝판왕이다.
0: 맞아요, 맞아요.
2: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겸손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네. 대단한 또 이 실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오르는 거죠. 자, 우리가 고층 건물이라고도 하고 고층 건물이라고도 하는데 초고층 건물, 고층 건물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2: 초고층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2: 초고층 재난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을 만족하면 그것은 초고층으로 분류가 되고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될 재난계획이라든지 내화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네요.
2: 그렇습니다.
1: 그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도대체 몇 층입니까?
2: 1등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프 828m이고요.
1: 층수가
2: 163층.
1: 163층. 800m?
2: 와, 유일하게 800m 대입니다.
1: 야, 부르즈 할리파. 저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현재까지도 저 높이를 깨는 건물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그럼 2위는요?
2: 2위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에 있고 마르데카 118.
1: 마르데카 118.
2: 층수가 바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
0: 118층.
2: 그렇습니다. 층수는 118층이고 높이가 679m입니다.
1: 600m요.
0: 아, 그러면 1위하고 2위하고 꽤 높이 차이가 있네요.
2: 150m 정도 차이가 나고요.
1: 150m.
2: 자, 3위도 아시아에 있고요. 중국의 상하이 타워.
1: 아, 저것도 진짜 높아 보이네.
2: 자, 이것도 600m대이고요. 632m. 층수는 숫자가 더 높습니다. 128층입니다.
1: 아니, 롯데월드타워도 엄청 높은데 세계 3위 안에는 못 드는 겁니까? 몇 위일까요, 롯데타워는?
2: 네, 아쉽게도 탑 3위 안에는 들지는 못하고요. 네. 6위, 세계 6위입니다.
4: 6위면 대단한 건데.
2: 근데 한 가지 더 좋은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세계 1위와 2위 그 건물은 우리나라 건축회사가 시공을 하였습니다.
1: 진짜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1: 야, 몰랐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1위, 2위 건물을 대한민국 기술로 졌다. 아, 또 국뽕 타임이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럼 롯데월드타워 있잖아요. 이것도 높은데 정확히 높이가 어떻게 되죠?
2: 롯데월드타워는 두 개의 수치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555. 555m. 그 다음에 층수는 123.
1: 와, 쉽네.
2: 이 롯데월드타워는 일단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게가. 75만 톤에 이르릅니다.
0: 75만 톤이요?
1: 75만 톤.
0: 감이 안 와요.
4: 어느 정도인 거지?
2: 그래서 네. 75만 톤이라면 성인 남자의 몸무게를 75kg으로 봤을 때 1000만 명이 모이면 75만 톤에 해당합니다.
1: 1000만 명이요?
0: 거의 서울시 인구가.
1: 서울시 인구가 천만, 천만이
2: 모여요. 서울시 인구가 다 모여도 아마 롯데 월드타워보다는 더 가볍지 않을까. 와. 그렇게 해서. 아,
1: 서울 시민들의 몸무게를 다 쌓아도 와,
4: 되게 신기하다.
1: 아니 근데 건물이 그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안 무너지고 이렇게 딱 잘 서 있어요?
3: 그러니까요.
1: 야, 이게 신기하네.
2: 겉으로 보면 건축물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은 스스로의 자중, 자기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초고층의 경우는 그렇겠죠. 또 지진 하중과 바람 하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하중을 잘 지지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건축구조공학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1: 건축 구조 공학의 핵심이다. 근데 이게 어떤 그럼 설계 방식일까요?
2: 자,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1: 골고루인가 그런가?
2: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각자 자료를 한번 봐주실까요?
1: 와, 이거 움직인다.
2: 그렇습니다.
1: 와, 방 쓰셨어요?
2: AI하고 저하고 만들었는데 저는 잠을 자고 AI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예. 이 건축물은 다양한 하중을 받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자중, 자기의 무게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중.
2: 최상층부에 있는 것이 즉 사람이 발을 디디는 그 부재가 슬래브입니다. 그 아래쪽에 하늘색이 바로 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아래쪽에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 부재가 기둥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물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슬래브입니다, 슬래브.
1: 슬래브.
2: 그래서 슬래브의 하중을 결국은 지방까지 잘 전달.

0: 라는 것이 가장
1: 평평한데요.
0: 중요하겠다.
1: 평평한데요.
0: 그렇습니다.
1: 바닥이죠? 바닥, 바닥.
0: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요거, 요것이 예, 이 슬래브가 되겠습니다. 예. 슬래브가 우선은 가장 인근한 그 보라고 하는 수평 요소로 네. 이제 하중이 집중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하중은 이제 기둥으로 집중이 됩니다. 네. 2차 집중이 됩니다. 그 하중은 자연스럽게 1층으로 내려오게 되겠고요.
1: 그렇죠.
0: 자, 그런데 이 건물을 그대로 땅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2: 땅, 그, 박혀버리.
0: 그렇습니다. 네, 기둥이 뾰족하기 때문에 네. 땅속으로를 가라앉게 되겠죠.
1: 쭉 내려오니까 모처럼 박히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넓대 대한 그런 콘크리트 블럭이 있습니다.
1: 네, 밑에, 제일 밑에.
0: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초판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중이 네. 그 집안에 분산되어서 결국은 건물 전체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다.
1: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떤 층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구조만 갖고 있으면 그냥 밑으로 다 그 집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건물의 하중은 네. 결국은 집안으로 전달돼야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1: 그렇죠. 그럼 기둥이나 보에 어떤 식으로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기둥이나 보에.
0: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압축력이 작용한다.
1: 압축,
0: 그러면 압축력. 기둥을 통해서 그대로 집안으로 그렇게 전달을 하면 되겠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휘어지는 힘 네. 또는 잡아당기는 힘 이런 힘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맞춰서 재료도 선택이 되고 또 뼈대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네. 조금 더 나아가서 지진하중에 대해서는 건물이 굉장히 유연하게 스스로 굉장히 그렇죠, 유연하게 그렇죠. 만들고 이게, 예. 또 하나 바람은 굉장히 고층의 경우는 강하게 작용하는데 네. 그 바람을 잘 버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람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야.
3: 그럼 이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이 힘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예를... 제가 대표적인 하중 한 세 가지 정도를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실질적으로 건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16가지입니다. 뒷부분에서 16가지. 다시. 그것을 또 잘 조합해서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그런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다 안전할 수 있어야 된다.
1: 아까 그 롯데월드타워가 이제 하중이 서울 인구랑 맞먹는다고 하셨어요.
4: 그러니까
1: 그 무게를 땅이 안 꺼지고 버틴다라는 거.
4: 그러니까
1: 이게 이제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
0: 그 압축력은 기둥을 통해서 집안으로 전달하면 해소가 됩니다.
1: 네.
0: 근데 롯데 월드타워는 워낙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1: 555m인데
0: 그런 방식으로 해소는 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특별한 방식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1: 특별한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0: 콘크리트 파일이라고 해서 지름이 1m 정도 되는 네. 그런 콘크리트 파일을 지하 30m까지 가서 하강강 안반에 직접 정착을 합니다. 임플란트 아직 심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깊숙하게 심어서 안반에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초판 네. 4,200kg톤의 철근과 그 다음에 8만 톤의 콘크리트를 투입해서 매트 기초를 만듭니다. 그래서 매트 기초와 콘크리트 파일을 하이브리드에 의해서 자중을 집안으로 전달한다.
1: 555m짜리 빌딩인데 그 높이에서 힘을 아래로 내리려면 기둥을요 이거 엄청 많이 세웠을 것 같아요. 그죠?
4: 진짜로요.
1: 얼마나 세웠을까요 기둥을?
0: 딸랑 8개.
1: 네?
0: 층당 딸랑 8개를 세웠습니다.
1: 무슨 8개?
0: 기둥.
5: 건물 내에 기둥이 8개밖에 없다고요?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8개를 버텨요?
0: 기둥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가운데 이제 코어가 있습니다. 메가 코어라고 부릅니다.
1: 메가코어.
0: 벽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메가기둥 8개. 그래서 롯데월드타워는 메가코어월 메가기둥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3: 그럼 그 코어월은 기둥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그건 벽이라고 부르면 되겠고요.
1: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둥이 좀 많아야 안전하지 않냐라고 또 말씀도 하실 텐데 괜찮아요?
0: 맞습니다. 기둥이 많으면 당연히 안전한 것이 맞고요. 네. 근데 8개밖에 없지만은 그 기둥 사이즈가 생각보다는 큽니다. 가로 세로가 3.5m, 3.5m이기 때문에
1: 아 하나예요? 크네.
0: 웬만한 방 크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4: 그러네요. 거의 몇 평인데요, 그 정도면은 진짜로.
0: 자, 그래서 정밀한 구조 해석을 통해서 계산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둥 개수만 가지고도 작용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구조공학의 핵심이고 위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리고 사실 또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계산을 네. 한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저는 살짝 아쉬운 게 세계 1, 2 건물을 다 우리나라 기술로 했지 않습니까? 첨탑을
6: 올려서
1: 100m짜리 딱 올려버렸으면 우리가 1등 하는 거 아니냐.
7: 300m 맞아요.
1: 300m.
4: 옛날에 21이 그 데뷔를 했을 때 산드라방님이 한때 180이었거든요, 키가.
1: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0: 전 세계적으로 모든 도시가 그런 순위에 대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경쟁이 있을 수가 있어서 세계 초고층 도시 건축 학회에서는 몇 미터냐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기준이냐. 를 반드시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첫 번째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층수의 높이가 몇 미터냐 그것이든지 네. 두 번째로는 그 후에 말씀하신 것들은 첨탑. 근데 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일부분입니다. 거기까지는 네. 정말 이제 순위 경쟁심이 있는 차원에서 안테나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안테나 세우자는 거예요.
0: 첨탑이라고 하지는 않고 안테나라고 하는데
1: 안테나
0: 그것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높게 세우면 그 기준에서는 세계 1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각각의 기준이 있는 거구나.
1: 그러면은 조금 뭔가 꼼수 느낌이 좀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3: 네네네.
1: 얼마나 이게 인간들이 경쟁적이고 예민하면은 단체까지만 들어가지고 싸우냐. 왜 이렇게 인간들은 고층 건물에 집착을 할까요?
0: 예. 사실은 인류는 건축에 대한 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높디 높은 수직적 공간.
1: 수직적 공간.
0: 이러한 꿈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없이 넓게 펼쳐지는 어떤 장애물 없이, 벽이나 기둥 없이, 그런 대공간, 무주 공간, 그런 두 가지 꿈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건축사, 그런 건축 구조, 공학의 발전에 중요한 그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니 근데 또 우리 우추한 교수님도 계시니까 오래간만에 또 왜 인간을 한번 좀 가보자고.
3: 네. 드디어 제가
1: 수직 건물과 기둥 없는 무주 공간을 욕망했다. 이거 자체가 이미 너무 욕심이 심한데 네. 왜 그럴까요?
3: 내각 쪽에서는 건물이 주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를 많이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신 것
1: 감정적인?
3: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높이 같은 게 이제 주는 감정이 뭘 것 같아요? 감정의 종류가?
4: 권위,
1: 지배감,
6: 성공.
3: 성공, 지배감.
1: 권력.
3: 그렇죠. 저희는 이제 경외감이라는
1: 경외?
3: 말을. 네.
1: 그건 신에 대한 영감 아니에요?
3: 맞아요. 근데 이제 건물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경외감. 결국에는 신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
1: 아, 그래요?
3: 경외감을 갖게 되면 이제 자기가 좀 작아진대요. 그걸 스몰 셀프.
1: 내가 겸손해지는구나.
3: 그렇죠. 그래서 신사회적 성향이 높아진대요.
1: 이거는 진짜 좀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맞아. 네. 나는 이 세상에 나는 그냥 작은 존재였네.
3: 네.
1: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도 많이 공감하시네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삼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큰 세상을 만나면 나는 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러면서 나를 좀 찾아가는. 뭐 그런 거 동의하십니까?
0: 아, 네, 동의하겠습니다.
1: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는 마지못해
0: 노력해보겠습니다.
1: 예. 어둠의 화학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7: 저는 들으면 느낀 게 약간 그 일반 시민들을 작아지게 만들어 지배하려는 권력자들의 목적이 그게 컸을 것 같아요.
3: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 성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옛날에는 현대 그 구조 시스템이나 좋은 재료는 사실 없었을 건데 그때도 초고층 건물들이 있었나요?
0: 그때는 초고층이라 그런 분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네. 우리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높은 구조물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기자 지역의
4: 피라미드.
0: 쿠퍼 피라미드입니다.
1: 피라미드?
3: 맞네요.
0: 지금부터 4,600년 전이죠.
1: 4,000년.
0: 높이는 146.6m.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더라도 3,40층 정도 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높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런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기능도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은 단 한 사람을 위한 그런 건축적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지고 자, 그 이후에 이 기자 지역의 쿠퍼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 얼마나 걸렸습니까?
0: 서기 1311년이기 때문에 대략 38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영국의 고딕 시대 때 링컨 대성당이 비로소 160m로서 피라미드를 능가할 수가 있었고요. 저층부 석재부가 80m, 그 다음에 상층부 목재부가 80m, 그래서 합쳐서 160m였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게 인류가 거의 4천 년 동안 피라미드를 못 이긴 거예요. 피라미드의 그 높이를 못 넘은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0: 하중을 잘 전달하고 또 흩뿌리고 그다음에 버텨내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 시스템입니다.
1: 구조

0: 시스템.
1: 그 구조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하중의 흐름을 이해하고 하는데 인류가 3,800년의 시간이 흘렀지 않느냐.
2: 부하 기둥까지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콘크리트 판이라든가 이제 이런 건 없었으니까 그저 밑으로 내려보내는 게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1: 거기 피라미드 시절에는 일단은 건물이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2: 그렇죠.
1: 그렇죠. 왜 이게 안정적일까요?
2: 밑에가 넓고 점점 올라가니까.
1: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겁습니다. 네. 무겁기 때문에 옆에서 다른 하중이 작용하더라도 스스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즉 재료 자체가 질량이고 질량 자체가 그냥 구조인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질량 구조였다.
2: 그냥 무게로 그렇습니다. 다 버텨버리는 네. 구조. 예.
1: 그런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가운데를 드러내면 그게 바로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 돔 또는 벽이 되는 것이죠.
2: 아, 돔 구조요?
1: 그렇죠. 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화될 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바로 로마 또는 로마네스크 양식이 그런 면 구조에 가깝다. 자, 한 단계 더 생각해보면 네. 면은 되는데 선은 안 되냐. 가능하겠죠. 그래서 벽이 아니라 힘이 흐를 수 있도록 리브라는 것을 만들고 그 위에 얇은 석재를 덮으면 외형적으로는 3차원 돈처럼 보이지만 힘은 선을 따라서 흐르는 선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2: 텐트 그런 것처럼요?
3: 네, 텐트. 예, 예.
1: 그렇게 해서 인류가 그러한 선 요소로까지 발전하는데 3,800년이 걸린 것이고
2: 여기까지
1: 그때 비로소 이제 피라미드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
4: 지금 초고층 건물을 설계할 땐 굉장히 많은 걸 아까 고려를 했잖아요. 그럼 피라미드처럼 쌓으면 1km 높이를 쌓아도 안 무너질까요?
1: 피라미드 형태로 쌓았을 때는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석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도만 계산했을 때는 8km까지 쌓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누가 시공을 하느냐 그다음에 지반이 버텨낼 수 있느냐
2: 아니 그러면은 일단 질량, 그리고 면, 그리고 선, 뭐 리브,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그럼 현재는 이제 어떤 시스템입니까?
1: 현대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두 재료, 콘크리트. 그 다음에 철골 또는 철근. 이 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고요.
2: 그때는 이제 이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 약간 맞습니다.
2: 아, 그러니까 약간이요? 약간 이 재료가 틀렸, 중요하다는 거죠?
1: 약간 틀렸지 거의 네. 맞습니다. 구조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피라미드를 넘어갈 수가 있었고 하지만은 그게 또 한계입니다. 그걸 더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하셨던 재료의 개발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2: 재료. 그리고 재료도 그러면 그동안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됐겠죠? 재료도요?
1: 그동안 우리가 쭉 인류가 사용했던 재료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재료. 그 석재와 이제 목재가 되겠죠.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2: 불가능.
1: 강도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네. 아쉽게도 한 가지씩 약점이 있어요.
2: 네.
1: 이 석재라고 하는 것은 누르는 힘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근데 잡아당기는 힘에는 굉장히 약해요.
2: 아.
1: 그래서 균열이 한번 생기면 그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더 이상 사용 그냥 파괴가 되는 것이죠. 네. 자 목조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조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데 썩으면 끝나는 것이고 화재가 나면 끝입니다.
2: 그렇죠,
1: 자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 건축에서는 그 재료를 계속 여전히 부분적으로 쓰고는 있지만은 대부분 일반적인 그런 건축물에서는 다른 재료를 사용하죠. 이제 콘크리트.
2: 콘크리트.
1: 자 콘크리트는 좋습니다. 강도가 엄청납니다.
2: 네.
1: 엄청난데 콘크리트도 인공 석재입니다. 자 그럼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5: 당기는
1: 그렇습니다.
5: 힘.
1: 콘크리트도 잡아당기는 힘에 약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골 또는 철근.
2: 철근.
1: 이건 잡아당기는 힘과 누르는 힘에 대한 강도가 똑같습니다. 굉장히 이상적 재료고 그 그래? 강도도 굉장히 크죠.
2: 네.
1: 단점은 비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개를 조합하면 멋진 이제 궁합이 나올 수가 있는
2: 철근 콘크리트
1: 그렇죠. 압축력은 비교적 저렴한 콘크리트가 담당하고 인장은 철근이 담당하는. 자 이 조합이 이제 성립되면서
2: 하이브리드
1: 건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3: 이게 뼈와 근육 같은
1: 그렇습니다.
3: 느낌.
1: 네네.
2: 아까 인공 석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콘크리트는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버무릴까요?
1: 일단 콘크리트에는 네. 물이 들어가죠.
2: 그렇죠.
1: 그다음에 골재가 들어갑니다.
2: 골재.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멘트가
2: 시멘트.
1: 들어갑니다. 네. 이 모두 다 자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다 다량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0: 콘크리트 만드는 것도 이제 화학 반응 되게 독특한 게 우리가 보통 뭐를 녹이거나 하면 열을 흡수한 경우가 많아요.
1: 그렇죠.
0: 근데 콘크리트는 이게 시멘트랑 물 넣으면 발열 반응이라서 열이
1: 열나잖아요.
0: 막 발생을
1: 네.
0: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1: 그리고
0: 콘크리트를 만들고 쓰는 게그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의 7%인가를 먹어요. 지구 온난화에 엄청난 비중이 콘크리트를 하는데 이게 없이는 현대 건축이 지금 불가능하다
1: 빨리
0: 보니까
1: 대체해야겠네.
0: 계속 새로운 시도가 하고 근데 말씀대로 이걸 능가할 재료가 지금
1: 없어요?
0: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하고 좋은
1: 와.
0: 재료여서 되게 흥미롭게 보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1: 아니, 근데 뭐, 사실, 이 콘크리트를 누가 개발했는지도 이제 궁금해요.
2: 진짜.
1: 콘크리트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콘크리트 자체가 어떤 가문에 무슨 콘크리트 백작인지. 예, 뭐 콘크리트라는 이름 자체가
2: 진짜.
1: 누구 사람 이름인지 궁금해요.
3: 네, 콘크리트는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2: 다행이야.
3: 영국의 벽돌공인데 조셉 에스프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바닥에서 석회석과 점토를 이렇게 저렇게 섞어가면서 굽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재미로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가 나온 것이 현대시멘트의 원조다.
1: 사실 이게 시멘트는 그래도 더 옛날에 신전 같은 거 짓는데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에요?
3: 사실은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는 우리가 판테온, AD 128년 판테온의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습니다.
1: 그래요?
3: 그때 사용된 콘크리트는 지금과는 좀 다르고 화산재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그러한 콘크리트가 사용되었고요.
1: 그것도 콘크리트로 갈수 있는 겁니까?
3: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판테온은. 우선 첫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 강도가 점차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석재는 균열이 발생하면 끝이라고 했는데 균열이 발생하면 이 판테온의 콘크리트는 스스로 그것을 치유하는 그런 화학적 반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1: 근데 이걸 왜 지금 안 씁니까? 이거
0: 이거 얼마
1: 써야죠.
0: 안 됐어요. 제가 2023년에 이 재료학 논문에서 이 자가치유 콘크리트라는 게 굉장히 크게 연구되는 게 있었는데
1: 자가치유 콘크리트 대박이다.
0: 우리가 보통 이제 소석회랑 생석회랑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생석회라는 그 산화칼슘이라는 걸 많이는 안 썼어요. 얘는 물이랑 닿아도 반응을 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막 흡수해가지고 가루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이걸로 만들었을까?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거나 균열이 있으면 구조가 바뀌면서 그걸 메워가는 과정이 다 분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때부터 자가치유 콘크리트를 하면서 이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이제 하고 있고요.
1: 아니, 판테온 콘크리트가 짱인데.
2: 그러니까.
1: 앞으로 그냥 이거 쓰자고 하시죠, 위원장님.
3: 뭐 제가 여기에서 쓸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정적 이유는 제가 쓰자고 했을 때 그걸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공급이요? 화산재?
3: 대량 공급이 돼야 되는데 화산재를 구해와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석회 관련 그 라임 성분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조합입니다. 자, 그것은 현대 건축의 그 대량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또 구하기가 어렵겠네요. 롯데월드 타워에도 콘크리트가 당연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여기는 무슨 콘크리트입니까?
3: 거기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기반한 콘크리트고요.
4: 대략 50만 톤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3: 이 양도 중요하지만은 강도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롯데 월드 타워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80MPa급을
1: 그
3: 사용했습니다.
1: 뭡니까, 그게?
3: 80MPa. 어떤 물리학적 단위인데
1: 메가파스칼?
3: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톱을 한번 쳐다봐
1: 강도요?
3: 주십시오. 엄지
1: 손톱
3: 손톱.
1: 위에, 예.
3: 자, 대략 면적이 1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1제곱센티미터. 여기에 800kg이 제하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성능을 갖춘
1: 고성능이네요.
3: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라 볼수 있겠고요.
1: 점점 저 강도가 세지는 거 아니에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게 이제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3: 건축 현장에는 무거운 자재들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옮겨야 되거든요.
1: 예.
3: 일반적 타워 크레인은 지상에 잘 정착하고 있는데 초고층 같은 경우는 지상에 정착해가지고는 역할을 할 수가 없죠.
5: 올려야 되는구나.
3: 그렇죠. 그래서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건물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그런 클라이밍, 타워 클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고요. 사람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1: 예.
3: 수직 이동 시스템, 즉 엘리베이터.
1: 같이 가는구나.
3: 그렇죠. 현재 상용화되고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그런 엘리베이터로 알려져 있는 것은 초속 10m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당 대략 600m 정도 되는 엘리베이터가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하고요.
1: 엄청 쫄리겠네. 와, 엘리베이터는, 와.
3: 재현 시스템이라든지 또 내화 시스템, 그다음 방제 시스템, 그 기술들까지 같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는 그런 초고층이 실현 가능하지 않았을까.
6: 내각의 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걸 만들

0: 수 있었던 지능.
1: 내가 중요하죠.
2: 네, 인간의 지능이 이거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1: 내가 중요하죠. 네.
3: 근데 이제 초고층 건물을 설계할 때는 하중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해, 특히나 이제 자연재해, 이게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태풍 불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초고층 건물들은.
4: 지진도 나고요.
3: 흔들리는 게 막 느껴지지 않을까요?
5: 대략 한 100m, 300m 요 정도 선까지는 뭐니 뭐니 해도 지진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진이 굉장히 큰 하중이고.
3: 지진 중요하죠, 예.
5: 300m 이렇게 더 넘어서면 그보다 바람이 더 결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3: 그 저층 건물 있잖아요. 저층 건물이 지진에 왜 더 영향을 받을까요?
5: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시스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4: 지진이 발생하는 건가요, 여기서?
5: 아, 그러면.
1: 네. 오, 우와. 와.
6: 처음 본다, 이런 시스템.
5: 자, 제가 사비를 들여서 받아볼게요.
1: 우와, 사비.
5: 자, 사람들도 목소리가 예, 프리퀀시가 좀 다르죠. 어떤 분은 이제 중저음, 멋진 중저음, 네. 어떤 분들은 좀 가벼운 목소리도 있고요. 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가지고 있는 질량, 그 다음에 높이, 네. 또는 뭐 강성, 그런 것들에 따라서 흔들리는 고유 주기가 다 다릅니다. 네, 가장 높은 건물을 모사하고 있는 이 녀석은 주기가 비교적 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은 좀 짧습니다. 네. 마지막은 저층 건물입니다. 네? 굉장히 짧아요.
1: 진동이 많이 가네.
5: 자, 그러면 제가 지진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오는 장주기 지진을 제가 한번 줘볼게요.
1: 천천히 온다.
0: 그러네, 제일 높은 게.
1: 제일 높은 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5: 다른 녀석은 거의 흔들리지가 않죠. 네. 자, 이번에는 그보다 조금 빠른 지진을 가해보겠습니다. 누가 반응하나요?
4: 가운데 있는.
1: 가운데.
5: 자, 이번에는 굉장히 빠른 지진파를 가해보겠습니다.
1: 아, 예. 희한하네.
5: 나머지 것들은 거의 반응하지 않고 얘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러니까
0: 지진의 주기에 딱 맞는 그런
5: 것을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지진이 그런데 장주기, 중주기, 단주기 중에서 단주기가 우세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진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이것처럼 저층 건축물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4: 신기하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높은 건물이 지진이 오면 흔들리니까 완전히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6: 초고층 좋은데?
4: 초고층으로 옮겨가야겠는데요?
3: 건물이 진동에 맞춰가지고 이제 같이 흔들린다라는 게 참 신기한데. 그리고 또 무섭기도 하고요.
4: 그러니까요.
3: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은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 네. 맞으면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
4: 맷집 좋게.
5: 그렇습니다. 네. 손상은 감내하고 다만 아무리 손상을 받더라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건물이 붕괴되지는 않도록 막아주는 그 정도 보험 수준의 내진 설계가 네. 내진의 기본적인 목표이고요.
4: 네.
5: 좀 아쉽다. 우리 집은 좀 아쉽다. 그럼 다음 고급 옵션이 있습니다. 면진입니다, 면진.
3: 면진은 처음 들어봐요, 뭐예요?
4: 고급 옵션이라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0: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5: 지진을 없애주는 거죠.
4: 야.
5: 자, 건물 위에 컵을 붙여놓고 책상을 흔들면 크게 컵이 흔들릴 것입니다. 네. 근데 컵과 이 책상 사이에 얇고 굉장히 미끄러운 그런 비닐을 올려놓고 흔들면 책상은 흔들리는데 컵은 거의 흔들리지 않죠.
1: 그게 면진.
5: 그렇습니다.
3: 건물이 아예 흔들리지 않고.
5: 그렇죠. 그래서 건물과 지진을
1: 분리시켜버려요.
3: 이야.
5: 이 기술은 그 일본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 옵션은 더 있습니다.
4: 또 있어요?
5: 이번에는 지진을 제거하는 재진이라는 또 기술이 있겠습니다.
3: 제거한다는 게 좀 많이...
4: 지진을 제거해요?
3: 약간 사기 같은데 제거한다는 게.
5: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파동입니다.
4: 그렇죠.
5: 파동은 에너지로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 에너지를 살살 우리가 빼줄 수 있다면 지진은 결국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건축물 최꼭대기에 질량체를 매달아서 아마 타이펠 101에서 네.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지진의 효과를 삭제하게 되고요. 운동 에너지로서 바꿔서 결국 지진의 에너지가 조금씩 줄게 됩니다.
4: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려고 하면 그 안에 무거운 추가 있으니까 그 추가 반대

0: 쪽으로 당기면서
1: 아, 서로 관성을 이용해서.
0: 네, 관성을 이용해서 서로 움직이지 않게.
2: 초고층 건물은 근데 지진보다 이제 바람 때문에 위험하다고 맞아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3: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바람은 총 면적에 비례해서 작용하는 하중이기 때문에 키가 클수록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 세집니다. 네.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람 하중이 지배적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그런 강풍이 불 때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최대 수십 센티미터에서 수미터까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변형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2: 오는데.
3: 그렇죠. 바람은 빠져나갈 때 조용히 빠져나가면 되는데 뭔가 와류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면서 빠져나가고
2: 와류가 뭐죠?
3: 그것이 좀 피곤합니다.
0: 그 터뷸런스. 소용돌이 같은
2: 이거 와류. 예. 예. 이게 오니까
3: 그렇죠. 소용돌이를 치면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건물이 직사각형 같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겼을 때는 이 바람이 빠져나가면서 와류가 규칙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툭툭 칩니다. 네. 그러면 바람이 부는 직교 방향으로 건물이 이렇게 떨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 자, 그것을 우리가 억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형상 설계 기술을.
2: 형상 설계 기술.
3: 그렇습니다. 네. 모양을 이제 잡는다는 것이죠. 아. 쉬운 표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모양이 네모보다는 좀 삼각형으로 바람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또는 삼각형도 또 모양을 좀 바꾸기도 하고요.
4: 바람 길을 뚫어 놓는 거예요.
3: 그렇죠. 바람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2: 아, 그래서 약간 건물이 약간 이렇게 뒤틀려 있는 것 같은 약간 뭐 월드컵 트로피가 챙겨져
3: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를 이제 사용하죠. 위로 갈수록 바람이 세다고 했기 때문에 뭐 단계적으로 좁힌다든지 규칙적인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뒤틀어 놓으면 바람이 그냥 슬 빠져나가고 상호 규칙성이 생기지는 않겠죠.
2: 이것도 과학이네 또. 이 약간 틀어져 있는 것도 이게 저건 모르는 약간 멋있게 틀어져 있네라고 하는 것도 위에서 오는 이 와류들 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다.
0: 그 되게 특이한 건물 있잖아요. 중국에 보면은 그 상하이에 있는 세계금융센터인가 거기 보면 딱 병따개 같이 생겼어요. 네.
3: 그렇죠. 닉네임이 이제 병따개 건물이라고 불리우는데 이제 최상층에 보면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멍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고 바람에 의한 압력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 자, 정말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셨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요. 인간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겁니다.
3: 1000층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2: 1000층이요?
0: 지금
2: 국내에서요?
1: 1000층.
2: 어디에서요? 어디든요? 네.
1: 이야. 와.
2: 1000층? 4km짜리 건물을 인간이 만들 수가 있다.
1: 그럼 구름을 뚫고 지나가는 거. 아, 그럼 뭐, 네. 멀리 뚫고 지나가겠네요.
2: 1000층이 가능하다. 이야. 확신하세요?
3: 네, 지금도 일본에서 예. 구상만 했지만은 엑스시드 4000의 경우는 말 그대로 4000m까지 올라가기 위한 그러한 구상을 했고요. 300층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공법이라든지 그런 구조 시스템을 사용해서 300층까지는 도달할 수 있겠다.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일단 수직 이동이 좀 어렵습니다. 네. 대략 엘리베이터가 한 50층마다 환승을 해야 되는 그것이 좀 일반적인데
2: 엘리베이터가 환승이다.
3: 몇백층이 된다. 그러니까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고요. 한 800층 또는 1000층 정도 된다.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상황이 근본적으로 좀 달라집니다. 일단은 계속 그 높은 곳에 살려면 산소 부족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온도 변화가 극심합니다. 한 3000m 정도 되면 온도 변화가 어느 정도 될까요?
2: 많이 되지 않을까요?
3: 한 20도 정도 차이는 나고요. 그러면 지상은 초여름인데 꼭대기층은 초겨울이 될 수가 있나요?
2: 월날이요? 그러면 피서를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
3: 그래서 아마 밀실한 시공, 또 특별한 조치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리하자면 초고층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시스템의 문제나 재료의 문제라기보다는 편안하고 또 안락하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그 유지하는 데 드는 그 비용이 경제적으로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자, 이런 것에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자, 우리 교수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축물은 뭡니까? 왜냐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축물들을 보셨으니까.
3: 맞아요. 예. 여러 건물 중에서 오늘 제 이야기 나왔던 그 판테온이 가장 좀 인상 깊지 않나.
2: 판테온.
3: 판테온은 대략 한 20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는데 자연재해의 결과물이죠. 화산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건축 재료로 사용하겠다.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돔 건축을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1: 아, 저는 판테온 앞에 가서 사진 찍고 안을 못 들어가 봤어요.
2: 어? 거기까지 아니, 가세요?
1: 안 들어가가지고. 아니, 앞에서 보면은 네. 크게 특별하진 않거든요. 네. 그죠? 안에 들어가면 엄청 넓은 공간이 있고. 이제
3: 네, 지름이 43.3m 정도 되고요. 무거운 콘크리트입니다. 당시에 철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장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인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두껍습니다. 두꺼워야만이 인장을 받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그 두께가 아래쪽은 대략 6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교수님, 근데 우리 교수님이 이제 인상 깊었던 건축물을 물어보니까 교수님은 초고층 건물보다는 무주공간에 대한 더 애착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죠?
3: 일단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나무를 이용해서 200m 대경간 돔을 구성하는 그런 연구를
2: 나무로요?
3: 여러 연구자들과 최근에 시작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200m로 되는 그런 넓은 공간이면은 오히려 단단한 게 좋을 것 같은데
2: 콘크리트 하시지 왜 나무를 하십니까?
0: 그러니까요.
3: 콘크리트는 적합지는 않고요. 다른 재료도 가능한데 이제 네. 목이라고 하는 재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작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면 마치 오래전에 내가 와봤던 것처럼
0: 한옥
3: 그렇습니다. 또 목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목은 자연 친화 재료입니다. 네. 즉 탄소 중립 재료라는 것이죠. 나무도 어렸을 때 탄소를 쭉쭉 빨아먹고 나이가 들면 얘도 게을러져서 더 이상 일을 하지가 않거든요. 그때 바꿔줘야 됩니다.
2: 그 나무, 그 바꿔주는 나무로 이제 뭐 무주공간을 만들겠다. 지금 초고층이 1km를 넘으려고 하는데 무주공간은 그러면 어느 규모가 가장 큽니까?
3: 초고층은 높이로 재듯이 무주공간은 경간으로 잽니다. 경간이라고 하는 것은
0: 기둥과 기둥 사이.
3: 기둥 사이. 자, 현재 가장 큰 경간은 싱가포르의 내셔널 스테디움 312m입니다.
2: 와, 312m요?
0: 300m가 넘는 거리 동안 기둥이 없다라는 거네요.
1: 와, 그 쫙 펼쳐진
3: 동구장.
1: 동구장.
3: 그 동구장입니다.
2: 현대 무주공간은 지금 유명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알만한 게 좀 있을까요?
3: 최근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네. 그 일본을 예를 들자면 그 도쿄의 자존심 도쿄돔이 있고요. 그리고 2002년 또 FIFA 월드컵이 그 개최된 그 삿포로 동구장이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더 가까이에는 220m의 경간을 가지고 있는 후쿠오카돔.
0: 아, 후쿠오카돔은 이렇게 닫혀요?
3: 네.
2: 아니 근데 참 도쿄돔도 그러고 참 신기한 게 넓은 이 규모를 어떻게 기둥 없이 그렇게 딱 만들어내는지. 야, 참 신기해요 이게.
3: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도쿄돔은 굉장히 신기한 것이 공기막 지붕이라고 합니다.
2: 공기막 지붕.
3: 바람을 불어넣어서 지붕을 형성하는 것이죠.
2: 아 그래요?
3: 그 마치 이제 풍선 인형처럼 바람을 불어넣어서 형성되는 그런 지붕이다.
2: 그러니까 돔 안에다가 공기를 그냥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3: 바깥 압력보다 내부 압력이 조금만 높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대략 한 0.3% 정도의 미세한 차이의 압력만 유지합니다. 그러면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느끼지는 못하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0.3% 압력 차 곱하기 지붕의 면적 하면 대단한 힘이 돼서 이제 지붕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불어넣었는데 압력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0: 새는 거죠.
3: 다시 쪼그라들죠. 네. 그래서 압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에어락, 회전문. 을 이용해서 압력을 유지한다라고 보죠.
2: 그런 돔구장들이 그냥 별로 이런 생각도 안 해도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돔을 유지한다 이런 거는 아예 지금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0: 저희 회전문이 왜 그 천천히 도는 걸 왜 만들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공기 흐름 때문에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3: 그렇습니다. 네.
2: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하면서 정말 엄청 많은 건물들이 나왔는데 듣고 보니까 한 번 정도 가고 싶다, 가보고 싶다는 건물들이 있으실까요?
0: 전 판테온이요. 오늘 얘기를 들어봤더니 마음 편히 탁 싹 트인 공간이 판테온. 없기 때문에 판테온에 가서 한번 그 느낌을 느껴보고 싶어요.
2: 저는 롯데타워요. 거기 아직 못 가봐가지고 이제 가면은 야 마루가 먼저 아니.

0: 서울 시민 모두의 무게가 여기에 다 있단다. 이런 거라든가. 30m짜리 임플란트를 아느냐, 너희가. 예, 이런 거 있잖아요.
1: 아주 뿌듯합니다. 예.
2: 저는 뭐 당장 가고 싶은데 보다는 그 200m짜리 목조 무주 공간 만드시면 거길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0: 좋다. 거기서 힐링하고 싶다, 진짜.
3: 그때 제가 초청하겠고. 아마 이제 모든 연구가 그러하듯이 성공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 공존하기 때문에 네. 수년에 연락을 드리면 또는 다른 곳에 가서 자랑하고 있으면 아 성공했구나. 아, 소식이 없다 그러면 조용히 실패했구나.
0: 안성댐을 한번 놀러 갈게요. 우리 한길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멋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무주공간 화이팅!
4: 화이팅!
0: 예. 꼭 갈게요. 대칭이 잘 맞아야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 계층이라는 게 이게 뭐 배울 게 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1: 계층은 사실 반드시 도용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2: 화학 분야에서는 실용성도 엄청 높아요.
3: 별 자체를 대칭이라고 가정을 하면 구저구 그런 식으로 별의 내부 구조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1: 방정식의 근들 사이에도 대칭 구조가 있습니다.
0: 방정식에 대칭이 있다.
1: 일반 해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근의 공식을 구하는 건데 훨씬 더 아름답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해버렸습니다. 아~
0: 이야, 이 대칭이 중요하네요. 대칭을 공부를 해야 되겠네.
4: 그러니까요.
0: 비슷해 보이는데 너무 효과가 극단이기 때문에
5: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6: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English.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백쥐 수표랑 이 돈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1: 오늘은 강원도 원주에 왔습니다. 알려준 주소로 저희가 왔는데 아 여기 무슨 컨테이너 같은 건물이 보이네요.
2: 그러게요. 여기 약간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아서 뭐 하는 곳일까요? 어? 저게 포장마차도 있어요.
1: 입구에
2: 너무나 포장마차가
1: 입구에 웬 포장마차가 아 혹시 저분이 오늘의
2: 아무래도
1: 백만장자신가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정훈 씨, 영훈 씨. 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의 백만장자신가요?
3: 어묵계 백만장자입니다.
2: 오.
1: 어묵계 백만장자. 자, 일로 좀 오시죠.
2: 일로 오실까요?
1: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3: 고치 어묵, 삼업계를 만든 어묵계 큰손 대표 전영철입니다.
1: 국내 최대 고치 어묵을 만들고 계신 어묵계 큰손.
3: 하루 최대 생산량 10톤.
2: 만드시는 어묵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돼요?
3: 어묵 종류가 30가지 정도. 철학은 그래서 한명한 70%를 유지하죠.

0: 우리 직원들은 늘 무한리필인데 오늘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말하는 우리 포장마차입니다.
1: 그럼 일단 좀 한번 앉아볼까요?
0: 네, 그러세요. 예. 앉아보시죠. 예.
2: 와,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
1: 뭐 어묵을 하나 먼저 좀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2: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1: 꼬부리 보통
2: 꼬부리
0: 사각 예,
1: 사각
2: 이게 메인이잖아요. 예. 이거 너무 맛있잖아.
0: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게 꼬치하고
1: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2: 이거 너무 맛있잖아.
1: 어묵 싫어하는 사람 뭐 거의 못 봤어요 사실.
2: 맞죠. 예. 특히나 이 꼬지 어묵.
0: 맛있습니다.
2: 맛있어요. 네. 아. 너무 좋아해요.
1: 아니 근데 맛있네. 이거 국물 좀 뜰 수 있을까요?
0: 제가 떠드리죠.
2: 국물 무조건인데. 저는 기차 탈 때 무조건 먹고 타거든요.
0: 아, 이게 겨울에 인기입니다.
2: 컵은 가져가실 거예요?
1: 국물 좋아해요. 제가 그 어묵에 관련해서 아주 네. 강렬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 초창기 아는 형님이 지금이랑 좀 달랐어요. 어묵 많이 먹기 대결을. 밑뚝끝도 없이. 지금 먹은 이 사이즈의 어묵을 한 8, 90개 먹었어요.
2: 이겼겠네요.
1: 졌어요.
2: 아, 졌어요?
1: 저쪽 상대 팀에
2: 누구 있었어요?
1: 민경훈 씨가 갑자기 거보다 더 먹어가지고 예. 하여튼 그날 어묵을 제 인생에 정말 가장 많이 거의 100개 가까이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2: 대표님.

0: 내 거 무조건 먹었겠네요.
1: 100개면 당연히 그 중에. 왜냐면 가게를 제가 하나 더 먹겠습니다.
0: 어머, 갑자기요? 갑자기요?
1: 아니, 저는.
0: 이동하는 줄 알았어요.
1: 그게 아니라 저는 죄송하지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좋아해요. 말씀 나누세요. 자,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공장을 한번 봐야 되죠?
0: 네, 가봐야죠. 네.
1: 한번.
2: 가시기 전에 네. 좀 가고 오셔야 됩니다.
0: 왜요?
2: 저 안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0: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1: 아니
2: 그 대신에 거기 가서 가보시죠.
1: 일단 한번 보고 네. 너무 더우면 빨리 네. 나오는 걸로. 네.
0: 가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와.
1: 여기는 시원하네요. 여긴 창고인가 봐요.
2: 아, 여기 온 생선 연유 원재료 보관 창고. 아.
0: 너무 시원한데요?
2: 여기가 영하 18도.
1: 여기서만 계속 보고 갔으면 좋겠네. 네.
0: 대표님 박스가 진짜 많아요.
2: 저 일주일에 이게 20톤이 들어옵니다. 네.
1: 그럼 이 연육들은 다른 곳에서 받는 건가요?
2: 우리나라에 지금 연육이 만들지 못해. 저 생선이 나지 않으니까 네. 90% 이상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1: 수입을 하고. 예. 네.
2: 주문 시켰습니까?
0: 네. 네, 네. 시원합니다.
2: 만드는 거로 가겠습니다.
0: 예. 가보겠습니다. 아, 소기가 너무 크다. 우와.
1: 반죽하는 기계인가요?
2: 네, 반죽하는.
1: 예. 네. 네.

0: 여기 내용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내용물이 250kg.
2: 250kg. 그러면 꽃이 그 어묵이 몇 개 나오나요?
1: 30g당 하나 해가지고 네. 약 8,300개.
2: 8,300개. 네.
1: 사과 꽃이 어묵. 연육 70%.
0: 네.
1: 그 다음에 쌀가루, 밀가루, 부재료가 나머지 들어가서.
0: 그럼 어묵에 들어가는 생선은 어떤 걸 쓰나요?
1: 이쪽으로. 여기 이제 실꼬리 돔 연육이라고. 자,
0: 떡 같다, 떡.
1: 네. 제일 좋은 고급 연육이라 실꼬리 돔. 탄력이 있고. 진리가 있어가지고
0: 쫀득쫀득해요.
1: 아, 쫀득쫀득해.
2: 이거는 굉장히
1: 잡어, 요거는 잡어 연육이라고.
0: 네.
1: 탄력이 이거보다 못하지만은 좀 더 맛은 있는 겁니다.
2: 실꼬리 도움은 탱탱하고.
1: 오케이.
2: 아, 잡어는 좀
1: 풀리죠.
2: 네, 풀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실꼬리 도움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좀 더 맛있겠네.
1: 그러나 이 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희의 노하우가 있어요.
2: 네. 이쪽에 있는 건 뭔가요?
1: 아, 이거는 아까 그 닭가슴살 어묵이라고. 우리 저 체육대에 많이 나가는 제품이죠.
2: 여기는 이게 고추인가요?
1: 아, 이거 저 땡초.
0: 땡초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0: 혹시 아드님이세요? 아드님이세요?
1: 아 예. 아 예.
2: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하고 같이 합니다.
0: 왠지 느낌이 네. 이걸 하고 다른 직원분들은 카메라에 나올까봐 막 피하는데 네. 여기서 계속 저를 쳐다보고 계신 게 우리 대표님 얼굴 딱 아까 뵀는데 보니까
3: 닮았어요.
0: 아, 아드님도 같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2: 저하고 일한 지 16년 됐습니다.
0: 16년. 월급은 좀 많이 주나요?
1: 아, 아버지 월급이

0: 우와!
1: 맛있는 냄새 난다.
0: 와, 냄새가 좋습니다.
1: 냄새가 좋아요.
0: 냄새 너무 좋은데 너무 더워요.

0: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 넓은
1: 서로꽃이요. 뭐.
0: 원래 처음에 이렇게 생겼군요. 어.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2: 이게 어묵인 줄 몰랐어요, 지금.
0: 이게 다 튀김기인가요?
1: 네, 튀김기인데

0: 뒤쪽에 또 맛있는 거 있어요. 여기 보면
1: 여기는 뒤쪽. 여기는 뭡니까?
0: 와, 귀여워요.
1: 만두 어묵. 만두 어묵. 와.
0: 귀여워요.
1: 요 안에 만두 들어가 있는 거.
2: 2010년 13년도에 이걸 개발을 하게 됐어.
1: 되게 신기한 게 여기 잡채, 여기 어묵,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나와요.
2: 피는 어묵 피고, 네. 안에는 만두 피고.

0: 국내 최대 고체 어묵을 만들고 계신 우리 어묵계 큰손 전영철 대표님. 언제부터 어묵 회사를 운영을 하셨나요?
1: 제가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0: 30대 초반에? 그럼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1: 저 고향이 강원도 무코입니다.
0: 무코.
1: 무코인데 무코항. 17살 정도에 제 가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때 형님을 따라 오징어 잡이를 주말마다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정이 언제 너무 가난해서 한 푼이라도 좀 벌어서 우리 식구들이 먹어야 할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선 돈은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뿐이었지 뭐 다른 친구 학교 가는 그런 내 신경을 쓸 여울이 없었으니까.
0: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는데 어묵 공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1: 뭘 해야 되나 해서.

0: 판장에 갔는데 포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이 40kg 한 상자에 500원. 네. 쌀 때는 300원이야. 네. 생선이 전부 니아까 뭐 5대, 7대가 이게 줄을 서서 어디로 가더라고. 따라가봤죠. 따라가보니까 어머 극장으로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래 가만 보니까 어묵이 굉장히 많이 먹는 거야 광산촌에.
1: 태백 광산촌 광부들이 어묵을 많이 먹는 이유가 있나요?
0: 광산에서 이제 나왔다가 이제 국물 끓여놓고 이걸 한 그릇 하면 좋잖아요.
2: 네. 단백질 보충도 하고. 와.
0: 광주의 인구가 12만 정도 됐지. 네, 네. 아 이거다. 이거를 내가 한번 사업을 한번 해놔야 되겠다.
2: 돈은 어떻게 마련을 하신 거예요?
0: 내영이 누님하고 속초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꼭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이걸 도와주십시오. 설득을 시켜놓고 이제 뭐 한 일주일 있더니까 전화가 왔어요. 올라오라. 아, 근데 얼마나 반가워지는지 올라가니까. 2천만 원을 주시더라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갖고 안 되겠더라고. 친구한테 또 700만 원을 빌렸어요. 그 2,700 가지고 어묵 공장을 84년도에 지어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2: 아니 근데 돈을 빌려서 이제 어묵 공장을 차리셨는데 어묵을 뭐 만드실 줄은 아셨나요?
0: 근데 마침 바로 밑에 동생이 서울에서 어묵 공장에 근무하는 걸 알았어요. 알았어. 15년 만에 만난 거죠 동생을.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저희들이 공부할 여력이 못 되니까 전부 다 헤어져 버렸어요 형제들이. 그러다가 동생들이 하나가 어묵 기술자로 서울에서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나서 내가 사실 일요일인데 너가 내려와서 같이 한번 노력해서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
2: 공장이 처음부터 좀 잘 됐나요?
0: 아 처음 본데 잘 될 택이 있습니까? 어려웠죠 굉장히.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2: 네.
0: 기억자 된 공장인데 네. 반을 나눴어요. 농장으로 반으로 잘라가지고 위에는 직원들이 3명, 4명 자고 우리 안방은 이제 우리 아들하고 네. 나하고 이제 마누라 셋이 자고 네. 그다음에 이따가 이제 우리 딸내미를 85년도에 낳았으니까 네. 4명이 이제 자고 자동차 살 돈이 없으니까 125cc 오토바이가 나왔어요. 그 오토바이 80kg 실을 수 있는 그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오토바이 뒤에 딱 마련해가지고 오토바이를 이제 배달을 가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2: 얼마 만에 좀 자리를 잡았나요?
0: 제가 2년 만에 자리를 잡고
2: 2년 만에
0: 돈을 좀 벌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빚을 2,700이라고 그랬는데 2년 만에 다 갚아.
2: 2,700 누님한테 빌린 거랑
0: 네. 네. 친구한테. 나중에 가서 내가 제 강원도에서는 뭐 좀 강원도 내가 제일 톱이었죠. 강원도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 제주도 경남 일대에서 우리한테 주문이 들어왔어요. 나 깜짝 놀랐다니. 우리 어묵 먹어봤다고. 응? 야, 그거 좀 붙여줄 수 없냐고. 아니, 붙여드려야죠. 그 붙인 적도 꽤나 많아요, 그래서.
2: 경쟁업체를 제친 그 특별한 비결, 뭐 이런 게 좀 있었나요?
0: 제가 그때 하나의 신념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 사람들을 능가하려면 뭔가 달라야 되잖아.
1: 그쵸, 비결이 있어야죠.
0: 근데 처음에는 마음과 똑같이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저 사람 가격을 확 내려. 근데 이걸 또 가격을 내가 따라 또 내려야 돼. 이게 경쟁이거든. 이래가지고는 돈 못 벌겠다. 생선 함량을 더 올리고, 응?

0: 맛을 낼 수 있는 감미를 좀 더 비싸더라도 쓰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 회사의 어묵은 싼데 우린 좀 더 비싸잖아. 아, 왜 비싸요? 그래. 한번 드셔보시고. 그거 드셔보시다 우리 거 드셔보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이 나시면 오시라고.
1: 주로 어떤 생선을 가지고 어묵을 만드셨어요?
0: 우리가 그때 노가리를 많이 썼죠. 네. 노가리 많이 쓰고.
2: 갓 잡은 생선, 노가리로 만들면 훨씬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아,
0: 그때는 생선이 어묵 만들어 너무 맛있죠. 아, 옛날 어묵이 맛이 더 좋죠. 그때 생선이 굉장히 많이 나니까, 거기가 요만한 게 머리 있다고 내장 발라가지고. 오, 지금 물때가 변하고 해서 지금 노가리 안 나. 명태도 안 나잖아. 그때 맛이 훨씬 좋았지.
1: 뭐 어차피 그 다른 공장들도 비슷한 생선들을 다 쓰고 이렇게 했을 텐데 유독 대표님 어묵이 잘 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뭐 함량 때문일까요?
0: 저의 철학은 소비자는 똑똑하다. 네. 소비자와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네. 그래서 함량은 70%를 유지하되.
1: 딴 데는 몇 프로 넣어요?
0: 근데 그 경쟁을 하다 보면 40%, 50%를 떨어져요. 가격을 싸게 내려야 돼. 네.
1: 거기다 밀가루랑 뭐 다른 거 좀 많이 섞어가지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건 안 된다. 네.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망할 수가 있다는 게 딱 들어오더라. 아니라 다를까? 그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내 혼자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이유가 바로 소비자와 약속. 꼭 지키자. 이게 내 철학이고.
1: 그 당시에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일단 1등 이제 어묵 회사가 됐는데.
0: 그렇지, 그렇지.
1: 당시 어묵으로 어느 정도 하셨나요?
0: 딱히 얼마라 하기보다 3억에서 5억 정도.
1: 3억에서 5억. 몇 년도죠 그게?
0: 85년도.
1: 85년
0: 사이. 네. 오케이.
1: 야, 근데 뭐 연매출 그 당시에 어묵으로 연매출 3억이면 굉장한 건데.
0: 그렇죠.
1: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집을 좀 마련을 하셨나요?
0: 집은 저 밑에 동생을 셋을 데리고 와서,
1: 네.
0: 얘들 이제 또 내보내야 되잖아요.
1: 네.
0: 셋째를 서울서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들어온 동생이 이제 넷째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들어온 동생이 다섯째가 들어와서, 전부 다 사업체를 차려줘가지고 내보냈어요. 집도 사서 내보냈죠. 그때 15평이 600만 원 갔어, 연립이.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1: 6남매 몇째세요?
0: 저는 5남 1녀 중에 마지가 누님이고 내가 남자로서 둘째.
1: 아, 그래서 이제
0: 모든 대소사는 내가 다 책임.
2: 그렇네요.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거네요.
1: 아니 근데 그러면 집은 언제 사셨어요? 동생들 다 챙기시고.
0: 막내를 마지막 90년대 장가를 보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좀 참 막내를 장가를 보내고 회사에 공장에 딱 들어오니까.
1: 그때까지 공장에 사신 거예요?
0: 사실죠.
1: 그 방에서?
0: 예예. 예. 그러다가 너무 허탈한 거야. 소주 이만한 걸 하나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어. 뒷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참 너무 참

0: 옛날 생각하시니까 또.
1: 사람이 감정이 폭발하더라. 그래서 진짜 거기에서 속 시원하게 소리내서 울은 적이 있지. 그게 마음이라기보다도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막 쫙 늘어앉으면서 지금 마음을 비운다고 봐야지. 아, 이제 잘 떠났다. 이런 미움, 비움, 이렇게. 공장하고 남은 건 뭐 공장뿐이 안 남았으니까 다시 시작이다. 지금부터 가는 거야. 슬픈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 세월은.
0: 아니, 집은 언제 사셨어요?
2: 분위기. 이제
1: 그때, 나중에 이제 막내를 이제 장가를 보냈으니까, 개다리아파트 한 15평을 샀죠.
0: 15평짜리 이제 집을 사셔서, 가족들과 함께 걸로 들어가셨다.
1: 그렇죠.
0: 아니,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는데, 왜 15평짜리로?
1: 전부 투자가 되다 보니까.
0: 투자로.
1: 벌면은, 네. 또 기계 또 새로운 거 사와야지, 없던 기계를 도입해야지, 네. 이러다 보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2: 동생들도 다 먼저 사주셨고. 그렇죠. 다 해주시고 가장 늦게 집을 마련하셨잖아요. 아내분에게 좀 미안하지 않으셨어요?
1: 그건 뭐, 이런 말할 수가 없고요. 근데 그 신세는, 신세라기보다도, 그 모든 것을 뭐 내 마음을 다 바쳐도 부족함이 되죠.
3: 꽃이 어묵은 어디서 작업을 하나요?
1: 그러니까 여기서
3: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일명 꼬부리.
2: 네.
3: 꼬불꼬불.
1: 꼬부리 사각어묵.
2: 이거 딱 세 번 접어서 넣으면 되네요.
1: 그렇죠.

0: 꼬치를 꽂아주는 기계가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는 다 일일이 사람이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기계가 없던 시절에는 지금보다 직원분들이 훨씬 더 많으셨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꽂아야 되니까.
1: 그렇죠, 수작업했는데. 우리 42년에 우리 공장에 네. 베테랑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네. 바로 우리 아내입니다.
2: 아, 아내분! 네. 아내분 어디 계세요? 네.

0: 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아, 사모님이.
0: 만나서 아유, 반갑습니다.
1: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사모님이 여기가. 네.
2: 놀랐어요.
3: 회사에서 없어서 안 돼. 1등 공신.
1: 아니, 그럼 지금은 안 하시죠?
0: 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 지금도 계속 하세요?
0: 네.
2: 이 작업을요?
0: 네.
1: 아니, 그럼 옆에 계신 저기 우리 선생님은 여기 사모님하고 같이 일하시면 너무 신경 쓰이시겠는데?
2: 그러니까요. 네? 바로 옆에서.
1: 선생님, 사모님하고 같이 일하시면.
2: 신경 쓰여도 쓰인다고 못하겠죠.
1: 야, 그러면은 지금 그 아까 보니까 40년 역사인데 어, 네. 사모님도 40년을
0: 42년째입니다.
1: 함께하고 계신 거네.
0: 네네.
2: 이야. 어떤지 손이 남다르시더라고요.
1: 거의 그야말로 40년을 하셨으면 꼬치 어묵의 달인이신데 기계보다 더 빠르신 거 아니에요?
0: 아니죠. 기계보다는 늦죠.
1: 그러면 1분에 몇 개씩
0: 근데 하셨어요? 아직 저는 시간을 안 재어봤어요.
1: 안 재봐서?
0: 네.
1: 그러면 저희가 우리 사모님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을 한번 재볼게요. 몇 개를 하시는지.
0: 사모님 화이팅!
1: 화이팅!
2: 준비!

0: 3초에 하나씩은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50초, 55, 56, 57, 58, 59, 1분!
1: 아,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2: 15개.
1: 15개.

0: 4초에 하나씩.
1: 네.
0: 아니, 근데 이거를 지금 40년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 그렇죠.
0: 사장님 뭐 안 하셨어요?
2: 어, 저는 저 담당이 아닙니다.
1: 사장님, 한 개 하시는 거 아니야? 한 개?
0: 아, 이게 한번 그냥 한번 해보기만 할게요.
2: 근데 쉬운 거에도 쉽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3: 네, 여기서
0: 여기서 잡아서.
3: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2: 아, 그렇지.
3: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2: 오케이, 오케이.
3: 이렇게 잡아서.
0: 이렇게 잡아서.
3: 이렇게.
0: 이렇게.
2: 그렇죠. 네. 오케이, 오케이.
3: 그래가지고 바늘질 하듯이.
1: 아. 쌤, 저 이거 하나 주세요. 꼬지 하나 주세요.
0: 한 10초 걸린.
1: 와, 이게 안 꽂아져.
0: 아, 이게.
1: 이게 안 꽂아져요.
0: 그리고 이게 탄력이 있어서.
1: 탄력이 있어.
0: 잘 안 들어가요.
2: 해보니까 쉽지 않죠?
0: 안 쉬워, 안 쉬워.
1: 어려워요.
2: 42년. 네. 이게 부에 한번 드릴게요. 이게 황금손입니다.
1: 손가락 아프실 것 같아요.
2: 손 메디가
0: 아프고. 아, 여기가 마디가.

0: 저는 좀 덜한데 농구 오래 한 사람들 손이 좀 이렇거든요.
1: 아 맞아 맞아 맞아.
0: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2: 사랑이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요즘은 네. 근데 요즘은 뭐 많이 안 하시죠?
3: 아니요 그래도 계속 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아들이 지금 맡아서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아들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품 관리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1: 우리 회사
2: 1등.
1: 1등 공식.
0: 야, 우리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손이.
3: 감사합니다.
0: 실질적인 1등 공신.
1: 아유, 맞아.
2: 2등 공신. 2등 공신 대표님.
1: 2등 공신. 네. 무식이었어요. 이거 꽂이 한번 낄 때는 아침에서 나와서 저녁까지 끼워야 되니까 제한대로 완전 특별한 우수한 것 같은 존재다. 오늘 김영금 씨에게 처음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랑하고요. 당신 고생 많이 했어요.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아드님 같이 사세요?
0: 아니요, 저 근처 사는데 네. 장모님 온다 그래서 아, 저녁 식사 좀 대접하려고 예, 예, 왔습니다.
2: 저 자리에 앉으시죠. 예, 예, 예. 네. 이쪽으로.
1: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아까도 먹었는데.
3: 와, 너무 맛있겠다. 이게 어묵김밥.
2: 네. 어묵.
3: 진짜 좋아해요.
2: 어묵 잡채. 네. 네, 한번 드셔보시죠.
1: 네, 네, 네.
3: 어묵으로 만든 식탁이네요. 어묵
1: 한상입니다. 어묵 한상. 네. 뭐 일단
2: 김밥 시작하실 때 김밥.
1: 예, 예. 예.
3: 전 집에서 이 어묵 김밥 잘 만들어 먹거든요.
2: 아, 그러시구나.
3: 좋아요.
2: 괜찮으세요?
1: 네. 어. 아까 며느님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맛있네. 네. 여기 고기는 안 들어가고 어묵만 넣네.
4: 네, 어묵만 넣었어요. 고기는 안 들어가.
3: 근데 고기만 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1: 맛있습니다. 고기 안 들어가고 어묵만 네. 넣고 이렇게 맛있기가 쉽지 않아요.
3: 그러니까.
1: 어묵이 좋아서 그런 거죠? 이 어묵이 한국인의 소울푸드 같은 뭐 잡채도 그렇고 어디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사실.
2: 그때 저희들이 학교 다닐 시절만 해도 어묵 반찬 싸온 사람 이걸로 했어요.
1: 네.
2: 아, 근데 어묵 진짜 우리 애들이 둘이서 클 때 전부

0: 말이야. 껌을 먹고 살았어요. 밥을 안 먹다시피요.
1: 그랬겠네.
2: 놀다가 진짜.
0: 놀다가 들어오면은 어묵 사과 어묵 몇 개 먹으면 이제
1: 아버지가 매일 어묵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뭘 먹었겠어요.
2: 간식도 네. 어묵, 밥도 어묵.
0: 햄 소세지가 맛있다고 하는데 햄 소세지를 안 사줬어요.
1: 햄 소세지도 좀 사주지 지금 어떻게 맨날 어묵만 먹고 살아요.
0: 어? 당신 좀 드셔봐 이거.
3: 나는 이게 국물.
0: 이걸 하나 드셔보.
2: 평생 드셨는데.
1: 40년 드셨는데 뭘? 네. 다른 것도 좋은 거 좀 사주세요.
2: 햄이라도.
1: 아니 고기. 네. 고기도 좀 사주시고 저희 사모님한테 왜 자꾸 어묵은 그동안 충분히 드셨을 것 같은데.
2: 저희가 먹어도 되는데.
1: 제가 만약에 생각하니까 아찔한 게.
2: 아. 대표님 뒤로 네. 삼패도 진짜 많아요.
1: 아, 표창창도 많고 아까 이쪽에 보니까 훈장도 받으셨어요. 예.
2: 어묵으로 훈장 받으신
0: 건가요? 네. 저 훈장은 제가 11년 전에 네. 전국 중소기업인 데가 있어서 한 8천 명 모였는데 제가 이제 대상으로 이제 석탑 산업 훈장을 받은 거죠.
2: 들어와서 보니까 두 분이 사시는 집이 소박하다라고

0: 좀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
1: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0: 왜요?
1: 둘이서 살고 있으니까 더 큰 집도 필요가 없고 이제 살아봐야 얼마 살겠어요.
2: 아직 젊으신데요.
1: 70이 넘었는데요. 네. 오래도록 그냥 살 거예요.
2: 그런 어떤 마음이시고 하니까 아직도 현장에 나가서
0: 맞아요.
2: 이렇게 일을 하시고
0: 만드시고 하시겠죠.
2: 그러시지 뭐 집에 그렇게 신경을 쓰셨으면은 일을 하시겠어요.
0: 집에 계실 시간도 없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사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좀 더 편안한 집을 하나 지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3: 그렇잖아. 그런 마음은 갖고 있었죠.
0: 마음은 있지만 투자는 공장에.
2: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어떡해.
4: 일단은 제가 빨리 물려받아서 네. 어머니한테 좋은 집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2: 그러세요.
5: 그게 빠를 네. 것 같아요.
2: 그게, 네. 그게 빨라.
5: 네. 그게 빠를 것 같아요. 네.
6: 오늘 그 시판사가 나가는 거.
7: 이 정도면은 뭐 어디 나가도 제품 빠지질 않아. 네? 아주 잘 나오고 있어. 수고한다.
6: 네.
7: 네.
8: 선생님, 뭐 하고 계시는 거세요?
9: 사과방울이 튀겨나왔을 때 표면 온도가 100도 이상이 되는지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8: 아, 지금 온도 괜찮나요?
9: 와, 지금.
8: 와, 140도. 너무 맛있게 잘 튀겨졌네요.

0: 자, 저희에게 아직 그 백지 수표를 안 주셨거든요. 그 얼마를 쓰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좀.
1: 자, 이것을 하나 골라주세요.
0: 아, 여기에. 아, 어묵회사 대표답게 꼬치에다가.
2: 재밌는데요? 그때 그 카드 나오는 거 이후로.
0: 이게 얼마인가요?
2: 안 쓰여 뭐 있다.
0: 안 쓰여 있는데.
2: 잘 골라야 아, 되는구나. 아,
0: 꽝도 있어. 꽝도 있었나요?
2: 어떻게 네. 바로 꽝을 골랐지?
0: 아, 여기 꽝이 아닌 게 있습니다. 2억 원.
1: 네, 2억 원.
0: 이게 어떤 돈인가요? 2억 원.
1: 아, 저 2억 원 굉장히 그 마음 아픈 돈이죠. 네. 이거는 제가 어묵 공장 하면서 3천 박스를 폐기처분한 겁니다.
2: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1: 전부 수입을 하는 제품이니까. 동남아시아에 보면은 그 냉동시설, 금냉을 빨리 들어가서 냉동을 시켜야 되는데, 네. 거기서 선도가 조금 떨어진 네. 거죠. 아마 우리 서장훈 씨 같이 촉각이 이렇게 아주 예민한 사람을 금방 발견해요. 네. 네. 조금 둔한 사람은 뭔지.

0: 그러니까 선도가 조금 떨어져서 받았는데 그 제품을
1: 몰랐죠.
0: 그걸 모르고 만들었는데 음식 맛이 조금 이상하다고
1: 네. 소비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뭔 얘기죠? 아, 뒤통수 확 머리 띵하더라고.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는 그런 제품인데 민감한 분들은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그 선도의 차이니까 전부 다 그런 제품이 아니었는데 네. 연육 자체가 가끔 섞였던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제품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도 한 3일 고민하다 야 이건 팔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소비자한테 전화가 왔다. 이거는 절대 팔 수가 없다. 네. 무조건 폐기하는 걸로.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포장지는 포장지대로 꼬치는 꼬치대로 어묵 3등분해서 폐기 처분하는 그 금액하고 어묵 그거에 한 2억 정도.
0: 2억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 태토 같은 스타일이시잖아요. 근데 소비자와의 약속도 진짜 남자답게 내가 진짜 한 번 정한 원칙은
2: 바꾸지 않는다.
0: 절대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그런 소신을 지키시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2: 근데 품질을 잘 지키셔서 유명 온라인 마켓에 입점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마켓이라고. 네. 네. 거기에 우리가 납품을 했죠.
0: 거기서도 뭐 어묵우동, 꼬치어묵이 굉장히 잘 팔렸다고.
1: 아유, 많이 팔렸죠. 아. 네. 히트 쳤죠.
0: 지금도 잘 팔리나요?
1: 아, 지금도 잘 나오죠. 아.
0: 무제한 회식비를 지원하신다고요?
1: 1인 3만 원, 2인 이상은 무제한 너희들이 먹고 싶은 데 가서 먹어라.
0: 아, 그럼 둘이 직원이면 네. 둘이 모였다.
1: 6만 원이죠.
0: 6만 네. 원어치는 무조건 회사에서 지급한다.
1: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무제한.
2: 횟수 제한도 없이?
0: 횟수 제한 없이. 오늘 먹었는데 내일 또
1: 먹어도 내일 먹었는데.
2: 우리 일주일 동안 먹어도 돼요?
1: 아니, 먹었는데. 뭐.
0: 근데 왜 그렇게.
2: 굳이 이렇게까지?
0: 사모님한테나 좀.
2: 예. 네. 그 돈으로.
0: 맛있는 거 좀 많이 사주시지.

0: 6년째 회사에서 좀 불의한 이웃을 위해서.
1: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좀 느낀 점이 가격에 뭐 타협하고 또 뭐 우리가 조금 더 이익 나고 뭐 조금 더 벌 수 있다라고 그거 다 타협하셨다면 아마 오늘날 이렇게 성공하시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0: 정직. 그럼요. 신뢰이게.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의 약속은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내 신념이니까.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크기가 어마어마하네.
2: 와, 이걸 대지의 수라고 그랬는데요. 땅에 그림을 그리는 대지의 수가 제5배입니다. 산 하나를 제가
0: 우와.
2: 15만 6천 평입니다.
0: 15만 6천 평이요? 아, 미술관이 3개에 백만장자 맞으실...
2: 그래도 가난합니다.
0: 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신비로운 느낌이 좀 듭니다.
2: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0: 파시기도 하나요?
2: 팔을 안 팔아 하는 저희 집사람이 알 것 같아.
0: 크게 뭐 잘못하신 게...
3: 전혀 나쁜 남자시다.
1: 아, 진짜요? 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판매처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을 이렇게 부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9번은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의 어느 해안가에 한 시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언어들은 3000년 인류 역사를 관통하며 거대한 메아리가 되었죠. 그의 이름은 호메로스.
1: 저기 좀 봐.
2: 도시 최고의 이야기꾼 호메로스가 왔어.
3: The one-eyed cyclops blinded after injuring his eye.
0: 그가 들려준 이야기인 전쟁과 방랑,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필사적인 여정은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불멸하는 서사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메로스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는 정말 실존했던 인물일까요? 그리고 왜 그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말을 걸고 있는 걸까요? 불편한 진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호메로스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단 한 명의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여러 시인의 목소리가 합쳐진 가상의 이름이었을까요? 이오니아에 살았는지 키오스 섬에 살았는지조차 불분명하며, 그가 정말 후대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시인이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는 호메로스의 서사시들이 기원전 750년에서 650년 사이 이오니아 지역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는 수세대 동안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엮어 이 거대한 서사시를 구전으로 창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호메로스를 책상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 글을 쓰는 작가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는 리라 반주에 맞춰 수천 줄의 운문을 현장에서 엮어내는 공연자이자 최고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의 시는 페이지 위에서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축제와 연회에서 노래가 되고 암송되며 목소리와 몸짓을 통해 영웅과 신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퍼포먼스였죠.
4: 노래하소서 무사 여신이여.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멀리 떠돌았던 그 남자에 대하여.
0: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순식간에 그의 노래에 빠져듭니다. 이제 그들은 앞으로 긴 시간 동안 그가 엮어내는 이야기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대체 그는 어떻게 이 거대한 서사를 이끌어가는 것일까요? 문자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한 사람이 12,000줄이 넘는 시를 모두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가 내뱉는 노래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4: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 포도주빛 바다,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
0: 들으셨나요? 이 구절들은 단순한 형용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쌓아올리는 블록이자 시인의 뇌리에 새겨진 기억의 도구입니다. 구전 시인들에게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은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묘사라기보다 새벽이라는 때를 지시하는 하나의 단어에 가까웠습니다. 호메로스는 이 서사시의 어휘들을 리듬에 맞춰 조립하며 실시간으로 거대한 서사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호메로스가 한 명이었든 여러 명이었든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진실을 꿰뚫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갈망과 상실, 집이라는 존재의 의미, 그리고 불가피한 선택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말이죠. 호메로스는 세상에 두 편의 기념비적인 서사시를 남겼습니다. 바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일리아스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신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동시에 어디까지 짐승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의 최대치를 탐색합니다. 그 중심에 아킬레우스가 있습니다. 반면 오디세이아는 전쟁의 연기와 신화 속 영웅들이 사라진 뒤의 이야기입니다. 신과 영웅이 사라진 세상에서 인간은 어떻게 인간성을 회복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죠.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두 서사시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무대, 트로이아 전쟁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10년 동안의 갈등은 단순히 창과 방패가 맞붙은 싸움이 아니라 인간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전쟁이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네를 데려갔기 때문이죠. 이 모욕을 갚기 위해 천척의 배가 트로이아로 향했고 당대 최고의 영웅들인 무적의 아킬레우스, 거인 아이아스, 그리고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집결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웅들과 달리 그는 압도적인 힘이 아니라 메티스, 즉 번뜩이고 실천적인 지혜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전쟁은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트로이아의 성벽은 난공불락이었고 전쟁은 끝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역사를 바꿀 대담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1: 성벽을 부수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들이 직접 성문을 열게 만드는 거지요. 그들에게 얻지 못한 승리를 안겨주고 거부할 수 없는 선물을 바칩시다.
0: 그것은 바로 트로이아 목마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승리의 설계자 오디세우스. 그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얻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트로이아에서 이타카까지 직선 거리입니다. 이 항해는 2주, 길어도 3주면 충분했을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실제로 지나온 경로입니다. 불과 몇 주면 닿았을 그 짧은 거리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들의 분노로 펴려진 이 길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시험하는 시련의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눈박이 거인 퀴클롭스, 매혹적인 여신 키르케와 칼립소를 상대해야 했고, 심지어 예언을 듣기 위해 죽은 자들의 땅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는 배와 동료들을 모두 잃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지워진 채 빈털터리 신세로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거치며 그는 전사의 오만함을 버리고 왕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위대한 대서사시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오디세우스, 이타카의 왕이자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입니다. 뛰어난 지능과 운전술로 이름을 떨쳤으나 모든 것을 잃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거쳐 비로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인물입니다.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자 대지를 흔드는 자로 오디세우스의 완강한 적이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눈멀게 된 후 바다를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들며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포세이돈의 아들이자 우법천지의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 바람의 파수꾼 아이올로스, 사자와 늑대들에게 둘러싸여 마법을 부리는 키르케, 미래를 보는 저승의 눈먼 예언자 테일레시아스, 천상의 목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해 파멸로 이끄는 바다의 요정들 세이렌, 오기니아 섬에서 오디세우스를 7년 동안 붙잡아둔 여신 칼립소, 그리고 페넬로페는 20년 동안 남편 오디세우스를 기다리는 이타카의 충직한 왕비입니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 오디세우스를 찾아 스스로 항해를 시작하며 마침내 아버지와 나란히 집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청년입니다. 바로 이들이 저 포도주빛 바다 위에서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함께 그려나갈 주인공들이죠.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왜 2800년 전의 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할까? 답은 명확합니다. 오디세이아는 단순히 괴물이나 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을 찾아가려는 인간의 보편적인 갈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집이란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혹은 상처받기 전에 온전한 나 자신, 아니면 소속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GPS가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고 지구 반대편 누구와도 화상통화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거리를 정복했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본질적인 질문들로 괴로워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며 어떻게 해야 진정한 나로 돌아갈 수 있는가? 호메로스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마일 단위의 거리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 얻는 성장과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이아에서 집은 파괴된 영혼과 가족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디세이아는 한 영웅의 모험담을 넘어선 인간 영혼의 지도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그 위대한 여정은 우리가 막연한 기다림을 끝내고 용기 내어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호메로스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를 직접 만나게 될 테니까요. 횃불이 일렁이고 포도주가 흐르는 고대 그리스 귀족의 저택을 상상해보세요. 당대 최고의 시인이 그곳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3000년 동안 인류를 사로잡은 그 위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줄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자 아오이도스 호메로스가 이곳에 왔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머나먼 여정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트로이아의 높은 성벽은 무너졌고 10년에 걸친 전쟁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지요. 오디세우스와 그의 전우들은 고향 이타카로 향하고자 배에 올랐지만 트로이아의 영웅 앞에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종류의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줄 첫 번째 이야기는 그대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제 노래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과 가족에게 돌아가는 길, 하지만 신들께서는 전혀 다른 계획을 품고 계셨지요. 폭풍이 그들을 몰아쳤고 바람은 그들을 흩어놓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은 낮과 밤의 경계조차 흐릿한 암흑의 바다에서 죽음과 맞서며 노를 저었지요. 고향 이타카가 거의 손에 닿을 듯 코앞이었건만 바다는 그들을 세상의 끝자락으로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당도한 것은 법도 자비도 존재하지 않는 땅, 바로 외눈박이 거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논을 위한 집회도 법도 없으며 높은 산꼭대기, 뻥 뚫린 동굴에서 살아가고 처마다 자기 처자식을 자기만의 법도로 다스릴 뿐 서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 자들이지요. 그곳은 날것의 자연과 고립된 힘만이 요동치는 야만의 땅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호기심은 두려움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대들은 궁금할 것입니다. 왜 오디세우스가 그토록 대담하게 거인의 소굴로 걸어 들어갔는지 말이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 전역을 하나로 묶는 신성한 환대의 법도 크세니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묻기도 전에 먼저 음식을 대접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내어주며 떠날 때는 귀한 선물까지 내어줍니다. 크세니아를 따르는 것은 문명인이 된다는 뜻이고 이를 어기는 것은 낯선 이들의 수호자인 제우스 크세니오스의 분노를 사는 일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가장 뛰어난 부하 열두를 데리고 절벽이 거대한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바구니마다 치즈가 넘쳐났고 우리 안에는 새끼 양과 염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돌아왔으니 바로 폴리페모스였습니다. 이마 한가운데에 핏발선 눈 하나가 박힌 외눈박이 거인이었지요. 스무 대의 마차가 달라붙어도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바위로 그가 입구를 막아버린 순간 빛은 사라졌습니다. 동굴은 순식간에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의 무덤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1: 낯선 이들이 너희는 누구니? 무력하는 자들이냐 아니면 해적이냐?
2: 우리는 트로이아에서 온 아카야인들입니다. 폭풍에 떠밀려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를 환대하고 신들을 존중하시오. 제우스께서는 낯선 이를 해치는 자를 반드시 벌하신다오.
0: 하지만 외눈박이 거인은 동굴 벽을 뒤흔드는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 제우스, 신들, 이 멍청한 놈. 우리 외눈박이 거인들은 제우스된 모든 신 땅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강하니까.
0: 그는 손님들을 낚아채더니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저녁 식사로 삼아버렸지요. 동굴 안은 피비린내로 가득 찼고 신성한 환대의 법도 크세니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것은 신들에 대한 가장 끔찍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깨달았습니다. 외눈박이 거인이 사자처럼 부하들을 잡아먹고 있었지만 지금 칼로 그를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왜였겠습니까? 오직 그 외눈박이 거인만이 동굴 입구의 돌을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인이 죽으면 그들도 함께 죽는 셈이었지요. 그들은 절대 탈출할 수 없을 것이고 동굴은 영원한 무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머리를 썼지요. 오디세우스는 훌륭하고도 대담한 계획을 구상해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2: 외눈박이 거인이여, 이 포도주를 마셔보시오. 우리 배에서 가져온 선물이요. 그대가 나를 가엽게 여겨 고향으로 보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져왔소.
0: 거인은 포도주를 받아들고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난생 처음 맛보는 달콤함이었습니다.
1: 돈을 내놔라.
0: 외눈박이 거인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더 주었지요. 세 번 거인이 마셨고

0: 며 정체성이 있으나 그 실체는 비어있는 절묘한 이름이지요. 그러자 술에 취한 거인은 포도주와 졸음으로 이미 흐릿해진 그 하나뿐인 눈을 치켜뜨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 아무도 아닌다라고? 좋다. 아무도 아닌 자여. 너는 맨 마지막에 잡아먹어주마. 그것이 내가 내게는 손인 사물이다.
0: 외눈박이 거인은 고약한 잠 속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디세우스는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동굴 안에는 거대한 올리브나무 말뚝이 있었습니다. 외눈박이 거인의 지팡이로 배의 돛대만큼 굵었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한 토막을 잘라내고 끝을 날카롭게 깎은 후 불에 달구어 붉게 빛날 때까지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잠든 거인 위로 올라섰습니다. 거대한 눈은 깊은 잠에 빠진 채 감겨 있었지요. 그때 그들은 불타는 말뚝을 외눈박이 거인의 눈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마치 목수가 드릴로 제목을 뚫어버리듯 그들은 말뚝을 비틀며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타오르는 나무 주변으로 거인의 눈이 치익 소리를 내며 부글부글 끌어올렸습니다.
1: 갑옷이 포세이돈! 신들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0: 그의 끔찍한 울부짖음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산꼭대기 동굴에 흩어져 사는 다른 외눈박이 거인들이 그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달려와 폴리페모스의 동굴 밖에 모였습니다.
1: 폴리페모스!
0: 그들이 외쳤습니다.
1: 왜 밤이 쳐서 우리를 깨우는가? 누가 네 열대를 훔쳐가는가?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는가?
0: 그러자 동굴 안에서 폴리페모스가 소리쳤습니다.
1: 친구들이여, 아무도 아닌 자가 나를 죽이고 있다네. 아무도 아닌 자가 힘이 아니라 속임수로 나를 죽이고 있어.
0: 다른 외눈박이 거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무도 너를 죽이지 않는다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면 그건 신들이 내린 질병일 것이다. 그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아버지 포세이돈에게나 기도해보게나. 그리고 그들은 그를 고통과 함께 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먼 거인은 양들을 내보내려 돌을 굴려 치웠지만 입구에 앉아 팔을 펼친 채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려 했지요. 오디세우스는 이를 예상했습니다. 양들을 셋씩 묶어 그 밑에 부하들을 숨겼습니다. 자신은 양떼의 우두머리인 가장 큰 순양을 선택해 그 배 밑을 온 힘을 다해 움켜쥐었습니다. 양들은 하나씩 거인의 손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거인이 우두머리 순양을 멈춰 세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1: 나의 소중한 순녀가 왜 오늘따라 갑자기 깨나서는 것이냐? 이 주인의 눈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냐? 그래, 그거야. 하지만 그 사악한 나무도 아닌 자만은 결코 방해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0: 거인은 배 밑에 있는 영웅을 알아채지 못했고 오디세우스 일행은 죽음의 틈을 지나 무사히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안전해진 순간 오디세우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해안을 향해 외쳤습니다.
2: 외눈박이 거인이여! 만약 누가 너의 눈을 멀게 했는지 묻는다면 이타카! 라이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가 했다고 말하라!
0: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이십니까? 그는 괴물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고향과 정체성까지 말입니다. 그러자 외눈박이 거인은 피를 흘리며 눈이 먼 채 바다 너머 그 목소리를 향해 망가진 얼굴을 돌렸습니다.
1: 아무도 아닌 자가 아니라 오디세우스였구나. 그래, 라이테스의 아들 이타카의 오디세우스!
0: 이제 그는 저주를 퍼부을 이름을 얻었습니다. 거인은 산봉우리를 붙잡아 오디세우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것은 배에 조금 못 미쳐 떨어졌지만 그 파동이 일으킨 물결이 그들을 거의 해안으로 되돌려 보낼 뻔했습니다. 외눈박이 거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모든 바다의 지배자이자 땅을 흔드는 자, 모든 파도와 해류와 폭풍을 다스리는 신 포세이돈이었습니다.
1: 주소서 포세이돈, 대지를 감싸는 자, 펌프는 너의 신이여. 만약 내가 지금

0: 보통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이 내 아버지라면 이것을 허락하소서. 오디세우스, 도시의 파괴자 이타카에 사는 라이르테스의 아들이 절대 집에 잠들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나 만약 그의 운명이 친구를 만나고 잘 지어진 집과 소극장에 도착한 것이라면 그 순간이 아주 늦게 그리고 비참하게 오게 하소서. 모든 동료를 잃고 나라를 단체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 집에서도 재앙을 막지 않게 하소서.
1: 모든 지평선에서 폭풍 구름이 오디세우스의 배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포세이돈이 아들의 기도를 들은 것입니다. 며칠이면 끝났을 여정은 이제 10년의 악몽으로 변하고 맙니다. 오디세우스는 지략으로 죽음의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아무도 아닌 자로 남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드러나기를, 세상에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 자부심이 결국 포세이돈의 진노를 깨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그 갈망이 때로는 나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멈출 수 없는 탐욕이 불러온 비극에 대해 제 노래를 들려드리지요. 신의 가호가 그대들의 길에 머물기를.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가이래.

0: 반갑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이들이여. 그리고 마음의 길을 떠나는 나그네들이여. 호메로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굴곡을 겪은 사내 오디세우스를 따라 저 포도주빛 어두운 바다로의 여정을 이어가려 합니다. 오늘은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스디슨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눈박이 거인의 동굴을 탈출한 후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은 잃어버린 동료들을 애도하며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안개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았으니 바다 위를 떠다니는 섬이었습니다. 섬 전체가 깨지지 않는 청동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늘에 닿을 듯한 가파른 암벽이 솟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아이올리아, 히포타스의 아들 아이올로스가 사는 곳입니다. 그는 바람의 수호자지요. 불멸의 신들은 그에게 신성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바람을 제어하고 원하는 대로 잠재우거나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을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한 축제의 궁전을요. 그 집에는 고기 굽는 향기와 리라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연애였고 밤마다 음악과 웃음이 가득했지요. 세상의 슬픔이 닿지 않는 완벽한 풍요의 낙원이었습니다.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을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한 달 내내 오디세우스를 자신의 식탁으로 환대했지요. 그는 트로이아의 함락과 영웅들의 귀환에 대해 모든 것을 물었고 오디세우스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오디세우스는 길을 구하며 고향으로 보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아이올로스는 그의 이야기에 감동해서 어떤 요청도 거절하지 않았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었지요.
1: 그는 9살 된 황소의 가죽을 벗겨 자루를 만들더니 그 안에 온갖 거친 바람의 경로를 가두어 내게 주었소. 제우스께서 그를 바람의 파수꾼으로 삼아 어떤 바람이든 원하는 대로 잠재우거나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지. 그는 배 안에 그 자루를 눈부신 은색 끈으로 단단히 묶어두었소. 아주 미세한 숨결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말이오.
0: 그리고 아이올로스는 서풍 제피로스만을 자유롭게 풀어주어 배를 고향으로 실어 나르게 했습니다. 이제 오디세우스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주머니를 봉인된 채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오디세우스의 바람대로 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0: 그리던 고향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을까요? 9일 밤낮 동안 그들은 쉬지 않고 항해했습니다. 서풍은 달콤하게 그들의 등을 밀어주었고 바다는 잔잔했지요. 오디세우스는 단 한순간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9일 밤낮 동안 직접 돛줄을 잡고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그들은 마침내 보았습니다. 이타카를 말입니다. 고향의 들판이 수평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너무나 가까워서 해안의 봉합불과 그것을 돌보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분간할 수 있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때 견딜 수 없는 피로 속에서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낀 오디세우스는 9일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맙니다. 그는 눈을 감았고 달콤한 잠이 그를 찾아왔지요. 고향을 눈앞에 둔 채 아주 잠깐의 휴식을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디세우스가 깊은 잠에 빠져들자 부하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1: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군.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 이토록 대접을 받더니 그는 트로야의 전리품 중 값진 보물을 가득 실어가는데 똑같은 고생을 한 우리면 빈손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이제는 아이올로스가 우정의 표시로 보물까지 준 모양이니 어서 이 자루 안에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이 들었는지 확인해보세.
0: 유혹은 너무나 강렬했고 탐욕은 충성심을 압도해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들은 은색끈에 손을 댔고 평생을 부자로 만들어줄 보물을 기대하며 매듭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올로스가 가두었던 모든 울부짖는 바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터져나왔고 배를 잡아채 바다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깨어났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고향을 보며 잠들었으나 그가 마주한 것은 혼돈이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빙빙 도는 배들과 울부짖는 부하들 사이에서 그는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2: 나는 깨어나 고민했어. 배에서 몸을 던져 바다에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침묵 속에 견디며 살아남을 것인지. 하지만 나는 견디기로 했고 머리를 가린 채 배에 누웠어.
0: 그의 절망이 느껴집니까? 고향이 바로 저기 있었는데 말이지요. 그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견뎠습니다. 그것이 오디세우스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견디는 자입니다. 방금 건넌 바다를 거슬러 떠다니는 섬 아이올리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아이올로스의 궁전으로 가 그가 여전히 이 가족들과 연애를 즐기는 것을 보았지요. 전과 똑같은 풍요와 기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이 문지방 기둥 곁에 앉자 아이올로스와 그의 가족은 경악했습니다.
3: 오디세우스, 어떻게 다시 여기 왔어? 어떤 잔인한 신이 당신을 공격했단 말이오. 우리는 분명 당신이 고향에 닿을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 보내주지 않았소.
4: 제 악한 동료들이 제게 해를 끼쳤고 저주받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친구여, 치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들에게는 그 힘이 있으니까요.
0: 아이올로스의 가족은 침묵에 빠졌고 마침내 아이올로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3: 이 섬에서 빨리 떠나시오. 살아있는 모든 것 중 가장 비천한 자여. 나는 결코 도울 수도 길을 떠나보낼 수도 없소. 축복받은 신들에게 미움받는 자를 말이오. 떠나시오. 당신은 불매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로서 여기 왔으니.
0: 살아있는 모든 것 중 가장 비천한 자, 트로이아의 영웅이자 지략의 상징인 오디세우스가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아이올로스가 준 신적인 선물을 통해 포세이돈의 진노를 비껴가려 했지만

결국 잠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라도 결국 신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일 뿐임을 증명한 것이지요.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아이올리아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을 도울 서풍도, 돛을 채워줄 신성한 숨결도 없었습니다. 6일 밤낮 동안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정신이 무너질 때까지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뼈를 깎는 고통이었지요. 일곱째 날 그들은 나이스트 리고네스 족의 땅 나모스에 도착했습니다. 바다에서 보기에 그곳은 아늑하고 고요한 완벽한 항구였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입구는 좁았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동료들은 안도하며 11척의 배를 항구 안쪽에 정박했습니다. 잔잔한 물에 배들을 나란히 정박시켰지요. 하지만 불길한 기운을 느낀 오디세우스만은 배를 바깥쪽 바위에 묶어두었습니다. 정찰대 3명이 먼저 상륙했고 물을 깃던 소녀를 따라 왕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산봉우리만큼 거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라이스트 리고네스족은 인간이 아닌 식인 거인들이었습니다. 왕이 달려나와 정찰대 중 한 명을 잡아 식사로 삼았습니다. 남은 이들이 배를 향해 도망치며 경고를 외쳤으나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거인이 절벽 위로 모여들어 인간은 들 수조차 없는 거대한 바위들을 내던졌습니다. 나무가 부서지는 굉음과 돛대가 쪼개지는 소리, 그리고 비명이 공기를 찢었지요. 그 죽음의 항구에서 거인들은 끔찍한 식사를 위해 동료들을 사륙했습니다. 11척의 배, 수백 명의 부하들,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파괴되었습니다. 오직 항구 바깥에 정박해 있던 오디세우스의 배 한 척만이 화를 면했지요. 그는 칼로 밧줄을 끊어내며 부하들에게 살고 싶다면 노를 저으라고 절규했습니다. 부하들은 공포에 질려 허리가 끊어질 듯 노를 저었습니다. 필사적인 힘으로 노를 당기는 그들의 등 뒤로 항구는 피비린내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넓은 바다로 나와 돌아보았을 때 항구는 정적뿐이었습니다. 트로이아를 떠났던 12척의 배 중 이제 단 한 척만이 남았습니다. 누군가 은색끈을 풀었기 때문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끈이 묶여 있었다면 수백 명의 부하가 지금쯤 고향에서 연애를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바다는 피로 물들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고통 속에 노를 젓는 신세가 되었지요. 오디세우스는 배웠습니다. 가장 큰 적은 자신을 미워하는 신이 아니라 함께 항해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의심과 탐욕일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단 한 척의 배와 부서진 마음으로 그들은 미지의 섬 아이아이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신들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 항로에 안전한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이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노래하는 자 호메로스입니다. 오늘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은 아이아이아 섬에 닿습니다. 이 신비로운 해변에서 오디세우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준비되셨다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기뻤지만 잃어버린 동료들에 대한 깊은 슬픔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아이아이아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머리를 곱게 따은 키르케가 살고 있었는데 인간의 목소리를 내는 무서운 여신이었지요. 키르케는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태양신 헬리오스와

0: 애양의 님프 페르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혈관에는 신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 힘으로 그녀는 강력한 마법을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신의 마법이었으며 인간을 짐승으로 바꿔버리는 힘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은 인간의 의식과 기억, 고통을 느끼는 인간 특유의 능력을 그대로 간직한 채 짐승의 형상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혹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은 신답게, 인간은 인간답게, 짐승은 짐승답게 존재해야 한다는 법칙 말이지요. 오디세우스는 창과 날카로운 칼을 들고 아이아이아 섬의 지세를 살피기 위해 높은 바위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그는 울창한 덤불과 빽빽한 숲 너머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두 조로 나누었습니다. 한 조는 그가 직접 이끌었고 다른 한 조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지휘관 에우릴로코스가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 미지의 땅을 탐험할지 결정하기 위해 청동투구에 제비를 넣고 흔들었습니다. 제비는 에오릴로코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22명의 부하와 함께 길을 나섰고 그들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숲으로 걸어 들어가며 흐느끼는 모습을요.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겪는 그 어떤 일이든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숲속 빈터에서 그들은 키르케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매끄럽게 닦인 돌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집 주변에는 산 늑대와 사자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지요.
1: 저것들은 뭐지?
0: 하지만 이 맹수들은 부하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키르케의 집을 지키는 것은 인간을 먹이로 삼아야 할 맹수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여기가 자연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곳임을 말해줍니다. 부하들은 이 기괴한 광경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여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콤하고 섬세한 노래소리였죠. 그들은 머리를 곱게 땋은 여신의 문 앞에 섰습니다. 집 안에서는 키르케가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불멸의 배틀 앞에서 앞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신들의 손길이 닿은 듯 섬세하고 아름다우며 눈부시게 빛나는 배틀이었지요. 오디세우스가 가장 아끼고 신뢰하던 동료 폴리테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2: 동료들이여, 집 앞에서 누군가가 큰 배틀 앞에서 곱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 신인지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서 그녀를 불러봅시다.
0: 그들이 큰 소리로 그녀를 부르자 즉시 그녀가 나와 밝은 문을 열고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에우릴로코스만은 밖에 남았으니 그는 함정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통과 상실을 통해 조심하는 법을 배웠기에 문 옆에 머물며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안에서 키르케는 완벽한 여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안으로 데려와 좋은 의자와 자리에 앉혔지요. 키르케는 치즈와 보리가루, 노란 꿀을 달콤한 프람네 포도주에 한 대 섞어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키르케는 그 음료 속에 직접 제조한 해로운 약을 몰래 넣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고향을 완전히 잊게 하는 약이었지요. 그녀가 그들에게 마법의 약을 주어 그들이 그것을 다 마시자 그녀는 즉시 지팡이로 그들을 내리치고 돼지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돼지의 머리와 목소리, 털과 형상을 갖게 되었으나 그들의 마음만은 전과 다름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돼지우리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키르케는 그들에게 도토리와 층층나무 열매 같은 돼지들이나 먹는 것들을 던져주었지요. 그들은 짐승처럼 우리 안에서 찌꺼기를 먹으며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었습니다. 진짜 짐승들과 달리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우릴로코스는 바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에오릴로코스에게

0: 이 소식을 들은 오디세우스는 곧장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신성한 숲을 지나 키르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숲을 지날 때 한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변장한 전령의 신 헤르메스였습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1: 이 가엾은 사내야, 이 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찌하여 홀로 이 험한 언덕을 넘어가려 하는가? 네 동료들은 이미 키르케우리의 돼지처럼 갇혀있거늘 그들을 구하러 가는 길인가? 너 또한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그곳에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리로 오너라.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
2: 그렇게 말하며 아르고스를 죽인 자 헤르메스는 땅에서 약초를 뽑아 나에게 건네주며 그 생김새를 보여주시더군요. 뿌리는 검었으나 꽃은 우유처럼 하얗게 비어있었지요. 신들은 그것을 몰리라고 부르는데 죽게 마련인 인간들이 그것을 캐내기란 매우 힘든 일이나 모든 것이 가능한 신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소.
0: 헤르메스는 오디세우스에게 약초 몰리를 가져가라고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이것을 가져가거라. 키르케가 너에게 마법의 음료를 주어도 이 몰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지팡이로 너를 치려고 하거든 칼을 뽑아들고 그녀를 죽일 듯이 달려들어라. 그러면 키르케는 겁에 질려 너를 침실로 초대할 것이다. 너도 더는 거절하지 말아라. 다만 키르케가 너에게 더 이상 어떤 해도 끼치지 않겠다고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요구하거라.
0: 오디세우스는 약초 몰리로 무장한 채 키르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 그랬듯 황금잔을 건네며 그를 맞이했지요. 오디세우스는 물약을 마셨으나 몰리가 보호막이 되어준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은 맑았고 몸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키르케는 미소를 지으며 지팡이로 그를 내리쳤습니다.
3: 이제 돼지우리로 가서 네 동료들과 함께 뒹굴어라.
0: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고 그녀를 죽일 듯이 돌진했지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칼날 아래로 몸을 피했고 그의 무릎을 부여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4: 당신은 대체 누구이며 어디에서 온 사람인가요? 당신의 고향은 어디이고 부모님은 누구신가요? 이 마법의 약을 마시고도 홀리지 않다니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이 약이 입술을 통과한 뒤 마법을 견뎌낸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는 결코 홀릴 수 없는 마음이 들어있나 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오디세우스군요. 지략이 뛰어난 자. 황금 지팡이를 지닌 헤르메스가 언젠간 내게 말하기를 트로이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들를 것이라고 했던 그 날쌘 검은 배를 탄 사람 말이에요.
0: 키르케는 오디세우스를 알아보고 함께 믿음을 쌓자며 그를 침실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경고를 잊지 않았지요. 그는 그녀가 다시는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신들에게 엄숙히 맹세할 때까지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키르케는 돼지우리로 가서 한 마리씩 마법의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거친 털이 떨어져 나가고 부하들은 다시 인간이 되었지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아이아이아 섬에 머물며 풍족한 음식과 달콤한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휴식이었을까요? 아니면 고향에 대한 망각이었을까요? 돼지로 변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고 미묘하지만 그만큼이나 위험한 변화 말입니다. 마침내 참다 못한 동료들이 오디세우스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5: 알 수 없는 분이시여, 이제는 고향 땅을 생각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무사히 구원받아 저 높은 지붕의 저택과 조국에 도달하는 것이 진정 하늘이 정한 운명이라면 말입니다.
0: 알 수 없는 분. 동료들이 오디세우스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선장이나 영웅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지요. 쾌락에 빠져 고향을 잊은 채 아이아이아 섬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오디세우스답지 않은 정말 기이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디세우스는 다시 한번 키르케를 찾아가 자신을 집으로 보내주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청했습니다. 여신은 동의했으나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먼저 하데스의 집으로 또 다른 여정을 떠나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산자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자, 눈뜬 이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테이레시아스만이 신과도 같은 예언 능력으로 오디세우스에게 집으로 돌아갈 길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오디세우스는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데스의 집, 그곳은 죽은 자들의 영역이지요.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발을 들였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녀는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르케의 마법은 인간을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변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진 채 짐승의 모습으로 살게 하는 파괴적인 마법이었지요. 아이아야 섬에서의 안락함 또한 휴식이 망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함정이었습니다. 이제 오디세우스는 그 어떤 마법보다 두려운 공포와 마주해야 합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그는 가장 깊은 어둠,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는 먼저 죽은 자들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죽음의 세계로 향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0: 지혜를 구하는 이들이여.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이아야 섬에서 오디세우스를 만났습니다. 여신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하데스의 집, 죽은 자들의 땅으로 내려가 테바이의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영혼을 만나야 한다고 했지요. 테이레시아스만이 오디세우스에게 귀향의 길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오디세우스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는 여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디세우스와 함께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세상을 둘러싼 거대한 강 오케아노스를 건너 태양이 절대 비추지 않는 세상의 남쪽 끝으로 항해했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히 안개와 구름으로 뒤덮인 키메리아 사람들의 땅이 있었지요.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그 음침한 해안에 배를 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여신 키르케가 명한 제물, 검은 순양 두 마리를 들고 홀로 안개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부하들은 너무나 두려워 감히 따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오디세우스는 키르케가 알려준 대로 두 개의 강이 만나는 곳, 그곳에 있는 바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는 네키 이아라 부르는 의식을 준비합니다. 네키 이아는 죽은 자들을 불러내 영혼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고대 그리스의 의식입니다.
1: 나는 허벅지에 차고 있던 날카로운 칼을 뽑아 가로세로가 한 팔꿈치 길 정도 되는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 주위에 모든 죽은 자들에게 바치는 제주를 부었으니 처음에는 우유와 꿀을 섞은 것이요. 그 다음엔 달콤한 포도주였으며 세 번째로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뽀얀 보리가루를 뿌렸습니다.
0: 그리고 그는 구덩이 안에서 날카로운 검으로 순양들의 목을 그었습니다. 검은 피가 솟구쳐 흐르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녀 총각들, 고생에 지친 노인들, 전투에서 죽은 전사들도 있었습니다. 전사들은 여전히 피로 얼룩진 갑옷을 입고 있었지요. 망자들은 구덩이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피냄새에 이끌렸습니다. 피를 마시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오직 피만이 죽은 자들에게 다시 목소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동안 그들이 누구였는지 기억을 되살려줍니다. 오디세우스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검을 빼들고 망자들을 막아섰습니다. 테이레시아스와 말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피를 마시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다가온 혼백이 있었지요. 오디세우스는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바로 엘페노르, 그의 부하 중 가장 어리고 약한 자였습니다. 젊은 엘페노르는 키르케의 궁전에서 열린 마지막 연회에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결국 그는 지붕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지고 말았지요. 그날 그의 영혼은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엘페노르가 없어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키르케의 집에 남겨져 있었고 무덤도 없이 애도받지도 못했습니다.

0: 못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울며 엘페노르에게 말을 건네었습니다.
1: 엘페노르, 어떻게 흐릿한 어둠으로 내려왔는가?
0: 엘페노르는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지요.
2: 부디 저를 제 갑옷과 제가 가진 모든 것과 함께 태워주시고 잿빛 바다 해안가에 저를 위한 무덤을 쌓아주세요. 불행한 자의 기억으로 훗날 태어난 사람들도 저에게 배울 수 있더냐.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생전 전우들과 함께 저었던 제 노래 무덤이 꽂아주십시오.
0: 오디세우스는 엘페노르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하지만 엘페노르는 오디세우스가 기다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기다리는 건 테이레시아스였지요. 그리고 드디어 눈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테이레시아스는 누구일까요? 그는 살아있을 때 그리스 최고의 예언자였습니다. 죽은 뒤에도 미래와 신들의 뜻을 볼 수 있었지요. 테이레시아스는 황금 지팡이를 들고 왔습니다. 비록 그의 눈은 멀었으나 어떤 살아있는 자의 눈보다 더 많이 보는 듯했습니다. 흠없는 예언자가 검은 피를 마시더니 오디세우스에게 예언했습니다.
3: 그대가 보랏빛 바다를 벗어나 잘 만들어진 배를 트리나키아 섬에 대었을 때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모든 것을 듣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소떼와 훌륭한 양떼가 불을 뜯는 것을 보게 될 거라오. 만약 그대가 이것들을 해치지 않고 오직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만 전념한다면 비록 비참한 고난을 겪을지라도 진실로 이타카에 닿을 수 있을 것이오. 그대는 그대의 집에서 재앙을 발견하게 될 거라오. 오만한 자들이 그대의 생계를 탕진하고 그대의 신과 같은 아내에게 구원하며 선물을 바치고 있을 것이오. 하지만 진실로 그대가 돌아가는 날 그들의 난폭한 행실에 대해 그대는 반드시 복수하게 될 것이오.
0: 신들의 의지가 굽이치는 이 거대한 운명 속에서 예언이란 거의 항상 실현되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지요. 테이레시아스가 예언하고 하데스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영혼이 찾아왔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어머니 안티클레이아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로 떠날 때만 해도 살아계셨던 어머니.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다가와 검은 피를 마시도록 했습니다. 안티클레이아는 곧바로 아들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내 페넬로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안티클레이아는 아들을 위로하며 말해주었지요. 페넬로페는 여전히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고 아들 텔레마코스는 가문을 평화롭게 지키며 잘 성장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만 그의 아버지 나에르테스만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홀로 슬픔 속에 살고 있었지요. 그리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손을 뻗어 어머니의 영혼을 껴안으려 했습니다.
4: 어머니를 품에 안고 싶은 마음에 세 번이나 그분께 달려들었지만 세 번 모두 어머니는 그림자처럼 혹은 꿈처럼 내 팔 사이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럴수록 내 심장의 고통은 더욱 날카로워져만 갔습니다.
0: 오열하는 오디세우스에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5: 목숨이 하얀 뼈를 떠나게 되면 힘줄이 더 이상 살과 뼈를 함께 붙들지 못하고 타오르는 불의 강한 힘이 이것들을 파괴한단다. 그러면 영혼은 꿈처럼 날아가 이리저리 떠돌지.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빛으로 서둘러 가거라.
0: 죽음은 건널 수 없는 심연입니다. 사랑은 남을 수 있고 기억은 지속될 수 있지만 포옹의 따뜻함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의 의미지요. 어머니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수많은 영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을 트로이아로 이끈 위대한 왕 아가멤논의 영혼도 찾아왔지요. 오디세우스는 아가멤논에게 어떻게 죽었는지 물었습니다. 아가멤논의 답은 끔찍했습니다. 포세이돈도 전쟁의 적들도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꾸민 것은 자신의 사촌인 아이기스토스와 그의 아내였습니다. 트로이아를 정복한 자가 적들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트로이아 전쟁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엔 발빠르고 신과 같은 전사 아킬레우스도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우스에게 그대보다 복된 사람은 없으며 죽어서도 망자들을 다스리니 죽은 것을 슬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위대했던 영웅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답하는지 들어보십시오.
6: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여, 내게 죽음에 대해 위로하려 들지 마시오. 나는 죽은 자들의 왕이 되어 군림하느니 차라리 지상에서 자기 땅 하나도 갖지 못한 가난한 농부의 밑에서 머슴이 되어 살고 싶소.
0: 아킬레우스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명성을 버리고 가장 비천한 자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은 죽음 뒤의 허망한 영광과 결코 맞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지요. 오디세우스는 신들을 노엽게 한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혼들도 보았습니다. 네토 여신을 공격한 죄로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고 있는 티티오스, 신들의 음식을 훔쳤던 탄탈로스는 물을 마시려 몸을 굽히면 물줄기가 달아나고, 과일을 따려 손을 뻗으면 나뭇가지가 멀어지는 영원한 결핍 속에 서 있었습니다. 또한 죽음의 신을 사슬로 묶어 가두고 신들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시시포스도 보았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무너뜨리려 했던 죄로 바위 덩어리를 산 정상으로 밀어올리는 형벌을 받고 있었지요. 하지만 정상에 다다를 때면 바위는 다시 평원 아래로 속절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기괴한 함성을 지르며 몰려들기 시작했고, 오디세우스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자들의 여왕 페르세포네가 살아있는 자를 돌로 만드는 고르곤의 머리를 내보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즉시 배로 달려가 동료들에게 밧줄을 풀라고 명령했습니다. 배는 오케아노스의 물살을 타고 햇빛 없는 해안을 떠나 다시 빛의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오디세우스의 긴 여정 중 가장 어둡고 처절했던 하데스의 집 방문이 끝났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기다리다 슬픔 속에 돌아가셨음을 알게 됐고, 귀향 후에도 시련은 계속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희망도 보았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들이 강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집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오디세우스가 저승에서 얻은 예언자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을지, 그 가혹한 예언이 실현될지를 지켜봅시다. 카이레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한 게 기억이 납니다. 나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돕고 30살에 자립했고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리고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신경 쓴 거는 50대 이야기입니다. 50이 지천명, 50의 하늘의 뜻을 알았다. 내 안에서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혹시 지천명이 되나? 저 지천명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지천명이 지금 되고 계세요? 내 속에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어떤 게 중요한지를 스스로 알 수 있냐라는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지혜로 나의 관계를 재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살면서 관계를 많이 맺고 있다가 관계를 정리하죠. 그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나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관계이냐 아니면 나의 에너지를 빼가는 관계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50대가 되면 에너지 수준이 20대 때하고는 달라지죠. 예전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에 같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어도 집에 가면 방전이 돼서 그냥 꼼짝도 못하더라도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듣기 싫은 가수 얘기도 같이 좋아하는 척 해주고 그러곤 했었습니다. 가기 싫은 운동장도 같이 따라갔었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50대 때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수는 오히려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과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에너지는 줄었는데 관계는 그대로니까 나는 몹시 피곤해지는 거죠. 원래 관계를 유지하려면 뇌가 계속 돌아가고 특히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전두엽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세 종류로 나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필요해서 만나는 관계예요. 서로 도움이 되니까. 저 친구랑 있으면 내가 좀 괜찮아 보여. 저 친구랑 있으면 돈을 잘 내. 저 친구랑 있으면 길을 잘 알아. 유용함의 친구죠. 두 번째 친구는요. 같이 있으면 재밌는 친구가 있어요. 말도 재밌게 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갈 땐 그 친구를 꼭 데려가요. 즐거움의 친구예요. 세 번째 친구는 서로 만나면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세 번째 덕의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거죠. 근데요, 여러분의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번째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 몇 명이나 있으세요? 굉장히 드물죠. 한두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의 관계는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세네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 당신 자신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필요한 유용한 존재냐, 재미있는 존재냐, 덕의 존재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방 기준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정리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할 때는 이 질문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 관계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인가? 아니면 나를 더 번아웃 시키고 기가 빨리는 관계인가?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인데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모임이 있어요. 아주 친하지는 않은데 그냥 오래전부터 아니면 얼마 전부터 그냥 모임이 만들어져서 누군 총무가 또 잘해. 그래서 자꾸 모임이 정기적으로 있어. 근데 만약에 의무감으로 내가 계속 가는 모임이었다면 한번 빠져보세요. 그 모임이 만약에 없어도 나한테 아무 이상이 없고 그리고 내가 없어도 그 모임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 관계는 이미 역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냥 거기 안 가도 되는 거고 그 모임에서도 내가 없어도 되는 거죠. 굳이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라는 게 어차피 계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특별히 더 친하다가 조금 멀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세월 있다가 다시 또 좀 친해지기도 하고 계속 친한 관계는 배우자하고만 계속 친하면 돼요. 인간관계는 원래 그렇습니다. 자녀들하고도 그래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유연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50대가 되면 우리 스스로 꼰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꼰대라는 말은 전두엽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 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감정을 조절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 외부 자극에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바꾸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원래 성질 난다고 그 성질 그대로 부리는 거는 동물들이 하는 일이고 인간은 전두엽이 그 감정을 조절해서 화가 나지만 그 화를 다듬어서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전두엽이잖아요. 근데 그 전두엽이 아주 훌륭하게 발달 잘 된 사람은 생각이 유연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인지적 유연성이 줄어든다는 데 있는 거죠. 전두엽의 도파민 시스템이 약해져요. 세로토닌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 바꾸기가 힘들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을 그냥 그대로 고수하려는 경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 개론서를 보면 나이를 먹으면 그 사람의 성격 패턴이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요, 이거는 운명이 아니에요. 훈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악기,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게 인지적인 유연함을 길러줍니다. 뇌를 새로운 자극에 노출시켜서 유연성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꼰대라는 말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나의 태도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50대에 들어선 내가 젊은 세대, MZ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할 일, 서로 알고 있고 서로 느끼는 것들을 공유는 하지만 내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나의 경험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30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50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험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이미 달라졌어요. 지금의 50대가 20대, 30대 때도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잔소리하는 윗사람들 말 들이박으면서 지금 50대가 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50대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저 스스로한테 늘 하는 말 첫 번째는요. 조언하는 것보다 듣는 걸 먼저 하자. 저도 모르게 아 그거 옛날에 나 처음 인턴할 때는 저 전공이 할 때는 내가 전문의 처음 됐을 때는 이게 소위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은요. 대화의 문을 닫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네. 어르신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귀를 닫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요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시작하면 대화가 열리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노력하는 거는 내가 느꼈던 경험을 공유는 합니다. 알려는 줘요. 근데 강요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같은 정신과 의사를 하는 선배님이었는데 그분은 제가 아주 젊을 때부터 늘 말할 때 내가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걸 흉내냅니다. 제자들과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아 그때 나는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나는 그때 이렇게 했었어. 근데 그거를 참고 삼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많은 50대들, 60대들은 자신의 자녀들이나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지 마. 아니야. 그건 안 돼.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까요? 세 번째, 제가 요새 인공지능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SNS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새로운 거에 적응 제일 잘하는 일종의 얼리 어댑터 50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내가 보고 공부하려고 해도 쉽게 습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 후배들이나 제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쉽게 금방 알려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디지털, 그다음에 새로운 문화, 인공지능 이 분야에서는요. MZ세대가 어른들의 선생님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배우겠다고 결심을 하세요. 내가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관계가 달라져요. 그리고 존중을 받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또 존중을 해줍니다. 소통의 품격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존중하는 마음을 얼마나 느끼느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면 50대에 들어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뜩이나 지금 있는 관계도 줄여나가고 손절하고 지금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또 치매 예방과 외로움 방지, 우울증 방지를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며요. 관계의 질이 또 노후를 결정한다며. 그럼 그중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필요합니다. 근데 50대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또 심지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기준들이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거절당하는 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흔히들 중년기가 넘은 5, 60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그 사람의 학번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이에서는 그게 쉽죠. 사람들 사이에 내가 그 중에서 몇 번째 넘버1인지 넘버3인지가 정해지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게 어려우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 사람과 높은 위아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그 사람과 무슨 회사 사장과 직원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없어진다는 거죠. 새로운 취미 활동, 그리고 새로운 운동, 이걸 통해서 만나는 관계는 그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냥 테니스를 좋아하느냐, 등산을 좋아하느냐, 이런 공통점만으로도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들 있잖아요.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을 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대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아이라고 부르는데 서로 도와주고 돌봐주고 지원하는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움직이기 힘들 때 병원 갈 때 좀 도와주고 약간 감기 걸렸을 때 집안일 좀 도와주고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그런 지역사회의 모아이라는 게 동네 사람들이 다 노인들만 모여 사는 마을인데도 100세까지 사는 비결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소규모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동네마다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공부를 같이 한다든지 책을 같이 읽는 그런 모임들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그런 모임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한 두세 명만 모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서로 인간성까지 공유하고 서로 정치색까지 공유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취미만 같으시면 됩니다. 매주 한 번, 한 시간 공동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같이 하는 작은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이 좋습니다. 그게 50대 이후의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50 이후부터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게 70세에 청년들을 미혹시킨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리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소크라테스에게 검토라는 말은 끊임없는 질문 그리고 자기 성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나만의 기준에 따른 성찰을 말한다는 거죠. 그동안 7차례 강의를 통해서 함께 50대에 겪는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들을 검토했습니다. 왜 힘든지, 그리고 어떤 감정들이 주로 있는지, 그리고 돈의 문제는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가족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좋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50대 이후에 재도약을 하는 시점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50대가 되면 아우 인생 마감 시점으로 잡아야 되는데 무슨 재도약이야? 라고 생각하기 딱 쉽죠. 야, 이때 괜히 시작했다가 망해요. 이때는 마무리 단계를 잘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50대 이후에 재도약의 시점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그냥 긍정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경 가소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경과학자 노먼 도이치가 연구를 했는데요. 왜 흔히들 뇌는 나이 먹고 나면 다시는 안 변해, 그러니까 성격 한번 생기면 안 바뀌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뇌는 사실은 평생 변한다는 거예요. 뇌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머리에 피가 마른 다음에도요, 뇌는 50대, 60대에도 새로운 거를 배우면서 계속 뇌 자체, 뇌세포 자체가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 새로운 언어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음악도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켈란젤로는요, 성 베드로 대성당 로마에 있는 거, 그 돔 설계를 72세에 맡았다고 합니다. 하이든은요, 가장 위대한 교향곡들이 주로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60대 때 나왔답니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50대가 거의 끝날 때쯤, 제 또래 때 썼단 얘기고요. 이 사람들한테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늙었다는 게 일을 새로 시작하는 핑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후기 번영, late blooming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늦게 피어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나이가 들면 뇌 기억력, 특히 단기 기억력 좀 떨어지고요. 순발력이 좀 떨어져요.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능력, 기존에 내가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 이거를 판단력 그리고 통찰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통찰력과 판단력은 50대 이후에 오히려 더 깊어지고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꽃도 봄 일찍 피는 꽃이 있고 늦여름에 피는 꽃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는 일 중에도 늦게 해야 더 잘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50대 이후에는 젊은 사람들이 절대로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죠. 현실성을 고려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일이 잘 될 수 있는 일인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고난과 어려움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지를 대충 알아요. 그걸 충분히 고려하고 플랜 A, B, C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를 가진 게 50대를 걷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남들이 만든 레이스를 뛰어왔어요. 남들이 만든 목표를 향해서 뛰어왔고요. 남들이 만든 줄에 서서 그들이 만든 음식을 먹으려고 허위적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제는요, 내가 만든 목표를 향해서 내가 만든 경주를 뛸 차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죠. 그러면 내가 만든 목표, 그게 나다움이면 그 나다움은 어떻게 찾아올까? 나다운 게 뭐지?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내 성질이 뭔지도 모르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죠. 내 성질이 뭐냐고, 내 사주가 뭐냐고,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요. 이것이 20대부터 시작해서 50대, 60대까지 겪고 있는 핵심 숙제예요. 내가 누군지를 난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 나죠. 근데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다움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20대 때부터 남들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남들이 원하는 나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직업, 사회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직업, 배우자가 기대하는 역할,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고 인정하는 성공, 그것들을 따라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뭘 좋아했었는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 강에서 제가 뭘 할 때 시간이 잘 가는지, 뭘 할 때 기쁜지, 나의 가치를 찾는 질문을 던져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뭘 할 때 시간이 잘 흐르죠? 몰입한다 그러죠? 정말 재밌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시간이 흐르는지도 몰라요. 내가 잘하고도 의미 있는 일,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강점과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할 때 정말로 기분이 괜찮지? 무엇을 할 때 정말 기분이 뿌듯하지? 이거는요, 여러분의 가치와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거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와 연결되는 질문인 거죠. 저 스스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야 저 인생의 좌표를 찍을 테니까 이 세 가지가 적당히 만나는 게 나다움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50대에는 나만의 삶의 철학을 세우는 게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스토아 철학에서 행복이라는 걸 정의를 했었어요. 유다이모니아라고 불렀는데 번역하면 한국말로는 그냥 행복이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는 내 본성에 맞게 탁월하게 사는 것. 다시 얘기하면 그냥 기분 좋은 상태를 뜻하는 게 행복이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면서 올 때 내가 느끼는 만족감. 이게 스토아 철학에서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거죠. 그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상록을 보면 로마 황제였던 사람이 매일 일기를 쓰죠. 그 일기가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게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매일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감정 컨트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기록한 거를 보고 우리가 인생을 배우기 때문이죠. 제가 그 전문의 초년병 시절에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 뭐 윗분들하고 지낼 땐 이래는 게 좋을 것 같아. 환자분들하고 이야기할 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디 여행에 대한 또 저의 얘기, 영화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제 나름대로 정신과적인 해석을 하면서 후배나 제자들한테 하곤 했어요. 그 당시는 제자고 지금은 동료 학자인 친구가 그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게 한창수 정신과 교수님의 개똥 철학이었다고. 나만의 삶의 철학이 개똥 철학이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2000년 전에 그분들의 철학도 그 당시에는 그분들의 개똥 철학이었을

수 있어요. 나만의 삶의 철학을 만든다는 게 거창한 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를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제가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과 경력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과 대의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 중에서 뭘 중요시 여기고 계세요? 돈 문제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답이 있으면 사실은 흔들리지 않죠. 인간이 매사에 답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거 다 인공지능이 답해 줄 수도 없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를 결정하는 나만의 기준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래 기억을 가지고 살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의 자신, 내일의 자신, 10년 후의 나 자신에 대한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미래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말은 현실적인 부분을 부정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드리는 마지막 실천 과제가 그겁니다. 10년 후 나에게 편지를 쓰는 일입니다. 10년 후가 되면 지금 50대인 여러분은 어디서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혹시 배우자분하고 노후를 어느 동네에서 보낼지 고민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제 배우자와 같이 우리는 노후를 어디서 보내다가 가게 될까라는 얘기를 주고받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들하고 10년 후에 보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어떤 것들을 이뤄냈을 것 같으세요? 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오늘 할 일이 있고요. 내년까지 제가 할 일이 있고요. 10년 후까지 할 일을 적어놨어요. 뭐 그거대로 다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 편지가 제 삶의 나침판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중간에 그만두느냐 아니냐와는 상관이 없는 저의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처방은요. 50의 삶을 받아들이고 나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8번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50의 모든 감정은 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울하고요.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분노하고 또 억울합니다. 그 모든 감정은요.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꼭 잘못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이 시기가 그냥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고나기를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타고나기를 원래 그냥 자주 깔아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에 중년기가 지나서 호르몬이 바뀌고 역할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니까 그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봤던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어린 소녀의 마음 속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이 막 여러 개 생겼다가 바뀌잖아요. 어른들의 마음에도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5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충분히 잘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나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왔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뭔지, 그리고 이걸 왜 느끼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 내 감정이 이래서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러고 나서 나의 삶의 가치를 검토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뭔지, 무엇을 할 때 내가 나답다는 느낌이 드는지,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처럼 검토된 삶이야말로 살 가치가 있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삶을 살기로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내 인간관계를 검토해 보시고요. 내 몸 건강을 검토해 보시고요. 오늘 저녁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한테
문자 하나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잘 지내?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단테가 숲속에서 길을 잃으면서 글을 시작을 했어요. 그 숲을 통과한 뒤에는 별빛이 가득 쏟아지는 천국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어두운 숲도 통과하면 반드시 더 깊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몰라요. 지나기 전에는 그 깊고 풍요로운 삶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계속 걸어야 되는 시기예요. 사람은요, 절대로 늦는다는 건 없습니다. 시작하는 사람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걷는 속도와 우리가 걸어가는 목적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50을, 여러분의 중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난 8번의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0: 학교 다닐 때부터 음악 취향이 너무 잘 맞아서 각자 곡을 들려줬었어요. 그때 휴대폰 음성 녹음으로 주로 들려줬었어서 딱 떠오른 단어가 음성 녹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와줘.
1: 말을 못한다.
0: 왠지 이번 연도에 좀 뭔가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1: 좋은 기회가 또 왔다고 생각해.
2: 잘 되면 좋겠어요. 슬프겠죠.
0: 하지만
1: 받아들이고 네. 또 다른 것은 열심히.
3: 두 분은 오늘 어떤 호흡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4: 저희가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래서 좀 더 끈끈한 합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게 뭐 아니면 도가 좀 있던데 저도 홍민호라는 형이랑 같이 살았는데 거의 의절했거든요.
4: 저희도 의절할 것처럼 싸우고 다시 네. 가족처럼 화해합니다.
3: 저는 지금도 그 형 욕 한 30분 동안 할 수 있어요.
4: 저도
3: 스탠드업 코미디언처럼
4: 예. 저도 얘 욕 30분 동안 할 수 있어요. 아.
3: 오늘 긴장 많이 하셨어요?
0: 그런 편이에요.
3: 아,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제가 긴장을 좀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저 팬이에요.
3: 그래요?
0: 저 오늘도 모쏠 보고 왔어요.
3: 모태솔로?
0: 네.
3: 모태솔로 그 웃음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괜찮으세요?
0: 네.
3: 다행이네요.
0: 네, 저희 사랑 가득한 곡들 들려드릴 테니까 사랑 많이 받고 가세요.

0: 또 인사하면 되나요?
1: 뭔가 굉장히 준비된 느낌이에요 지금.
0: 편하게
2: 진수니까.

0: 지난번에는 최다 인원이었고 오늘은 최소 인원이에요. 그 밴드 셋을 경험하고 나서 이번엔 더 여백을 줘보자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욕심을 버린 거죠. 이제 욕심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자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맞아.
0: 그리고 원래 둘이서 많이 했었거든요. 둘이서 딱 네 개의 소리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에 집중을 했던 팀이기도 해서 이번엔 그런 걸 또 보여주면 좋겠다. 합을 맞추는 시간을 이전보다 더 많이 보냈던 것 같기는 해요.

0: 맞아요. 싶더라고요. 맞아요.
1: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따로 연습하고요. 난 너가 없을 때 너가 있는 척을 하고.
0: 아, 그래?
1: 그럼 나는 이렇게 보는 척을 해.
0: 예측?
1: 안 돼요. 예측이 안 되는 곳이고.
0: 예측 불가입니다.
1: 예측 불가 헬로루키.
2: 우리 나르디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신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완전 없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자신 있으세요?
3: 있습니다.
2: 그래요? 어떤 이유 때문에 뭔가 좀 자신이 더 생기셨을까요?
3: 둘이서 나왔잖아요.
2: 네.
3: 저만 잘하면 되는.
2: 동의하세요?
3: 아... 저는 그래서 떨려요.
2: 그래요?
3: 저만 잘해야 되니까 떨립니다. 예. 오늘 어떤 팀이든 누군가한테는 좀 최고의 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한 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4: 그냥

나르디스 분들이 저번에 같이 했는데 되게 반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뭐 이런 거지.

0: 저는 헬로룩이 하고 나서 바로 EP를 내가지고 공연도 열심히 했습니다.
1: 공연도 거의 없으시다.
0: 맞아요. 맞아요. 한 두 개, 세 개 정도 더 했습니다. 사실 저번에는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좀 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왔습니다. 저번에는 트라이 하는 느낌이었고 이번에는 그 이후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커버에 입은 티셔츠를 한번 상징성을 두기 위해서 입고 와봤습니다.

기타 연습 많이 했고 기타를 안고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뭔가 기타와 조금 더 친해지는 단계가 될것 같아서. 네. 제가 엄청 화려한 음악을 하거나 사운드적으로 압도를 하는 음악을 하지 않고 잔잔한 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전해주셔서 잔잔한 위로인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연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매일 10분 영어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주제별로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좋은 감정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마움이라든가, 뭐, 감동이라든가, 사랑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자, 이번주는요, 그와 좀 반대로 우리의 좀안 좋은 감정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타까움이라든가, 뭐 후회라든가, 아쉬움 같은 것이 포함되겠죠? 화가 난 어떤 노여움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지루하거나 무료함의 감정이라든가, 실망감이나 죄책감, 낙담, 이런 것의 감정이라든가, 마지막으로 배신감, 뭐 이런 감정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안타까움은 사실 우리도 좀 아쉽다, 후회된다, 후회스럽다, 아유, 그러지 말걸, 이런 어떤

0: 상황에 대한 감정들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세 가지로 좀 나눠볼 것 같은데요. 안타까움의 감정과 후회의 감정과 아쉬움의 감정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타까운 아이들. 너무 안타깝네요. 자,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sorry라는 단어가 말이죠. 이건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미안함의 감정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영어권에서 이 sorry라는 단어는 반은 미안하다, 반은 안타깝다로 쓰여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I'm so sorry 그럽니다. 그럼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 좀안 좋은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 누가 아프시대. Oh,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요거. 미안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과 저는 sorry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반은 미안하다, 반은 안타깝다. 이 정도로 많이 쓰이는데 그 상황에 맞게 잘 쓰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I am so sorry. I am so sorry.
0: I'm so sorry. I'm so sorry. 오케이. 그 다음에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 뭐 다른 버전인데요. Feel sorry for something 뒤에다가 일단 붙이면 주로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I feel sorry for him. 그 뭐냐면 그 친구한테 미안함의 감정을 느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친구 참안 됐다. 그 친구 참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파. 마음이 안 됐어. 그럴 때 I feel sorry for. 이것도 미안함의 감정이 아니라 오늘은 전부 다 뭐예요? 안타까움의 감정들이에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sorry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 feel sorry for somebody. 사람이 주로 와요, 뒤에다가. 들어보세요.
1: I feel sorry for. I feel sorry for.
0: 뭐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다. 마지막으로. 이거만큼이나 자주 쓰이는 게 이겁니다. I feel bad. I feel bad about the situation. 아, 왠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I feel bad about the situation. 무난하게 그렇게 쓰면 됩니다. 뭐,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좀 마음이 좀안 됐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아, 그 친구 그렇게 되면 좀 불쌍한데. 아, 좀 마음이 안 좋은데. I feel bad about. I feel bad about. 혹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지만 상대방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I feel bad about the situation. 이런 상황으로 쓰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1: I feel bad about. I feel bad about.
0: 그래서 되게 기본적인 단어들이지만 기본적으로 sorry와 bad가 feel과 붙었을 때 혹은 피동사랑 붙었을 때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들이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쓰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 친구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 이럴 때 쓰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간단하죠? I feel sorry for him. Oh, I feel sorry for him. I feel sorry for him. 그 친구 좀 불쌍해. 그 친구 좀 안타까워. 됐죠? 딱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이제. 감이 잡혀야만 이 표현을 쓸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1: I feel sorry for him. I feel sorry for him.
0: I feel sorry for him. 이렇게 사람을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후회로 가볼까요? 후회나 약간 죄책감. 그렇죠? 안타까움 했으니까요. 후회나 죄책감. 이거 다음에 아쉬움까지 가보죠. 자, 이 후회는요. regret이라는 단어도 아시죠? regret. 자, 일단은 I regret that.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아휴, 괜히 그랬네. 이게 뭐예요? I regret that 조동사 나오겠죠. That은 접속사니까. Regret, 강세. Regret. 들어보세요.
1: I regret that. I regret that.
0: 자, 요것을 형용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Regretful, regretful, 뭐 grateful, thankful, thoughtful 이런 거 있듯이 regretful, regretful, regretful. I feel regretful. 아, 좀 후회스러워. 그죠? 후회스러워. I feel regretful. Regretful. 강세 잘 보세요. Regretful.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세요.
1: I feel regretful. I feel regretful.
0: 오케이. 죄책감. 뭐, 후회와 뭐, 다를 수 있죠. 후회는 일반적인 후회고, 죄책감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양심의 가책. 이런 거. Shameful. I feel shameful. 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Shameful. 이건 약간 죄책감 쪽에 더 가깝습니다. I feel shameful. 들어보세요.
1: I feel shameful. I feel shameful.
0: 그 친구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서 좀 후회스럽다. 아, 그때 내 마음을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때 말을 안 해서 좀 약간 좀 후회돼. 자, 그러면 I regret that 다음에 주어동사를 써야 될것 같은데 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 요걸 좀 어떻게 처리할까요? 내가 말을 했다. 나의 감정에 대해서. How I felt. 나의 감정. 내가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Tell her. 하지 않아서 후회스럽다. I regret that. 지금 후회하는 거죠? 시제 현재.

0: 현재입니다. 과거예요. I didn't tell her how I felt.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 현재. I regret that. 지금 후회해요. I didn't tell her how I felt. 그것을 that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깔끔한 영작입니다. 해볼게요. I regret that I didn't tell her how I felt. I regret that I didn't tell her how I felt. 자, 부정어 들어가면 강세 줘도 됩니다. 들어볼게요.
1: I regret that I didn't tell her how I felt. I regret that I didn't tell her how I felt.
0: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안타까움의 감정에서 시작해서 후회까지 갔다가 아쉬움까지 올게요. 자, 아쉽다라는 말이 참 이게 영어로 표현하기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혔다면 조금 도와드릴게요. Shame, 이것도 아쉽다로 많이 씁니다. 아, 이번에 여행 취소돼서 너무 아쉬워, 이럴 때. It is a shame that. It is a shame that. 들어볼게요.
1: It is a shame that. It is a shame that.
0: 오케이. 자, 요거 pity도 약간 아쉽다 쪽이에요. 안타깝다, 아쉽다. 비슷한 감정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it's such a pity that. 아, 이번에 너무 아쉬워. 너무 안타깝다야. 아쉬움 쪽의 안타까움이에요. It's such a pity that. pity 자체가 약간 이런 뜻입니다. 애처로운 뭔가 어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such는 강조예요. It's such a pity that. 아, 너무 안타까워. 참 안타깝다. 이럴 때. 들어보세요.
1: It is such a pity that. It is such a pity that.
0: 마지막에 하나 더. 이건 언제 쓰냐면요. 이건 음식 같은 거 버릴 때. 웨이스트가 뭐예요? 낭비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또 달라요. 약간 상황이 아쉽다, 안타깝다 하고 음식이 너무 남았네. 근데 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버리면 어때요? 너무 아깝죠. 아깝다. It is such a waste. 그러니까 아깝다라는 표현을 꼭 한 상황에만 쓰는 건 아니듯이 음식 버리거나 그럴 때 혹은 물건 멀쩡한 거 버려야 될 때 It's such a waste. It's such a waste. 요건 약간 이런 상황에 쓰세요. 그 아깝다의 느낌이. 자, 들어보세요.
1: It is such a waste. It is such a waste.
0: 좋습니다. 우리 여행이 취소돼서 너무 아쉬워. 아, 다 같이 가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취소됐네요. 아유, 아쉬워라. 자, pity 해볼까요? It's such a pity that our trip got cancelled. Our trip got cancelled. 여행이 취소됐죠? 과거죠? 이것이 너무 아쉬운 게 현재 상태. It is such a pity.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해되시죠? It is such a pity. 아쉽다. That our trip got cancelled. 취소됐던 것이. 들어볼게요.
1: It is such a pity that our trip got cancelled. It is such a pity that our trip got cancelled.
0: 취소된 거니까 got cancelled 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오늘 안 좋은 감정 시작하는 날이죠. 이번 주 주제가 안 좋은 감정 표현학입니다. 안타까움, 후회, 아쉬움 쪽 표현들이었어요. 자, I feel sorry for 뒤에 사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안 좋다, 안타깝다. 들어볼게요.
1: I feel sorry for. I feel sorry for.
0: 약간 그 사람이 불쌍하다의 느낌이고요. 자, 후회하다. I regret that.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혹은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후회스러울 때 I regret that. 들어볼게요.
1: I regret that. I regret that.
0: 마지막으로 It's such a pity that. 아유,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지만 아쉽다 쪽에 안타깝다. 들어볼게요.
1: It is such a pity that. It is such a pity that.
0: 좋습니다. 안타까움의 이 표현들 여러분 잘 기억해서 일상회화에서 잘 쓰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들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nspection versus investigation. Inspection versus investigation.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inspection 그리고 investigation. Yeah, very long words. 그래서 좀 포멀한 느낌이 나죠? Okay,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는 inspection부터 할게요.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inspect 그 다음에 shun, 네, T-I-O-N 이렇게 S-H-U-N 느낌이 많이 나죠? shun, inspection, inspection, inspection. Okay, very good. 네, inspection은 점검 혹은 검사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지 뭔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So, inspection is something that you do to check that everything is going smoothly. 그리고 가게나 공장 등을 방문해 점검을 뜻합니다. So, there's a lot of inspections that happen regularly at stores or at factories, whether it has to do with safety or like quality checks, righ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 examples.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at the factory.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Inspection, 점검, 검사. Inspection. Inspection.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네, inspection team은 점검팀이겠죠? Will be visiting tomorrow. 내일 방문할 거야.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at the factory. 뭔가 점검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는 carried ou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어디에서요? 공장에서요. At the factory.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at the factor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그들은 정밀 검사 결과 누수를 발견했어.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Very good.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다음은 investigation. 오케이,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Investigation. 똑같이 S-H-U-N 발음하시면 돼요. Investigation. Investigation. Investigation은 수사 혹은 조사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사건이나 범죄 등에 대한 수사이고요. 주제나 문제 등을 조사하여 뭔가 규명하는 것을 investig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nspection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문제 없어도 그냥 다 잘 돼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했잖아요. 근데 investigation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심각한 느낌이 있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Investigation. 수사, 조사. Investigation. Investigatio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야. 네, ongoing라고 하면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말입니다.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그래서 뭔가 범죄나 경찰 수사 이런 관련된 거는 investigation.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범죄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the police have to investigate. So it's a police investigation, right?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그는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어. 네, 뭔가 조사를 받고 있을 때는 be under investigation 라고 합니다. 자,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이것도 조사 중이라는 말이겠죠? 마지막입니다.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이거는 추가 조사 결과 드러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었다.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inspection. 이거는 점검 혹은 검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문제 없어도 이제 정기적으로 뭔가 점검을 하거나 검사를 할 때는 inspection라고 합니다. 네, 이거보다 더 무거운 단어, 좀 더 심각한 단어가 investigation이겠죠. investigation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뭔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혹은 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nspection 그리고 investigation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Well done,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for now.

0: 안녕하세요 여러분, K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재밌는 주제 가져왔습니다. 바로
1: Cool Inventions.
0: Cool Inventions. 우리말로 번역해보면은 멋진 발명품들, 멋진 발명들인데요. Mm-hmm. 그냥 invention 하면은 뭐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1: Of course.
0: Cool Inventions. 멋진 발명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mm-hmm.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일 공부해보겠습니다.
1: It's going to be great.
0: 네, it's going to be great. It's going to be cool. 자,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할까요?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is. The digital camera is a cool invention.
0: 디지털

0: 카메라는 멋진 발명이에요라는 문장이고요. 여기서 the digital camera라고 했는데 보통 the 하면은 그것을 가리키잖아요. Right. 그 책, the book.
1: The camera.
0: Yeah, the camera.
1: Yeah.
0: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 카메라를 가리키면서 그 디지털 카메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카메라라는 기술 자체를 가리키면서 yes.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 Yes, the idea or all of the digital cameras,
0: the
1: right?
0: The technology called
1: the, technology.
0: The digital camera.
1: Yeah.
0: 이런 느낌, 그 개념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And today we actually have a clip sent to us by Richard, who's from the USA,
0: 네.
1: right?
0: 먼저 리차드 씨의 클립을 전체를 보기 전에 요약 문장 부분부터 볼까요?
1: All right, Richard 씨,
0: 나와주세요.
2: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0: 네, 방금 리차드 씨의 문장 중에서 분명히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면서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1: So Richard said,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0: 네, 바로 분명히 확실히 틀림없이를 가리키는 부분은
1: has to be.
0: 네, has to be.
1: It has to be.
0: 뭐뭐여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Mm-hmm. 리차드 씨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메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평소에 이제 the를 the라고 읽게 되면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 yes.
0: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1: Yes.
0: ever가 있으니까 시간을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mm-hmm. 때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 가장 멋진 발명 중에 하나는 mm-hmm. has to be 분명히 이거여야 한다. The digital camera. 분명 디지털 카메라인 것 같아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Mm-hmm. 다시 볼까요?
1: All right. Sounds great.
2: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Richard says, but for me personally,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1: 그런데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놀라운 것이 많아서 생각하기 mm-hmm. 하나 고르기 힘들지만 for me personally, 저는 개인적으로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mm-hmm. 가장 멋진 발명 중 하나는 has to be 분명 이거예요.
0: The digital camera.
1: 네, 분명히 디지털 카메라 기술인 것 같아요.
0: Mm-hmm. All right. That's true.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It wasn't that long ago that we were using a regular manual camera, stuffing 35 millimeter film into it, a roll of 35 millimeter film that had 24 exposures, which meant you only had 24 photos.
0: It wasn't that long ago that we were using a regular manual camera.
1: It wasn't that long ago. Mm-hmm.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었습니다. Mm-hmm. That we were. 이런 걸 우리가 했던 게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었어요. Mm-hmm. We were using a regular manual camera. Mm-hmm. 일반 수동 카메라를 사용했던 게 오래전이 아니었습니다. Mm-hmm. 그런데 그 사용하면서 어떤 행동들을 또 했죠?
0: That's right. So as you were using it, what else did you do? He says, stuffing 35 millimeter film into it, a roll of 35 millimeter film that had 24 exposures.
1: 네, 먼저 채우다라는 동사로 쓰인
0: stuff. Stuff.
1: Stuff는 보통 물건이나 어떤 것. 그래서 I have some stuff to do. I have some stuff to oh, yeah. tell you.
0: I have a lot of stuff on my desk.
1: 네. 것들, 행동이나 물건을 가리키는데 이제 채우다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I am stuffed 하면 oh. 지금 배가 굉장히 yeah. 찬 거예요. 배가 많이 yeah. 부른 거죠.
0: I'm stuffed. There's 네. a lot of stuff in my stomach.
1: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stuffed animal 하면 동물 인형을 가리킵니다. 뭐 곰 인형 같은 거.
0: And you can stuff people like into the subway, for example.
1: 사람들을 채우다.
0: The subway is stuffed. There's so many people in there.
1: 그래서 이제 공기가 좀 답답하거나 탁하거나 그럴 때 It's stuffy in here.
0: It's stuffy in here.
1: 네, 여러 가지로 right? 응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채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0: One more. My nose is stuffy.
1: 아,
0: True story today.
1: 네, 코가 좀 막히고 yeah. 답답할 때 stuffy 합니다.
0: Stuffy nose.
1: 아무튼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put something into it, 넣는다라고 yes. 해서 35mm film into it, mm-hmm. 그 안에 넣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a roll, 한 롤이죠. Mm-hmm. A 35mm film that had 24
0: exposures. Exposure.
1: 노출, 그 노출값. 사진을 찍을 때 노출값이라고 하는 것도 exposure가 지금 mm-hmm. 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perture, mm-hmm. exposure 이야기하는데 mm-hmm. 그래서 24번 사진을 조리개를 열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필름을 말하는 거죠.
0: Mm-hmm. And so he says, which meant you only had 24 photos.
1: Which meant, 방금 설명을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mm-hmm. 24장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0: Yeah.
1: Which is true.
0: That's why you needed to have two or three cameras.
1: Mm-hmm. or two or three rolls of film.
0: Rolls of film, right? True.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when you were done with the 24, you had to remove the film from the camera, take it to the store, drop it off. Somebody developed the film for you. And then you got your 24 photos a couple of days later when you went back to the store.
0: And when you were done with the 24, you had to remove the film from the camera, take it to the store, drop it off.
1: 네, 그래서 when you were done with the 24, I guess, exposures on the roll of film. Mm-hmm. 그래서 24장을 다 찍으면 you had to remove the film from mm-hmm. the camera. Remove가 제거하고 없애서 그냥 버리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렇게 꺼내는 것도 가리킬 수 있습니다. Mm-hmm. 그래서 꺼내서 take it to the store. 필름을 현상할 수 있는 스튜디오에 가져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mm-hmm. drop it off. 거기에 맡기곤 했어요. Mm-hmm. 맡기다, drop something off. Drop your bags off at the hotel desk or something. Mm. Okay.
0: Yeah. For sure. And he says next, somebody developed the film for you.
1: 그리고 누군가가 필름을
0: develop
1: 해줬습니다. 현상해 mm-hmm. 줬어요.
0: Mm-hmm. He says next, and then you got your photos a couple of days later when you went back to the store.
1: 그런 다음에 you got your photos, your 24 photos. Mm-hmm. 24장 다 건질 수 있다면 그 중에서는 mm-hmm. 이제 필름 꺼내다가 망가지는 것들도 있었고 했는데 mm-hmm. 24장을 a couple of days later 며칠 뒤에 다시 찾는 거예요. When you went back to the store. Mm-hmm. 가게. 여기서는 store라고 했지만 photo studio에
0: photo studio.
1: 다시 가면 찾을 수 있어요.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they were printed on paper. These days, with a digital camera, I can make this video like I'm making right now.
0: And they were printed on paper.
1: 여기서 예전 그 기술하고 지금의 기술을 굉장히 대비를 잘 시켜주고 있는데 yeah. And they were printed on paper.
0: Paper.
1: 그 사진들은 종이에 출력이 되었어요. Mm-hmm. 그리고 요즘에는
0: These days with a digital camera, I can make this video like I'm making right now.
1: 그런데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뿐만이 아니라 I can make this video like I'm making right now. 지금 mm-hmm. 만들고 있는 것 같은 이 비디오를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0: And what else can he do?
2: As soon as I'm done recording, I can put it onto my computer and send it over to Korea instantaneously. The digital camera has to be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0: And as soon as I'm done recording, I can put it onto my computer and send it over to Korea instantaneously.
1: That is mind-boggling, right?
0: It is mind-boggling.
1: And as soon as I'm done recording, 녹화를 마치자마자 아마 이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300MB, 400MB 정도 될 텐데 그거를 I can put it onto my computer, 컴퓨터에 넣어서는 send it over to Korea
0: instantaneously. Instantaneously.
1: 네, 순간적으로 즉시란 뜻입니다. Instant가 mm-hmm. 그 순간을 가리킵니다. Mm-hmm. 그래서 물론 instantly라는 표현하고도 거의 같은 뜻인데 mm-hmm. instantaneously를 더 쓰는 사람들은 mm-hmm. 이 단어만 쓰더라고요. 또.
0: That's right.
1: 그래서 이걸 컴퓨터에 넣어서 즉시 한국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0: Mm-hmm. All right? And lastly, he summarizes by saying the digital camera has to be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1: 네, 종합하면서 아까 했던 말을 살짝 바꿔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The digital camera has to be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디지털 카메라는 분명 가장 멋진 발명품 중 하나일 거예요.
0: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There are so many amazing inventions in modern human history that it's mind-boggling to think about what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is. But for me personally,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It wasn't that long ago that we were using a regular manual camera, stuffing 35mm film into it, a roll of 35mm film that had 24 exposures, which meant you only had 24 photos, and when you were done with the 24, you had to remove the film from the camera, take it to the store, drop it off. Somebody developed the film for you, and then you got your 24 photos a couple of days later when you went back to the store, and they were printed on paper. These days, with a digital camera, I can make this video like I'm making right now. As soon as I'm done recording, I can put it onto my computer and send it over to Korea instantaneously. The digital camera has to be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볼까요? 첫 번째로 It is not that 뭐뭐 하면 별로 뭐뭐 하지 않아요. 그리고 Which means 앞에 어떤 말을 한 다음에 Which means 뒤에 부가 설명을 하면서 그건 바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 4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멋진 발명품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1: Perfect. Let's take a look. It's incredible how much the world has changed since the invention of the digital camera. It's amazing how much photography has changed, especially since digital cameras came on the scene.
0: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Bilal says,
0: It's incredible how much the world has changed.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mm-hmm. incredible, 믿기 어렵다, 놀랍다. Mm-hmm. Since the invention of the digital camera. Mm-hmm. 여기서도 오늘 요약 문장부터 시작해서 이 the digital camera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왔잖아요. Mm-hmm. 그래서 그 디지털 카메라라기보다는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mm-hmm. 좋겠는데 디지털 카메라의 발명 이래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mm-hmm. 생각해보면 놀랍다라는 문장이고요.
1: That's right. And Jennifer says,
0: It's amazing. 앞에 나왔던 It's incredible 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It's yes. amazing how much photography has changed.

0: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are you here for a new book? 네. 자, 새로운 책을 갖고 왔습니다. 자, let's look at the title. Is there anyone out there? Is there anyone out there? 이 질문은요. 거기 바깥에 누구 있어요? 네,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집 앞에서 안에서 뭐 바깥에 누구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우주대에서 혹시 외계인 생명체가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대해서 이제 책을 읽을 건데 First, we have our three words for today. So let's take a look. Okay, so our first word is life. 자, life. 여기에서는 생명체, right? 살아있는 뭐, 어떤 뭐가 있나요? Okay, life. The second word is liquid. Liquid, 액체죠. Okay, and the last word is solar system. Solar system. 자, 태양계. 네. Tho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focus on. And let's see what this question is all about. Okay. Is there anyone out there? 바깥에 누가 있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Is there life in space? Have you ever looked up at the sky on a dark night and wondered if somewhere in the universe there's a planet like Earth with life on it? There are billions of stars and many could have planets near them. Could any of these planets have life on them?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planet and a star? Stars make light and heat. Planets are smaller than stars and go around them. The planet we live on is Earth. The star that the Earth goes around is the sun.
1: 자, 친구들, 가끔 이렇게 왜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달도 보이고, 아니면은 별도 보일 때, 혹시 우주에 뭐 살아있는 게 있나? 뭐 아니면 외계인이 있나? 이런 걸 궁금하셨나요? 네, 뭐 아마도 한 번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0: 자, 여기에서 Could any of these planets have life on them? And this is our first word for today. 자, life. Life, 생명. 여기서는 생명체. Right. Is there anything that is alive? 네. 뭐
1: 사람이 아니라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0: Good question. 자, 옆 그림을 보면은 자,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planet and a star? 자,
1: 행성하고 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자, 여기서 보면은 stars make light and heat. 열과 빛을 만들어요, 별들이.
0: Planets are smaller than stars. 자, 행성들은 별보단 작죠. Okay? And go around them. 네, 여기 보면은 star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빙빙 돌아요. The planet we live on is Earth. 친구들, 우리 어떤 네, 행성에 살죠? 네, 지구. Earth, right.
1: The star that the Earth goes around is the sun.
0: 자, 자 sun이 친구들 이 태양이 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우리가 돌죠. 지구가. Okay, so you know that fact. Okay, all right. Let's go ahead and continue reading.
2: What sort of planet is best for life? First of all, we need to know what sort of planet is most likely to have life. What sort of planet should we look for? Let's take a look at Earth. We know that Earth is a good place for life. If we find other planets like Earth, there's a chance they'll have life too. Life file, Earth. Earth has water. All living things need liquid water. Our bodies are made mostly of water. Earth has air. Life on Earth needs air to survive. Earth is the right temperature. It isn't too hot and it isn't too cold. Life on Earth does best between 5 degrees Celsius to 40 degrees Celsius. Earth.
1: 자, 어떤 종의 행성이 이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을까요? 자, 보면은 우리 지구죠. Right? 우리 지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네, 그래서 지구는 살기 좋은 곳이에요. 자, 근데 왜? Why? What makes it that way?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구는 물이 있어요. It has water, right? So all living things need liquid water. And here is our second word for today. Liquid. 자, 액체죠. Okay? 자, earth has air.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숨을,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잖아요. Like we can breathe in the air. 자, earth is the right temperature. 적절한 온도예요. Okay. 자, 그래서 우리 지구가 It's good for life, okay? All right, let's continue. Is there life in the solar system?

0: 오케이. 자, Mars는 화성. 네, Jupiter는 목성. Saturn, 토성. 자, Uranus, 천왕성. 자, 마지막, Neptune, 해왕성. 오케이. 자, 우리 solar system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오케이. 자, here is our third vocabulary for today. Solar system. 자, 태양계죠. 근데 Earth is good for life because it's just the right distance from the sun.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지구 위치를 보세요. 이 위치가 가장 적절한 위치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지구가 조금 더 가까이 태양에 있다면은 어떻게 돼요? The water on Earth would boil away. 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물이 보글보글보글 막 끓어요. 오케이? 자, now if it were farther from the sun, 자, 조금 더 떨어졌으면은 어떻게 돼요? It would be too cold and the water on Earth would freeze solid. 너무 추워서 물이 아주 단단하게 얼어요. 네, 그래서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We are going to finish here and I will be back and we will continue to find out maybe the answer. 자, 우리 우주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네, that is the question that we have to figure out. Okay, alrighty, so that's it for today. I hope you can join me next time. See you soon. Bye!
1: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2: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3: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개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네네.
0: 자, start of the week.
1: 그렇죠.
0: 주말 공부 좀 하셨어요?
1: 주말에 그래도 아. 오늘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0: 어, 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1: 맞아요. 이번 주에는 그래도 조금 들춰봤던 것 같아요. 드르르르 이렇게.
0: 아,
1: 책을 이렇게 드르르르 이렇게.
0: 아, 네.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제목이 높은 전기요금. 아빠가 의심된다. 라고 해서 지금 뭐 엄마와 아이 사이에
1: 네.
0: 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죠, 그죠.
0: 그래서 어 이거 왜 이렇게 뭔가 전기요금 왜 이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빠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1: 그쵸.
0: 어, 그 의문의 일패를
1: 아빠밖에
0: 당할 수도 있네요.
1: 뭐 범인이 없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자,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지금 아이에게 물어보는
1: 그쵸,
0: 거예요. 너 이거
1: 그쵸.
0: 봤어? 이러면서.
1: 자, 왜냐면 범인이
0: 예.
1: 애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0: 아빠 아니면 넌데.
1: 그쵸,
0: 이런 느낌이에요.
1: 그쵸.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그래서 핵심은 훨씬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얼마나
1: 그쵸.
0: 많이 나왔으면 지금,
1: 좋아요. 그럼 전기요금 폭탄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0: 오케이.
1: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어?
2: What's wrong, mom?
1: 전기요금 고지서.
2: What was so?
1: 유 에어컨디셔너, 유 게임 컴퓨터, 일렉트릭 택스 피.
2: Tax,
1: 예.
2: fee.
1: 피.
2: Oh, the
1: 예, 그빌
2: electricity
1: 빌.
2: bill.
1: 예. You saw?
2: Oh.
1: Did you see?
2: I think so.
1: 에?
2: I think so.
1: 아니,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났어.
2: What's wrong?
1: More expensive last month.
2: Oh,
1: Yeah.
2: it's higher than last month.
1: Yeah.
2: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1: Why? Why?
2: Dad
1: Dad?
2: always leaves the TV on. Dad always leaves the TV on. He
1: TV
2: doesn't
1: always
2: turn it
1: TV
2: off.
1: on?
2: Yeah. He just leaves it on and goes around. It's Dad's fault.
1: 어쩐지 잘 때도 켜두더라니 진짜. 아우, 가서 진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 이거. 안 되겠다. 여보!
0: 네, 아우, 상황극 잘 봤습니다.
1: 네네.
0: 이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배우고 나서 진짜 좀 자녀와 그 엄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좀 인터랙트 하면서
1: 그쵸?
0: 연기 연습하면 진짜 제대로 뭔가 나올 것
1: 아,
0: 같아요. 네,
1: 좋습니다.
0: 많은 표현 또 준비해 놨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4: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s.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음흠.
0: 자,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근데 이때 표정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약간 눈이 약간 이번 달에 너 봤니?
0: 이럴 수
1: 아,
0: 있어요.
1: 이런 느낌.
0: 고지서를 손에 드시고
1: 그렇죠.
0: 이런 느낌일 수
1: 이게
0: 있습니다.
1: 뭘까? 네, 이런 느낌. Did you see? 봤어, 너? 그 다음에,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인데요. The bill this month.
0: 거기도 한번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이렇게 끊어도 되겠네요.
0: Yeah.
1: 전기요금 고지서 이번 달이잖아요.
0: Yeah. 네.
1: 그러면은, 전기요금. 이거의 고지서니까. 전기요금,
0: 노래하시는 줄 알았어요, 무슨
1: electricity, city.
0: City.
1: city
0: 그
1: 맞아요?
0: 도시에 가고 싶으신가 봐요.
1: 예. electricity,
0: 네.
1: 그 다음에
0: 거기까지
1: 여기까지예요?
0: 멈추세요.
1: 요금이 없어요.
0: 세이브 했습니다.
1: 텍스.
0: 이거는 의역이에요.
1: 아,
0: 네. 자,
1: 그런가요?
0: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1: 오!
0: 맞습니다.
1: 맞네요?
0: 네. 그러니까 요금이란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이미 bill 자체가 청구서잖아요. 그래서 전기 청구서 이렇게 영어에서는 쓰게 됩니다.
1: 그렇죠.
0: Right? So electricity. So 이 정도의 강세를 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1: 지난번에 이거 한번 제가 일렉트릭까지 썼다가
0: 그때
1: 호되게 틀린 적이 있어가지고.
0: 호되게까지는 아니어도
1: 예.
0: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1: 그러니까요.
0: 자, 우리 강세 한번 제대로 주고 한번 해보도록
1: 네.
0: 할게요. Electricity, electricity.
1: Electricity, electric city.
0: 약간 어렵죠?
1: 어렵네.
0: 강사가 여기 가니까 여기 갈것 같지만 사실 명사는 여기
1: 그러게요.
0: 갑니다.
1: Electricity,
0: Electricity,
1: electricity.
0: 그렇게.
1: 아, 어려운데요.
0: 네. 자, 이게 전기라는 명사입니다. 그럼 저번에 슬기 씨가 쓴 형용사, 전기에 라고 하면 어떻게
1: 그거
0: 할까요?
1: 그게 이거 아니에요?
0: 조금 덜 가서 멈추죠?
1: 그쵸. electric까지.
0: Okay. electric.

0: D, electric
1: 오!
0: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형용사로 전기예가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기 요금 고지서, 뭐 청구서 얘기를 할 때요. electricity bill이라고 또 하고요. 어떤
1: 네.
0: 사람들은 그냥 electric bill이라고도
1: Electric bill.
0: 하고요.
1: 오,
0: 둘
1: 그렇게도
0: 다
1: 되는군요.
0: 사용합니다. 네. 자, 여기 지금 보면 bill 나와서 bill,
1: 네.
0: right? bill 비슷한 게 check이 있어요. 이거 무슨 차이인지 혹시 아세요?
1: 비를 고지서 그 체크는 저 수표인데?
0: 맞아요. 그런
1: 수표.
0: 것도 있어요.
1: 예.
0: 그런데 둘다 뭔가 사용했으니까, 이용했으니까 돈을 내세요라고 하는 고지서로 둘다
1: 아, 쓸수
0: 쓰지만
1: 있어요.
0: 차이가 있습니다. 이 bill 같은 경우에는요,
1: 예.
0: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나오는 거 있죠? 우리 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도 쓰고요. 집에 날아오는 이런 고지서도 bill입니다. 하지만 체크는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런
1: 빌.
0: 음식값 뭐
1: 네.
0: 내라
1: 네.
0: 그걸로는 쓰지만 집에 책이 날아온다고 쓰진 않아요. 그럴 때 집에 책이
1: 아.
0: 날아오는 거는 그거는 수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슨 뭐 보조금 같은 게뭐 예를 들어 나왔다든가 그럴 때 쓰는 수표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안 씁니다.
1: 빌만
0: That's
1: 집에서는
0: right. 그런 차이는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그리고요. 이번 달에라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1: 네.
0: 뭐가 나왔어요?
1: This month.
0: That's right, this month, right? So 이것을 문장 뒤에 넣어주면 나 이번 달에 뭐뭐뭐 했어, 이번
1: 네.
0: 달에 뭐뭐 할 거야라고 쓸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 있어. 나는 가지고 있다 중요한 시험을 일단 거기까지만.
1: I have an important
0: 그렇죠?
1: exam
0: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그렇죠. Very nice. I have an important exam. 이번 거 너무 좋았어요. This month.
1: 오.
0: 자, how about this?
1: 네.
0: 비동사 ing 써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비동사 ing가 한참 하고 있다도 되지만요,
1: 오케이.
0: 확정된 미래 사실도 됩니다.
1: Yes.
0: 뭐뭐 해 이런 느낌. So, 아, 우리 더 많은 사람들 고용해 이번 달에. 자, 고용하다가 뭐죠?
1: Hire.
0: Hire. 그럼 우린 고용해 비동사 ing 쓰면
1: We are hiring
0: hiring 더 많은 사람들
1: more
0: more
1: people
0: people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this month 꽤나 긴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Okay, so 여기에서 여기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네,
1: 오케이.
0: 뭐 비동사 ing 확정된 미래 사실이요? 어떤 시제죠? 하시는 분들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 원초보
1: 맞아요.
0: 영어에서 don't worry, okay?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1: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0: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1: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0: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1: 네.
0: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1: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0: Alright, very nice. 자, 다음 문장은요.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라고 여기에 이제 억양을 주시고 어머니가 얘기를
1: 그러네요.
0: 했습니다.
1: 지난달보다 아주 훨씬 많이
0: 그러게요.
1: 나왔어. 이런 느낌. It's much higher than. 오, 그거는 많다. 많다.
0: 높다?
1: 많이 높다.
0: 아.
1: 많이 높다. 뭐보다? 지난달보다. This month 하면 되겠네요.
0: 오.
1: 오, 이건 좀 약간 살짝 꿀인데요. 예.
0: 오케이, 오케이.
1: 달콤해요.
0: 자, 보겠습니다. It's much higher than this month. 방금 this month가 나왔었잖아요.
1: 그쵸?
0: 이번 달거 봤니? 라고 했는데요.
1: 네.
0: 지난달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1: 아, 디스머스는 이번 달이죠?
0: 그렇죠. 이번 달거
1: 아.
0: 봤니? 이번 달 거보다 많이
1: 아이고,
0: 나왔어.
1: 아이고, 아이고.
0: 약간 들으면서, 엄마,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예,
0: 이렇게 되겠죠.
1: 그러겠네요. 예.
0: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1: Last
0: So,
1: month.
0: that's right. So,
1: 그러네요.
0: this month 아니라 last month라고 하면 이것도 지난달. 명사도 되고요. 사실 지난달에라는 부사가 될수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0: So, higher 하게 더 나왔다. 근데 보세요. higher는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이런 거를 어떤 형용사라고 하죠, 문법에서?
1: 비교급 형용사.
0: 맞아요.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1: 네.
0: 뭐뭐한이 아니라 더 뭐뭐한이라고 할때 우리가 비교급 형용사를 쓰게 되는데 조금 강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뭔가를 붙여줬어요.
1: much.
0: much를 붙였죠.
1: 네.
0: 그러면 훨씬 더 그러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1: 그렇죠.
0: 그냥 higher 아니라 much higher이라고 얘기를 했죠.
1: 근데 요런 게 이제 앞에 나오면요.
0: 네.
1: 우리는 참그 억양에 따라서 뜻이 좀 많이 달라지고 강해지기도 하잖아요. 어, 그게

0: 훨씬이야. 진짜 훨씬 이렇게 하면은 진짜 더
1: 오,
0: 강력해지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영어는 그냥 머치가 최상이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예.
1: 억양을 줘요, 또. 원어민들도.
0: 그래요?
1: much higher. 이런 식으로.
0: 아,
1: Right? 그래서
0: 비슷하네요.
1: much higher. 이렇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면 영어 자체가, 이 language 자체가 굉장히 억양이 많은 언어이기 때문에요.
0: 맞아요.
1: 조금 그렇게 감정을 많이 넣어버립니다.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똑똑한 거는 뭐예요?
0: Smart.
1: Smart. 그럼 더 똑똑하면요.
0: Smarter.
1: Smarter. 그러면 리아는 훨씬 더 똑똑해, 그러면은요.
0: Leah is much smarter than
1: than 안 해도 됩니다.
0: 에.
1: 비교, 뭐, 만약에 than me 할 수는 있겠죠. 자, how about this? 이 로봇은 훨씬 더 강해요. 자, 강한 게 뭐죠?
0: Strong.
1: 더 강하면.
0: Stronger.
1: 훨씬 더 강하면.
0: Much
1: 그렇죠.
0: stronger.
1: 그러면은 이 로봇은 훨씬 더 강해.
0: This robot is much stronger.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0: Yes.
1: Yes. 한번 읽어볼게요. Leah is much smarter.
0: Leah is much smarter.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0: This robot is much stronger.
1: 네. 자, 그리고 참고로 much 대신에 구어체에서, 회화에서 많이 쓰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0: 아,
1: 아,
0: 그거 이제
1: 훨씬 아주라는 뜻이에요.
0: 예쁜 거랑 똑같은 거죠?
1: 예쁜 거요?
0: Pretty. 꽤. 그죠? 훨씬.
1: 오케이. 자, pretty는 꽤나라는 뜻이에요. 꽤나.
0: 그 훨씬
1: 그래서
0: 아닌가?
1: 그 훨씬이랑 꽤나는 다르죠.
0: 아,
1: 꽤나는
0: 그래요?
1: 약간 조금 요 정도라면 much는 확 올라가죠.
0: 아.
1: 그래서
0: 왜?
1: way라는 게 있습니다.
0: 아, 이거
1: 이거
0: 그때도 알려주셨는데 맨날 까먹네요, 제가.
1: 그래서 this is
0: 왜?
1: 뭐 it's way higher, I'm way better 이런 식으로 쓰면 의미는 같지만 얘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캐주얼합니다. 오케이, 둘다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자, 다음은 제 생각에는 그 EBS 왕초보 영어 역사상 정말 가장 간단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문장.
0: 엄청 짧은데요?
1: 네.
0: 왜?
1: 왠지 알것 같아요. 하면서
0: 왠지
1: 아이가
0: 알것
1: 얘기합니다.
0: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끊어주고 싶은 마음.
1: 그런 마음.
0: I think. 나는 생각해요. I know. 내가 아는 거를요.
1: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0: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왠지 안다고 생각한다. 그럼 왜? 왜에 해당하는 거? Why?
1: 모든 것을 노래로 승화해 줍니다.
0: 네, 그래야지
1: Why?
0: 집중이 잘 돼요.
1: 그렇죠.
0: 네.
1: So, I think I know why. 왜인지 알것 같다. 정답? 맞습니다.
0: Why?
1: 뭐, why는 의문사로 문장 앞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유라는 뜻으로 또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why 대신에요, the 뭐뭐라고 써도 돼요.
0: 아,
1: 진짜
0: 알죠.
1: 이유라는 단어
0: 저 사실
1: 쓰셔도 돼요.
0: 이거 쓰려고 했어요.
1: 아, 오케이.
0: Reason. 네.
1: Reason.
0: Yes.
1: Yes. So I think I know the reason. I think I know why. 둘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유, 왜를 얘기를 해봤고요. 평소문을 그냥 쓰면 I know why 하면 확신이 좀 있지 않아요?
0: 확신 완전 있죠.
1: 나 왜인지 알아요.
0: 나
1: 근데
0: 왠지 알아.
1: I think 난 생각해요를 넘으로써 좀 말투가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0: 그쵸.
1: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면서 알것 같아요. 이 정도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I think 평소문이라고 하는 거. 뭔가를 확신해 하더라도
0: 네.
1: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0: 그쵸,
1: 네, 그래서
0: 그쵸.
1: I think 평소문. 평소문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어부터 출발하는 어순입니다.
0: 또,
1: 저
0: 이렇게
1: I know.
0: 말해주면 약간 그 겸손한 느낌도
1: 그런
0: 있어서.
1: 것도 있어요. 은근히
0: 예.
1: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내가 그를 아는 것 같아. 나 있잖아. 걔 아는 것 같아.
0: I think I know him.
1: 그렇죠. I know him. 100%. I think I know him.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느낌.
0: 네.
1: 자, 실수는 mistake이지만, mistake이 아니라, 잘못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F로 시작합니다.
0: Fault.
1: Fault. F-A-U-L-T. Fault인데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있잖아, 그거 내 잘못인 것 같아. 그거 내 잘못인 것 같아.
0: I

0: think it's my fault.
1: I think it's my fault. 좀 부드러워지네요, 확실하게. 그렇죠?
0: 네.
1: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살짝 부드럽게 해줍니다.
0: 으흠.
1: 요렇게, 요렇게 정도가 되겠죠?
0: 으흠.
1: 자, 읽어볼게요. I think I know him.
0: I think I know him.
1: You know what? I think it's my fault.
0: I think it's my
1: Alright.
0: fault.
1: 자, 이번에는 아이가, 그러면서, I think I know why.
0: 어우, 멋있다. I think I know why.
1: Alright. 그래서 지금 엄마와 한 팀이 되려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0: 그쵸.
1: 자,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왜 그랬을까?
0: 엄마한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1: 그렇죠. 지금 왜그 비리 높게 나왔을까요?
0: 네.
1: 아빠가 항상 TV 켜두시거든요.
0: 아.
1: 근데 이게 또, 아이가 본인이 뭔가 잘못해놓고, 게임을 너무 했다든가, 이래놓고 이제
0: 그쵸.
1: 약간 그런 걸수 있어요.
0: 불 맨날 켜놓고 갔는데.
1: 그럴 수도 있어요.
0: 에, Dad, leaves the TV on. 아빠가 떠납니다. TV를 on 해놓고. 에, 근데 또 항상 떠나신대요. 항상 떠나면 또 이건 또 우리가 참을 수 없거든요. Always. 항상 leaves the TV on. 이렇게
1: 아,
0: 할게요.
1: TV를 켜놓고 항상 떠난다.
0: 네.
1: 자, 그래서 약간 양념에 가까운 표현, 바로 always를 넣어봤는데요.
0: 이것도
1: 아무래도,
0: 부사죠, 선생님?
1: yeah, always,
0: 부사.
1: right?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0: 음흠.
1: 정답. 맞습니다.
0: Yes.
1: ALWAYS.
0: 음흠.
1: 발음할 때, 여러분 아시죠? always가 아니라 AL은 항상 all에 가깝게 입모양 벌리셔야 됩니다. yes. 한번 발음해 볼게요. always. always.
0: Always, always.
1: 네, so dad always 이렇게 하지 마시고
0: 네.
1: dad always leaves the TV on. Right.
0: 네.
1: 자, 지금 leave를 이렇게 켜두고 뭐 떠난다라고 했는데 물론 leave가 떠난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
0: 네.
1: 뭔가를 어떤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거 있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그것도 leave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Hey, leave me alone. 들어봤어요?
0: Leave me
1: Leave me
0: alone. 나 혼자
1: alone.
0: 두지 마.
1: 둬요.
0: 아,
1: 혼자
0: 둬.
1: 둬요.
0: 나날좀 혼자 둬.
1: 그렇죠. Leave me alone 하게 leave 한다. 그건 떠나란 느낌보단 그런 상태로 둬라. 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leave를요,
0: Yeah.
1: leave 명사 on 해놓으면 이 on 자체가 on and off 있죠?
0: 오.
1: 거기서 켜진의 뜻이
0: 아.
1: 되면서 뭔가를 on 한 상태로 leave 한다는 건 떠나, 어디 간다란 느낌보단 그 상태로 가만히 두는 겁니다.
0: 켜두다.
1: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입용작을 해야 되고 사실은요, 이 leave라고 하는 것은 패턴 중에도 하나이기 때문에 핵심 패턴 중에
0: 네.
1: 중요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0: 예.
1: 자, leave 과거형 뭐예요?
0: Left.
1: left예요.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나내 전화기 켜뒀다.
0: 아.
1: 어떡하지? 아, 배터리 닳을 텐데. 그러면서 나는 내 전화기를 켜진 상태로 둔 거예요.
0: I left my phone on.
1: on. very nice. oh, I
0: Yes.
1: left my phone on. 자,
0: 음흠.
1: 이번에는 명령어로 해볼게요. 아, 그 불들 있잖아. 그
0: 응.
1: 불들을 그냥 켜둬. 지금 켜져
0: Oh.
1: 있잖아. 그냥 놔두면 돼. 이런 느낌. 그 불들이 뭐죠? 그,
0: The lights.
1: yeah.
0: 응.
1: 그럼 어떻게 해요?
0: 자, leave the light on.
1: That's it. Leave the lights
0: 어.
1: on. Hey, just leave the lights on. 이런 식으로. Leave the computer on. Leave the TV on.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0: 오,
1: 돼요.
0: leave
1: Okay?
0: the lights on. 이거는 좀 외워도 되겠다. 그럼.
1: 진짜. 왜냐면, 켜도, 꺼도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0: 그쵸.
1: 그쵸? 그리고 사실 얘는요, 제가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0: 네.
1: Leave, 뭐뭐 하고 오늘은 on을 제가 고정했죠?
0: 예.
1: 켜진 상태를 나타내는 다른 형용사 같은 것으로 다 바꿔도 돼요, 사실은요.
0: 다른 형용사 같은 거요?
1: open이라든가 closed라든가 그런 것을 on 대신에 써도 된다는
0: 아,
1: 거예요. 나
0: 열어둔 채 같다, 이런 거
1: 열어둔
0: 할
1: 채, 내,
0: 때.
1: 나 열어두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패턴을 연습하시고
0: 열어두다.
1: 싶으시면 더 딥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켜진 걸로 아예 그냥 고정해 버리려고요.
0: Yes.
1: 오케이, 읽어볼게요. I left my phone on.
0: I left my phone on.
1: Leave the lights on.
0: Leave the lights on.
1: Leave the lights on. 자, 참고로
0: 네.
1: 이거 꺼둬라. 이미 꺼져 있어요.
0: 네.
1: 켜지 마. 그대로 끈 상태로 둬라. 그럼 이거 앞에 똑같이 뭐 쓰면 되겠어요?
0: leave 쓰면 되겠네요. Leave it
1: 그렇습니다.
0: off.
1: Yeah. Leave it off. Leave it off.
0: Leave it
1: 그러면
0: off.
1: 그거 괜히 power on 하지 마. 그냥 leave it off. 꺼둬.
0: 이거 완전 외워야겠다.
1: 오, 그러니까요.
0: Yeah, leave it off.
1: 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했는데 TV 앞에 뭐 들어가 있어요?
0: The.
1: The, right? 그 TV라고 했죠?
0: 네.
1: Okay. 자, TV

0: TV라는 게 이런 더나 어가 안 들어간 TV가 있고요. 바로 그 TV라고 하는 더가 들어가
1: 무슨
0: 아니면
1: 차이죠?
0: 어 TV, right? 이런 차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TV라고 그냥 하면 우리 보통 나 TV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I'm watching TV라고 해요.
1: 그죠?
0: TV 앞에 어나 더안 써요. I'm watching TV. 나 그냥 TV 보는 중이야. 이건 TV가 개념이에요. TV에 나오는 영상들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Okay. Hey, do you want to watch TV? 그냥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TV는 그 TV, 하나의 TV, 이걸 뭘까요? TV,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실제로 들수 있는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watching the TV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는 내 TV가 뭐가 고장났는지 보고 있다. 그럴 때는 looking을 보통 써서 I'm looking at the TV. What's wrong? I'm looking at the TV. 그때는 the TV. 실제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본다 이런 느낌보다는 watch를 쓸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1: 그쵸.
0: 개념으로 보통 쓰기 때문에 더가 보통은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 TV,
1: The TV.
0: 기계를 켜둔다기 때문에 더를 쓴 겁니다.
1: 네.
0: 이해하셨어요?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1: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Alright,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1: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0: Alright.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1: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2: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Yeah, 입으로 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 심플합니다. 문장 뒤에 this month 넣어주면 돼요.
1: 네.
0: 자, 나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 나는 중요한 시험을 가지고 있어, 이번 달에.
1: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0: 그렇죠.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자, how about this? 우리 이번 달에 사람 더 많이 채용해. 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한대요, 이번 달에. 비동사
1: 예.
0: ing로.
1: 자,
0: We.
1: we are hiring,
0: 더 많은 사람들?
1: hire.
0: 더 많은 사람들?
1: hiring,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 much better 아닌데, 이거?
0: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뭐죠?
1: more people.
0: people 이번
1: this
0: 달에
1: month.
0: 오케이
1: yeah, much 비교급이랑
0: 맞지 그거는
1: 헷갈렸잖아요.
0: 그거 훨씬이죠
1: 아,
0: 훨씬이죠
1: 그렇군요.
0: So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1: 네.
0: How about this? 자, electricity bill 이거 기억하시고요.
1: 네.
0: 너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너는 그 전기 bill 봤어 이번 달에?
1: Did you see
0: The
1: the
0: electricity
1: city bill
0: bill.
1: this month?
0: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3: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0: 알라이트, 다음은요. Much 이제 나왔네요.
1: 아, 이제
0: Much
1: 나왔구나.
0: 나왔습니다.
1: 아,
0: 자,
1: 정말.
0: 갑니다. 리아가 훨씬 더 똑똑해.
1: 리아 is much smarter.
0: 그렇죠. 이 로봇이 훨씬 더 강해.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0: Alright. 지난달보다

0: 훨씬 높게 나왔어. 자, 그건 훨씬 더 높아, 지난달보다.
1: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그렇죠. 읽어볼게요. Leah is much smarter. This robot is much stronger.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수고하셨습니다.
1: Yeah.
0: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3: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4: 어?
1: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4: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1: Always TV on?
4: Always leaves always. It on. It's his fault.
1: Wow. Wow. Oh.
0: Great job, you guys.
1: 네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 극장에 음료가 허용되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drinks allowed in the theater?
0: 그렇죠. in이 들어간다는 거.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Much, 비교급 형용사. 이거 사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이 시험이 그냥 더 어려운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려워.
1: 아.
0: 이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를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아하.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0: 좋습니다. 우리가 영작할 때요, 평소문을 배웠다면 그걸 질문형으로도 바꿔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서로 친구들끼리 영작 연습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 롤플레이를 통해서 또 흡수가 되잖아요.
0: Sure.
1: 네.
0: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예.
0: 네. 한 주의 시작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물론이죠.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제목이 세탁으로 줄어버린 내 후드티.
1: 아,
0: 아들의 옷을 세탁한 상황인데요.
1: 네.
0: 지금 아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1: 아이고.
0: 이게 뭐지? 이런 느낌.
1: 저는 이거 남편하고 꼭 신랑이 버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세탁물을 다 넣고 이제 빨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빼가지고 전 건조기에 다 넣거든요.
0: 네.
1: 건조기에 넣었다고. 세탁은 내가 돌리겠다고. 내 빨래는 내가 돌리겠다고. 그것 때문에 아우 신혼초에 정말 많이 싸웠어요.
0: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빨면 다 무조건 건조기 아닌가?
1: 그렇죠.
0: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네. 옷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옷의 재질에 따라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 또
0: 맞추었어.
1: 줄어드는 옷이 있는데 그런 거에 예민하더라고요.
0: 가끔 유아복이 될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옷 됐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 일부러 노리신 거 아니죠?
1: 네. 약간.
0: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했지. 케첩으로 얼룩 쪘었어. 아, 이게
1: 오.
0: 엄마가 세탁을 돌렸단 얘기
1: 그렇죠, 그렇죠.
0: 같아요.
1: 케첩으로 얼룩진 옷을
0: 예.
1: 본인이 직접 손빨래를 하지 않을 거면 그건 즉시 돌려야
0: 아,
1: 됩니다.
0: 즉시 돌려야 되는 거죠.
1: 아니면은 어차피 못 입는 옷이 됐을 거예요.
0: 그럴 수도 있죠,
1: 예,
0: 그렇죠?
1: 그럼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들었을 때 이게 왜 그런 거죠?
1: 그쵸.
0: 왜 제가 이렇게 뺏겨야 되는 거죠?
1: 왜냐면 또이 후드티 같은 거는 굉장히 아끼는 옷일 수
0: 아,
1: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아, 뭐
1: 맞습니다.
0: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연 아들의 옷을 세탁한 그 결말은 어떻게 될지 한번 엿들으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응?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후디, 아!
2: Did you wash it?
1: 아, 했지, 당연히. 케첩으로 얼룩 졌었어,
2: What
1: 케첩.
2: about ketchup?
1: I did. You hoodie turned red because of ketchup, right?
2: It shrank.
1: 응?
2: It won't fit me now.
1: Fit me?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아, small?
2: It's too small now.
1: 아이고. 이제 네 남동생 옷된거 같네.
2: What? Why are you laughing?
1: 아니. It looks your brother's hoodie. Small, too small.
2: Oh, that was my
1: 너한테 안
2: favorite.
1: 맞아. 아이고.
0: 아, 그 슬픔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만약에
1: 예.
0: 새로 산 거였으면 어떡해요, 또.
1: 아, 그쵸, 그쵸.
0: 아이.
1: 또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뭐, 어떡해요. 이미 지난 일.
0: 어쩔 수 없는 거.
1: 그럼요.
0: 안 되겠습니다. 영어라도 우리 건져야 됩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4: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3: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4: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응?
0: 자, 지금 아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1: 그죠.
0: 본인의 후드티에 뭔가 발생했어요, 지금.
1: 그쵸.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일단.
0: 설마 제 후드티 세탁하신 거 아니죠, 엄마?
1: 아, 이거는 불길한 예감을 직감하고 묻는 질문이에요.
0: 맞아요.
1: 예. Don't tell me. 어? 말하지 말랐는데요? Don't tell me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0: 저에게
1: 되겠어요.
0: 말하지 마세요.
1: 예. You washed. 당신이 washed
0: 오,
1: 했대, 씻었다고.
0: 뭐를요?
1: My 후드티를. Mom. 그죠?
0: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1: 그럼
0: 거기?
1: 여기에 후드티에
0: That's
1: 해당하는,
0: right. 후드티,
1: 응?
0: 여러분들.
1: 후드티가
0: 모르실 것
1: 영어로
0: 같은
1: 뭘까요?
0: 느낌입니다.
1: 아!
0: 틀려도 됩니다.
1: 아, 후드가 영어예요. 그죠?
0: 후드. 그죠? 맞아요. 후드는 이거는 영어입니다. 실제로.
1: 후드티는 근데 이건 너무 콩글리시고.
0: 저기, 죄송한데, 너무 후드티
1: 후드티 셔츠. 네.
0: 아니에요? 오케이.
1: 후드티 셔츠.
0: Alright.
1: 예.
0: 자, 맞는지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 t-shirt, mom. 이라고
1: 응?
0: 했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네?
0: and I don't blame you. Okay, but, 자, 후드티는 실제로
1: 아?
0: 후디라고 부르게
1: 아,
0: 됩니다.
1: 그래요?
0: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런 패션 쪽에서 있잖아요.
1: 예.
0: 제대로 된 영어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 맞아요.
0: 여기저기 표기할 때, 후디로 아예 해놓는 거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1: 오.
0: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이거를 후드티라고 해놓죠. 그래서
1: 네.
0: 아마 후드 셔츠라든가 이렇게 쓸 텐데, 영어에서는 후리가
1: 후디.
0: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근데 읽을 때 보통 D가 부드럽게 플랩 현상이 나서 후리처럼 비슷하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후디 이거보다는 후리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근데 여러분들 전에 아마 한번 정도 우리 패턴이 나왔을 거예요. 설마 아니지? 믿기 싫은 거잖아요. 설마 아니지, right?
1: 오.
0: 그러면, 설마가 영어가 단어가 따로 있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어에서는 이렇다고 말하지 말아줘. 말하지 말아줘.
1: 아,
0: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1: 네네네.
0: 왜냐하면 나 그거 듣고 싶고,
1: 죽지
0: 싶지도
1: 않아.
0: 않고,

0: 인정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말하지 마. 이게 의역이 되면서 설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1: 네.
0: 여기서는 Don't tell me, 나한테 말하지 마. 이 뒤에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직역으로 느껴줘도 좋겠습니다. Don't tell me, 평소문 하면 이렇다고 말하지 마. 의역돼서 설마 이거 아니지? 아닐 거야. I don't wanna hear. 막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Okay? So, for example, 이런 거. 일요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1: 아이고.
0: 근데 설마 오늘 월요일 아니겠지?
1: 아우.
0: 나한테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말하지 말아줘.
1: 그쵸?
0: 그럼 일단 어떻게 해요?
1: Don't tell me.
0: Don't tell me 오늘이 월요일이다.
1: Today is Monday.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n't tell me today is Monday. 그래도 친구가
1: 오.
0: It is Monday. 이러면 Oh my. 이렇게 되는
1: 절망의
0: 거죠.
1: 이로 말할 수
0: 그렇죠.
1: 있죠.
0: 자, how about this? 우리 설마 방금 진거 아니겠지? 지금 축구를 봤는데
1: 네.
0: 알아요. 이미 진 거예요. 그런데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lose가 지다인데 과거형 뭐예요?
1: Lost.
0: lost.
1: Yeah.
0: just lost 하면 진 겁니다.
1: 네.
0: 방금. 그러면 설마 우리 방금 진거 아니겠지?
1: Don't tell me
0: we just
1: we just lost.
0: 그렇죠. Don't tell me we just lost. 그럼
1: 아.
0: 친구가 we did 이러면서
1: 정말 속상한데요.
0: right. So 여러분들이 설마라는 걸 표현하고 싶다. 다른 방법이 몇개 있지만 이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 네.
0: 듣고 싶거나 뭐 인정하고 싶거나 하지 않은 것을 뒤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대신에 연기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 명령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1: 그쵸.
0: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don't tell me today is Monday.
1: Don't tell me today's Monday.
0: Oh, don't tell me we just lost.
1: Don't tell me we just lost.
0: 네,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엄마, 내거 봐. 이렇게 세탁하신 거 아니죠? 이렇게 했잖아요.
1: 네.
0: 이거 비슷하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런
1: 오.
0: 것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You didn't wash my hoodie, did you? 이거는 엄마, 내 후디 와시하지 않았죠? 그렇죠? 이렇게
1: 오.
0: 확인하는 느낌이죠. Did
1: 네.
0: you? 이렇게. So 느낌 보세요. 표정이나 이런 것도 Oh,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이거나
1: 응?
0: Oh, you didn't wash my hoodie. Did you?
1: 오.
0: 비슷하죠?
1: 그때
0: 비슷해요. 오케이.
1: 뉘앙스가
0: Okay. So
1: 네.
0: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 연습을 하면서 흡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1: 알겠습니다.
0: 자, 본문 읽어볼게요.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0: 그랬을 때 보통 이 엄마들은 해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1: 맞아요.
0: 아 뭔가 나에 대해서 아우 감사해요 엄마 뭐 이런 걸 기대를 할것 같단
1: 어떻게
0: 말이에요.
1: 엄마는 이렇게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이런
0: I
1: 칭찬.
0: love you, mom. 약간 이런 느낌인 줄
1: 그렇죠.
0: 알았는데
1: 에 반전.
0: 했지.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이렇게
1: 그렇죠. 맛
0: 나옵니다.
1: 신났거든요.
0: 신났어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이
1: 에.
0: 상황에서는.
1: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아하.
1: 케첩과 함께 스테인이 됐었어.
0: 아, 이거 분명히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
1: 그쵸. 여기가 비워져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예. 근데 케첩이니까
0: 네.
1: 케첩은 케첩이잖아요.
0: 이거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인데
1: 그쵸.
0: 틀리면 안 받으신 거예요, 선물을.
1: 그러면은 케첩은 일단 K로 시작하겠죠. K. Ketchup.
0: 아하.
1: Ketchup. Ketchup. Yeah.
0: 오케이.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1: 케첩.
0: 이거를 비우나 저거를 비우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이
1: 왜요?
0: 들면서요. 스펠링
1: 케첩을
0: 완전히 틀렸습니다. 네.
1: 아, T가 또
0: Yes, yes.
1: 있었구나. 네.
0: ketchup이라고 하는 것은 스펠링이 K-E-T 그리고
1: 예.
0: C-H-A-P가 아니고요. UP입니다.
1: UP ketchup.
0: ketchup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자, 여기서 참고로 마요네즈도 알아야 됩니다.
1: 네.
0: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세 배는 어렵고요. 참고로 원어민들도 틀립니다.
1: 마유 아니고 마요죠.
0: 한번
1: 예,
0: 해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필기해 주세요.
1: 마요. 네즈.
0: 역시 예상을
1: 즈.
0: 빗나가지
1: 이까지
0: 않습니다.
1: 썼어요.
0: 그거까지요?
1: 예.
0: 감사합니다.
1: 좀 다르죠?
0: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 예.
0: 마요네즈 스펠링은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1: 아우.
0: 엄청나죠?
1: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
0: 네,
1: 놨다.
0: MAYONNAISE.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원어민들도 이걸 잘 쓰지 않죠. 이 스펠링 자체를. 읽으면 mayonnaise, mayonnaise 해서 마요도 아니라 mayonnaise가 맞아요.

0: 자, 그런데
1: 맨냥.
0: 너무 힘들죠?
1: 네.
0: 그래서 원어민들을 보통 여기까지만 줄이게 됩니다.
1: 매요.
0: 그래서 mayo. Can I have some mayo? 훨씬 쉽죠?
1: 네.
0: 대신에 그것도 마요가 아니라 메요입니다.
1: 매요.
0: 그리고 가끔가다 저를 마유쌤이 아니라 마요쌤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1: 아,
0: 마스터
1: 그쵸.
0: 유진입니다. 네.
1: 마요네즈를 좋아하실 것 같아, 생겨가지고.
0: 엄청 좋아해요.
1: 예, 그쵸.
0: 아, 거기다가 또, 지금 말하지 마세요. 지금 침이 또
1: 예, 침이
0: 고이니까. 오징어
1: 고여요.
0: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1: 네.
0: 자, 지금 보면 it was stained가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stained 돼 있는 게이 흐름상 무슨 뜻이겠어요?
1: 스테인드가 얼룩이겠네요?
0: 맞아요. 얼룩진입니다.
1: 얼룩진.
0: stained라고 하면. 원래 stain 자체가 얼룩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1: 아.
0: 그런데 이것은 형용사로 얼룩진이라는 느낌.
1: 네.
0: 그래서 비동사랑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 아하.
0: 얼룩져 있다. 근데 도대체 뭘로 얼룩져 있는지를 더 추가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1: 예.
0: So,
1: With
0: with something.
1: something.
0: 오케이? 이렇게 덩어리로 가면 with를 잊어버릴 일이 거의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해볼게요. 그녀의 드레스는 그 소스로 얼룩져 있어.
1: 아,
0: 새로 샀는데.
1: 그쵸. Her dress
0: is 현재형으로 해볼게. is
1: is stained with
0: 그 소스로
1: the
0: with the
1: sauce.
0: sauce. yes. her dress, her new dress이면 더 슬플 것 같아요. her dress
1: 그럼요.
0: is stained with what? with the sauce.
1: 잘 지워지지도 않거든요,
0: 아유,
1: 소스는.
0: 맙소사.
1: 네.
0: 아무리 지워도 티 나요. 네.
1: 그렇죠.
0: 자, 이번엔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그럼
1: 네.
0: is 대신에 과거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너의 shirt는 커피로 얼룩져 있었어. 너의 셔츠는 얼룩져 있었다. 과거로
1: Your shirt was
0: was
1: stained with
0: coffee.
1: coffee.
0: 그렇죠. Your
1: 네.
0: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1: Yes.
0: 뭐 예를 들어 세탁소에 뭔가를 맡겼는데
1: 네.
0: 내가 못본 부분이 있는 거죠.
1: 그쵸.
0: 그래서 거기서 사실 손님 거기에 커피가 스테인 돼 있었는데 제가 뭐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1: 오,
0: 있겠고요. 그렇죠?
1: 네.
0: 자, 그래서 이건 사실 복잡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게 stained가 그냥 형용사구나. That's it. You know, her dress is stained. Your shirt was stained. 근데 with what만 추가한 것뿐입니다.
1: 네.
0: Okay?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1: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0: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1: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있는데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n't tell me you wash my hoodie, Mom. Don't tell me you wash my hoodie, Mum.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자, 다음 볼게요. 자, 고맙다는 게 아니었어요. 줄어들었잖아요.
1: 아유.
0: 이제 저한테 안 맞을 거라고요. 진짜 슬퍼합니다.
1: 이 엄마 입장에선 사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0: 근데
1: 진짜 이게
0: 이게 진짜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1: 속상해요 정말.
0: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1: 그쵸. 좋아하는 또 후디가
0: yeah.
1: 네, 망가졌으니까요. It won't fit me now. 나한테 맞지 않을 거예요.
0: 여기에 맞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뒤에서?
1: 뒤에? fit.
0: 맞아요.
1: 예.
0: 우리 뭐 피팅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1: 예.
0: 오케이. 그래서 그건 나한테 핏하지 않을 거다 이제.
1: 그렇죠.
0: 그럼 앞에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1: 줄어들었다.
0: 오케이. 여러분 한번 미리 써 보세요. 줄어들었다.
1: 줄어들었잖아요.
0: 네. 이거는
1: 작아졌잖아요.
0: 쉽지 않을 겁니다.
1: 이 소린데요?
0: 네.
1: 근데 우리가 줄어들다라는 말을 저 알거든요.
0: small maybe.
1: 예, small인데 small인데 small은 작다잖아요. 작은.
0: 오!
1: 그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줄어들다는 우리가 그거잖아요. reduce.
0: 오.
1: 오, reduce. it reduces가 되나요?
0: 오.
1: 예, is이니까.
0: it reduces.
1: 예.
0: it won't fit me now.
1: reduce가 저기 깎아주는 그런 개념.
0: 맞아요.
1: 줄어드는 개념.
0: reduce.
1: 예.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또 어려운 것도 하나 써가지고
0: 오히려
1: 또 감동 많이 하시네요.
0: 아,
1: 또.
0: 진짜 굉장히 제가 요즘 감정이 메말랐나 봐요.
1: 아.
0: 뭔가 감동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1: 네네네.
0: 정답은
1: 어?
0: it shrank. 쉬링크 들어보셨어요?
1: 상어 아니에요? 상어? 상어?
0: 그거는 샤크죠?
1: 샤크
0: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일단은 이렇게 쉬링크를 놔두고요. 기본형을
1: 네.
0: 보여드릴게요. 바로 줄어들다.
1: 오!
0: 우리 흔히 왜 쪼그라든다고 하죠?
1: 네.
0: 옷이 쪼그라들거나 이런 거 사이즈가 갑자기 급격하게 슉 주는 것을 shrink라고 표현을 합니다.
1: 정말 처음 봐요.
0: Yes.
1: 네.
0: S-H-R-I-N-K. 앞으로
1: shrink.
0: 여러분들 옷을 잘못
1: shrink.
0: 빨아가지고 뭐 sweater든

0: 뭐가 요만해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거 쓰시는 거예요. Okay? So shrink는 사이즈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다라는 뜻이
1: 네.
0: 들어가고요. 자, 얘는 과거형 PP 형태. 일단 과거형은 여기 나오긴 했죠.
1: 그러네요.
0: 다시 한번 쓸게요.
1: shrank.
0: PP 형태는
1: 똑같지
0: 틀려도
1: 않을까요?
0: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1: 예, shrank 똑같을 것 같아요, 왠지.
0: 오케이.
1: 예.
0: 자, 정답은요. shrink, shrank, shrunk가
1: 오?
0: 되겠습니다.
1: 아, 또
0: Alright?
1: 이렇게 헷갈리게 또.
0: 네, 그래서
1: 예.
0: 줄어들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PP 형태. 항상 여러분 아시죠?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1: 네, 이거
0: 자,
1: 적어내요.
0: 그냥.
1: drink, drank, drunk.
0: 그런
1: 어,
0: 개념이죠. 오케이.
1: 그러네요.
0: 근데 그것도 예외가 좀 있기는 하죠.
1: 아,
0: 그렇죠?
1: 예.
0: 자, 참고로 줄어드는 게 이게 된다면은 사이즈가 막 늘어난 거 있잖아요. Right? 너무 오래 입어서 왜 그런 거 아세요? 셔츠 여기 목의 부분 완전
1: 목이
0: 늘어나고 막
1: 늘어나가지고,
0: 옷
1: 아,
0: 자체가 헐렁헐렁 되고.
1: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알죠, 알죠,
0: 이거는
1: 알죠.
0: 뭐라고 할까요? 무슨
1: 늘어,
0: 아웃된다고 할까요?
1: 어, 그래요?
0: 이거는 이 단어 자체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1: 아,
0: 거예요.
1: 아는 단어예요?
0: 그 뭐랄까 뭔가 몸이 찌뿌둥할 때 몸을 이렇게 약간
1: 아!
0: 아우 그냥
1: 스프레드인가 보다. 스프레드 아웃. 어, 스프레드 아닌가요? 아, 스트레치인가? 스트레치. 둘 중에 하나니까 두개다 써볼게요.
0: 저는
1: 스트레치.
0: 당연히 이걸 줄줄 알았는데
1: 예.
0: 뭔가를 펼치는 느낌을 spread를 썼습니다.
1: 어어어.
0: 정답은 stretch
1: 스트레치
0: out. Okay? stretch
1: 아웃.
0: out 자체가 옷이 이렇게 늘어나다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입을 수라도 있잖아요.
1: 그,
0: 네.
1: 그러게요.
0: 자, 그리고요. 여기 중요한 주인공은 fit이라는 동사예요.
1: 네.
0: fit은 누구에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1: 그쵸.
0: size가 맞다라는 뜻. 여기서 fit이 맞다가 되겠고요.
1: 예.
0: 자, 여기 지금 fit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동사 원형 쓴 거거든요.
1: 네.
0: won't, will,
1: 다음으로.
0: will not 같이 마찬가지로 과거형 PP 형태를 먼저 하나 써놓을게요.
1: 똑같을 것 같은데요? fit, fit, fit. 예.
0: Right? fit, fit, fit.
1: 응. Yes.
0: 맞습니다. 이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영작하기가.
1: 아.
0: fit이 모양이 같다 보니까 그리고
1: Yes.
0: 심지어 동사입니다. 맞다라는. 그러다
1: 아.
0: 보니까 과거형 fit? 3인칭 단수 s 붙여야 되나? 엄청 처음에 헷갈려요. 이거는 제가 보장하고
1: 이게
0: 말씀드립니다.
1: 또 우리가 한국에서는 통용하기로, 야, 너핏 좋다. 약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명사로 여겨져요.
0: 뭐 명사, 형용사 완전
1: 예,
0: 헷갈리게 되죠. 자,
1: 맞아요.
0: 그렇지만 여기서 fit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맞다. 그리고 to, for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1: 오.
0: if fit me, fit you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아요.
1: 편한데요?
0: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let me just show you.
1: 네.
0: Okay. 자, 이런 식입니다. 그 shirt가 finally fits me.
1: 음흠.
0: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1: 오.
0: 입어봤는데, 나 이거 못 입던 건데.
1: 부럽다.
0: The shirt finally fits me.
1: 다 버렸는데.
0: 그러니까 다
1: 아,
0: 버렸는데, 이제
1: 네.
0: 맞아버려요. 자, 근데
1: 그러게요.
0: 여기 지금 보세요. me 앞에 뭐, for me, to me 이런 거 없죠.
1: 전혀.
0: 그냥 fit
1: fits
0: me인데,
1: me.
0: shirt가 3인칭 단수니까 fits me. 이렇게 하면 나한테
1: 아하.
0: 맞는다.
1: 네.
0: 자, 두 번째는 보세요. The skirt didn't fit me. 치마를 어제 입어봤어요. 과거 얘기잖아요.
1: 네.
0: 입어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1: 에.
0: 슬프게도, right? 그래서 그게 나한테 핏하지 않았어.
1: 안타.
0: 그래서 동사 원형 또 핏을 썼습니다.
1: 예.
0: 오케이? 여기서는 과거 동사로는 나오지 않았네요. 근데 과거 동사로 쓰는 순간 엄청 헷갈려요.
1: 아우.
0: 그게 나한테 맞았어. 과거형으로 쓰면 it fits me가 아니라 it fit
1: Fit
0: me라고
1: me.
0: 해야 됩니다. 오케이? So again, if fit은 동사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상 제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동사였어요. 여러분들
1: 그러게요.
0: 집중해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finally fits me.
1: The shirt finally fits me.
0: The skirt didn't fit me.
1: The skirt didn't fit
0: 본문
1: me.
0: 갈게요.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0: Alright. 자, 마지막으로요. 엄마 쿨하게.
1: 어우.
0: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1: 어우, 엄마 이제.
0: 물려주면 되지 않니?
1: 그러게
0: 이런 느낌.
1: 조금 이제 웃음 들어갔을 것 같아요.
0: 맞아.
1: 아, 이제 네 남동생 옷이 된것
0: 약간
1: 같다. 이렇게.
0: 멋쩍어서요.
1: 그쵸, 그쵸.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빌롱이 뭐뭐에 속하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1: 근데 뭐가? 그것이. 그것이 속했다. 아, 이제. 어, 이젠 여기 있는데?
0: 누구에게?
1: 된것 같다.
0: 누구에게 속했어요?
1: 남동생.
0: 네.
1: 예.
0: 자, 여기서는 뭐뭐인 것 같네가 빠졌습니다.
1: 아, 갔네?
0: 뭐뭐인 것 같네. 이제 뭐 그런 것 같네, 뭐.
1: 갔네? 그럼 like. Like it belongs to your brother
0: 눈물이
1: now.
0: 좀 납니다.
1: 오,
0: 자,
1: 감동받았어.
0: 정답은 알겠습니다. 이걸 들릴 줄이야. 자,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얘 없어도 말은 돼요. 네.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그러니까요.
0: 팩트로 만들어주는 건데 말투가 I guess, guess가 추측하는 거죠.
1: 아.
0: 뭐 이런 것 같네 라는 말투를 주는 거가 네. 되겠습니다. I guess. 자, 그리고 오늘은 사실 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학창시절에 보통 문법책에 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1: 그요.
0: belong to 누구, belong to 누구 이러면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1: 오.
0: 뭐 something like tha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딱딱할 필요 없이 그냥 누구의 거다, 누구의 것이다
1: 오.
0: 이런 뜻이에요, basically. 어,
1: 너무 쉬운데, 그렇게
0: 네,
1: 하면?
0: 속해 있다 이러면 이거는 안 쓸 것 같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것도 아마 처음이니까
1: 예?
0: 보여드리자면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1: Parking spot belongs to me.
0: 이 주차 자리는
1: 내 거야.
0: 나에게 속했어. 너무 딱딱하죠? 그냥 내 거야 라는
1: 내 자리야.
0: 뜻이에요, 사실은요.
1: 에이.
0: 그럼요. The land belongs to nobody.
1: 이 자. 땅은 누구 땅도 아니야.
0: 어, 맞아요. 어. 그 땅은 뭐 흔히 속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땅은 속해 있다, nobody에게. 그 얘기는 아무의 것도 아니다, 이거는.
1: 오.
0: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거는.
1: 그럼 내 땅 하고 싶다.
0: 아, 내 땅 하고 싶다. 오케이. 자, 그래서 belong to라고 하는 거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이것도 결국 it belongs to, 뭐 속해 있다 하지 마시고 너의 brother 거다.
1: 아하.
0: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1: Yes.
0: Right? 자, 읽어볼게요.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했지.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1: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두 번째,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 것 같네.
1: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2: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2: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자,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be stained with something. 목소리 키워서 해주세요.
1: 예.
0: 어,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그건 얼룩졌었어, 케첩으로.
1: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그렇죠. 내 셔츠가 커피로 얼룩졌었어. 이거 과거형으로요.
1: My shirt.
0: 아, 어, 너의 셔츠.
1: 아, your shirt was stained with
0: coffee. There you go. 세 번째. 그녀의 드레스가 그 소스로 얼룩져 있어. 이건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1: Her dress is stained.
0: 그 소스로?
1: Stained죠. Stained with the sauce.
0: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형용사일 뿐이에요.
1: 그쵸?
0: 과거 뭐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1: 아, 헷갈려요.
0: Alright.
1: 네.
0: 자, 같이 읽어볼게요. It was stained with ketchup.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자, 다음은요. belong to.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것이다. 자,
1: yes.
0: 첫 번째. 그 땅은 아무의 것도 아닙니다. nobody에게 속해 있어요.
1: The land belongs to nobody.
0: 두 번째. 오, 이 주차 자리, 이 주차 스팟 제 건데요. 저한테 속해 있어요.
1: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0: Uh-huh. 자, 이번에는 I guess로 출발하면서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자, 뭐뭐인 것 같네.

0: washed my hoodie, Mom.
1: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2: 네,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5: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4: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5: Uh-oh.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4: I want a new hoodie.
5: Huh? No. Don't buy it. Don't.
2: Great job, you guys. 오, 너무 좋은 스타트였습니다.
3: 네.
2: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3: 네, 이거 버스 타는 줄인가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2: There you go.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3: Yep.
2: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오늘 배운 이명적 패턴입니다.
3: 네.
2: Belong to 목적어.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3: 네.
2: 그 모자는 제 친구 거예요. 그 모자는 제 친구 겁니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3: 네.
2: 조금 느슨해 있더라도 네, 다시 한번 출발해 보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네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표현은요. 여러분이 그 어떤 장소를 찾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장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든지 혹은 뭐 쇼핑몰이라든지 혹은 뭐 화장실이라든지 그럴 때 그 다양하게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어디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가장 가까운 그 곳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is the nearest 장소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이거 바로 Where is the nearest 장소라는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가장 가까운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우리가 어디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그렇죠? 그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라는 질문 어떻게

뭐로 얘기를 했었죠? 그쵸? 바로 where is 장소였습니다. 그 뒤에 located 이라는 거를 넣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장소 어디 있어요? 라는 거를 where is 장소로 많이 물어보죠. 자, 그러면 그 장소를 여러분이 다양하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커피숍이라든지 혹은 뭐 약국이라든지 이렇게 한 업종이 다양하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을 때 가장 가까운이라고 여러분이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장소 앞에다가 이거를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요? The nearest 혹은 nearest 대신에 closest라는 걸 붙여서 가장 가까운을 또 표현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where is the nearest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은 그 장소가 다양하게 있을 때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가라는 것 되게 여행할 때 여러분이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장소가 막 많을 때 가장 가까운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 where is the nearest 장소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장실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restroom 혹은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oilet이라는 거는 변기라는 뜻이니까 조금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restroom이라는 거는 공중화장실, bathroom은 집에 있는 화장실이라고 약간 구분 짓긴 하지만 되게 원어민들은 bathroom이나 혹은 restroom 이거를 그냥 혼동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bathroom 여기는 공중화장실인데 왜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것들 그렇게 너무 구분 짓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restroom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쵸? 제가 지금 급한데요.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 Where is the restroom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이니까 이거 두 개를 구분 지어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한 번만 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해가지고 Where is the restroom과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의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상점을 바로 편의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편의점을요, convenience sto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왜 선생님 convenience store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convenience store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C 소리랑 S 소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convenience store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포인트로 알아두시면서 편의점이 여기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시작.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한 번만 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해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요,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딘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은요, 일반적으로 pharmacy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drugstor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pharmacy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딘가요? 그렇죠.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한 번만 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라고 얘기를 해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딘가? 라는 질문,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요, 이제 버스 정거장 혹은 여러분이 이제 지하철역 혹은 택시 승강장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버스 정거장은요, 버스 스탑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지하철이나 혹은 이제 여러분이 기차역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스테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스탑보단 스탠드라고 얘기를 하니까 택시 스탠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차이 알아두시면서 지하철역 바로 서브웨이 스테이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is the nearest

0: subway station. 한 번만 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해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딘가? 라는 질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장 가까운 그 장소가 어딘지 물어보는 질문으로 Where is the nearest 장소로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0: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라고 여러분이 딱 그 장소를 여러분이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여기에서요.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런 질문들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되느냐?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from을 넣어 주세요. 그래서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from he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혹은 여러분이 in this build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건물에서라는 얘기가 되고 in Seou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전치사를 넣어서 얘기를 하면 다양한 문장 응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냐라는 거로 from here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is the nearest 하고 나선 restroom from here 해서 from here 한번 붙여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냐라는 질문으로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요거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지금 영업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냐라고 영업하고 있는이라는 형용사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업하다, 지금 열려있다 라는 형용사는요. open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Where is the nearest open 장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지금 영업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편의점 가지고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is the nearest open convenience store? 자, 오늘은 장소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요? 그쵸, 가장 가까운 장소. Where is the nearest 장소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great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나눌 때 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제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께 쉽고 즐겁게 차근차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니까 여러분도 find your happiness because the next 10 minutes, you will find your own happiness just right here with me, not anywhere else. 아시겠죠? 네, 바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아주 쉽잖아요. 네,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조건을 다시면은 나중에 행복하려면 지금은 다 고통이니까 지금 행복해야 열정도 생기고 일을 그냥 술렁술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정이 생기고 오히려 즐거워지고 똑같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데도 더 그렇죠. 예,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도요 행복한 마음으로요 change your mindset 마음가짐을 바꾸시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I'm so proud of you. 너무 멋지시고요. 출발합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긴 것 같지만 핵심은 뭐예요? 상황 파악이 중요한데요.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거야. 그러면 난리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뭐뭐 하게 된다면 뭐뭐 할 거야. A 한다면 B 할 거야.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if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실제로 매일매일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상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인간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리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혹시 이렇게도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인간의 가정에서 나온 거죠. 생각의 가정.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 표현이 진짜 많이 쓰이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if 뒤에 결과.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에서는 항상 예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말을 보고 아, 이게 뭐지? 궁금증을 올리셔야 돼요. 얘가 뒤집어지면 영어 빨리 외워야지. 이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도움이 오래가지 않는 거죠. 네, 조금은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자, 그걸 찾으면 전화를 줘. 거기 가면 나도 갈게. 내가 있겠다면 도와줄게. 망가뜨리면 고칠게. 아, 어떤 조건 A를 놨을 때 B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서로 관계가 있는, 그렇죠? 그런 조건, 결과의 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거 찾으면 나한테 전화 줘. 그러면 if가 들어가겠죠? If you find it, 그렇죠? 그러면 call me.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죠? If you find it, give me a call. 또 되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한번 연습해 볼까요? 거기 가면 나도 함께 갈게. 자, 너가 간다면 if you go, 근데 거기니까 there. If you go there, I'll go with you. 조건이잖아요. 네가 안 가면 if you don't go there, I won't go there either.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if you go there, I will인데 줄이면 I'll처럼 들려요. I'll. 네, 어른 말고 I'll. 그래서 I'll go there with you too. 줄이면 I'll go with you. 내가 여기 있겠다면 내가 도와줄게. 간다면 내가 도와줄 수 없잖아. 그래서 if you stay here, 여기 있겠다면 I'll help you. 됐죠? If you stay, I'll help you. Here는 너도 되고 안 너도 되고. 자, 망가뜨리면 내가 고칠게. 망가뜨리다, 어려울 것 같지만 고장내거나 부러뜨리는 거죠. If you break it, 그러면 I'll fix it. 그래서 break는 if you break it, I'll fix it. 옛날에 modern times라고 찰리 채플린 나왔던 영화 이렇게 고치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if you break it, I'll fix it.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온 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림과 함께 연결해 보세요. 찾으면 전화를 줘. Your turn. 네, if you find it, call me. 내가 거기 가면 나도 함께 갈게. 그러면 go there잖아요. Okay, your turn. 그렇죠? If you go there, I'll go with you. 됐고요. 내가 있겠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있다는? 그렇죠. Your turn. 네, if you stay, I'll help you. 도와줄게. 내가 망가뜨리면 내가 고쳐줄게. Your turn. 네, 그래서 if you break it, I'll fix it. 해서 나사 돌리는 걸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Step 2. 자, 만일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거야. 그 간단하잖아요. If they know, if they find. 찾다. 근데 무엇인가 몰랐던 걸 알아내는 것은 find out이라고 합니다. If they find out, 이것에 대해서 about this, 이 표현 많이 씁니다. Find out about this. 발음도 about this에서 about this. 빨리 연결되면 find out about. Doubt about이 아니라 doubt about. 그렇죠? If you find out about if you find out about this, 빨리 하면 if you find out about this.

아, 왜 이렇게 마름이 꼬이나요? 그렇다고 제가 꼬인다고, 나 영어 못해!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근처도 이렇게 꼬일 때가 있구나. 나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If they로, if they find out about this, 됐죠? 네, 그러면 they'll freak out. Freak out이 바로 이거예요. They'll freak out. 아! 난리가 나다. 아주 예상치 못했던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그게 freak out이죠.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아하. Freak out!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if they find out about this, they'll freak out. 자, 그 다음에는요. 할 말이 없으면 꼼꼼하게라도 들으라니까. 그래서, if you have nothing to say, 그렇죠? 그러면은, listen carefully. 조심스럽게 듣는 거고요. 면밀하게 듣다는 뜻으로 closely도 많이 씁니다. Listen closely and carefully.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으로, 하기 싫으면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되잖아. 억지로 하지 말고. If you don't wanna do it, 그렇죠? If you don't want to do it, say no. 되게 간단하죠? 하지 않겠다고 말하다, say no. 하겠다고 말하다, say yes.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요 내용이 부담스러우면 한 문장만 가지고 정리해 봅니다. Try it again.

어른님,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어떻게 나올까요? 만일 그들이 이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거야. 자, 그럼 반응은 뭐예요? 야, 조용히 하자고, 조용히. 세간의 이목을 피하다. 이건 도대체 영어로 또 뭐지?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If they find out about this, 그쵸? And they will freak out. 아!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세간의 이목을 피하다는 뭐냐면요. 바로 이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프로필이 있는데 그 프로파일을 낮게 사람의 눈높이가 위잖아요. 그래서 low profile 하면은 눈에 안 띄는 거고요. high profile 그러면 눈에 잘 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low profile. Let's keep a low profil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어렵지 않다는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계속하시고요. If you wanna repeat this program, then visit our website and share it with your friends or family members. 함께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and love. Thanks a lot.

0: 고!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화학과 교수 이광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오늘은 다시 주방으로 나와서 우리가 매일 손에 잡는 물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에는 아주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음식이 닿는 물건은 별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과 닿는 물질은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음식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표면이 손상되면 세균이 머물 공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방용품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재질이 무엇인지, 얼마나 뜨겁게 쓰는지, 얼마나 오래 접촉하는지 이 세 가지만 보면 주방용품을 훨씬 더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마부터 볼까요? 나무 도마가 좋을까요? 플라스틱 도마가 좋을까요? 인터넷에서는 늘 전쟁이 벌어지죠.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니 나쁘다. 나무는 세균이 스며드니 나쁘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재질 하나만 보고 어떤 도마가 좋은지 나쁜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마의 상태하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칼질을 계속하면 도마에 흠이 생기죠. 그 흠에 고기의 즙과 음식물이 들어가면 세척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세균이 오래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칼자국이 너무 깊어져 있는 도마는 미련 없이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생고기용 도마와 채소, 과일용 도마를 구분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생닭을 자른 도마에서 상추를 바로 써는 것은 세균 천국을 집에서 구현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의 수입을 높여주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사용 후에 세제로 잘 씻고 완전히 말려야 됩니다. 세균에게 물을 주지 않는 것,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기본입니다. 다음은 요즘 많이 쓰는 실리콘 조리 도구입니다. 실리콘은 말랑말랑하고 열에도 강하고 음식이 잘 달라붙지 않아서 사용하기 아주 편하죠. 그러면 실리콘 정말 완전히 안전한 물질일까요? 식품용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실리콘 제품은 정해진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실리콘이라고 해서 모두 다 품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실리콘은 실록세인이라는 구조가 길게 연결된 고분자인데 제조 과정에 따라서 완전히 연결되지 않는 작은 실록세인 분자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높은 온도에서 기름진 음식과 오래 접촉하면 이런 작은 분자들이 음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실리콘이 열에 강하다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불에 태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리콘의 대표적인 고분자는 폴리다이메틸실록세인이라는 건데 공기 중에서 지나치게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이 고분자 사슬이 열과 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분해되기 시작을 해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휘발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여러분이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직증후군의 대표적인 물질인데 눈이나 코,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고 따라서 고농도 장기간 노출을 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발암성이 있는 물질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주걱이 프라이팬 가장자리에 닿은 채 새까맣게 타고 있는데 이게 열에 강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열에 강하다는 말과 분해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리콘은 독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온도에서는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유용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실리콘도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분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용도에 맞는 조건에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에어프라이어를 쓸 때 종이 호일을 깔아놓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의 용이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종이 호일을 넣어놓고 음식도 안 넣고 예열부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에어프라이어 안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되죠. 가벼운 종이 호일이 바람에 들리면은 위쪽 가열 장치까지 닿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종이가 타거나 심하면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종이 호일에는 실리콘 코팅을 한 제품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불에 타면서 폼알데하이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집안에 이런 물질이 생기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 무엇보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종이 호일 자체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배달 음식을 한번 시켜볼까요? 플라스틱 용기에 찌개가 들어있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는 행동, 정말 괜찮은 행동일까요?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다 같은 플라스틱이 아니죠. 폴리프로필렌처럼 전자레인지 사용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제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회용 용기도 많습니다. 그러니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없는 배달 용기는 그대로 가열하면 안 되겠죠. 전자레인지용이라고 표시된 플라스틱 용기라면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를 조사한 경우에는 모든 제품들이 규제 기준을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로 가열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 입자가 상당히 많이 방출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사실과 이게 실제로 병을 바로 일으킨다, 이런 것은 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굳이 노출을 늘릴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뜨거운 음식을 데울 때 가능하면 유리나 도자기 그릇을 옮겨서 가열을 합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릇 하나 더 설거지하면 되죠. 그만큼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스테인리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냄비를 새로 사서 키친 타월로 닦았는데 시커먼 것이 묻어 나온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때 이게 스테인리스가 녹아 나오는 게 아니야 하고 의심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을 연마 가공하는 과정에서 연마제, 금속가루, 유분 같은 것들이 표면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시커먼 것의 그 주성분인데 먹고 싶진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리적으로 닦아내면 돼요.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조금 묻혀서 표면을 닦아보세요. 검은 것이 묻어 나오면 새 타월로 다시 닦습니다. 더 이상 묻어 나오는 것이 없을 때까지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방세제로 깨끗하게 씻어내면 됩니다. 이것 대신에 밀가루를 스테인리스 표면에 닦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시 물리적으로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식용유는 일부 기름 잔유물을 닦아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연마제를 화학적으로 녹이는 것은 아니에요. 표면에 미세한 연마제를 쉽게 적게 만들고 닦아내기 쉽게 해주는 거예요. 여하튼 안 녹는 것은 그냥 닦아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코팅팬을 보겠습니다. 코팅팬 이야기가 나오면 PFAS, 테플론, 발암물질 이런 단어가 줄줄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된 코팅팬은 무조건 독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코팅은 큰 고분자 형태라서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떨어져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테플론 덩어리가 음식물로 설령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이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 팬을 빈 채로 아주 강한 불에 오래 올려서 과열을 시키거나 금속 조리 도구나 철수 재미로 계속 긁어서 코팅을 심하게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코팅팬은 필요 이상으로 과열시키지 말고 나무나 부드러운 실리콘 조리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면이 심하게 벗겨지고 들뜨기 시작했다면 그때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은 냄비라고 부르는 알루미늄 냄비도 비슷합니다. 알루미늄은 가볍고 연료 전도도가 좋죠. 그래서 아주 좋은 조리 도구입니다. 그런데 산성 음식과 오래 접촉하면 알루미늄이 음식으로 꽤 많이 녹아 나올 수가 있어요. 알루미늄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독성 성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김치찌개, 토마토 소스, 식초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낡고 코팅되지 않은 알루미늄 냄비에 오랫동안 끓이거나 그대로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음식을 조리하거나 보관할 때는 위험한 성분이 녹아 나오지 않는 스테인리스나 유리 범람 같은 용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냄비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밥맛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쌀의 대부분은 전분이죠. 전분이 맛있는 밥이 되려면 물이 쌀알 안쪽까지 들어간 다음에 열을 받아서 충분히 호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쌀을 씻자마자 바로 밥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물을 흡수할 시간을 줘서 쌀알 안쪽까지 수분이 들어가서 익을 때 중심과 바깥에 있는 녹말들이 모두 다 잘 호화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특히 오래된 쌀이나 단단한 쌀이라면 잠시 불려주는 것만으로도 밥맛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밥맛도 결국 화학입니다. 물을 잘 흡수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도마는 재질보다는 깊은 칼자국과 교차 오염을 조심해야 되고요. 둘째, 실리콘은 식품용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정해진 사용 온도 안에서만 써야 됩니다. 셋째, 에어프라이어 종이 호일을 쓸 때는 음식 없이 넣어서 예열하지 않도록 하고요. 넷째, 플라스틱은 전자레인지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뜨거운 음식은 플라스틱을 쓰지 말고 유리나 도자기 그릇을 이용하는 것이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새 스테인리스 냄비에 검은 연마제 잔류물은 식용유를 묻힌 타월로 닦고 세제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코팅팬은 과열을 피하고 표면 상태를 보고 너무 코팅이 너무 벗겨졌다면 버리면 되죠. 알루미늄 냄비에는 산성식품을 오래 조리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듣고 이런 주방용품이 안전하다, 이런 주방용품은 위험하다, 이런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온도에서 오래 쓰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식재료 속 숨은 독소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